자, 여러분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bake bread in this oven. I bake bread in this oven. 나는 이 오븐에 빵을 뭐 해요? Bake bread니까 빵을 굽는다가 되겠습니다. Bake bread 하면 빵을 굽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빈칸 한번 넣어볼게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 이라고 했어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 나는 언니와 함께 초콜릿 쿠키를 뭐 했을까요? baked, 구웠다가 되겠죠? 이 bake는 쿠키나 빵 등을 굽다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bakery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 paint를 알아볼 거예요. paint라는 단어 알아두겠습니다. paint 하면 여러분 페인트 칠하다 할 때 그 페인트 있죠?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뜻은 동사로 그리다 혹은 칠하다입니다. 자, paint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고요. 스펠링 외워서 써볼게요. paint, P-A-I-N-T. 자, 여러분 같이 써보셨나요? 이 paint는 그리다 혹은 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 like to paint animals 하면 나는 동물들을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paint 하는 거니까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e painted the door red 라고 했는데요. she painted the door red. 그녀는 문을 빨간색으로 뭐 했을까요? painted. 칠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녀는 문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She painted the door blu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aint는 이렇게 그리다 혹은 칠하다 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여요. 여러분 paint와 함께 기억하면 너무 좋은 단어들 딱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paint라는 동작 뒤에 이 R을 붙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painter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paint와 함께 이 draw라는 단어도 그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paint는 이렇게 색을 입히는 거라면 이 draw는 윤곽 혹은 선을 긋다 라는 느낌의 그리다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림으로 차이를 확인해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것이 draw고 어떤 것이 paint일까요? 왼쪽에 이 선을 그리는 것이 draw, 그리다 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 색을 입히는 거니까 얘는 paint, 색을 칠하다 혹은 그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raw, paint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picture인데요. picture 하면 사진, 그림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정말 자주 등장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picture, 사진, 그림 의미 바로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써봅시다. picture, P-I-C-T-U-R-E 읽어볼게요. picture, 한 번 더. picture. 자, 여러분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까요? picture 앞에 take라는 동사를 써주면 사진을 찍다가 됩니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이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게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라고 했습니다. 나의 picture를 take, 찍어줄 수 있니? 라고 했으니까 나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니?가 되겠고요. 이어서 he is painting a picture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aint는 그리는 거잖아요.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여기서 picture은 그림이라는 의미로 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picture, 사진 혹은 그림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배운 영단어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색을 입히면서 칠하다 혹은 그리다 라는 영단어는 피로

시작하는 paint고요. 또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영단어 picture. 그리고 오른쪽에 쿠키나 빵을 굽다라는 영단어 make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취미활동 영단어들을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단어 들고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아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아주 더운 여름에 이제 풍선을 보면 풍선이 살짝 부풀어 있거나 아니면요, 아주 추운 겨울에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현상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탐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탐구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 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샤를 법칙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샤를 법칙 탐구 과정 말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요, 샤를 법칙 혹은 샤를 탐구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그럼 우리가 샤를 법칙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를 실제로 진행한다라고 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 도구를 어떻게 기능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장치는 어떻게 꾸며야 하는 것인지, 그런 정보를 잘 얻으려면 질문을 어떻게 생성했어야 하는 것인지 내용 보면서 함께 그 질문을 생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샤를 법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의 과정을 같이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온도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그림에는 사실은 디지털 온도계가 나와 있지만 요즘은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센서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도계 말고 온도 센서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온도 센서로 한번 같이 설명해 볼게요. 온도 센서를요, 일단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컴퓨터 켜주셔야겠죠. 그래야 실시간으로 온도에 대한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이 전송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온도 센서의 값을 읽을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사기 안에 일정량의 기체를 가두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주사기 안에 공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있으시죠. 거기에

일정량의 기체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한대요. 주사기의 눈금을 통해서 우리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 온도 센서를 주사기 외부에 밀착을 시켜가지고요, 기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에 따른 공기, 바로 지금 이 기체의 부피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얘가 온도를 측정하고 그거에 따른 부피를 우리가 눈금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 부분을 눈여겨 잘 보시면 좋겠는데, 얘가 온도를 측정하고 있고, 그러면 기체의 부피 그냥 눈금을 읽어서 얻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샤를 법칙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샤를 법칙에서는요, 압력이 일정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탐구의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압력 센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센서 연결해서요, 실험하는 동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아,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먼저 실온에 물이 담긴 비커에 용기를 담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기록하면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온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가열 장치를 가져다 놨어요. 그러면 가열 장치를 이용을 할 거고, 이용해서 비커에 물을 서서히 가열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 데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데워지면서 여러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온도가 충분히 변할 때까지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 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번딱 측정하고 그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얻어서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런 과정 절차를 우리가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생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실험해 보고 싶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과제 혹은 맥락을 먼저 제시를 해 주시고, 온도 센서와 부피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장치들을 언급하는 게 좋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언급해 주시고,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하고 싶은데, 나의 과제가 뭐고 어떠한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지를 표현해 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실험 방법이 효과적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줘라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험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결과를 보니까 물의 온도 10도씨, 30도씨, 50도씨, 70도씨, 90도씨에서 각각의 공기의 부피를 지금 측정했습니다. 봤더니 20도씨 높아질 때 1.4ml가 증가한 걸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20도씨 올라갈 때 공기의 부피 또 1.4ml가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표를 통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값을 우리가 표현해 내는 것이라면, 이걸 가지고 어떠한 이들의 관계가 있는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도씨 그리고 30도씨, 50도씨, 70도씨
도시, 90도시에서 우리가 얻은 공기의 부피를 찍어서 선으로 연결해 봤더니 아, 지금 이 둘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즉, 물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기 속의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물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이라면 용기 속 기체의 부피가

역시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즉,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고,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체의 온도가 10도씨 높아질 때마다 증가하는 기체의 부피는 일정했더라. 그 비율이 일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답으로 얻고 싶었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험을 통해 기체의 온도를 높이자 부피가 점점 커지고 온도를 낮추자 부피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어라고 나의 결과 데이터를 주시고 이 결과를 보면 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어떤 관계인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험 결과가 어떤 과학 법칙을 설명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해줘라고 여러분의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얻은 실험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서 유의미한 지점들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질문도 스스로 생성해 보시면 좋겠네요. 꼭 여러분만의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그대들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 본 적이 있소? 어둡고 컴컴해서 무섭긴 하오. 하지만 터널 나오면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 우리가 만날 속담은 이렇게 인내와 결실에 대한 것이오.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10킬로가 이렇게 긴지 몰랐어. 영희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2: 조금만 견뎌.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
1: 해냈어. 내가 완주하다니 정말 기뻐.
0: 오늘의 속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새로운 악기를 배우느라 손에 굳은살이 생겼지만 나중에 멋진 곡을 연주하게 되자 영숙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실감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흥부전.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마을에 성질 고약하고 욕심 많은 형 놀부와 마음씨 곱고 착한 아우 흥부가 살고 있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흥부를 집에서 내쫓았다. 흥부는 아내와 많은 아이들과 함께 허름한 움막에서 살며 먹을 것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날 그는 놀부 집에 쌀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돌아온다. 품을 팔아 일하고 심지어 매 맞는 품팔이까지 했지만 살림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흥부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흥부 아내는 방아를 찢고 술집에서 술을 거르고 시공창 주변을 치우고 얼음이 녹는 때면 산에서 나무를 캐고 보리를 갈아 보리밥을 지을 준비도 했다. 흥부도 논을 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지붕에 이영을

0: 엮어주고 비 오는 궂은 날에는 멍석을 만드는 일까지 맡아 했다. 흥부 부부는 이를 가리지 않고 온갖 품팔이를 하며 살아갔다. 어느 봄날 흥부 집 처마에 제비한 쌍이 둥지를 들고 새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새끼 중 한 마리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흥부는 정성껏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다. 다음에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와 흥부에게 주었고 흥부가 그 박씨를 심어 가을에 박을 타보니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 놀부가 이 소식을 듣고 제비 새끼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치료하여 날려보낸다.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놀부가 이것을 심고 가을에 박을 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도깨비등이 나와서 결국 놀부는 망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흥부는 놀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흥부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고 착한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고 있었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에서 복을 받는 것도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고생을 잘 견뎌낸 보답이 아닐까요?
1: 오늘의 속담, 고생 끝에 낙이 온다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속담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땀방울이 내일의 결실을 만든다는 의미이죠. 그대들도 지금 흘린 땀의 가치 잘 기억하면 좋겠어. 나중에 큰 결실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탐구 주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 탐구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소리의 특징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소리를 내보고 각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을 직접 관찰해 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하고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는 소리 분석 앱을 실행합니다. 소리 분석 앱은 소리의 진폭, 진동수, 화형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악기 연주 앱에서 악기 하나를 선택하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 분석 앱에 나타나는 파동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악기를 선택해 기본 파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변화는 이 파형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소리의 색이나 높낮이를 달리하여 소리를 내고 그에 따라 과정 3에서 관찰된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소리의 세기를 바꾸면 진폭이 달라집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바꾸면 파형의 촘촘한 정도, 즉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이때 파형의 기본적인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여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소리를 낸 후 과정 3에서의 파동 모습과

비교하여 악기에 따라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합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같게 유지해도 악기의 종류에 따라 파형의 모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음색이며 음색은 악기마다 다른 진동 방식에서 생깁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다양한 소리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며 관찰해 보았습니다. 소리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며 전달되는 파동의 한 종류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세 가지 요소, 즉 소리의 세기, 높낮이, 음색에 따라 나누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를 달리했을 때 진폭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는 작은 소리에 비해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공기를 더 크게 진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폭이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했을 때에는 파형의 촘촘한 정도, 즉 진동수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소리는 낮은 소리에 비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더 많아 진동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악기의 종류를 바꾸어 소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같게 유지하더라도 악기의 종류에 따라 파형의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파형의 모양 차이로 인해 생기는 소리의 특징을 우리는 음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음을 같은 크기로 내더라도 각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죠. 이는 진폭과 진동수는 비슷하지만 파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우리 오늘은 선생님과 이 쓰기 영역에서 어떤 쓰기? 그렇죠.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점검 조정하며 글쓰기와 관련된 글 함께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고 문제 풀어오셨죠? 자, 우리 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오늘 두 편의 글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글은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 어디? 그렇죠. 남한산성.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관부터 볼게요. 자, 이 글은 남한산성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이 남한산성을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이 지니는 가치를 설명하는데,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영상, 안내도처럼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 부분에서는 남한산성이 임시 수도로 축조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간 부분으로 가서 남한산성이 군사시설을 갖춘 요새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간 2로 가서 남한산성은 문화와 자연이 이루어진 명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남한산성이 무엇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그렇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중간 3에서 하고, 마지막 끝에 가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아닌 남한산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복합 양식 자료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먼저 문자로 남한산성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남한산성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문자로 제공을 하고요. 수어장대와 행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죠. 수어장대와 행궁의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남한산성의 전체 모습을 남한산성 탐방 안내도라고 하는 이 그림, 지도를 가지고 와서 한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풍경, 주요 시설, 전망,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남한산성의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와요? 그렇죠.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에 유사시 임시 수도로 기능하도록 축조된 산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이기 때문에 쌓을 축, 만들 조를 써서 축조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나라의 침입을 피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면서 이 가문단에서는 임시 수도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남한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문단에서는 산성을 설명을 하는데요. 무엇으로서의 산성? 그렇죠. 요새. 그래서 이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대문과 암문, 그리고 행궁, 수어장대, 그리고 방어시설, 훈려시설 등을 가지고 있는 요새로서의 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의 바깥쪽은 경사가 급하고 안쪽은 완만해서 뭐 하기 좋았다. 방어에 유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에서 함께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어장대와 행궁의 사진을 가지고 왔죠.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단에서는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의 남한산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소인데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한강, 서울 도심 다 내려다 볼수 있고 조선시대에 뛰어난 축성술도 확인을 할수 있고 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찰도 있고 사당도 있고 풍경도 있는 그래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문단에서 했고요. 이 남한산성을 탐방할 때 어떤 순서로 또는 어디부터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탐방 안내도, 즉 무엇, 지도를 이렇게 복합 양식 자료로 활용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 문단에서는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그래서 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축성술의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 그 다음에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 그 다음 이렇게 자연 지형을 활용해서 탁월한 방어 시설을 구축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서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문자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한산성 속에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상,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 문단에서는 이제 이 조선산성의 걸작이다라고 하는 남한산성은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면서 이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문단에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할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온 자료의 출처 밝히는 거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에서는 이렇게 참고한 자료들을 출처를 밝히는 것,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을 쓸때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될수 없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가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쵸? 그냥 이 수어장대 행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랑 사진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랑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사진으로 확인한 게. 자,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쵸? 우리도 영상으로 한번 보면 왠지 내가 막 가봤다 왔던 것처럼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글쓴이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활용된 이 복합 양식 자료들이요, 글쓴이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아니죠.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한 자료입니다. 글쓴이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가지고 온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조건이 되겠고요. 글의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우리가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는 주된 효과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글을 쓰기 위해 활용한 복합 양식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에 어떤 복합 양식 자료가 활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동영상을 사용하여 남한산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네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 남한산성 속의 동영상을 활용을 해서 남한산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자, 남한산성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문자를 사용해서 제시했다. 맞나요? 맞아요. 글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한산성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 즉 남한산성 안내도, 그쵸? 안내도를 활용하고 있었죠. 지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사용하여 남한산성의 주요 시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쵸? 수어장대, 행궁과 같은 곳들의 사진을 활용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림을 사용하여 남한산성의 군사 방어 시설의 작동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군사 방어 시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글을 쓰기 위해 세운 계획인데요. 기역부터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글쓰기의 어느 단계? 그렇죠. 계획하기 단계에서 세우는 겁니다. 자, 나는 문화유산으로서 남한산성이 지니는 가치를 주제로 글을 쓸 거고, 목적은 이 남한산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글의 유형이 기행문이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행문은 뭔데요? 그렇죠. 여행을 다녀와서 자신의 여정과 감상을 쓰는 것이 기행문이잖아요. 자, 이것은 기행문이 아니라 글의 유형이 뭐가 돼야겠어요? 그렇죠. 글의 유형이 설명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설명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글을 실을 매체, 누리집에 실을 거라서 우리 사진, 그림,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 활용한 거볼수 있었고, 청소년을 예상 독자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개요를 작성할 때 글쓴이가 떠올렸을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1번. 가에서 남한산성을 소개하게 된 계기를 써야겠어. 그래서 가에서 남한산성을 소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죠. 가에서 무슨 내용 설명했어요? 그렇죠. 남한산성이 임시 수도로 축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남한산성을 소개하게 된 계기를 쓰지 않았어요. 자, 나에서 남한산성의 축성수를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를 설명해야겠어라고 했는데, 나에서 주로 설명한 건 뭐예요? 그렇죠. 요새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거 틀렸고. 다에서 군사 방어 시설로서 남한산성의 가치를 설명해야겠어라고 했는데, 다 문단에서 설명한 건 뭡니까? 그렇죠. 문화가 숨쉬는. 그래서 명소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풍경이 아름답고 도심을 내려다 볼수 있고 사찰과 사당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라에서 남한산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설명해야겠어. 자, 라에서 설명한 거 뭐였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의 가치. 그래서 이라 문단에서 이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글쓴이가 서술을 해 줍니다. 자, 여러분도 선생님이 이렇게 답답이 찾은 것처럼 답인 이유를 잘 찾아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을 써야겠어라고 했는데,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은 우리 마에서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단들을 요약을 해서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글을 쓸때 추가할 수 있는 복합 양식 자료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내가 이 글을 고쳐쓰기 단계에서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개를 더 추가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까? 기억. 남한산성 사대문과 안문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 이거 있으면 좋을까요?
그러려면 사대문과 앞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글에 서술이 되어 있었어야 해요. 그래야 보충 자료로 이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겠죠. 혹시 그 내용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자, 선생님 답답이로 가지고 왔죠. 남문단에 보면, 여기 보시면,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의 사대문과 16개의 앞문이라고 하면서 남한산성 사대문과 앞문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진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한산성 주변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맛집 지도라고 했는데, 주변의 먹거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우리 글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맛집 지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최근 5년간 남한산성 방문자 수 통계 자료를 알려주는 표. 방문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남한산성 탐방객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까닭을 설명하는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 이거는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분 벌써 감이 오죠? 그쵸?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라 문단에다가 이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과 미음을 사용하면 좋으니까 우리 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을 카드뉴스로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복합양식 자료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자, 여러분이 카드뉴스로 제작을 한대요. 자, 그럼 카드뉴스에 활용할 수 있는 양식 뭐 있어요? 문자, 사진, 그림, 그래프, 뭐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 조건이 있는데 시각 자료로 두 가지를 제시하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료의 유형, 사진인지 그림인지 그래프인지 유형 밝히고 어떤 내용을 담은 자료인지도 함께 써주래요. 그러면서 조건으로 다에 제시된 자료는 제외하래요. 그러니까 다에 뭐가 있었냐면 탐방 안내도가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에 답으로 쓰면 안 된대요. 그쵸?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다. 남한산성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탐방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고 조선시대의 뛰어난 축성술을 눈과 발로 확인할 수 있다. 성 내에는 불교 문화가 녹아있는 사찰, 유교 문화를 담고 있는 사당, 그리고 사계절 다채로운 풍경이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여기서 여러분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다면 뭘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저 사람들이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알수 있는 자료를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사진 자료 또는 축성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또는 사찰이나 사당 그리고 여기 풍경에 대한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넣어주면 조금 더 풍성한 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찰과 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라든지 남한산성의 사계절 풍경을 보여주는 사진. 그렇죠? 그래서 남한산성의 성벽을 찍은 사진, 우리 축성술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도심의 전망을 담은 사진, 아름다운 경관. 그래서 여러분이 시각 자료로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진, 그림,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이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또는 사찰, 사당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양식 자료를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복합 양식 자료의 유형,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왜 활용했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글의 유형이 설명하는 글이다 보니까 이 설명하는 글의 특성에 맞게 내용이 잘 조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만나볼 두 번째 글은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된 체육대회라고 해서 이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사문으로 한번 써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사문, 신문 기사, 뉴스 기사가 되는 기사문이고요. 기사이다 보니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기사문에서 담고 있는 제재는 우리 학교의 체육대회. 되겠고요. 그래서 주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된 뜻깊은 체육대회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사문의 형식에 맞게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이라고 하는 이 짜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진과 동영상과 같은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가 기사문에 해당을 하거든요.

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제시된 글은 기사문을 쓰기 전에 작성한 초고예요. 그래서 그 초고를 바탕으로 나 기사문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 기사문이다 보니까 구성이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표제, 즉 헤드라인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된 체육대회가 표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제목, 즉 부제는 10월 며칠 땀과 웃음으로 가득한 화합의 자리를 만들다가 소제목, 즉 부제가 되는 거고요. 전문에 지난 10월 며칠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에 제시되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본문에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협동심을 기르고 학부모는 먹거리를 준비해서 응원하고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움을 더했다. 그리고 마지막 해설 부분에 가서 이런 체육대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구성, 기사문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의 초고를 나의 기사문으로 고쳤을 때 점검 조정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절한 짜임을 갖춘 기사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용이 적절한지, 형식이 적절한지, 표현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적 측면에서 표제를 수정하고 부제, 전문, 해설을 추가해서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자,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기대나 요구를 반영한 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글을 읽을 사람, 독자의 기대나 요구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문단의 중심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글의 유형을 고려해서 기사문의 형식에 딱 맞게 내용을 조직을 해주고 문단을 재배열해서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기사문이다 보니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들어가줘야겠어요? 그렇죠. 객관적인 표현이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관적인 표현을 객관적인 표현으로 고쳐 쓰고 맞춤법에 맞지 않은 표현을 올바르게 고쳐 쓴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가 초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10월 며칠에 열린 우리 학교 체육대회라고 하면서 지난 10월 며칠 네모시 네모로에 위치한 우리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기사를 쓴다면 어디에 위치한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글을 읽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삭제해도 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 학급별로 개성 넘치는 반티를 맞춰 입고라고 했는데 어머 국어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이 맞춰 입고 그쵸?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맞춤법에 맞게 고쳐 주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기사문을 쓸 때는 고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합의 힘을 보여주었고 학부모들은 이렇게 먹거리 장터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했는데. 따단,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인 핫도그와 떡꼬치는 먹거리 장터에 없었다. 먹거리 장터에 없었다가 사실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먹거리 장터를 통해 응원한 거죠. 근데 그 내용에, 이 내용이 필요합니까? 그 주제에? 그쵸. 이 내용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삭제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했고, 학생들은 무척 좋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문에 무척 좋아하였다는 뭔가 어색해요. 그쵸? 왜요?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주관적인 표현 말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는 기사문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표제, 부제 바꾸었고요. 이렇게 전문 넣어주었고, 초고에는 어떤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줄다리기 결승전과 이어달리기 결승전에 사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문단으로 가서 보니까, 오, 역시 이렇게 맞춤법 고쳐 주었고요. 자, 학부모들은 이라고 하면서 먹거리 장터 이야기 있는데, 오, 아까 봤던 그 문장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아까는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한 문단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학부모의 문단 따로, 그리고 뒤에 가서 교사 문단 따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영상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체육대회에 참여한 한 1학년 학생은 이라고 하면서 참여한 학생의 뭐가 나타나 있어요?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 주었어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를 나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점검 조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의 제목이 주제를 잘 드러내지 않아 수정하였다.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4번. 글의 유형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지 않아서 전체 구조를 수정하였대요. 글의 유형, 즉 뭘 말하는 거예요? 기사문. 그래서 초고가 기사문의 유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문이라고 하는 이 글의 특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이라고 하는 짜임에 맞게 맞춰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문의 형식에 맞게 바꾸어 주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5번. 문단 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 적절한 접속어를 추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접속어라고 하는 건 하지만, 그런데, 그리고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추가된 부분, 우리 가에서 나로 바뀔 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 나에서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를 고쳐 쓴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1문단에서 글의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의 주요 정보를, 그쵸?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표제, 부제, 전문에서, 이 전문에서 전체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 부분에서 제시를 했고요. 2문단과 3문단에 내용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추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과 관련된 사진 우리 추가된 거 보셨죠? 그쵸.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사진 있었고, 동영상 자료, 선생님의 춤 사진, 영상 있었죠? 그래서 자료 추가한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3문단에 학부모와의 인터뷰 자료를 요약하여 뒷받침 내용으로 추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부모의 인터뷰 자료가 사용된 곳은 우리 확인할 수 없었고요. 5문단에 체육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의 인터뷰는 있었지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과 니은 골라주시면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나에서 A를 추가한 것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지금 A로 1학년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감을 말한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글의 목적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개인의 소감을 인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소감이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의 소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공할 만한 정보로 볼 수 있겠죠. 우리 뉴스에서도 축제에 대해서 이제 기자님들이 서술을 해주실 때, 축제에 참여했더니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참가자들의 인터뷰 함께 포함해서 넣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글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정보가 빠져 있었는데 이를 추가한 것은 적절해. 자, 이 인터뷰가 글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정보입니까? 아니죠. 이건 핵심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독자는 체육대회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이 실리기를 기대할 테니 이를 반영한 것은 적절해. 그쵸. 독자의 기대를 반영해서 고쳐 쓴 거다? 적절하죠.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할 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실은 것은 적절하지 않아.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스트레스, 팥빙수 뭐 다 아시죠? 그쵸? 글의 내용을 볼 때 독자가 체육대회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의적인 인터뷰 내용을 실은 것은 독자의 반발을 살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불만이 높다는 내용 우리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를 B로 고쳤을 때 적용한 점검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어디가 달라졌냐면, 학생들은 무척 좋아하였고가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교사의 춤을 따라했고가 됐어요. 자, 그러면 무척 좋아하였고는 원래는 어떤 표현? 그렇죠. 주관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문장의 호응이 잘 이루어졌는가 본 것 아니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 아니고,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 아니고, 글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표현. 우리 글의 목적이 뭔데요? 정보 전달, 기사문이니까 이것이 맞겠고,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매체의 특성?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서 독자를 고려하여 고쳐쓰기를 하면서 기억과 니은을 삭제한 까닭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뭐냐면 우리 학교의 위치예요. 네모시 네모로에 위치한 우리 학교에서. 자, 그러면 이것을 내용 조직 표현 중 내용면에서 기억, 니은을 삭제한 까닭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쓸 것이라고 했어요. 자, 내용적 측면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삭제했어요?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거죠. 자, 내용적 측면에서 그렇고요. 자, 여기 니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인 핫도그와 떡꼬치는 먹거리 장터에 없었다. 자, 이 내용도 삭제를 했거든요. 자, 이거 왜 삭제했어요? 이 문단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학부모들이 먹거리 장터를 통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응원하였다. 이게 중심 내용인데 무엇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이 중심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죠.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한 거예요? 삭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삭제한 까닭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 기억은 독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삭제한 거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해서 삭제를 한 거고요. 니에는 중심 문장인 학부모가 먹거리로 학생들을 응원하였다는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제한 거죠. 그래서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지 못해서 삭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답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는 쓰기 과정, 그리고 그때 사용한 전략, 점검 조정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고쳤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동기화인데요.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고려할 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2번째 만남인데요. 이번 챕터의 또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자 많은 내용을 공부할 텐데 핵심은 바로 진행형입니다. 먼저 시제 판단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 반복적인 동작, 불변의 진리 또는 속담이나 격언을 얘기할 때 사용된다라고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내용과 문맥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과거 시제는요. 과거에 국한된 일, 과거에 한정된, 과거에 끝나버린 일을 얘기할 때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우리 과거 시제를 활용해 주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의 표현들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표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미래 상태에 할 일, 벌어질 일. 자,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 미래 시제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많이 사용되는 이 표현이 뭐가 있냐. Tomorrow. 내일이지, 여러분들. Next 뭐뭐. 다음 뭐뭐에. 자, 뭐뭐 later. 뭐뭐 뒤에, 뭐뭐 후에. 또는 in 다음에 미래 연도가 나와줄 때 셋 중에서 여러분들 올바른 시제를 골라주자면 당연히 미래 시제가 되겠네요. 자, 우리 문제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A번에 과거의 단어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주는 건데요. 1번 볼까요? 정답은 그래 여러분들 goes. 그에 yes가 붙어준 형태예요. 그 얘기는 그렇지요. 현재 시제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go round가 뭐뭐 주위를 돌다. 예,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대로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우리 현재 시제 사용해 주는 거고 여기는 주어가 the earth.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고에 우리 es를 붙여준 goes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7번 가볼까요? 자, 뒤에 these days, 요즘이란 표현이 여러분들 요즘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현재, 과거, 미래 중에 현재 시제가 적절하겠네요. 자, 그러면 right이라는 일반 동사가 자 주어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 you가 좋으니까 그렇죠. 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Do you write a letter these days?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됐고요. 너는 요즘에 편지를 쓰니? 부정의 답이네요. No, I don't. 어렵지 않죠? 자, 이어진 B번 문제는 문장을 괄호 안에 지대로 바꿔 써주는 문제인데요. 3번 보니까 the meeting, 그 회의가 ended, 끝났다, at 5, 5시. 우리 과거 시제의 문장입니다. 이거를 미래의 긍정문으로.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 그렇죠. 두 가지 공부했는데요. 바로 will 또는 be going to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the meeting이 주어니까 is going to를 활용하면 정답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the meeting will 다음에 동사원형 end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at 5 또는 the meeting is going to end at 5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The meeting will 또는 is going to

due and at 5. 그 회의는 5시에 끝날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4번 볼까요? 과거 의문문입니다. 자, 원래 주어진 문장도 여러분들, 과거 시제네요. They ate Italian food. 그들은 이탈리아 음식을 먹었다. 우리 일반 동사 과거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Did의 도움을 받는 거지요. 정답은 Did they ate Italian food? 됐나요? 4번의 정답이었고. 자, 내신 기출 문제.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준 문제였는데, 자, 1번은 문제가 되지 않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will을 활용해줬는데, 우리 부정형, will not의 축약형, won't가 원고고요. 수자는 다음 주에 수용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2 days ago, 이틀 전에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go의 과거형, went가 왔네요. 수잔이 이틀 전에 수용하러 갔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last week, 지난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doesn't가 아니라 didn't를 필요로 하겠죠. 수잔은 didn't go swimming last week. 지난주에 수영하러 가지 않았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진행형이라고 얘기했죠. 진행형을 만들어줄 때는 비동사, 그리고 자, 동사에 우리 ing를 붙여준 형태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이 진행형을 만들어주는 동사의 ing를 붙여준 형태, 문법용으로 현재 분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문법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사에 어떻게 ing를 붙여줄 것인가? 이 ing를 붙이는 방법이 오늘 공부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동사는요, 동사원형. 동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에 ing를 붙여줍니다. 우리 교재에 예로 call과 bring이 나와줬죠? 그냥 ing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를 빼고 ing를 붙여준다고 나왔는데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로 끝나는데 이가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make, come 너무 기본적인 단어죠.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 단어를 make, come 이렇게 읽어주는 친구도 없죠, 여러분들. 그쵸? make, come 뒤에 나온 이가 발음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I로 끝나는 경우에는 I를 뭘로? Y로 바꿔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같이 암기해볼까요? I 뭘로? Y로 바꿔주고 ing를 붙여주는 거. 우리 기본적인 원칙 기억하시고요. 예로 나와준 die, lie, tie. 전부 다 그런데 I로 끝나죠. I를 뭘로? Y로 바꿔주고 ing를 붙여준다라는 거. 전부 다 그런데 I가 Y로 바뀌고 ing를 붙였네요. I는 뭘로? Y로 바꿔주고 ing를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이음절, 이음절, 음절의 개념이 나와주는데요. 영어 단어의 음절, 간단하게 여러분들 음절술 세워주는 방법은 발음되는 모음의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음 기억나시죠? 자, 음절수는 발음되는 모음의 숫자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자, 이거 여러분들 몇 음절일까요? Swim. 이음절 아니에요, 여러분들. 발음되는 모음은 하나입니다. 이음절에 해당이 돼요. 자, 이음절이면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기억나시죠? 일반 동사의 우리 과거형 규칙 변화를 공부할 때 그때도 단모음 단자음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발음이에요. 근데 발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그때와 동일하게 편의상 여러분들 단모음 단자음 철자상으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철자상으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는 경우. 모자 쓰고 있는 거야. 기억나시죠? 유치한 암기법. 모자 쓰고 있다가 앞이 안 보여갖고 부딪힌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피부가 좀 민감해갖고 혹이 튀어나온 거예요. 뒤에 나오는 자음이 한번더 나와주고 ing를 붙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get, put, swim, run, sit, shop, win, cut, stop. 전부 다 여러분들 철자가요. 끝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줘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자음이 한번더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ing를 붙여준 형태 화면 통해 확인이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음절 발음되는 모음이 하나이고요. 철자가 모음 하나,
자만으로 끝나줄 때 뒤에 나온 자음 한번더 써주고 ing

를 붙여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Ball, fix, play. 우리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 공부할 때 설명드린 대로, 자, 이 경우에는 여기 이름들 들어가지 않아요. 발음으로 하게 되면, 이때 W, Y, 모음 발음 만들어주고요. fix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음을 끝나거든요.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ing를 붙여준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WXY로 끝나는 동사, 어떤 경우에도 W나 X나 Y를 한번더 써주는 경우가 없고요. 그냥 ing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음절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철자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고요. 그 모음에 강세가 오는 경우. 그때도 뒤에 나온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를 붙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단어 보니까 발음되는 모음이 여러분들, 그러네요. 두 개죠. 그러면, 자, 어디에 강세를 둬야 될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Begin. Begin. 어떤 게 자연스럽지요? 그렇지요. Begin. 이게 자연스럽지요. 자, 철자가 지금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고요. 이 모음이 강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 뒤에 나온 자음 한번더 나와주고 ing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요. forget, regret. 자, 우리 뒤쪽에 모음에 강세가 오고요. 철자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자음 한번더 나와주고 ing를 붙여준다라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 이음절인데요. 뒤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 모음에 강세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ing를 붙여요. 예를 들어, visit. 자, 철자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지만 뒤에 우리 이 모음에 강세가 없고요. visit. 앞쪽에 강세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ing를 붙입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 단어예요. often. 마찬가지 여러분들. 앞쪽에 강세가 오죠. 철자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지만 자음 한번더 써주지 않고요. 그냥 ing를 붙여줘요. 역시 listen. 자, 동일하게 그냥 ing를 붙여준다는 거. 자꾸 보시면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동사에 ing형을 써주는 건데요. 1번 볼까요? arrive. 여러분들, 이 e가 발음되지 않죠? arrive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발음되지 않는 e로 끝나네요. 과감하게 e를 제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뭘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ing를 붙여줍니다. arriving. 철자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make. 자, 이 발음 되지 않아요? 이를 빼고 ing를 붙여주고요. control, control. 자, 뒤쪽에 여러분들 강세가 오고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뒤에 나온 자음 한번더 나와주고 ing 붙여줘야 돼요. controlling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16번의 enter는요. enter 앞쪽에 강세가 오지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지만, 앞쪽에 강세가 오기 때문에 그냥 ing를 붙여줍니다. 자, line는 i로 끝나죠. 아, 얘는 뭘로? y로 바꿔주고 ing를 붙여주고요. put 같은 경우에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지요. 뒤에 나온 자음이 한번더 나와주고 ing를 붙여주셔야 돼요. putting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stop도 마찬가지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줍니다. 뒤에 나오는 자음 p가 한번더 나와주고 ing. right. 자, 이로 끝나는데요. e가 발음되지 않죠? 이를 없애버리고 ing 붙여주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내신 기출 문제. 동사의 ing형이 틀린 거를 골라주는 건데요. 1번은 run. 맞죠, 여러분들?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자음 한번더 나와주고 ing, running. 그 다음에 drive는 이로 끝나는데 여러분들 e가 발음되지 않죠? 이를 빼버리고 ing, driving. 맞네요. 문제는 3번이에요. 자, when.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줍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지요. 뒤에 나온 자음이 한번더 나와주고, ing를 붙여준, winning. 이게 되겠죠?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believe. 자, 이로 끝나 여러분들, 이 발음되지 않고요. 이를 빼버리고, ing 붙여줍니다. begin. 좀 전에 봤죠, 여러분들? 자, 강세 오고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줍니다. 자음 한번더 나와주고 ing를 붙여준 형태가 바로 올바른 형태의 우리 ing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우리 내신 기출 문제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지금 진행형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동사에 ing를 붙이는 방법을 공부한 건데요. 우리

현재 진행형, 그리고 과거 진행형 내용 한꺼번에 우리의 핵심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진행형을 만들어 줄 때는 비동사와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준 형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좀 전에 우리가 동사에 ing를 붙이는 방법을 공부한 거예요. 만약에 비동사를 주어에 맞게 현재형으로 am이나 is나 are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여준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 뭘까요? 말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이고요. 형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에 맞게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 am이나 is나 are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동사에 우리 ing를 붙여준 형태 써주게 되면, 자, 주어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비동사를 현재형이 아닌 was나 were, 과거형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우리 ing를 붙여준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바로 과거 진행형으로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아, 현재 진행형에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니까, 과거 진행형.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처음 공부하는데요. 아니야.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진행형을 만들어줄 때뭘 필요로 하지요? 비동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는 거 우리가 챕터 1 내용 통해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내보낸다라는 거 이미 또 공부했던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 법칙이 그대로 진행형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예를 들자면 have가 우리 가지다 의 의미로 소유를 나타낼 때, 그리고 want, know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같은 경우는 진행형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실 have가 여러분들 가지다, 소유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얘는 또 먹다라는 의미로 동작을 나타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I am having a car. 자, 보세요. I에 맞게 비동사 현재형 am이 왔고요. have 같은 경우는 이로 끝나는데 이가 발음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준 형태. 자, 보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의 모양이에요. I am having a car. 나는 차를 한대 가지고 있다. 우리말로 그럴듯해 보이지요? 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돼요. 왜? have가 가지다, 소유의 의미를 가질 때는 진행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I have a car. 나는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식의 문장이 맞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은요. I am having dinner now.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have 동사를 활용했는데 아까는 틀린 문장이었지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아요. 왜? have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먹다의 의미로 I am having dinner now. 나는 지금 저녁을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have 같은 경우에는, 자,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먹다라는 의미일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미래를 나타낸 방법 중에 하나로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 공부했죠. 바로 두 번째 예문입니다. she에 맞게 비동사 우리 is가 나와줬고요.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go가 보이네요. 자,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이니까 이거는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학교에 갈 것이다, 갈 예정이다.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is going to가 나와줬는데, 여기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자, 학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온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she's going to school. 그녀는 학교에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비동사가 나와주고, 현재형 나와주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going to 다음에 이 의미를 구분한 문장 나왔을 때 뒤에 뭐가 없냐, 이거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처럼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

보고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나와주게 되면, 만약에 앞에 비동사 현재형 보이고 going to 그다음에 장소, 어떤 장소로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A번에 다음 문장을 현재 진행형 문장으로 바꿨으시오. 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현재 진행형은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현재형 am이나 is나 are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준 형태,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이고, 의미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말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 같은 경우에 일단 표현 잡아보자. 자, listen to가 뭐뭐를 듣다라는 의미고요. music, 음악이니까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자, I에 맞는 비동사의 현재형은 그렇지요. am이죠. I am 또는 축약형 I'm. 그리고 자, listen 같은 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철자는 자, 모음 하나 자만으로 끝나줘요. 하지만 listen 앞쪽에 강세가 오게 되지요. 그 얘기는 그냥 ing를 붙여준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I am 또는 I'm listening to music 이런 식으로. 자, listening에 우리 철자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ing가 붙어준 단어가 되겠고요. 8번 볼게요. We swim in the pool. 자, swim이 수영하다라는 동사이고요. 풀은 수영장이죠. 자, we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요번에는 그렇죠, are를 필요로 하고요. 자, 이 동사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줍니다. 뒤에 나온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자, we are 또는 we're 축약형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swimming in the pool.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We are 또는 we're swimming in the pool. 철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B번 문제 가볼게요. 관할 단어를 이용하여 현재 진행형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가능하면 주어와 비동사를 축약해라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자, 요번에는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줍니다. she에 맞는 우리 비동사 현재형은 그렇지요. is가 되고요. 우리 lie 같은 경우에 이로 끝나잖아요. 우리 아까 공부했던 대로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i를 뭐 i 어, y로 바꿔주고 i를 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lie의 ing 형태는 lying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she is lying on the bed. 그리고 가능하면 주어와 비동사를 축약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she is의 축약형 she's를 써주는 것이 바로 교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요, she is lying on the bed.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lie란 단어 ing 형태를 만들어줄 때 그렇지요, I로 끝나기 때문에 I를 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문제 밑줄 침의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쌤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른데 she가 주어이고요. she에 맞게 비동사 is가 왔죠. 그 다음에 going to가 다 보입니다. 근데 의미가 다른 것이 뒤에 나오는 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자, 각각 동사 원형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래요. 바로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그 영화를 볼 것이다. 3번은요, 그녀가 자, 그녀의 엄마를 부엌에서 도와드릴 것이다. 라는 의미 문장이에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물론 she에 맞게 is가 나와주고 going to가 나오긴 했는데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닌 the library,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녀가 도서관에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정답은 바로 2번이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줄 때는 결국에는 자, to 다음에 뒤에 뭐가 오는가? 이거를 통해 우리가 의미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또 잡아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58페이지 A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으로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he가 주어예요. 비동사는 is가 나와주고요. take란 동사가 지금 과거형으로 took 나왔죠, 여러분들? 자, 우리 take는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줍니다. 부정문이니까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돼요. 우리 축약형도 가능하고요. 정답 확인해봅니다. he is not 또는 축약형 he isn't 또는 he is를 줄여서 준 우리 he's도 써주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뒤에 not 붙여주고요. taking a shower. 그는 샤워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2번. 자,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관련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look for가 뭐뭐를 찾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찾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그렇죠. 찾고 있다가 아니라 찾고 있지 않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부정문 만들어 주는 겁니다. I에 맞게 비동사 am 나와주고요. 부정문이니까 am not. 그 다음에 look은 그렇죠. looking, ing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for a seat 넣어주면 바로 빈칸 정답이네요. I'm not looking for a seat now. B번에 우리 6번 정답이었고요. 이어진 59페이지 A번. 현재 진행형의 대화를 완성해 주는 건데요. 현재 진행형 만들어주기 위해 you가 주어니까 비동사 are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do는 ing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 앞으로 비동사 are가 나와주는 거예요. Are you doing your homework? 넌 너의 숙제를 하고 있니? 긍정의 답이에요. Yes, I am. 자, B번. 과거의 단어를 이용하여 현재 진행형이 대화를 완성하는 건데요. wait for가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주기 위해 same이라는 주어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는 그렇죠. is를 필요로 하고요. 의문문이에요. is가 문장 맨 앞에 나와줍니다. is Sam 다음에 wait 우리 ing를 붙여준 waiting 그리고 for the train 붙여주면 되겠죠. is Sam waiting for the train? Sam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니? 부정의 답이에요. No. Sam은 남자 이름이니까 그렇죠. He isn't.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he's not도 나와 있는데요.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he isn't 더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내신 기출 문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인데 자 A가 질문하고요. B가 비동사의 현재형을 이용한 답을 해주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비동사의 현재형이 질문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바로 1번 보기 정답이에요. 현재 진행형 문장이네요. 너의 여동생이 춤추고 있니? 그렇대요. 나의 여동생은 loves to dance.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번에는 과거 진행으로 바꿔서 줄 문제가, 자, 60페이지 A번 문제 나와주는데요.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was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put 같은 경우에는 철자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줘요. 뒤에 나온 자음 한번더 써주고 ing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put on이란 표현이 뭐뭐를 입다, 뭐뭐를 착용하다. 자, 이런 의미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정답은요. He was putting on his jacket. 그는 그의 자켓을 입고 있었다라는 의미의 과거 진행형 문장이 되고요. 4번. 내가 전화했을 때 when I called 준수함이라는 점심을 먹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 문장이 맞겠죠? 준수와 미나가 주어니까 그렇죠. 우리 were가 비동사, 우리 과거형 나와주고요. have는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줍니다. 빈칸에 were having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과거 진행형 문장을 완성해 주는 문제인데요. your parents. 자, 주어가 너의 부모님이니까 우리 비동사 과거형 were를 필요로 하지요. 의문문이에요. 주어 앞으로 어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자 이런 형태의 단어는 없고요. 먹다라는 it, ing 붙여줄 때 특별한 철자 안 보이죠? 그냥 ing 붙여주는 거예요. 그 정답은 Were your parents eating dinner? 너의 부모님이 저녁을 드시고 계셨니? 라는 의미의 과거 진행형 문장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과란의 시대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저 보세요, 여러분들. The children, 그 아이들. 그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형 were가 보이고요. 원래 동사 원형은 take죠. take a bath, 목욕하다는 표현이 지금 과거 진행을 만들어주기 위해 비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take는 그렇죠.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주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때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는 문장이에요. 부정문은요.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됩니다. were not 또는 축약형 weren't. 그리고 뒤에는 taking 그대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때 목욕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의문문, 비동사 우리, 그렇죠. 주어 앞으로 내보내주면 됩니다. Were the children taking a bath then? 그 아이들이 그때 목욕을 하고 있었니? 부정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no, they weren't. 또는 were not도 가능한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보통 이런 경우에 축약형을 더 많이 활용해준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은요, 이번 챕터의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테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 권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윤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48번 문제까지 같이 풀었으니까 오늘은 교과서 내용 학습의 49번부터 64번까지 한번 쭉 같이 풀어볼 거예요. 우리 읽었던 이야기의 제목 기억하고 있나요? 책을 돌려주세요 였는데요. 좀 읽어보니까 왜 책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는지 조금 알 것도 같죠. 등장인물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이어갈 건데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빨리 문제 풀어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남아있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냈던 만점 굿즈 퀴즈 정답 확인하고 갈게요. 책을 돌려주세요 해서 진서가 들어간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과 어울리는 곳이었나요? 아니죠. 정답은 X입니다. 도서관은 넓고 깨끗하지만 그와 어울리지 않게 화장실은 굉장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게 오싹한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었죠. 자, 그럼 이제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읽어봐야겠죠? 책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 안 돼! 자, 어디에 들어갔어요? 막 이제 책 변기에 들어가가지고 화를 내니까 진서가 도깨비가 어디론가 손을 붙잡고 데려갔었죠. 책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니까 안 돼! 라고 하고 있어요. 진서는 도깨비의 손을 뿌리쳤어. 도깨비가 손을 잡았는데 안 돼! 이렇게 뿌리친 거죠. 골라줄까? 도깨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도깨비는 조심스럽게 골라줄까? 하고 진서는 안 돼! 하면 대답도 안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죠. 도깨비가 막 화장실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물을 내려버려서 책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게 돼서 진서는 잔뜩 화가 났고 도깨비는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거 어때? 한번 읽어봐. 도깨비는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진서의 눈앞에 대령했지. 표현도 재미있죠? 눈앞에 대령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 이 책이라도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진서는 웃음이 나는 걸 꾹 참았어. 자, 웃음이 나려고 했어요. 왜? 자기 눈치를 보면서 막 골라줄까? 이거 어때? 한번 읽어봐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웃기고 또 귀여워 보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꾹 참았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화가 났으니까 또 바로 풀 순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냥 푸하하 웃어버릴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웃기지만 좀 꾹 참았던 거죠. 그보다 사서 선생님한테 도깨비가 한 짓을 모두 일러야겠다고 생각했어. 책을 내가 몇 달 동안 기다리던 책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책을 훼손시켰잖아요. 일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있었어. 바로 이어지니까 뭔가 어색하죠. 선생님께 얼른 가서 이 도깨비의 잘못을 일러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했는데 한 것처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어울릴까요?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야 어울리겠죠. 그런데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있었어. 안 계시나 봐요. 자, 또 빈칸이 있네요.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있었고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재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요. 도깨비를 혼내는 일은 진서만의 몫이 된 거야. 아, 내가 도깨비 사선생님한테 데려가서 혼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도깨비를 혼내는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너 말이야. 진서가 도깨비를 은근히 바라봤어. 너 말이야. 그 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어. 자, 이 행동 보세요. 너 그 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하니까 놀라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달아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도망가려고까지 했대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진서가 재빠르게 붙잡는 바람에 둘 다 넘어졌어. 어? 흠칫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몸을 돌리고 달아나려고 했는데 진서가 붙잡으니까 둘 다 확 넘어진 거죠.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푸슈슈 이렇게 넘어진 그 소리를 나타내는 거네요. 도깨비는 어느새 쌀의 빗자루가 되어 있었어. 자, 둘 다 넘어지면서 도깨비가 뭘로 변한 거예요? 쌀의 빗자루가 되어 있는 거죠. 넘어지면서 빗자루로 변하는 소리까지 푸슈슈 이런 걸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진서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마구 내쳤지. 어? 도깨비가 와야 되는데 돌아와 돌아오란 말이야 하면서 분명히 빗자루 내가 변기에 넣었을 때 도깨비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뭔가 마구 내치면은 다시 도깨비로 변하지 않을까? 나 너랑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는데 하면서 막 빗자루를 바닥에 내쳤다.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9번입니다. 도깨비가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진서의 눈앞에 대령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 재미있다고 했었죠. 뭔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책 어때? 하면서 대령한 이유. 뭐죠? 진서를 더 화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지금 잔뜩 움츠러들어서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진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책 어때? 너가 읽고 싶어하던 책은 내가 못쓰게 만들어버렸지만 이 책이라도 읽어보는 거 어때? 이런 마음이었겠죠? 선생님께 빌려준 책을 소개하려고 이런 내용 찾을 수 없었고요. 역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죠. 도서관 선생님께서 진서에게 주라고 도깨비에게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50번입니다. 사서 선생님께 도깨비가 한 짓을 일러야겠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번, 도깨비를 칭찬하려고. 칭찬하는 것과 이르다는 어울리지가 않죠. 보통 우리가 일러야겠다, 너 그러면 누구한테 이른다 할 때는 그 사람을 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 혼 좀 놔봐라 해서 잘못을 일러 바치는 거니까 칭찬하려고 아니죠. 용서하려고 역시 아닙니다. 그럼 사서 선생님께 데려갈 필요가 없죠. 내가 용서하는 건데. 도깨비를 혼내주려고. 얘 분명히 그 다른 책을 가져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추궁하고 있기도 하고 이미 책 한 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 사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를 거야. 혼 좀 놔봐라 하는 거였죠. 선생님께 칭찬받으려고 아니고요. 선생님과 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요? 3번. 51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글을 읽으면서 이어주는 말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자연스럽겠죠? 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 있었어.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막 얘 혼나게 하려고 일러 바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선생님의 책상이 비어 있었어. 이렇게 돼야지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책상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 선생님의 책상도 비어 있고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니은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리고 가 와야겠죠. 선생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로 연결하면 되네요. 그럼 이어주는 말로 차례대로 알맞게 읽은 것은 그런데와 그리고가 있는 1번이 되겠네요. 52번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는 연습이요. 가 볼까요? 너 말이야 하면서 진서가 도깨비를 은근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그 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달아나려고까지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다 일일이 설명되진 않았지만 도깨비는 빌린 책을 돌려주었다. 돌려주었으면 이렇게 놀라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2번, 도깨비는 돌려주지 않은 다른 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겠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 궁금한데요. 도깨비는 책을 돌려주지 않은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안다. 자, 책을 돌려주지 않는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아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몸을 돌리고 그리고 달아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인 걸 몰랐으면, 나 책도 안 돌려주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했을 텐데. 놀라서 달아나려고 했으니까 2번과 3번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 계속해서 읽어보면 끝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내쳐도 쌀이 빗자루는 여전히 쌀이 빗자루였지. 분명히 아까 도깨비였는데,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내쳤는데도 그냥 빗자루의 형태였다는 겁니다. 진서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어. 변기에 넣어버릴 거야! 빗자루를 넣었을 때 도깨비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도깨비를 짠 나타나게 하려고 했던 거겠죠. 푸르풍풍. 안 돼! 하지마! 변기에는 빠지고 싶지 않은가 봐. 이건 누가 한 말이겠어요? 진서가 넣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스스로 또안 돼! 하지마! 스스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도깨비가 한 얘기입니다. 변기에는 빠지고 싶지 않은가 봐.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이건 다시 한번 진서가 되물은 거죠. 도깨비는 빨간 얼굴을 더욱 붉히며 고개를 끄덕했어. 무슨 의미예요? 인정하는 거죠. 돌려주지 않은 책, 변기에 들어간 거 말고도 또 있어. 라고 인정을 하고 있네요. 어디야? 앞장서! 진서는 도깨비의 누더기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 또 도망갈까 봐, 그쵸? 도깨비는 말없이 화장실을 나갔어. 그리고 넓은 홀을 지나 도서관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 밖에는 아직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 처음부터도 우리 배경이 비가 오는 어두컴컴한 그런 날이었었죠.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이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실이 되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진서는 가방에 꽂아두었던 우산을 활짝 펼치고 도깨비를 보았어.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으니까 진서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다시 꺼낸 거예요. 같이 쓸래? 하지만 진서의 우산은 도깨비한테는 얼굴 가리개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였어. 자, 우리 도깨비의 몸집이 큰 거는 알고 있었죠. 지난 이야기에서도 머리가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이 크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진서의 우산이라고 이렇게 펼쳐봤자 도깨비한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요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서하고 도깨비는 키도 맞지 않았지. 너무 키가 크니까 도깨비가.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다가 진서는 웃음을 터뜨렸어.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지. 자,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어떤 모습에? 도깨비가 덩치에 맞지 않게 너무 우산이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얼굴에 대는 그 모습에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난 거죠. 진서의 몸이 하늘로 들렸어. 그제야 진서는 깜짝 놀라 웃음을 멈췄어. 아, 너 진짜 웃음 웃기다 하다가 몸이 훅 들리니까 놀라서 웃음을 멈춘 거죠. 어떤 상황일까요? 도깨비가 진서를 번쩍 들어 어깨에 탁 올린 거예요. 힘이 아주 센가 봐요. 몸집만큼. 그래서 아, 비가 오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진서를 번쩍 들어서 어깨에 탁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 상상되시죠? 그렇게 하고 우산을 쓰니 진서의 몸도 가려지고 도깨비의 얼굴도 가려졌어. 진서가 이렇게 우산을 들고 도깨비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볼게요. 53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랑 재미나게 읽었던 이 내용과 맞는 것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계속 상상하면서 왔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 진서는 쌀이 빗자루를 변기에 넣었나요? 막 화장실로 가서 이거 넣는다, 넣는다 했는데 도깨비가 변기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 안 돼! 라고 했었죠. 넣지는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우산을 펼쳐 혼자만 쓰려고 했다.
얼굴 가리개밖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혼자 써야지? 그랬나요? 아니죠.

쓰려고 한게 아니라 3번 보면 도깨비는 진설을 펀쩍 들어 어깨에 올렸다라고 했어요. 맞는 내용. 도깨비는 돌려주지 않은 책이 없다고 말했다. 아니죠. 너 사실대로 말 안 해? 빗자루 변기에 넣는다? 하니까 안 돼!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추궁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했잖아요.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는 거죠. 진서는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고 화를 냈나요? 아니죠. 화가 난 상태였지만 그 모습이 웃겨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잖아요. 눈물은 슬플 때만 흘리는 게 아니죠. 너무 웃긴 걸 보고도 막 웃으면 눈물이 날 때 있어요. 너무 웃기면. 그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몇 번이요? 3번. 54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기억 봐야겠죠?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다가 진서는 웃음을 터뜨렸어. 자, 선생님이 방금 53번 문제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도깨비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커요. 진서의 우산은 아주 작단 말이죠. 그거를 막 가지고 쓰려고 어떻게 얼굴에 대보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웃음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진서의 우산은 도깨비한테는 얼굴 가리개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였기 때문이다. 또는 도깨비한테는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도깨비에게 너무 컸다 이러면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우산은 몸집에 비해서 아주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웃음이 난 거죠. 막 화를 내다가 웃음이 나면 어떤 의미죠? 좀 풀렸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55번 중요한 문제예요. 맞췄는지 한번 보세요.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와,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생략된 내용, 짐작하기. 인물의 말, 행동, 또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진서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는 겁니다.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다가 웃음이 났어요. 자, 처음에는 화가 났었는데 웃음이 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나요? 친구가 나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막, 아, 그래도 웃어봐 하면서 막 재롱 떨고 하는데 친구가 그 모습이 웃겨서 웃음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화를 내나요? 아니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풀리죠. 웃은 이후에는요. 자, 그러면 웃음을 터뜨렸을 때 진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용서했다? 화가 났다? 비웃고 있다. 어떤 게 진서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용서한 거겠죠. 만약에 아무리 이 모습이 우스꽝스러워도 화가 단단히 났으면 웃음이 안 났을 텐데 그래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화가 났다? 비웃고 있는 건 아니죠. 너가 뭔데? 막 이런 비웃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웃고 있는 거니까 용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56번입니다. 다음 낱말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우리가 이제 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뭐 예를 들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그런 연습도 하지만 낱말의 뜻을 맞히는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국어를 잘하려면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알아야 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모르지만 한번 풀어볼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반드시 표시를 하고 사전에서 뜻을 찾아본 다음에 완벽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누더기, 두 번째는 주룩주룩입니다. 자, 누더기는 어떤 뜻에 어울리나요? 많은 양의 비나 물 등이 빠르게 흐르는 소리를 나타낼까요? 또는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러 헝겊으로 어지럽게 기워놓은 더러운 옷이나 천에 해당될까요? 저 누더기라고 하는 것은 2번 뜻에 더 어울리겠네요. 완전 새 옷이 아니라 뭐예요? 해지고 찢어진 곳을 뭐 구멍이 났으니까 다른 헝겊으로 덮어가지고 기워서 꿰매서 놓은 더러운 옷이나 천을 우리가 누더기라고 합니다. 도깨비가 입은 옷이 누더기 옷이었죠? 주룩주룩은 많은 양의 비나 물 등이 흐르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낼 때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도깨비는 도서관 아래 체육관을 지나고 과수원도 지났어. 어디론가 우리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진서랑 도깨비가. 자, 지금 어떤 상태로 가는 거예요? 둘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산이 너무 작으니까 진서를 번쩍 들어서 본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좁은 산책길로 올라갔지. 도깨비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하면 안 돼. 아, 이 부분 이제 문제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도깨비 덩치 크니까 어깨도 넓으니까 편하게 그냥 걸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편하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본데요. 비에 젖은 갈참나무 잎사귀들이 진서의 눈앞에 나타나면 진서는 팔을 휘저어 갈참나무 가지들을 밀어줘야 했고. 그러니까 상상되나요? 자, 막 가다가 잎사귀가 보이면 진서가 팔을 이렇게 휘저어서 가지들을 밀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산도 지금 진서가 잡고 있어요. 우산도 놓치면 안 되고. 도깨비는 작은 산을 넘어 진서가 처음 보는 동네로 내려갔지.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그러고도 도깨비는 한참을 굽이굽이 골목을 돌아갔어. 체육관 지나고 과수원 지나고 산책길로 올라가서 또 한참을 굽이굽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혼난다. 진서도 조금 불안했나 봐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동네는 내가 처음 보는 동네인데 또 이상한 데 가지 마. 진서의 말에 도깨비가 씩 웃었어. 도깨비가 멈춘 곳은 허름한 책방 앞이었어. 자, 이제 새로운 장소가 등장하죠. 어디로 가는 거야? 했는데 어떤 허름한 책방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유리창엔 헌책 사고 팝니다라고 적은 종이가 붙어 있었지. 자, 새책 아니고 헌책을 사고 팝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대요. 붓글씨 같았어. 도깨비가 책방의 나무 문을 열자 꿉꿉한 책 냄새가 훅 풍겨나왔어. 왜 꿉꿉한 냄새일까요? 새 책이 아니라 헌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어요. 진서는 우산을 접고 도깨비를 따라 들어갔어. 오래된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 자, 오래된 책이죠. 헌책, 오래된 책 같은 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모두 쓰러져 버릴 것 같았지. 뭐 튼튼한 느낌이 아니라 허름하고 낡고 꿉꿉하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진서는 조심조심 걸었어. 괜히 여기서 막 세게 걷다가 뭔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걸었죠. 도깨비가 천장에 매달린 전구를 켰지만 그것만으론 책방 안을 환히 밝힐 수 없었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전구의 빛은 책방 구석까지 가지 못했어. 책방에 비해서 전구가 너무 작았나 봐요. 그 구석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았어. 선생님이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진서는 진짜 용감한 친구 같아요. 어두운 그 비가 내리는 날에도 처음에 등장할 때 그랬죠. 옷깃을 여미고 우산을 딱 받쳐들고 용감히 걷고 겁나지도 않아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도 좁고 어두운 곳이었는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깨비의 모습 기억나죠? 덩치 크고 막 덥수룩한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이었는데도 오히려 진서가 막 도깨비한테 뭐라고 하고 겁내지 않고 그런 모습에 도깨비가 막 오히려 겁을 먹었잖아요.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네 하면서요. 용감한 친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볼게요. 57번입니다. 도깨비와 진서가 함께 간 곳은 어디예요? 바로 찾을 수 있죠. 어디? 헌책방. 낡고 꿉꿉하고 오래된 책들이 막 쌓여 있는 헌책방에 함께 갔습니다. 물론 화장실이라는 장소도 우리가 이야기해서 볼수 있긴 하지만 함께 간 곳은 헌책방이다. 우리가 글을 읽고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는 3번이 답이겠네요. 58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 하면 되는 문제네요. 도깨비의 어깨에 올라탄 진서는 아주 편안했다. 선생님, 이거 문제 나올 것 같다고 했었는데 딱 나왔네요.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했었죠. 막 이렇게 나뭇가지도 손으로 치워줘야 하고 밀어줘야 하고 우산도 놓치지 않아야 하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서가 도깨비를 따라 들어간 곳에는 오래된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헌책방이었죠. 맞는 내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전구의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도깨비가 튀어나왔다. 튀어나왔나요? 결과적으로? 아니요.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러지는 않았었죠. 3번이 조금 실수하기 좋은 그런 문제네요. 도깨비가 튀어나왔다는 아니에요. 59번.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기호를 쓰는 문제네요. 여러분이 다섯 개의 뜻잘 알고 있나요?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문장 먼저 보면 진서는 옷이 비에 젖었대요. 상상해 보세요. 옷이 비에 젖어서

젖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축축하죠? 옷이 젖어가지고. 그런 것과 비슷한 뜻은 뭐예요? 꿉꿉한 겁니다. 우리 막비 오는 날 웅덩이에 운동화가 푹 젖었을 때 꿉꿉한 느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미음입니다. 60번.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자, 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혼난다. 진서의 말에 도깨비가 씩 웃었어. 진서도 불안했잖아요. 내가 모르는 곳으로 자꾸 가니까 이제 제대로 된 데로 가는 거 맞아? 하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우리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도깨비는 진서를 무서워하고 있나요? 아니죠. 씩 웃었잖아요. 무서우면 이렇게 웃지 않았겠죠.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가고 있고. 진서는 도깨비가 어디로 데려갈지 걱정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목적지를 모르니까 또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진짜 혼난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진서는 도깨비가 어디로 데려갈지 걱정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생략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그 우리 단원의 목표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알맞은 건 뭐예요? 3번. 우와! 이게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책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진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여기 있는 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도서관보다 더 책이 많나 봐요. 아니야!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 다 내가 훔쳐온 걸로 생각할까 봐 억울했나 봐요.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이거 훔쳐온 게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이사 가면서 버린 책들을 주워 왔나 봐요.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책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에 대한 그럴듯한 까닭이었어.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을 고르는 동안 진서는 발 아래에 있던 책을 한권 집어들었어. 첫 장을 펼치니 굵은 글자가 보였는데 그 글자 뭐예요?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짜와 책을 산 사람의 이름이었지. 아주 옛날 책인가 봐요. 진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설렌다는 거죠.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가 슬며시 와서 말했어. 이거 읽어도 돼? 라고 진서가 물어보자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볼게요. 61번. 발 아래에 있던 책을 펼쳐본 진서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와서? 도깨비가 태어난 날짜 이름 쓰여 있어서? 아니고요.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짜와 책을 산 사람 이름이 쓰여 있어서 그대로 본문에서 찾을 수 있죠? 62번. 가에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입니다. 자, 가의 상황. 너 이거 다 도서관에서 가져왔어? 하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야. 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생략된 내용입니다. 민재. 진서는 책방에 있는 책도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쵸? 너 이거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거야? 했잖아요. 미영.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들을 진서가 책방에 계속 모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 진서 아니고? 도깨비죠.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민재입니다. 63번.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아무 망설임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뭐예요? 선뜻, 선뜻 내주었다.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쉽게 내주는 거, 선뜻.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은 큰 덩어리, 콩닥콩닥 아니죠. 더미. 책더미, 산더미 하잖아요. 마음의 충격을 받아 가슴이 자꾸 세게 뛰는 모양, 콩닥콩닥, 가나다로 적어주면 되고요. 마지막 64번입니다. 나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도 돼? 했는데 선뜻 대답 안 했고, 이거 읽어도 되지? 하니까 그제서야 나란히 앉았어요. 어떤 내용 짐작할 수 있어요? 도깨비는 진서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아끼니까 대답하지 않았고, 그리고 책을 꼭 읽고 싶어 하니까 꼭 끌어안았죠. 진서가 책을 읽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로 책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네요. 자, 우리 마지막 퀴즈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책을 돌려주세요에서 도깨비는 진서보다 키가 크다. 답 여러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5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식물과 에너지 단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탐구 활동과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식물체가요, 포도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과정 깊게 배울 예정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배울 호흡을 광합성과 연관지어서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두 컷의 만화가 보입니다. 한 학생이요, 낮에 숲 안에서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기가 상쾌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낮에 숲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공기가 상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요,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그 같은 숲에 갔는데 숨쉬기 조금 답답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 학생이 느끼기에 왜 낮과 밤에 숲속 공기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적용을 해서 이 답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낮에는요, 여러분들 이 숲에 있는 식물들 무엇을 한다라고 배웠었나요? 그렇죠. 우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무엇과 무엇을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합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은 산소 기체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생이 공기가 상쾌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아, 숲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소에 의해서 공기가 상쾌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도대체 밤에는 도대체 공기가 왜 변하는 것일까요? 밤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빛에너지가 없어서 이 식물도 광합성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 식물체 내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학생이 느끼기에 낮에 비해서 밤에 공기가 조금 답답하다 느끼게 되는지 오늘 시간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산소를 이용해 무엇을 분해하여요? 양분을 분해한대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우리가 이것을 바로 식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당을 광합성을 통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도 유지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도 합성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활동을 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아, 우리가 광합성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에너지가 꼭 필요했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호흡의 과정, 광합성처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과 무엇을, 그렇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는 무얼 할수 있다, 호흡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식물 세포에서는 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 때 함께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함께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물의 세포, 포도당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일 거예요. 그 양분을 가지고 우리는 호흡을 할 거고요. 산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선생님, 광합성 할때 산소 기체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포도당과 산소는 광합성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소 기체는요, 광합성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입 뒷면에 많은 그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요, 마찬가지로 기공을 통해 나갈 수도 있지만, 무엇에 광합성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다시 광합성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너지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다양한 생명활동에 고르게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이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호흡을 얘기하면서 계속 광합성도 다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광합성과 호흡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 과정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원료로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왔대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네, 식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있어야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호흡은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요, 선생님 눈도 계속 깜빡여야 하고요, 근육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수업도 해야 되고요, 심장도 계속 뛰어야 할것 같고요, 끊임없이 온몸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에너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때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혹은 흡수되는 기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기체 교환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요. 낮에는 해가 떠 있어요. 그럼 빛에너지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은요, 무엇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는 어떤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식물 안으로 들어오고요, 즉 흡수가 되고요, 어떤 기체가, 산소 기체가 식물체 안으로, 식물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산소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호흡을 할 때는요, 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합성과 호흡을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요, 식물체 하나로 크게 바라볼게요. 낮에 이 빛이 충분해서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다면, 즉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식물체는 어떤 기체를 흡수하고 어떤 기체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낳겠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밤에 볼게요. 밤에는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밤에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가 식물체가 호흡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은 무슨 기체를 흡수하고, 밤에는 산소 기체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밖으로 방출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호흡량과 광합성량의 비교라고 되어 있고요. 낮이에요.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물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요, 어떠한 기체를 흡수하고, 그렇죠,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요, 이산화탄소의 기체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방출하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밤에는요, 호흡만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어떤 기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호흡과 광합성 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광합성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호흡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이 지필 평가에서는요, 호흡과 광합성 굉장히 많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이 표로 잘 정리해 두시면요, 그림을 통한 비교도, 표를 통한 비교도 여러분들 다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호흡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식물의 모든 세포는 세포 호흡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계속 에너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광합성은 지난 시간에 실험을 통해 알아냈죠.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더니 엽록체에만 녹말이 생성됨을 확인했어요. 아, 광합성은 어디에서만? 엽록체에서만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자, 호흡은요, 선생님이 언제나 항상 숨을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물도요, 밤에 잠잔다고 숨을 안 쉬진 않아요. 호흡을 안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호흡은 하고 있다. 광합성은 무엇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광합성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호흡할 때 필요한 원료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우린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광합성의 원료는요, 호흡의 산물이기도 했죠.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기체 교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할 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우리 광합성에는 이 기체가 반대로 바뀌죠. 무엇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겠구나. 자, 마지막입니다. 에너지의 출입인데요. 여러분들 호흡은요,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흡수할까요? 호흡 왜 한다고 얘기했어요?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를 만들 거라고요. 에너지가 나오는 게 호흡이에요. 따라서 호흡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광합성에 에너지가 들어가나요? 그럼요. 광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요. 광합성은요, 빛에너지를 받아서 무엇을?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예요. 즉, 빛에너지가 들어가죠. 아, 에너지가 흡수되는구나라는 거. 이 에너지의 방출과 흡수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호흡과 광합성 비교해 봤다면 교재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식물과 에너지 파트에서는 우리 수행평가로 진행할 수 있는 실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교재에는 필수 탐구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식물의 호흡 관찰하기 실험이고요. 가, 시금치를 넣은 비닐봉지와 넣지 않는 비닐봉지를 밀봉하여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둔대요. 암실이라는 건 무엇을 차단한 거예요? 그렇죠. 빛에너지를 차단한 거예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 호흡을 관찰하고 싶으니까요. 자, 나. 다음 날 각각의 비닐봉지에 차 있는 공기를 어디에다가 석회수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석회수의 좀 특징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석회수는요, 물에다가 수산화칼슘을 녹인 물이에요. 그런데 이 석회수의 특징은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CO2가 이렇게 들어가면 석회수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집니다. 왜 뿌옇게 흐려지냐면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석회수가 갑자기 실험하는데 뿌옇게 흐려졌네? 여기 이산화탄소 기체 들어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우리 두 개의 비닐봉지에 똑같이 이렇게 밀봉을 한 다음에 암실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 비닐봉지 안에는 시금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시금치는 암실이었기 때문에 광합성은 못했겠지만 항상 무얼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호흡에서 우리 들어가는 기체와 나가는 기체를 알면 이 실험의 결과 금방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비닐봉지에 있던 공기를 이렇게 눌러서 시험관 안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관에 뭐 들어가 있대요? 석회수 들어가 있대요. 자, 이 실험의 결과,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의 공기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가 들어있던 비닐봉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많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시금치는 빛이 없을 때 무엇만 했겠어요? 그렇죠. 광합성은 못하고 항상 일어나는 호흡만 했을 거예요. 호흡을 하면요, 어떤 기체가 흡수되고 산소가 흡수되고 방출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아, 따라서 이 봉지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어서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들었구나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다음은 광합성 산물의 이동입니다.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광합성의 산물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산물이 또 이동할 때는 형태를 바꾸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 우리 물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됐고,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도 있었겠죠. 그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그때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과 산소라는 기체를 만들죠. 이 산소는 호흡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초기 산물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무엇이에요?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 단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하나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포도당은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저장하기가 좀 어려우니 물에 녹지 않는 무엇으로? 다당류인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요, 녹말은 물에 녹지 않으니 이 입에 잠시 저장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여러 개 붙인 다당류인 녹말로 저장을 하는데 주로 낮에 입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주로 밤이 되면요, 이 녹말을 다시 설탕으로 바꿉니다. 설탕은요, 그림 보면, 포도당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조금 더 작은 당 하나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과당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설탕은 얘가 단당류였다면 여기는 당이 두 개다라고 해서 이당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말을 당이 두 개인 이당류, 설탕으로 바꾸어요. 그럼 설탕은 다시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어디에 각각 이 양분을 필요로 하는 세포, 조직에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요, 양분이 이동하는 관은 지금 색깔을 보니 물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양분이 주로 이동하는 관을 체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무엇은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입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주로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서 곳곳에 전달이 되겠구나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광합성의 초기 양분 뭐예요? 포도당이고요. 포도당 일시적으로 무엇으로 저장해요? 녹말로 저장합니다. 녹말 이동할 때 무엇으로 바뀌어?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세 가지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 포도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당 물에 잘 녹을까요? 녹지 않을까요?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땐 포도당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합니다. 녹말은요, 포도당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저장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자, 우리 무엇이 녹말로?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녹말은 이동할 때또 다른 걸로 바꿉니다. 무엇으로? 설탕으로 바뀌어요. 설탕을 아까 선생님이 이당류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개의 당류가 결합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설탕 물에 잘 녹습니다. 자, 이 설탕은 무엇이 바뀐 거예요? 녹말이 주로 밤에 설탕으로 바뀌어서 어디를 통해 이동한다고 했죠? 그렇죠. 물관 아니고요. 체관을 통해 식물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의 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았다면요. 이번에는요. 이 광합성의 산물이 어떻게 저장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광합성 산물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광합성의 산물을요. 식물의 생장에도 사용을 하고요. 씨를 맺는데, 그리고 싹을 틔우는데, 그리고 꽃을 피우는데, 열매를 맺는데 사용을 한대요. 우리 광합성을 통해 만든 양분, 즉 포도당 얘기하는 거겠죠. 형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포도당은요, 제일 먼저 이 식물체에 무얼 제공하냐면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나요? 네, 포도당이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방금 호흡 배웠잖아요. 호흡이 뭐예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무엇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아, 광합성의 산물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 얻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식물체가 생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광합성의 산물에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광합성의 산물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이 식물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해요. 무슨 뜻이에요? 식물체를 구성한다는 건? 우리 잎, 줄기, 뿌리, 뭐 여기 씨, 열매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게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양분으로 식물체 자체를 만드는구나. 또 그를 통해서 뭘할수 있어요? 생장을 할수 있습니다. 생장을 하려면 잎이 막더 생기는 거잖아요. 줄기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식물체를 구성하는 것이 광합성의 산물이 될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식물은 엽록체가 있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했어요. 그런데 동물인 우리는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나요? 엽록체가 있었으면 선생님 초록 색깔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우리 동물은 엽록체가 없어요. 즉,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요? 먹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식물체는요, 즉, 광합성의 산물은 동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때 기체인 산소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만 동물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만든 그 양물을 동물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다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용되고 남은 양분이 있을 거예요. 그 양분을 식물체는 자기 몸 안에 잘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데 식물의 종류마다 이 저장되는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형태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 양파, 과일과 같은 이러한 식물들은요, 우리 이 양분을 무엇으로 포도당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사탕무, 사탕수수,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는 것들이죠. 어떠한 형태로? 설탕의 형태로 우리 광합성의 산물,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감자, 고구마로는 주로 전분가루 만든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녹말가루. 네. 감자, 고구마, 벼, 밀은요. 주로 녹말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요. 콩 하면 대표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콩은요, 단백질 형태로 양분을,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콩, 깨. 우리 깨는요, 깨를 가지고 우리 뭐 만들어요? 기름 만들기도 하잖아요. 땅콩과 깨는 대표적으로 어떤 지방이 많은 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꼼꼼히 개념 아이템 모아보았으니 모은 아이템으로 문제 잘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예요. 자, 두 개의 비닐봉지 속 하나에만 시금치를 넣고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가 그림과 같이 석회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비닐봉지 속 공기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본 실험이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시험관의 기호는 당연히 무엇이 들어가 있는 식물인 시금치가 들어가 있는 A의 이 시험관이 뿌옇게 흐려질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어요. 그럼 광합성은 하지 않았을 거고 호흡만 했을 텐데 호흡을 했다라는 건 산소는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산화탄소 어디에 들어가면 석회수에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빛이 없는 곳에서 시금치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죠. 왜? 빛이 없으니까요. 광합성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니은. 빛이 없는 곳에 놓아둔 시금치에서 나온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맞겠죠. 왜? 호흡만 했을 거고요. 그 호흡을 통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이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지게 했습니다. 디귿. 시금치잎에 저장된 녹말의 양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증가하였을까요? 여러분들, 녹말을 만드는 과정, 결국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즉,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입니다. 그러면, 녹말의 양이 증가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광합성을 했다라는 뜻인데, 우리 아까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대요. 그럼 빛이 오랫동안 차단된 거예요? 광합성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녹말의 양이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물질 알맞게 고른 것은,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너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니까 호흡할 때 우리 필요한 거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근데 에너지를 만들 때 물과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겹쳐지는 건 2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기역은요, 광합성의 산물일까요? 포도당이잖아요.
여러분 기억은 포도당. 그럼 포도당은 우리 광합성의 산물이 맞죠? 그래서 맞고요.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나요? 네,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은 아까 이산화탄소였죠?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광합성 과정에 이용될 수 있겠죠? 광합성의 원료니까. 물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되나요? 네, 물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고요. 니은은 이산화탄소는 BTB용액의 색깔을 파랑색으로 변화시키나요? 여러분들 BTB용액이요. 우리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어떤 색?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 파랑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BTB용액에 녹아 들어가면 무슨 산성도 산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BTB용액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 실험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BTB용액을 파랑색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광합성, 빛이 있을 때 일어나고요.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광합성 엽록체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호흡하고 있어요. 원료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의 원료였습니다. 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 만들었고요. 광합성은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고요.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습니다. 자, 광합성이요.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빛에너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방출이 아니라 흡수죠. 자, 호흡은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려고, 뭐 하려고, 방출하려고 우리 호흡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 가볼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 받아서 포도당 만드네요. 아, 가는 광합성이구나. 그럼 우리 광합성 밑에 포도당과 산소로 에너지 만드는 건 호흡이구나라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는 호흡 아니고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는 엽록체에서만, 나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가 과정에서, 즉, 광합성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죠. 빛에너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나는 빛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호흡이요. 항상 일어나요. 빛이 있을 때만 아니고요. 낮에는 가보다 나가 활발하게. 나는 호흡이요. 낮에는 호흡보다 광합성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가가 바뀌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네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은요, 낮 동안 잎속 엽록체 무슨 형태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낮 동안 잎에 저장되었던 녹말은 대부분 밤이 되면 물에 녹는 무엇? 우리 설탕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설탕은 어디로 이동해요? 그렇죠.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정답 찾으면요. 포도당, 녹말, 설탕, 체관.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밤이 되면 식물이 무엇을 하지 못하고 호흡만 하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방출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것은 기체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오늘 내용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이 개념 클리어의 답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다가요, 몇 강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우리 소통하면서 계속 강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즐거운 동물과 에너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읽으실 때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읽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 인물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쯤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읽어보자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라면 끓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나라면, 잘 읽고, 읽은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말하고 쓸수 있어야 된다. 라면 있어요?

아, 처음 우리가 읽었던 의병장 윤희순의 이야기, 그리고 책 깎는 소년. 예,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읽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지금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공감하는 내용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교재에 있는 제목은요, 다이빙 대 위에서입니다. 오늘 첫 시간. 네, 그래서 1이라고 썼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두 번째 이야기 계속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이빙 대 위에서라는 이 글은요, 책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책 이름은 네, 출처가 있어. 네, 어디냐면 5번 레인이에요. 5번 레인. 이걸 아셔야 될것 같아. 그래야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5번 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품이 있어요. 그 5번 레인이 1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 14번째 장 소제목이 다이빙 대 위에서예요. 그러니까 뭔가 레인이 나오고 다이빙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수영과 관계된 일인가? 아, 그런 작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주인공들은 수영선수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네, 6학년, 네, 13살. 네. 그런데 이 수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갈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어볼 만한 일이고요. 5번 레인이 말한,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 아마 이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 게임 경기 같은 데서 수영 게임을 하잖아요. 수영 경기를 하죠. 그때 나중에 막 헤엄쳐가지고 마지막에 그 터치를 할 때, 끝나지, 경기가. 터치하면 끝나는데, 잘 보시면, 예, 여기 이제 텔레비전이잖아? 그러면 이 레인들이 있어. 그치? 레인들이 쫙 있고, 여기서 선수들이 막 수영을 해서 가요. 그런데 잘 보면, 요한 가운데쯤에, 있는 선수들이 먼저 터치를 한다? 그거 본적 있죠? 이상해. 왜꼭 이렇게 가운데쯤에 있는 선수들이 먼저 들어갈까?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게 결승전이잖아. 그렇죠? 결승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선전이라는 걸 하죠. 예선전에 보면은 기록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기록이 제일 좋은 사람 있지? 이 친구가 이 선수가 제일 빠르네 하는 친구 있죠? 그 선수가 몇번 레인을 배정을 받냐면 4번 레인을 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쯤에 있는 거지. 보통 한 8번 레인까지 있거든. 자, 봐요. 갑자기 수영 상식. 자, 여기가 4번 레인이고, 옆에가 5번 레인이에요. 제일 예선전 기록이 제일 좋은 운동 선수가 4번 레인으로 들어가라고 배정을 받아. 그럼 2등한 사람도 있겠죠? 예선전에서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5번 레인을 배정받습니다. 그러면 3등은 어디로 갈까? 3번 레인. 4등은 6번 레인. 4등, 5등은 2번 레인. 그 다음에 여기가 7번 레인. 그리고 1번 레인, 마지막으로 8번 레인. 그러니까 예선전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를 여기에다가 배정시켜줘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선수는 8번 레인에다가 배정시켜줘요. 원래 그래요. 규칙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승전에서 땅! 하고 막 수영할 때 보면, 수영을 이렇게 하진 않으시는데, 할때 보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빨리 나갑니다. 그 이유가, 예선전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가운데 쪽에다가 넣거든요. 네. 이 가운데 쪽이 빠른 속도를 내는데 유리하대요. 왜냐하면, 여기 맨 마지막 가장자리 있죠? 여기가 벽이 있잖아요. 옆에 벽이 있으면 좀안 좋대요. 네. 물살이 팍 오고 그래서 별로 안 좋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은 아마 여기 4번, 5번, 6번 요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제목으로 돌아와서 왜 5번 레인일까? 여기 이 5번 레인의 주인공이 있어요. 예, 나루라는 친구인데 여기 나루 있죠? 이 나루가 원래는 그 초등학교에서 탑이야. 제일 수영을 잘해. 수영선수인데.
그래서 맨날 4번 레인에서 수영하던 친구가 라이벌을 만나게 되면서 이 친구한테 라이벌에게 자꾸 지니까 5번 레인으로 배정을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안 좋지. 내가 맨날 4번 레인 1등이었는데 이제 라이벌한테 자꾸 지니까 5번 레인으로 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이 나루의 위기일 수 있어요. 위기. 나루의 이 위기를 상징하는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읽다 보면, 아, 이건 나루에게 주어진 어떤 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뜻의 또 5번 레인. 예,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앞 이야기입니다. 나루와 버드리는 자매이다. 예, 등장인물 나오죠? 예, 우리의 주인공 나루. 그리고 나루가 굉장히 좋아하는 버드리라는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가 수영을 잘해.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둘이, 예, 어릴 때부터 수영을 해왔어요. 수영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버드리는 이 나루의 롤 모델이야. 나도 우리 언니처럼 수영을 잘해야지. 해서 자기도 수영을 했단 말이죠. 나루는 언니 버드리와 함께 어려서부터 수영을 했고요. 큰 시합에서 나란히 메달을 땄어요. 이후 버드리는 이제 중학교에 갔단 말이죠. 어느 중학교? 나는 수영할 거야 하고 체육중학교를 또 골라서 갔단 말이죠. 자, 6학년이 된 나루, 한강초 수영부 대표 선수예요. 에이스야. 제일 잘해. 그런데, 그래가지고 맨날 4번 레인에 배정을 받았는데, 1등이니까. 그런데, 짜잔. 겨울에 버드리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둔대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언니가,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우리 언니가 수영을 그만둔다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루는 버드리가 더 이상 수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버드리에게 그 이유도 묻지 못했어요. 언니 왜? 왜 수영 안할 건데? 왜 다이빙 할 건데? 말해봐. 감히 못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던 중 1등만 하던 나루가 요즘 라이벌이 생겼어. 이그 이름하여 김초희. 김초희에게 자꾸 시합에서 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해요. 나루가. 자, 그래서 엄마가 보다 못해. 야, 너 수영 그만둬. 괜찮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니? 괜찮아. 수영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루는 그 말이 좋지가 않아. 아닌데. 난 수영하고 싶어. 나는 김초희를 이기고 싶어. 나는 수영 그만두지 않을 거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앞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말이 멀었는데 언니가 집에 왔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호출한 모양이에요. 야, 나루가 지금 아프다. 네가 좀 와봐. 예. 나루가 그 전에 아까 앞 이야기에 없었던 다른 일도 있었어요. 김초희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거든요. 예, 잘못을 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자기가 그 라이벌에게 지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언니는 언니대로 수영을 그만둔다니까 또 그것도 신경 쓰이고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엄마가 언니를 불렀어. 나루야 나가자. 버드리가 나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찾았다. 버드리와 나루의 자전거 모두 예. 자전거 안장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딴딴딴 드르든든든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전거 안장에 먼지가 있었다고요? 아마도 이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지 않았나 보죠? 네. 어때요? 그럴싸하죠? 네. 나루는 바퀴를 손가락 꾹꾹 눌러봤어요. 왜 그랬을까? 매일 타던 거면 굳이 눌러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오랜만에 타다 보니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잘 있나 하고 꾹꾹 눌러본 거죠. 바퀴는 탄력을 잃었어요. 딴딴딴 드르든든든든. 자,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전거는 그동안 예,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자전거였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죠. 버드리가 경비실에서 공기 펌프를 빌려왔다. 다음은 버드리에게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빈칸에 어울리는 말 써볼게요. 지난 겨울 체육중학교에 진학한 버드리, 그러니까 나루의 언니가 되겠죠. 어려서부터 해오던 수영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다이빙. 예. 다이빙 뭔지 알죠? 다이빙대 위에서 한 다음에 제주 한번 넘고 두 번 넘고 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어요? 첨벙 소리가 덜 나야 돼. 아주 깨끗하게 수직으로 몸이 팍 들어가서 첨벙이 아니라 폭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예, 좋은 점수를 얻는 그런 경기죠. 1등만 하던 나루가 힘들어요. 자,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시합 성적이 나빠지기 시작해서예요. 네, 굉장히 1등만 하던, 벌써 나오죠? 1등만 했었는데 시합 성적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기본이야. 네, 내가 1등이 아니라니, 내가 1등이 아니라니, 2등이라니 그러면서 벌써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좋아하던,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우리 언니가 그만둔다고? 마치 어떤 생각이 들까, 얘들아? 아, 난 1등만 해서 내가 그 맛에 수영을 했는데 1등을 못해? 어? 언니가 그만둔다고? 혹시 나도 그만두게 될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게다가 여기에 앞이야기는 없지만 내가 초이한테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안 좋은 거야, 지금. 나루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인물을 찾아 이름을 쓰래요. 네. 같은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 또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라이벌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 선생님 먼저 풀어봤거든요. 이 문제를. 그런데 내가 이거 지워볼게. 선생님요. 이래서 국어 시험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뭐라고 썼을까요? 나루와 다음과 같은 관계 있는 인물을 찾아 이름을 쓰시오. 그냥 대충 읽었어. 대충 진짜로. 같은 분야에 있는 경쟁 관계? 아니 라이벌이지. 그러니까 내 선생님이 라이벌에서 썼어. 네. 그리고 단맞힐 때 틀렸어요. 선생님 틀렸어. 왜 틀렸을까? 라이벌이 아니야. 김초희가 정답이었어요. 왜 김초희지? 하고 봤더니 네. 이런 관계 있는 이건 관계고. 이름을 쓰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또 문제를 대충 읽었더니 또 여기서 틀렸구나. 그래서 정답은 김초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대충 읽지 마세요. 나처럼 대충 읽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틀린다니까. 네. 오늘의 교훈 대충 읽지 말자. 네, 그거예요. 버드리와 나루의 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새로 구입했다. 오래 타지 않았다. 고장이 나서 탈 수 없다. 나번이죠. 먼지 쌓여 있죠. 자전거 바퀴에 바람도 없죠. 예, 나죠.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과하게 채우면,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많이 채우면 작은 돌멩이에도 통통 튀어 쓸데없이 핸들을 꽉 잡아야 된다. 예, 통통 튀니까. 그렇다고 바람을 부족하게 채우면 바퀴가 땅바닥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

돼서 또 속도가 나지 않는데요. 그럴 때는 작은 언덕조차 힘이 들어요. 예. 실제로 선생님도 그렇게 겪었죠. 자전거 그 바퀴에 바람이 별로 없으면 정말 그 자전거가 안 나가요.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안 나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 예. 적당히가 중요한 거야.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이 적당히가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그 적당이라는 것이 언제나 맞아. 제일 어려워. 내 말이 이 말이야. 얼만큼의 바람이 적당한 것인지 알려면 자기 손으로 직접 바람을 넣고 또 눌러보고 달려보고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익히는 거죠. 바람이 요 정도 들었을 때가 내가 자전거 타기에 제일 좋았어. 이제 이런 걸 스스로 느껴보고 그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태워줄까? 예, 버들이가 자전거 그 안장 뒤에 있는 그 짐바지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나로 자리였대요. 와, 정말 의 좋은 자매죠. 이거는 언니가 그만큼 이 동생을 잘 돌봤다는 뜻도 되죠. 엉덩이가 아프다는 나로의 말에 버들이가 짐바지 위로 도톰한 택배 상자까지 딱 겹쳐서 준 쿠션이 아직도 달려 있었어요. 이런 언니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죠? 싸울 일이 없어. 키가 부쩍 크고 나서부터는 나루도 자전거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루는 예, 자기 자전거를 타게 됐고 버들이가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늘 자전거를 타고 언니 뒤를 또 졸졸졸 따라서 학교에 다녔답니다. 보기 좋은 자매네요. 우리 언니는 안 그래요. 막 이런 거. 내 동생은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런 친구 아마 있을 거예요. 괜찮아. 내가 뭐해야? 이거 나루가 이제. 괜찮아. 내가 뭐해야? 내가 아직도 그 나른 줄 알아? 뭐 이런 거지. 그랬더니 이 언니 한다는 말 보세요. 그래 너 애야. 그런 것도 아니고. 아프면 다 애야. 와. 지금 나루가 아프거든. 몸살이 났어. 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게 병으로 나온 거지. 아프면 다 애다 너. 막 이런 거지. 와. 진짜 멋진 언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언니라는 거죠. 동생을 아끼고. 이 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라. 나루는 처음부터 자기 자전거 타고 다녔어? 아니야. 나루는 키가 크기 전까지 버드리의 자전거에 같이 탔다고 언니가 태우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윤서. 네, 윤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없죠? 예, 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문제 어려운 거 별로 없다.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그 글을 읽으면서 각 인물의 예, 그 추구하는 가치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와 비교하시면 돼요. 스스로와. 나는 이런 걸 추구하는데 이 인물은 이런 걸 추구하네. 뭐 이런 거. 자, 기억에서 적당히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 무엇이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 뭐예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알맞은 정도를 우리는 적당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누가 뭘 너무 심하게 하면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 좋지 않다는 말, 않다라는 뜻이에요. 알맞게 해라. 이런 말이고요. 버드리가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으로. 자, 니은은 아프면 다 애야. 치, 내가 뭐 애야? 나를 왜애 취급해? 너 아프면 다 애다. 타라. 뭐 이런 거. 그쵸? 자, 버드리가 이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은요. 나를 놀리려고, 화나게 하려고, 너 아프잖아. 이 사실을 인식시켜 주려고, 너 다정하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자신이 나루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정답은, 네, 위로지요. 야, 너 아프면 애야. 왜 그래? 에이, 걱정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할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프니까 위로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버드리가 너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이 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는 버드리의 성격을 써보세요. 뭐 다정다감하다, 뭐 동생을 아낀다, 요 정도로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버드리가 앞장서 달렸어요. 자전거 탔어. 제일 먼저 도착한 곳 어디? 한강초등학교. 예, 나루의 초등학교죠. 두 사람 다 가장 자신 있게 갈수 있는 길. 예, 매일매일 다녔으니까 운동장에 아이들이 나와서 축구하고 있었고요. 운동장을 자전거 타고 돌았어요. 체육관 앞에서 잠시 멈췄고요. 수영장에 불이 꺼져 있네요. 자, 수영장 안 가볼 수가 없지. 나루, 너 무슨 일 있어? 나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왜? 나 무슨 일 있어, 언니? 나 고민 좀 들어줘.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무슨 대답이든 곧이 곧대로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맞죠?

예. 그래서 무슨 대답이든 거짓말이 될것 같아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야. 나루가 아무 말이 없자 버드리는, 그래,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예, 이런 뜻이죠. 다시 땅에서 발을 뗐어요. 자, 무슨 말이야? 예, 다시 출발했다는 거지. 에, 나루도 따라서 페달을 굴렸고요. 속도를 내자 머리카락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고, 나루는 앞에 가는 언니의 반듯한 등을 봤어요. 버드리는 걸을 때도 자전거 탈 때도 등이 이렇게 구부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곧다라는 거죠. 자기도 언니를 따라해 보고 싶어요. 언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루가. 그래서 힘을 줬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전거 탈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지, 그죠? 집앞 공원을 가로질렀어요. 공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버드리와 나루가 자전거 멈추고 물줄기 사이를 지났고요. 굴러가는 바퀴를 따라 물자국이 슉,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봐. 크, 영화다, 영화. 그지? 버드리와 나루가 자전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 어디예요? 네. 한강, 초등학교.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나루가 버드리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왜 그랬어? 나 언니 싫으니까. 아, 귀찮아. 아, 나 몰라. 이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싫어. 차라리 입을 다물 거야. 이거잖아요? 아주 정직한 친구네요. 자, 기억의 의미를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땅에서 발을 뗐다. 이거 뭐예요? 다시 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다시 움직여서 출발했다. 갑자기 여기 보니까 막 뭐랄까요? 추리를 하게 만드네. 그치? 땅에서 발을 뗐다고? 뒤에 나루가 페달을 밟았다 그랬잖아. 다시 자전거가 굴러갔다는 말이구나. 자전거를 다시 움직여서 출발했다. 자, 나루가 버들의 등을 보며 허리에 힘을 딱 주었다가, 나도 언니처럼 반듯하게 허리를 펴야지, 어깨 펴야지 했다가 다시 에이 안 돼. 하고 그만둔 까닭 뭐예요? 예. 짜증나고 화났기 때문에. 언니를 좋아한다니까. 언니처럼 되고 싶었지만 흉내를 내면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바로 이거예요. 언니처럼 되고 싶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는 언니를 너무나 동경하고 언니를 닮아가고 싶은데 그 언니가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으로 진로를 바꾼 거예요. 너무 싫은 거지. 왜? 난 언니를 닮고 싶은데 나는 수영하고 싶은데, 그럼 나도 뭔가 바꿔야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두려움이 이제 나오니까. 언니는 나루가 평소에 자신을 따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죠? 자, 이번엔 이제 지문을 또 보겠습니다. 버드리는 공원을 한 바퀴 크게 돌아 광장에 자전거를 세웠어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버드리가 나루 옆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기하란 얘기죠. 너는 내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안 해줬지만 나는 대답해줄게. 이 말이죠. 왜 수영 그만뒀어? 예. 정말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왜 그만둔 거야? 라고 말이죠. 나루는 용기를 냈어요. 이거 물어보기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묵혀 두었던, 네. 그런 질문이었죠. 오랜 시간. 처음에 언니가 수영 그만두고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꿨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속상하고 섭섭하고 막왜 그만두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묵혀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섭섭했었다면 이제 좀 오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요만큼 섭섭해졌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많이 바랬다. 원래 바랬다가요. 색깔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한 빨강색이야. 빨강이야. 그런데 햇빛을 막 받아. 시간이 오래되면 그 빨강이 흐릿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우, 색이 바랬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섭섭함의 정도가 좀 누그러졌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엔 이만큼 섭섭했지만 점점 이 섭섭함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섭섭함이 많이 바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빨리도 물어본다. 버드리의 핀잔에 나루가 멋쩍게 웃었죠? 다이빙 하려고 그만뒀지, 뭐. 버드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던졌어요. 야, 왜 그만뒀어? 그러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이랬고 말이야. 이랬는데 내가. 하지만 결심을 했지. 말하면서 할줄 알았는데, 이 버드리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이빙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죠. 나루는 그런 언니를 보니까 갑자기 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 화가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억했을까요? 왜 수영 그만뒀어? 나의 우상이었던 언니가 왜 그만둔 건데? 물어보는 거죠. 자, 나루가 버드리에게 한 질문이다. 나루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나루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다. 나루는 질문하기까지 이 나루에게 용기가 필요했다. 두 가지 골라볼까요? 누가 한 질문이에요? 일단, 왜 수영 그만뒀어? 나루가 언니한테 한 질문이니까, 가. 그다음, 질문을 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본문에 아예 나오죠. 자, 그래서, 라. 이렇게 됩니다. 가라! 어딜 갈까? 다이빙하러 갈까? 어디 갈까? 어쨌든, 가라. 자, 니은과 바꿔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현해 봅시다. 용기를 내서 일단 물었어. 왜 그만뒀어? 오랜 시간 묵혀둔 섭 덕분에 섭섭함이 많이 바랬다. 바랬다 뭐예요? 옅어졌다. 아주 진한 빨강이었는데 햇빛을 많이 받고 시간이 오래되면 흐릿한 빨강이 돼. 이때 우리는 어우, 색이 바랬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바랬다. 어떻게 됐다? 사라지거나 희미해졌다. 그래서 사라졌다, 희미해졌다. 두 가지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자, 버드리의 대답에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 다이빙하려고 뭐 그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툭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언니는 그냥 다이빙하려고 뭐 이렇게 그냥 하니까 더 화가 났어. 열이 막 나기 시작해. 어떤 열일까? 으아, 이런 열이 나는 거지. 으아, 이런 열이 났어요. 자, 이제는 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차분히 들어줄 수 있어 했는데 아닌 거였어. 자, 버드리의 대답에 나루가 보인 디귿과 같은 반응. 자, 알맞게 이해한 친구 볼까요? 언니가 수영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언니가 어떤 말을 해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니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오래 묵혀뒀다고 했어요. 그쵸? 언니가 수영을 그만둔 이유를 담담하게 들을 줄 알았어. 그게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거야. 이게 뭐예요? 담담하다라는 거죠. 담담하다. 자, 이렇게. 뭐. 야, 너 1등 아니래. 뭐야? 이건 담담한 게 아니지. 야, 너 1등 아니래. 그래. 이거 담담한 거죠. 언니 왜 수영 그만뒀어? 그냥. 뭐야? 이게 아니라. 뭐, 담담해. 나 수영, 그냥, 그러면, 아, 그랬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막상 듣고 보니까 여전히 속상해, 섭섭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제대로 이해한 친구는 수아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예. 왜 그만뒀어? 그냥? 뭐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음 이 시간에 하고 이제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쵸? 이제 그 다음 드라마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예, 바로 아주 중요한, 예, 여기, 버들과, 그 다음에 나루. 이 자매가 생각하고 있는, 이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두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치하고 한번 비교해서 꼭 읽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라면 문제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건 뭐 정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경험이 다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루의 경우를 생각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정말 열심히 0.1초를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1등이 아니야. 내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생각 전달해 주세요. 안녕. 게시판에 쓰면 돼요. 안녕.

깨알 수학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에 대한 문제 계속 뒤로 풀어갈 겁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은 두 문제입니다. 12번과 16번이고요. 자, 이 12번과 16번의 문제의 아이디어는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해서 확률 얘기하는 단원에 고등학교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 눈에는 아, 이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 나올지가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12번, 여기 16번 둘 다 정말 확장성이 높은 그런 문제고 특별히 12번 같은 경우는 확률 단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 단원에서도 이항분포 뭐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는 단원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지금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들을 이해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됐죠? 좋았어. 그럼 이어서 9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요. 아, 그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20가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0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그랬을 때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를 생각하면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0까지 3의 배수가 6개가 있으니까 아 경우의 수 6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요. 20까지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2라서 특정 사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8가지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2개 중복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동시에 나타나는 게 바로 21이 처음이기 때문에 1부터 20까지에서는 공통인 공배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죠. 그렇다면 확률 P를 생각해봐라는 건 20분의 8이고요. 약분해서 5분의 2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건 어때요? 순수하게 경우의 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그런 풀이입니다. 자, 근데 이제 확률적인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보죠.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개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을 생각할 때 경우의 수를 더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냈죠. 근데 확률에서도 그냥 덧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3의 배수를 뽑을 사건과 7의 배수를 뽑을 사건이 서로 중복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버려도 괜찮다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P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뽑을 확률 20분의 6에다가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를 뽑을 확률 20분의 2를 더해버리면 그게 바로 20분의 8,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다 생각할 수 있고 약분하면 5분의 2라는 동일한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하얀색처럼 푼다면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해서 접근한 거고요. 노란색처럼 푼다면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확률끼리 더해버리겠다라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겠죠. 자, 어때? 괜찮아요? 좋아. 여기 있는 이 아이디어 잘 생각하시면 둘 중에 더 편한 걸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의 근데 추천은 어떤 거냐? 아래쪽 방법을 더 추천드려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아니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런 형태로 공약수가 1부터 20 사이에 존재하는 걸 물어보거든요. 예, 그럴 때는요. 위에 있는 것처럼 푸는 것보다 아래 있는 것처럼 풀어내는 게 훨씬 계산이 편리할 수 있어요. 아, 물론 근본적으로는 같은 계산이지만 이 아래쪽 생각이 더 편한 생각이다라는 거 나중에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풀이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10번 문제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이야기할 때 2A 플러스 B가 15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저거 부등식이죠. 등식이 아니지만 방정식이 아니지만 우리는 계수

누가 더큰 A에 주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걸 생각합시다. 그리고 식이 15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라는 숫자에 숫자를 대입하는데 큰 숫자부터 대입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괜찮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할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졌다 이야기했으니까 6 곱하기 6, 36가지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게요. 보통 우리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small a라고 썼는데 a라는 문자 여기 이미 사용했으니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그냥 가볍게 한글로 표시하고 생각하죠. 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한번 찾아볼 텐데, 한 번에 얼마 하고 쓸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에 숫자 대입할 건데, 그치. 주사위의 눈 중에서 큰 거부터 대입합시다. A가 6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6인 경우 생각하면 12가 2A니까 B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식만 써놓아도 우리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3보다 크거나 같은 B는 3, 4, 5, 6, 4가지가 있는 거고, 그때 A는 무조건 6이니까 6과 3, 6과 4, 6, 5, 6, 6까지 총 4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다 나열에 쓰지 않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가 4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설의 풀이 보시면 이걸 일일이 다 나열에 써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어떤 내용들인지 보고 싶으신 친구들은 해설 풀이를 살짝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열에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라는 숫자를 하나 줄여봐야겠죠? A가 5인 경우 생각해볼까요? A에 5 대입해요. 그럼 넘어가면서 B의 범위가 나타나죠? 그래, 10 빼버리면 되니까 B가 5 이상이다라는 거지. A가 5일 때 B는 5나 6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렇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생각해요. A가 4일 때 생각하죠. A가 4일 때는 8이잖아요. 넘어가요. 그럼 B의 범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가 7 이상이다 하고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전혀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B가 7 이상이라면 주사위의 눈 1, 2, 3, 4, 5, 6이 저 조건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거에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4가지와 2가지가 특정하게 저 2a 플러스 b가 15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죠. 이게 바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확률 P 계산해 보면 36 중에서 6가지 경우 약분해서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지. 정답 몇 번? 1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10번이죠. 알만합니까? 경우를 다 나열해서 쓴다면 훨씬 좀 불편한데 부등식을 부등식의 형태로 바꾸어서 경우의 개수만 세니까 훨씬 간편했죠.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5개의 구슬이 각각 들어있는 주머니가 2개 존재합니다. 그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번에는 합이 짝수다라고 얘기했어요.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어때요?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고요. 짝수와 짝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 홀수 더하기 홀수인 경우, 그래서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짝수 더하기 짝수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로 또는으로 연결되어지니까 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 확률은 어때야 돼? 더해줘야겠죠.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홀수와 홀수를 뽑을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실수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보자. 첫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는 경우를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머니는 1, 2, 3, 4, 5라는 공이 있고 홀수는 1, 3, 5, 3개가 있으니까 홀수를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걸 더해버리는 실수를 해요. 더하면 됩니까? 안 돼.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왜 그래? 지금 첫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고, 그리고 연속해서 두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아내는 거니까요.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확률과 확률을 곱해주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선생님, 여기 더했는데요? 아니야. 이 더하기는 문제에서 합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홀수 더하기, 홀수라는 뜻으로 선생님이 써놓은 거고요. 이거 안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요렇게 해도 괜찮잖아. 첫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 두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쵸? 많은 친구들이 홀수 더하기 홀수라고 경우의 수를 분류하면서 확률 계산할 때 나도 모르게 더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쓸때 홀수 더하기 홀수가 아니라 홀수 컴마 홀수, 짝수 더하기 짝수가 아니라 짝수 컴마 짝수라고 쓰면 혼돈이 좀 없겠지. 짝수와 짝수를 뽑아서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다라고 우리가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짝수랑 짝수 뽑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주머니에서 짝수 뽑을 확률 5분의 2, 그리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짝수 뽑을 확률 5분의 2.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두 개의 확률을 곱해 주어야겠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확률 등장하지. 그럼 25분의 9에다가 25분의 4 더하는 거니까 25분의 1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문제의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실수하기에 딱 좋은 문제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 더해야 되는 것과 곱해야 되는 것,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유를 구별하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2번. 자, 12번은 오늘의 구원 픽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읽어보고 도대체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번 나오는 거야? 라는 걸 발견해내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식으로 써서 계산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식으로 써야지만 보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으로 쓰는 게더 좋고요. 나중에 가면 이 개수들이 커지기 때문에 머리로 암산할 수 없습니다. 식으로 써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의 구조, 고등학교에 그대로 등장하고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걸 확장시켜서 단원을 더 넘겨서 다른 단원에서도 요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럼 식으로 쓰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소영이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계단을 두칸 올라가고 뒷면이 나오면 한 칸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동전을 네번 던졌을 때 소영이가 처음보다 한칸 아래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동전을 네번 던졌대요. 그때 앞면이 몇번 나오고 뒷면이 몇번 나와야 한칸 아래에 있을까 모르겠죠.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아,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 너를 X번 나타났다. 뒷면이 나타나는 횟수, 너를 4 빼기 X번이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Y번 나타났다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써도 상관없겠죠? 왜? 우리 동전을 총 4번 던졌으니까 X 플러스 Y가 4라는 식을 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와 4 빼기 x로 써도 좋고 xy로 쓴 다음에 x 플러스 y가 4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한칸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는 거 식을 이렇게 세워볼까?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만큼 두칸 올라가니까 우리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생각한다면 2x만큼 올라갔을 거야. 그런데 뒷면이 나오면 한칸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게 플러스였으니까 내려오는 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면 뒷면이 나타나는 횟수만큼 내려왔겠죠, 한 칸씩. 그래서 한칸 아래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돼요. 물론 이걸 y라고 쓰지 않은 친구들은 이 자리에 y 대신에 4 빼기 x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요. 여기 x 플러스 y가 4다라는 식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통해서 y는 4 빼기 x라는 식 만들어내서 대입법 사용해가지고 연립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x에 빼기에 4 빼기 x가 마이너스 1다 이렇게 쓰여지고 3x가

3이다, x는 1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죠. x가 1이면 y는 얼마여야 해? 당연히 3이어야겠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앞면이 한 번, 뒷면이 세 번 나와야 지금 문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지금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면의 횟수와 뒷면의 횟수를 정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확률 계산해 볼까요? 전체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체 경우는 동전을 네 번 던져요. 첫 번째 던질 때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경우에. 두 번째 던질 때도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경우. 그 다음도 두 가지. 그 다음도 두 가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16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앞면 한 번, 뒷면 세 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 경우의 수는요, 4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한 번 앞면이 나오는 요게 언제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거나, 두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거나, 세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거나, 네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총 네 가지밖에 없죠. 됐어요? 세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뒷면 나오고 세 번째 동전에서만 앞면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확률 P 생각하시면 너는 16분의 4, 약분하면 4분의 1이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뒤쪽 계산보다 앞에 있는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앞면이 한 번, 뒷면이 세 번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요걸 찾아내는 이 아이디어, 요게 나중에 가면 계속 사용되는 아이디어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지? 요 문제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립방 정식으로 접근해도 좋고 그냥 문자를 한꺼번에 y를 4 빼기 x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세아와 하은이가 함께 아침 운동을 하기로 했대요. 세아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7분의 6이고요. 하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4분의 3이래요. 두 사람이 함께 아침 운동을 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함께 아침 운동을 할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두 사람 모두 약속을 지켜야겠죠. 세아도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하은이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확률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사건 A도 세아도 약속을 지키고 그 하은이도 약속을 지키는 사건. 그래서 7분의 6과 4분의 3이라는 확률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14분의 6이라고 우리 주어져 있는 확률 계산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14분의 9라고 우리 확률 계산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13번이었어요. 문제의 말뜻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확률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세아도 약속을 지키고 하은이도 약속을 지키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확률은 곱해주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다음 문제 갑시다. 14번입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서 비가 내일 올 확률이 5분의 4고요. 모레 비가 올 확률은 6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과 모레 중에 하루만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내일과 모레 중에서 비가 오면 동그라미, 비가 안 오면 X표로 표시해보면 내일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안 오는 경우, 내일 비가 안 오고 모레 비가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내일과 모레 중 하루만 비가 올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확률을 구해서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경우가 나누어졌으니까 그럼 내일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 구해봅시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4이고 연속적으로 모레 비가 안 와야 된대요. 모레 비가 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럼 모레 비가 안 올 확률은 6분의 5죠.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6분의 5 하면 내일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계산하시면요. 약분해서 30분의 20하고 이렇게 쓰여지. 계산하면 30분.

20하고 쓰여집니다. 약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약분을 했을 때 이 아래쪽에 나타나는 값과 덧셈하면 다시 통분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약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놓을 겁니다. 그 다음, 내일은 비가 오지 않고 모레 비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4니까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모레 비가 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얘기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값이 30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졌겠죠. 두개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만들어지니까 30분의 21,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7이라고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1번을 정답이야라고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14번 문제에서 만약 우리 처음 문제를 풀때 약분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값을 3분의 2다라고 얘기했다면, 어차피 30분의 1과 더하면서 다시 통분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아예 약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15번 봅시다. 자, 세 사람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풀이는 우선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겁니다. 세 사람이 1년 365일 중에 하루를 골라서 생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65가지, 두 번째 사람도 365가지, 세 번째 사람도 365가지 하고 쓰여지면서 365세번 곱해준 게 전체 경우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죠. 생일을 서로 다 다르게 결정할 방법 수를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이 생일을 결정하는 방법 수는 365일 중에 하루 아무렇게나 고르면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생일만 피하면 되니까 364일 중에 하루를 고르면 되고요.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의 생일을 피하면 되니까 363일 중에 하루를 고르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생각하면 확률은 n분의 a야. 결국 분모 365를 세번 곱해준 것 분에 분자는 365 곱하기 364 곱하기 363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약분 처리할게요. 약분해 주시면 확률은 365 곱하기 365분에 364 곱하기 363 하고 쓰여지면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선생님이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생각해 볼게요. 실은 두 번째 풀이 방법이 더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생일을 결정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결정할 사건의 확률들을 각각 구해서 곱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첫 번째 사람이 생일을 고를 확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1년 365일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생일이 겹치지 않게 생일을 고르는 확률을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내 생일은 그렇지. 아무데나, 그렇지. 골라도 다른 사람과 겹쳐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하고 첫 번째 사람의 생일을 결정할 확률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과 겹쳐지지 않도록 생일을 고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1이다라는 생각해야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생일을 다른 사람과 겹쳐지지 않을 확률을 생각해 보면요. 365분의 364입니다. 첫 번째 사람 생일 그날만 빼면 되니까. 세 번째 사람은요, 두 사람의 생일만 제외하면 되니까 365분의 363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연속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 생일, 두 번째 사람의 생일, 세 번째 사람의 생일이 겹쳐지지 않도록 고를 확률을 곱해버리면 된다. 그럼 결국 동일한 정답 2번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경우의 수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확률적인 입장으로 접근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15번 문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X개와 파란 공이 6개가 들어있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때 이 주머니에서 빨간 공을 하나 꺼내고 다시 넣지 않았더니 빨간 공을 하나 꺼낼 확률이 5분의 2가 됐답니다. X값 구해봐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봤고요. 문자가 들어있는 형태로 확률을 계산시키는 게 고등학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잘 기억해두고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문제의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X개 있답니다. 자, 빨간 공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빨간 공들이 몇 개 존재해? X개 존재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빨간 공 X개 있어요. 자, 그리고 파란 공이 6개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파란색 분필 없으니까요. 파란색 공 6개는 우리 주황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모든 공의 개수는 몇 개냐면 X 플러스 6개다라는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문제의 초반 세팅이에요. 근데 실제로 확률을 구하는 건 어떤 거야? 이 주머니에서 빨간 공을 하나 꺼내고 다시 넣지 않았대요. 즉, 빨간 공이 하나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빨간 공의 개수가 X개가 아니라 몇 개야? X-1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전체 공의 개수도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X 더하기 5개가 전체 공의 개수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주머니에서 빨간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이 5분의 2랍니다.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공 X 플러스 5개 중에서 빨간 공이 X 마이너스 1개 있으니까 X 플러스 5분의 X 마이너스 1이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고 그 값이 5분의 2다라고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자, 분수끼리 같으니까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진다라고 식 세웁시다. 자, OX 마이너스 5가 2X 플러스 10이고요. 그렇다면 3X가 15가 되니까 X는 5라는 값을 딱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X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이거 공의 개수가 내가 눈으로 셀 수 있는 자연수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문자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어려워지거든요. 당황하지 않으라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강조하는 거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중에 자주 등장하게 될 때 그때 익숙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어땠어? 문자 X개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점점점 사용해서 쓰면서 우리 좀 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계산이 좀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7번 문제까지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17번 보자.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경기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봐라. 모든 경우는 경기력이 같다, 비기는 경우가 없다 라고 얘기했네요. 경기력이 똑같으면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렇지. A가 우승을 한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어때? A와 B가 시합을 해서 A가 이겨야 되죠. 어떤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자, A가 이겨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결승전에 올라갈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승전에서 이쪽 어딘가에 팀이 올라왔을 때 A가 또 이겨야 우승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어떤 팀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와서 A가 이길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렇지? 여기에서 또 A가 승리해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A는 두 번의 시합을 연속해서 이겨야 우승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의 확률로 우승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는 가벼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8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야!
1: 어?
0: 뭐야?
1: 어? 아!
2: 야! 아, it was fun.
0: Yeah, let's do it again.
2: It's past 3 o'clock.
0: Huh?

0: Arms.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 D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R.E.D. Mr. Red.
2: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캅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앞두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피곤했는지 입안에 염증이 생겼대. 그래서 치료하러 병원 가셨어.
1: 무슨 피곤하냐고 입안에 염증이 생겨.
0: 그렇다니까. 너 시험 공부하다가 입안에 염증 생긴 꽃도령 삼촌 사이에 기억 안 나?
1: 아, 삼도령이 시험 공부한 거지?
0: 아니, 아휴, 너 기억을 못하는구나.
1: 누나, 다시 이야기 해주세요, 해주세요.
0: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잘 들어봐.
1: 우와, 신나, 신나.

0: 사람의 염증은 왜 생길까? 꽃도령 삼총사가 사는 마을에 나라의 인재를 뽑는 시험 안내문이 붙었어.
1: 아유, 저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2: 에헤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3: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누구인가?
1: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3: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누구인가?
4: 망치켜라, 망치켜라.
5: 그리고 시험 날은 한 달 후라고 하네.
6: 한 달 후라. 네, 반드시 합격을 하고 말겠어. 먼저 수학이다.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0: 일도령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7: 자네, 밥은 먹었나?
0: 밥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공부를 하고,
8: 도레미미 도미솔라솔 도미.
9: 아니 자네, 아니 잠잘 시간이 지났네.
0: 심지어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공부만 했지.
8: 도레미미 도미솔라솔.
9: 아니 그나저나 요새 일도령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려.
10: 이러다가 건강 해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

0: 음을 참지 못한 일도령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
1: 일도령. 일도령. 아, 일도령.
2: 일도령.
3: 내가 잠이 든 것인가?
4: 공부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하게.
3: 고맙네.
1: 아, 괜찮나?
3: 입안을 좀 깨물었네.
1: 아, 이제 좀 쉬는 게 어떻겠나?
4: 무슨 소리? 공부에 방해가 되니 다들 나가주게.
3: 아이, 참.
4: 어서 나가게.
1: 아니, 어서. 가겠네.
0: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일도령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 그리고 입안의 상처는 더 심해졌지.
3: 아, 배는 고픈데 입안에 염증이 심해서 뭘 먹지도 못하고 졸리고 나는 기절이고

0: 개운하다. 많이 잔 것 같은데.
1: 드디어 일어났나?
0: 내가 얼마나 잔 것인가?
2: 한 달이나 잠들었었네.
0: 그럼 시험은?
2: 이미 끝났네.
3: 안 돼!
4: 너무 오래 잠을 잔 일도령은 결국 시험을 못 보고 말았대.
5: 슬프다. 그런데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엄청 불편한가 봐.
4: 그럼 심하면 밥 먹을 때도 아프다니까.
5: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누나, 피곤하면 왜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피곤하면 왜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냐고. 왜?
6: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더니 피곤하네.
5: 아, 뭐야. 그러면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봐.
4: 좋아.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입안 염증 딱지. 입안 염증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이리 오너라.
5: 누구세요?
7: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입안의 세균들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는 침어산이라.
5: 침어사요? 침어사님, 근데 왜 피곤하면 입안에 염증이 생겨요?
7: 허허, 그것이 궁금했구나. 다 이유가 있느니라. 원래 사람의 입안에는 이런 세균 저런 세균 엄청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지.
8: 야!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5: 아, 그럴 수도 있지!
8: 뭐?
5: 어? 싸운다, 싸워! 이기는 편이 고리파!
7: 이런 세균들이 입안에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우리 침의 역할이다. 그만! 모두 멈추어라!
5: 이건 뭔데?
8: 침 어서 출두야!

0: 자, 공격하라!
1: 침에는 면역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균들을 물리칠 수 있지.
2: 아, 잘못했습니다.
3: 죄송합니다요.
4: 한번 봐주세요.
1: 다시 소란을 피운다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다.
4: 아, 그럼요. 예.
3: 보자. 힘을 모아.
1: 손 번쩍 들어.
5: 제일 높게 들었습니다요. 여기.
6: 우와, 엄청 세다. 침이 세균들을 막아서 입안을 지켜주는 거네요.
1: 그렇다. 하지만 항상 침 병사들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6: 네? 왜요?
7: 자네, 밥은 먹었나?
1: 이렇게 밥을 잘 먹지도 않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무리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곤함을 느낀다. 그러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란 곳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 나와 온몸의 혈관을 수축시키지. 그렇게 되면 침샘에 공급되는 피가 줄어들면서 침샘이 점점 마르게 된다. 아하, 이러면 침샘에서 만들어지는 침병사의 수도 줄어들 것인데. 역시 마패의 힘이 약해졌군. 게다가 입안에 상처까지 생기면.
2: 괜찮나? 어? 저쪽에 피부가 찢어졌다. 어?
3: 저기로 갈까? 내가 먼저 가야지.
2: 에잉,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3: 에잉, 한번 해보자는 거야.
2: 덤벼.
3: 싸워라. 싸워라. 우리가 왔다.
8: 저곳은 우리가 차지한다.
1: 누구 마음대로 침 어서 줄게요.

0: 네가 적은 것인가? 안 되겠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1: 이겼다! 방사장한 곳으로 가자!
0: 결국 신이 세균을 막지 못하면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생길 수 있지.
2: 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입안 염증이 나아요?
0: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자면 심하지 않은 입안 염증은 저절로 낫는다.
2: 아,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기.
0: 만약 그래도 입안에 염증이 낫지 않는다면 염증이 생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야 하느니라.
2: 네, 알겠습니다.
1: 난 절대 입안에 염증 안 생길 거야.
2: 왜?
1: 누구보다 잘 먹고 누구보다 잘 자니까.
2: 그래도 쉬지 않고 무리해서 놀면 입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
1: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일도령은 어떻게 됐어?
2: 일도령이 어떻게 됐냐면.
3: 일도령.
4: 일도령!
5: 아, 안 돼!
4: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5: 잠 때문에 시험을 못 보다니!
4: 무슨 소린가? 시험날은 아직 한참 남았네.
5: 정말인가?
2: 알고 보니 잠을 자느라 시험을 못 봤던 일은 꿈이었던 거야. 그날 이후 일도령은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또 잘 자면서 공부를 했대. 그래서 입안에 염증도 생기지 않았지.
1: 우와, 꿈이었구나.
2: 정말 다행이지?
1: 응, 누나. 어, 이야기도 끝났으니까 입안 염증 딱지 주면 안 될까요?
2: 노래 잘 부르면 줄게.
1: 우와, 신나.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 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국어, 그 중에서도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고요. 작품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기. 인데요. 자, 우리 지금 문단 그 중에서도 문단의 짜임 배우고 있고요. 또 글을 읽고 작품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선생님이요. 지금 뭘 쓰고 있나요? 수상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수상한 선글라스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지 못했습니다. 궁금하니까 오늘 바로 그 글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의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봅니다. 자, 바로 오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쌍둥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쌍둥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분실물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분실물 장터는 주인이 찾지 않는 버려진 물건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자, 분실물이라고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쌍둥이가요, 이렇게 분실물 장터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공원이나 도서관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었지요. 자, 분실물 장터의 물건을 바라보던 한 소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어?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대요. 한 소리는 헉, 놀라서 얼른 선글라스를 벗었대요. 선글라스를 벗은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쓰면 헉, 또 다른 세상이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른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은솔아, 이상해. 내 선글라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한 소리는 손을 더듬어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은솔이를 잡았습니다. 은솔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 선글라스도 이상해. 뭐가 보이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둘은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세상에서는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과 선물 받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다음 보죠. 도대체 이게 뭐지?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여. 아, 사람들이 보이는데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인대요. 분명히 지금은 물건을 그냥 팔고 있는데 말이야. 한 소리는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선글라스를 끼고 장터에 물건들을 보고 있던 은솔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보물 상자를 찾아낸 것처럼 잔뜩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한솔아,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여기 있는 물건들을 옛날에 썼던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 이 선글라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글라스가 틀림없어. 뭐? 정말? 물건의 원래 주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라고? 그걸 보여주는 요술 선글라스라니 말도 안 돼. 한솔이는 은솔이가 가리키는 작은 신발을 보았습니다. 택배원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가 어린이 신발을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솔이는 은솔이와 함께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2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신비한 선글라스를 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 신비한 선글라스를 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이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뭐지?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여. 분명 지금은 그냥 물건을 팔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를 끼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옛날에 이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옛날에 물건을

썼던, 사용했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와, 진짜 신기한 요술 선글라스네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의 내용을 보고 쓰면 되겠네요. 선글라스를 끼면 옛날에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인데요. 자, 가와 나를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고요.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했대요. 자, 가. 저는 선글라스를 쓰자.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여 놀란 은소리와 한소리의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나. 왜냐 하면 평범한 선글라스인 줄 알고 썼는데 눈앞에 새로운 광경이 펼쳐진다면 저라도 깜짝 놀라고 신기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는 이유인데요. 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왜냐하면 무엇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왜냐하면 또는 때문입니다를 찾으면 조금 더 쉽게 그 까닭,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먼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은요. 어떤 부분에서 재미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한 가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재미나 감동을 느낀 이유, 까닭은 왜냐하면 때문입니다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나 문장이기 때문에 2번에다가는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은소리와 한소리가 기억과 같이 행동한 까닭 묻고 있는데요. 두 가지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요, 여기 있어요. 둘은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번,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번, 선글라스를 써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선글라스를 낀 세상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끼니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죠. 옛날에 이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서 있었죠. 4번,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세상엔 깜짝 놀랐기 때문에 서 있었죠. 5번, 분실물 장터에 주인 없는 물건이 단순히 많았기 때문은 아니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3번과 4번 두 개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9번 문제 보죠. 이 이야기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은소리와 한소리는 쌍둥이다. 그래요. 자, 2번, 은소리와 한소리는 선글라스를 샀다? 이 수상한 선글라스를 돈 주고 샀나요? 아니죠. 콧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무료로 주셨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틀렸습니다. 3번, 선글라스를 끼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4번, 은소리와 한소리는 줄넘기를 사기 위해 알뜰장터에 왔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5번, 은소리와 한소리는 선글라스의 신비한 능력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죠.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 샀다고 한 2번이 되겠네요. 무료로 아저씨가 빌려주신 건데 말이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죠. 아이고,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할아버지는 택배를 나르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세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 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꼬마아이가 자라자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신발은 새것 같아 분실물 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소리는 선글라스를 벗고 작은 신발을 다시 보았습니다. 은소리도 선글라스를 벗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손자 신발을 사셨어. 얼마 못 신어서 할아버지가 서운하셨겠다. 아이들은 금방 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정말 아깝긴 하다. 누군가 사가서 또 신으면 좋을 텐데. 에? 웬일이냐? 만날 새 것만 좋아하는 이은솔이잖아. 은솔이는 한솔이의 말에 다른 곳을 보는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30번 문제 보죠. 코스염 아저씨가 은솔이와 한솔이에게 이 수상한 선글라스를 빌려준 까닭은 무엇일지 쓰시오. 한번 생각해서 적어 볼 텐데요. 자, 이 선글라스는요. 수상한 선글라스였죠. 쓰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막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선글라스를 빌려주신 아저씨는요. 이 쌍둥이에게 알뜰장터에 나온 물건들의 이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려준 것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알뜰장터에 나온 물건들의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빌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덕분에 맨날 새 것만 좋아하는 이은솔이, 아, 누군가 사가서 또 신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한솔이가, 웬일이냐? 네가 맨날 새 것만 좋아하는데, 웬일로 네가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알뜰장터에 나온 물건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이야기에서 사건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우리 글의 내용 떠올리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뜰장터에 갔다. 니은. 끼자, 이 안경을 끼자, 눈앞에 또 다른 세상이 보여 당황했다. 디귿, 코스염을 기른 아저씨가 쌍둥이에게 자신이 팔던 선글라스를 무료로 빌려주었다. 자, 리을, 은솔이와 한솔이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작은 신발을 바라보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리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은요, 일단 가야죠. 어디에? 알뜰장터에. 기억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은 선글라스를 끼기 전에 일단 받아야죠. 무료로 빌려준 디귿이 두 번째입니다. 디귿. 그리고 이제 껴야죠. 끼니까 우와,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보여 당황하고 놀라죠. 니은. 그리고 이걸 끼고 이런 모습을 보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죠. 리을이 마지막. 따라서 기억. 띠긋, 니은, 리을 손으로 차례대로 기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2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할극,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죠? 다음, 시와 그림으로 표현,
뭐 4칸 만화로 그림, 뭐 작품 속 인물에게 편

0: 편지 쓰기, 또뭐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읽어주기 다 좋은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일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 점원, 아이,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괄호에 이렇게 적혀 있죠. 어린이 신발을 바라보며, 신발을 건네며, 손자를 찾아가, 신나서 손뼉을 치며 걷는다. 이런 말은 뭐냐면, 바로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이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표정이나 행동을 하세요라는 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에 있는 그 지문 말고요. 지문은 등장인물이 이런 표정이나 행동을 하세요라고 지시해 주는 부분이 바로 지문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바로 이 등장인물들이 이야기하는 대사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의 역할극을 하기 위해서는요, 등장인물도 필요하고요. 이 등장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대사도 필요한데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바로 지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로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방법이겠다. 따라서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2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얼른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역할극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할아버지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점원과 아이를 해주는데, 읽어주는데,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요. 재밌게 이 지문을 자세히 보면서 알맞은 표정 행동을 함께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선생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발을 바라보며,
1: 아이고,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0: 친구들 잘해. 찾아가서,
1: 아이고,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0: 좋습니다. 이 부분은 대사는 없어요. 손뼉을 치며 걷는 그 행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신나게 함께 역할극까지 해봤습니다. 32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실천 부분 알아볼 건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받침과 뒤따르는 소리가 만나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 알아볼 겁니다. 자, 볼게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컵을 식탁에 놓다가 실수로 물을 엎질러 버렸어. 아이고. 책을 책상 위에 쌓지 말고 책꽂이에 정리하자. 자, 그러니까 받침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즈읒이 오면 각각 어떻게 발음되냐면 키읔, 티읕, 치읕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앙코, 노타가, 싸치처럼 받침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즈읒이 오면 각각 키읔, 피읍, 키읔, 티읕, 치읕으로 발음되고요. 자, 두 번째 보죠. 이번에는요, 받침 비읍과 기역 뒤에 이번에는 히읗이 오면 이렇게 발음돼요. 비읍이 피읍으로, 기역이 키읔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이 낱말 어떻게 발음되냐면 입학이 아니라 입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침 비읍 뒤에 히읗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화가 아니라 국화로 발음됩니다. 왜냐하면 받침 기역 뒤에 히읗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달라져서 발음되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 1번도 알아두고요. 2번도 보죠. 2번은요. 두 낱말 모두가 표준어인 낱말이에요. 둘다 표준어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날개 날에, 만날 맨날, 예쁘다 이쁘다, 어저께 어제, 봉선화 봉숭아, 옥수수 강냉이, 자장면 짜장면, 보조개 볼우물, 깨뜨리다 깨뜨리다, 들락날락 들락날랑, 모두 두 낱말 모두가 표준어인

0: 낱말이지요. 자, 우리 2번도 함께 보면서 관련 문제 풀어보죠. 33번 문제인데요. 다음 밑줄 친 낱말의 발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고양이는 알을 안아 2번 감기를 났더니 몸에 힘이 없어. 3번 배가 고프지인데요. 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받침 히읗 뒤에 받침 히읗 뒤에 지읒, 기역, 디귿이 오면 각각 치읒, 키읒, 티읒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알을 나치, 나치로 발음되고요. 감기를 알코, 코코코, 키읒으로 발음되고요. 배가 고프지 않다, 타타타, 티읒으로 발음돼요. 따라서 나치, 알코, 안타에 각각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4번 문제 보죠. 보기에 문장을 바르게 읽은 친구 두 명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꽃잎이나 잎을 이렇게 눌러서 만든 장식품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여기 납작 뒤에 하가 왔지요. 그러니까 받침 기역 뒤에 히읗이 왔고요. 니은은요, 받침 비읍 뒤에 히읗이 왔습니다. 비읍 뒤에 히읗이 왔죠. 자, 이때는요, 각각 기역이 키읔으로, 그리고 비읍이 피읍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납작하게가 납작하게로 키읔으로 발음되고요. 또, 앞화가 바로 앞화로 비읍이 피읍으로 발음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 기역은 납작하게로 읽어야 하고요. 앞화는 앞화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읽은 친구 두 명을 고르면 바로 수지와 예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명을 골라 이름을 적어줍니다. 수지, 예준. 이렇게 친구의 이름을 적어보겠습니다. 수지와 예준이가 정답이네요. 자, 3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35번 문제 보죠. 다음 낱말과 뜻이 같은 표준어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두 낱말 모두가 표준어인 경우 살펴보았잖아요. 예쁘다와 이쁘다 모두 표준어입니다. 예쁘다와 이쁘다 여기 적어주고요. 또 어저께도 표준어지만 바로 어저께 말고 어제도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예쁘다와 이쁘다가 모두 표준어, 그리고 어저께와 어제도 모두 표준어, 이렇게 35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36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지구들기라는 제목부터 재미있는 시를 읽어보고 한번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의 시인지 차근차근 살펴보죠. 이 엄청난 지구를 번쩍 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힘껏 물구나무를 서봐. 그런 다음 두 발로 하늘을 단단히 딛고 그 무거운 지구를 두 손으로 받쳐드는 거야. 네가 용을 쓰는 순간 바다는 갑자기 더 출렁이고 놀란 새들은 푸드득 날아오르겠지.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알 거야. 그러니까 아주 살살 들어야 해. 팔이 후들거려서 오래 견디지 못하겠지만 잠깐이라도 분명히 넌 지구를 든 거라고. 정말 지구는 무겁지? 너무 무겁지라는 지구들기라는 재미있는 시입니다. 자, 36번 문제 풀어보죠. 물구나무를 서면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제목처럼 지구를 들수 있다. 그다음 바다가 더 출렁인다. 하늘을 걸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 안다. 5번,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른다. 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따라서 아닌 것은 하늘을 걸을 수 있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죠.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감상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가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란 새들은 푸드득 날아오르겠지라는 표현이 재미있었어. 어디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날아오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내 경험이 들어갔나요? 경험은 없죠. 서진이 물구나무를 서봐라는 부분이 재미있었어. 역시 왜냐하면 자 재미나 감동이 있는 부분 이야기했고 그 이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구나무를 섰을 때 세상이 거꾸로 보여 재미있었던 내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야라고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감상한 친구는 바로 서진이가 정답 서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8번 문제 볼 텐데요. 이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을 우리 방금 본 친구들처럼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어디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를 둘다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 시에서 찾았으면 돼요. 선생님은요, 여기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정말, 정말 지구는 무겁지? 정말 지구는 무겁지? 너무 무겁지? 라는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재미있었냐면, 물구나무가 힘든 것을, 물구나무가 힘든 것을, 물구나무가 힘든 것을 지구가, 실제로 지구를 들수 없잖아요. 지구가 너무 무겁다고, 지구가 너무 무겁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친구들도 어떤 부분이 재미가 있고 감동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물구나무가 힘든 것을 지구가 너무 무겁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3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이 낱말은 어떻게 발음될까요? 둘.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국의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이어나가 보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는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도형의 닮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닮음. 오빠, 언니, 누나, 형들이 좀 어려운 단원이라고 얘기하던데, 자, 이런 말 혹시 들으셨나요? 그래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닮음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합동을 살짝 변형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합동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아주 기초부터 진행할 거고요. 처음으로 닮은 도형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합동이라는 걸 배웠던 것과 거의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닮은 B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 무엇인지 공부해 볼 거고, 그 닮은 B를 평면 도형에서 어떻게 성질로 적용시키면서 문제를 풀때 활용할 것인가, 여기까지 연구를 해볼 겁니다. 이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과 거의 유사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된다면 다음 시간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걱정되시더라도, 아, 합동을 했던 것과 같은 흐름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내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닮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닮음이라는 단어 우리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그래요. 형제들끼리 모양이 비슷하게,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면, 야, 너네 되게 많이 닮았는데? 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사용한 것처럼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에서도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좀 다르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합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닮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닮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시켜서 다른 도형을 만들었을 때그 도형, 그게 바로 그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있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의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 때, 이 말이 그런 거야.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생긴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만 다를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를 적당히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다른 도형이랑 완벽하게 합동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두 도형을 닮음 도형,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불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는 합동이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합동은 어땠어요? 도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도형을 회전시키거나 이동시켜서 다른 도형에 완벽하게 겹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합동이라고 불렀었고 그두 도형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합동인 두 도형, 합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래, 그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그냥 겹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확대나 축소해서 겹쳐진다. 그래야 닮음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합동에서는 뭐 했습니까? 합동의 기호 생각했었고요. 대응하고 있는 점, 대응하고 있는 변, 대응하고 있는 각 이런 이야기 했었죠. 닮음도 완벽하게 같은 순서예요. 닮은 도형이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닮음 도형 두 개를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면, 기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다라고 표현해 준다 이거죠. 선생님, 저 기호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닮았다, 비슷하다라는 영어 단어, similar라는 단어에서 우리 S자 가지고 와서요. 그 S를 옆으로 그대로 눕혀놓은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아있다라고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면 대응하고 있는 점, 대응하고 있는 각, 대응하고 있는 변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삼각형 ABC를 확대해봐요. 확대해서 삼각형 DEF와 완벽하게 겹쳐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확대 또는 축소해서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부르고요.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렇지. 이 내용도 합동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닮음은 확대 또는 축소라는 과정이 하나 합동에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호들에 대한 구별들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를 가지고 기호로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 합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넓이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죠? 그냥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두 삼각형이 완벽히 똑같이 포개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완벽히 겹쳐져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세 개를 그어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세 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합동이니까 당연히 넓이도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합동이라는 기호를 쓸때 반드시 우리 어떤 규칙을 따라서 썼었냐면, 점 A와 점 D가 대응하면 이렇게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그대로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였었죠. 그래요. 삼각형 ABC라고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것을 A에 대응하는 점을 먼저, B에 대응하는 점을 그 다음에, C에 대응하는 점을 그 다음에 써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있는 그림에서 삼각형 DEF라고 부르나, 삼각형 FED라고 불러주나, 똑같은 삼각형을 말하는 건 맞는데, 합동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기호를 쓸 때의 규칙, 대응점의 순서를 그대로 맞춰서 써준다라는 거였었죠. 그 과정이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 닮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닮음 기호를 사용할 때 S를 옆으로 눕혀놓은 기호를 쓰되 삼각형 ABC와 닮은 삼각형을 기호로 쓴다면 그렇지. 대응점 ABC의 순서를 그대로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A에 대응되는 점을 제일 먼저, B에 대응되는 점을 그 다음, C에 대응되는 점을 그 다음에 써준다라는 거, 대응점의 순서를 완벽하게 맞춰줘야 해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그래서 요두 개의 기호와 닮음 기호, 이 둘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너는 넓이가 똑같다는 이야기구나. 너는 합동이란 이야기니까 완벽하게 겹쳐지고 넓이도 당연히 같다는 이야기구나. 그래, 그러면 닮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합동이 아니라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좋아.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가끔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얘들아, 합동도 닮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합동인 삼각형 두 개를 생각해 보면 하나를 확대 또는 축소해서 다른 도형과 정확하게 겹쳐진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확대하는 비율, 축소하는 비율을 그냥 100% 100% 확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곱하기 1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합동인 도형도 닮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한가요? 두 개의 도형이 있어. 근데 원래 합동이었던 두 도형은 하나의 도형을 몇배 확대하면 다른 도형이랑 겹쳐지느냐? 정확하게 한배 확대하면 다른 도형이랑 겹쳐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1은 아무 영향을 못 주니까. 그래서 합동인 경우도 우리 닮음 기호를 사용해서도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합동은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닮음과 거의 유사한 순서와 방법으로 그 합동과 닮음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닮았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문제에 닮음 기호가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라는 건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A라는 점의 대응점이 E, B라는 점의 대응점이 F,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써주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그림 보면 당연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사각형 ABCD를 적당히 확대해서
겹치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랑 겹쳐지지. 그때 아, A라는 점이 E랑 겹쳐지는구나. B라는 점이 F랑 겹쳐지는구나. C라는 점이 G하고 겹쳐지고 D라는 점이 H하고 겹쳐지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대응점들을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지? 그렇지만 이거 그림으로 확인하지 않고요. 문제에 쓰여져 있는 기호를 보고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 너무 복잡하다면, 그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들 파악했다면 1번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점 A에 대응하는 꼭지점은 그림상에서 봤을 때점 E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기호를 봐도 점 E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변 FG에 대응하는 변, FG라고 이야기하는 변과 대응하는 변 어디 있어요? 그렇지, BC가 있다. 그래서 변 BC라고 써줄 건데, 자, 이것도 FG의 순서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그대로 적용해서 BC라는 변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거죠.

변 BC나 변 CB나 똑같은 변을 말하지만 닮음, 합동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요.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 쓰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변 BC라고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각 D에 대응하는 각? 그래. 각 D가 여기 있죠, 여기. 그럼 당연히 대응각은 각 H겠지. 그래서 각 H하고 이렇게 써 주시면 당연히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찾아볼 수 있는 거겠네요. 이렇게 합동에서 했던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들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우리 닮음에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려운 내용들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우리 닮은 도형인데 항상 닮은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어떤 도형 두 개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항상 닮아 있는 경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원두 개예요. 원은 그냥 동그란 모양이죠. 그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거냐 큰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항상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정오각형 그려져 있는데요. 정오각형도 그렇고, 정삼각형도 그렇고, 정사각형도 그렇고, 정다각형은 생긴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요 하나의 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다각형은 각의 개수가 똑같다면, 이렇게 정오각형들이라면, 변의 길이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생긴 모양은 똑같구나. 하나를 확대하면 다른 것과 겹쳐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오각형뿐만 아니라 뭐 또? 정사각형도, 정칠각형도, 정십각형도, 모든 정다각형들이 다 그렇다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직각이라는 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서로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어떤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꼭지각이 작게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이 둔각이어서 이렇게 넓게 퍼트려져서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도 있을 수 있죠.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하면 두 개가 무조건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래. 꼭지각이 직각으로 완벽하게 딱 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각들이 전부 다 45도라는 게 이게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직각과 45도, 45도, 직각과 45도, 45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모양이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단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크기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모양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각이라는 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평면 도형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차원을 좀 확장시킨 입체 도형들도 이 닮음인 경우들이 반드시 벌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개의 구. 구는 완벽하게 동그란 공 모양이죠. 그두 구는 반지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항상 닮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면의 개수가 똑같은 정다면체. 정다각형을 입체로 확장시킨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정다면체도요. 모양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 세 개씩 모여서 딱 달라붙어 있는 도형.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일정해요. 그 정삼각형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만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정다면체들도 항상 전부 다 닮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요 항상 닮아 있는 도형을 구별하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내용들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제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항상 닮은 도형인 걸 모두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네. 기억부터 보자. 두 개의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모양이 정해져 있어. 그지? 내각의 크기 하나가 60도짜리로 세개다 구성돼 있어야 되죠. 그런 두 개의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양이 완벽하게 같을 거다. 닮아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크기 차이만 있고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마름모 항상 닮았니?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지 않아. 마름모는요,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마름모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정사각형도

마름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 개의 모양이 똑같아. 크기만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두 개의 마름모는 항상 닮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마름모는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양이 길쭉해지고 뭉툭해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디귿 보자. 두 개의 등변 사다리꼴. 자, 등변 사다리꼴 두 개가 항상 닮았나요? 아니죠. 밑각이 몇 돈지가 매번 달라질 텐데. 그쵸? 그리고 평행한 두변 사이에 이 간격, 즉, 등변 사다리꼴의 높이는 매번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항상 똑같이 닮아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모양이 같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너도 잘못됐어. 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하나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긴 등변 사다리꼴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좀 넓적하게 생긴 이런 등변 사다리꼴이 존재할 수 있죠. 이 둘의 모양이 항상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닮지 않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 좋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항상 닮은 도형이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두 개의 직사각형. 직사각형도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직사각형도 항상 닮은 도형이 되는 건 아니다. 자, 두 개의 반원. 원이 항상 닮아 있고요. 원의 절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모양이 항상 닮은 모양일 거다. 자, 그래서 두 반원도 항상 닮은 도형이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형이, 닮은 도형인 걸 모두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기역과 리을과 비읍을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다 앞에서 봤던 것들이고 두 개의 반원만 좀 독특한 모양인데 반원은 원의 절반. 원의 모양이 완벽히 닮아 있다면 그것의 절반도 모양은 완벽하게 닮아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보기에서는 기역과 리을과 비읍을 골라 주셔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다음은 조금 더 빠르게 풀고 넘어가 봅시다. 자, 항상 닮은 도형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체 도형에서 두 개의 구, 항상 닮은 도형이죠. 그리고 두 개의 원뿔, 아니야. 높이, 반지름 막 달라질 수 있거든. 두 개의 사면체, 그냥 사면체는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사면체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밑에 정답 보이네요. 두 개의 정육면체, 이건 한 변의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닮은 도형인 걸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1번과 5번 두 개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선생님이 뭔가 말을 많이 쏟아냈지만, 결국은 모양이 똑같이 생기고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면 닮은 도형이다 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때 모양이 항상 일정하게 주어지는 도형들을 한 번쯤 머릿속에 생각해 보자 라는 게이 마지막 유제 1, 2번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괜찮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닮은 비라고 이야기하는 걸 공부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두 도형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응하는 변이 있을 텐데 그 대응하는 변에서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닮은 비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합동이었다면 대응하는 두 변은 항상 길이가 똑같아요.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적당히 확대해야 다른 거랑 겹쳐지죠? 그래서 변의 길이는 달라요. 대응변이지만 변의 길이가 달라. 그러면, 아, 그두변 사이에 몇대 몇의 비율을 가지고 있니? 라는 걸 생각해 볼 건데, 그게 바로 닮은 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를 생각해 보는데, 예를 들어, 선분 BC의 길이가 2cm고, 선분 EF의 길이가 4cm라고 해봅시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아 있는 상태에서 선분 BC에 대응하는 게 선분 EF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2cm와 4cm가 길이의 비율이구나라고 생각해서 2대 4를 우리 닮은 B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2대 4라고 쓰는 거좀 불편하죠? 그래. 비율을 쓸때 항상 어때? 가장 간단한 그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다 2로 나누어 가지고 1대 2라고 쓸수 있고 이게 두

도형의 닮은 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이 선분 AB의 길이가 K라고 이야기 되었다면, 그 변과 대응되고 있는 변은요, 닮은 비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것의 두 배가 되면서, 아, 너 EK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변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닮은 비는 하나의 대응변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응변에서 다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모든 곳에서 다 똑같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변의 길이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각은 어떠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각은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율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거 그대로 확대시켜도 각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각 B는 각 E와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각 A는 각 D와 완벽하게 동일해집니다. 대응하고 있는 각들끼리는 크기가 그 자체로 같아져요. 그러니까 합동과 똑같죠. 그치? 그래서 변에서만 길이가 똑같다가 길이의 비율이 똑같다로 바뀌는 거지, 각에서는요, 각의 크기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겹쳐지게 된다라는 걸, 똑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닮은 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닮은 도형에서, 특별히 평면 도형에서 우리 이런 특징을 가지면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들을 다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일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음 B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두 개가 닮은 비가 몇대 몇인지를 확인하려면 대응변을 찾아야 돼요. 대응변들 중에서 둘다 길이를 알고 있는 변 AB와 변 DE를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대응변이고요. 길이가 4cm, 6cm로 주어져 있으니까 닮은 비를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 4대 6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는 거니까 나누어서 뭐라고 쓰겠다? 2대 3이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대 3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분 EF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겁니까? 만약에 이 길이를 X cm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대응변인 6과 X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 2대 3으로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X가 18이면서 X는 9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분 EF의 길이는 9cm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네요. 각 F의 크기는요, 대응하고 있는 각이 각 C고 그 각의 크기가 35도니까 그 크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서 너 35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개념 확인 문제 2번이었습니다. 어때요? 아, 대응변은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구할 수 있고, 대응각은 그 각이 그대로 옮겨오는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3번. 아래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을 때 다음을 구해봐. 변 AB에 대응하는 변을 찾아보래요. 자, AB에 대응하는 변, 여기 이렇게 DE 순서대로 맞춰서 써주면 되겠죠? 변 DE. 각 F에 대응하는 각을 찾아보래요. F라고 이야기하는 각 여기 있으니까 각 C와 대응하고 있죠? 각 C라고 찾을 수 있겠다. 두 개의 삼각형에 닮은 비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응변들 중에서 길이를 둘다 알고 있는 거 6대 8 나누면, 그렇지, 3대 4라고 써볼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자, 요 얘기 유제 4번에 넘어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먼저 선분 AB와 선분 EF가 대응하고 있는 변이다라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두 도형의 닮은 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10대 15, 즉 2대 3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의 닮은 비가 2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보자. 변 AB에 대응하는 변은 변 EF다? 자, 변 AB에 대응하는 변은 변 EF다. 맞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두 개의 변을 가지고 닮은 비를 생각했었던 거고요. 자, 디귿 확인하죠. 각 D에 대응하는 각은 G다? 자, 각 D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0: 형의 닮은비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 그럼 대응하는 변들 중에서 길이가 둘다 알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선분 BC, 선분 EF. 자, 이렇게 두 개의 변을 우리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닮은비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6대 8 이거 나누어서 3대 4라고 써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니? 자, 근데 이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그래. 지금 삼각형 ABC, 삼각형 DEF 이게 항상 이 순서대로 주어질 거다라는 장담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함정을 파지는 않아야겠지만 가끔 그래. 이 둘을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각형 DEF와 삼각형 ABC의 닮은비를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닮은비도 바뀌어야죠. 4대 3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미묘한 차이를 조금 구별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정 그렇게 치사하게 파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시험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하십시다. 자, 그다음 보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AB가. 근데 길이를 몰라. 그지?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DE를 가지고 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선분 AB를 X라고 이야기한다면, X 대 4가 대응변의 길이의 B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렇지. 닮은 비 3대 4하고 똑같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x가 3이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3cm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볼까요? 각 E의 크기는요? 각 E와 대응되는 거각 B죠. 근데 각 B가 직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각 E의 크기는 직각. 90도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면 도형에서 닮은 비를 찾아내고요. 닮은 도형의 성질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유제 6번 하나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유제 6번 보고요. 입체 도형 쪽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목소리)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사회 분야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어떤 글이었는지 제목부터 만나봅니다. 환율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회 집단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글 재밌게 읽어보았나요? 자, 먼저 환율에 대한 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글과 관련해서 우린 대조라는 설명 방법을 살펴봅니다. 우리 앞서 그 개념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거죠.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대조라고 해요. 이와 같은 대조는 각 대상의 장점이나 효과, 특성이 좀 더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차이점이다 보니까 하얀색 옆에 파란색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굉장히 티가 나고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티가 많이 나겠죠. 비슷한 색상이 같이 있으면 잘 티가 안 나요, 서로서로. 그런데 서로 다른 색상은 양쪽 다 티가 난다고. 이렇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각 대상의 특성이 좀 더 각각 잘 드러나는 이런 효과가 있죠. 자, 이 글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대조라는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환율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들 환율 알고 있나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을 주로 살펴보는데, 원달러 환율 말이야. 오르고 내리고,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내리면 또 내리는 대로 걱정이 되는데, 봅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원화와 외국 돈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이때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 한다. 자, 환율.

바로 중심 화제입니다. 환율은 외국 돈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해. 그러면 당연히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가요. 외국 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요. 외국 돈이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환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상품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 돈의 가격이 환율이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요. 그러려면 외국 돈이 있어야겠죠? 즉,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자, 환율 상승 요인이네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을 해.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외국 돈이 많아지겠죠.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고 외국 돈을 받는 거니까 외국 돈이 많아지잖아. 그럼 외국 돈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즉 환율이 하락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환율의 하락 요인입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원화의 평가 절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화의 평가 절상,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거죠. 원화는 우리나라 돈, 우리는 원이잖아요. 1원, 10원, 100원. 그래서 원화는 우리나라 돈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돈에 대한 평가가 절상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원화가 평가 절상됐다는 것. 반대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원화가 평가 절하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의 돈이 평가 절상되는 거겠죠. 자, 이 밖에도 환율은 국내외 정치 상황이나 심리적 요인 등에도 그렇죠.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시시각각 변하죠. 자, 여기까지 1문단 환율의 개념과 환율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처럼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하며 반대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는 방식은 고정환율제도라고 해요. 자, 이 중 고정환율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 보니 여기에 맞춰 통화정책, 돈의 정책, 돈을 뭐 어떻게 그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더 많이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은행으로 다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고정으로 맞추려면 우리 돈을 막 그 외국 돈에 따라서 막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막 해줘야 되는 거야.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걸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환율을 고정으로 하려다 보니.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고정 환율 제도 운영이 어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환율 왜 이렇게 맨날 바뀌냐. 좀 고정, 뭐 1달러 1,000원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거야. 다른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과 같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환율을 고정으로 유지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시장 경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에 오늘의 환율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2문단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환율은 명목 환율이다. 명목 환율은 자국 돈으로 표시한 외국 돈의 상대적 가치가 바로 명목 환율의 개념이네요. 명목 환율은 원달러, 원유로처럼 비교 대상을 묶어 함께 표기를 합니다.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변동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환율이. 오른 거죠. 환율이 상승을 한 경우네요. 나 올려보자.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국내 통화 가치 하락. 국내 통화 가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예요. 다른 나라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항상 시소야. 시소. 이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달러 통화 가치는 반대로 오르는 경우입니다. 시소니까 의미한다. 한편 이런 환율 변화에 대해 원화가 평가 절하. 달러는 평가절상되었다고 말한다. 평가절하되었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내려갔다는 것. 절상됐다는 것은 그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원화에 대한 평가는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달러에 대한 평가가 1,1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올라갔다. 같은 설명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명목 환율은 교환 비율만을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국가 간 제품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명목상이니까. 그래서 명목 환율의 한계네요. 자, 여기까지는 환율의 종류 첫 번째 명목 환율입니다. 자, 그러면 환율, 명목 환율의 한계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극

복을 해봐야지.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실질환율이라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줍니다. 예시. 명목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일 때 제품 특성이 동일한 핸드폰 A와 B가 있고 A는 한국에서 한대 60만원, B는 미국에서 한대 120달러로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동일한 핸드폰 A와 B예요. 제품 특성이 동일해. 이 경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통화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쵸? 이 어떻게 비교를 해보지? 그럼 한국에서 60만 원이니까 원화로 60만 원이고 얘는 미국에서 한대 120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12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같은 돈으로. 다시 말해 명목 환율 S라고 합니다. 이원 달러로 표시되었다면 두 제품 간의 가격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면 명목 환율에다가 B의 가격을 곱해서 A 가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 환율인 거야. 실질 환율을 구하는 공식이죠.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수학이 같이 따라 나와요. 경제 얘기만 할 때는 좀 재밌고 흥미로워요. 왜냐면 우리 생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갑자기 이제 수학이 나오게 되면, 그래프 막 나오고 그러면, 경제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실질 환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명목 환율에 B의 가격을 곱하고 A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1200이 들어간 이유는 지금 그 환율을 1200원으로, 명목 환율을 1200원으로 가정해서 그런 겁니다. 나타냄으로써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 환율을 구하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질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뭐냐? 동일 통화, 같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해외 제품 가격이 국내 제품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실질 환율은 올라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질 환율은 하나의 제품 가격 비교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일일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전체 물가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사용하여 계산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다는 거죠. 실질 환율이. 따라서 실질 환율의 변화를 통해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개선 여부나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의 실태를, 그렇죠. 파악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물건들의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가를 볼수 있는 거니까. 실질 환율의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3분단 환율의 종류 두 번째 실질 환율. 지금 보면 명목 환율하고 실질 환율에 대한 내용이 문단 나누어서 나와 있어요. 어때? 차이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조의 설명 방법을 썼는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어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봅시다. 자, 구조도의 빈칸에 내용을 넣으면서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환율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죠? 환율이란 원화, 우리 돈, 외국 돈을 교환할 때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제도 두 가지였어요. 변동 환율 제도와 고정 환율 제도인데 얘들도 서로 반대니까 여기서도 대조네. 그쵸. 놓칠 뻔했어요. 이것도 대조예요. 자, 변동 환율 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 그래서 시장 경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고정 환율 제도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지 않도록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적절한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 방해가 돼요. 얘를 고정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수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변동 환율 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자, 환율의 종류 두 가지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인데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명목 환율은 자국 돈으로 표시한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교환 비율만을 나타내며 다른 국가 간 제품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실질 환율 제도예요. 명목 환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반영한 환율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개선 여부나 무역 상황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이어서 스텝 3 문제 봅니다. 1번이에요. 이 글에 대한 이해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죠.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원화의 평가 절상이 나타나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1문단 보세요.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 돈이 많아져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원화의 평가 절상 맞죠? 항상 시소를 생각하면 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네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나? 시장 경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변동 환율 제도보다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문단에 보면 아니죠. 시장 경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고요. 이어서 3번. 실질 환율은 한 제품의 국내 가격과 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되는군이라고 했는데, 한 제품 아니라 그랬죠? 3문단 보시면, 일반적으로 실질 환율은 하나의 제품 가격 비교에 사용하지는 않고, 전체 물가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사용하여 계산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이어서 4번, 명목 환율은 각국 통화 간 교환 비율을, 실질 환율은 여러 국가와 한 국가의 통화 간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군. 전혀 아니죠. 자, 3문단 보세요. 명목 환율은 자국 돈으로 표시한 외국 돈의 상대적 가치라고 했고, 4문단을 보면 일반적으로 실질 환율은 하나의 제품 가격에 사용하지는 않고, 제품 가격 비교에 사용하지는 않고, 전체 물가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사용하여 계산된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원화의 가격이 달러당 1200원에서 1300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된 거야? 환율이 오른 거죠. 원화에 대한 달러의 통화 가치 하락이 나타난 게 아니고 상승이죠. 자, 3문단 보세요.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변동된 경우.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1200원에서 1300원이나 1000원에서 1100원이나. 그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국내 통화 가치의 하락, 달러 통화 가치의 상승을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달러의 통화 가치 하락이 나타났다는 설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부터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보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인 변동 환율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자, 지난달 명목 환율은 1200원. 1달러당 1200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증가해서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됐어.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외국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승이에요. 반대로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번 달 명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율이 내렸죠. 그렇습니다. 현재 1kg당 쌀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3,000원이고 미국에서는 3달러예요. 이를 실질 환율로 계산하면 어떨까? 자, 3문단에 보면 실질 환율 계산하는 공식 아까 있었죠? S에다가 B의 가격을 곱하고 A 가격으로 나누는 거야. A는 뭔데? 명목 환율이었어요. 현재 명목 환율은 1100입니다. 그러면 1100에다가 B의 가격이 얼마죠? 외국에서는 3달러라고 했으니까 3을 곱해. 그 다음에 A로 나눠주래. 우리나라 돈 3000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1100 곱하기 3은 3300입니다. 나누기 3000이니까 어떻게 돼요? 1.1이 되는 거죠. 수학 계산을 하려니까 수학은 아닌데 머리가 아파. 자, 그래서 어쨌든 1.1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예, 간혹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뭐 재밌죠, 뭐. 비문학 독해하면서 또 숫자도 보고 하면 반갑죠, 뭐, 그죠? 자, 이어서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지문, 지문으로 엮어 있는 배경 지식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예요. 들어봤죠? 사피엔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회적 동물. 자,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뭐냐? 국어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인간을 이른다. 인간을 이루는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혼자서는 살수 없어.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의 책, 정치학, 이름도 멋있지, 폴리티카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세네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짜 의도는 사실 인간은 폴리스적인 동물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무슨 뜻이냐? 인간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폴리스다 이런 의미래요. 나뭐 국어사전의 의미와 사실 뭐좀 통하는 면도 있고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지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사회집단. 1문단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다는 건 우리 방금 전에 배경지식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어쨌든 1문단,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1문단 내용을 보면 인간은 어떻게든 어떤 사회집단이든

그 소속되어 있어. 가장 뭐 적게는 가족, 그쵸?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있고요. 또 여러분 학교 다니니까 학교라는 사회 안에 있죠.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구인, 이라는 사회 안에 있는 거죠. 지구라는 사회 안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그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음 문단 볼게요. 이렇듯 사회 집단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간단하지 않대. 그러니까 사회 집단이라는 게 뭐야? 모여만 있으면 다 집단인가? 사회인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럼 사회 집단이 뭐지? 정의를 내리는 게 간단하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들을 만족시킬 경우 그 모임을 사회 집단이라고 한대요. 첫째,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공유해야 돼. 둘째,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돼. 셋째, 비교적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야 돼. 그냥 모임만 있고 안 모여. 그러면 안 돼. 자꾸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세 가지가 바로 사회 집단을 이루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르면 사회 집단이란, 사회 집단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중심화되죠? 공통된 신념이나 태도 혹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한 사람은 사회가 안 되는 거야. 두 사람부터야. 어느 정도의 공동체의식을 갖고 비교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체가 바로 사회 집단이다. 개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자, 이 문단입니다. 사회 집단의 기준과 개념이었어요. 어때요? 아니다라고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해도 충분히 할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사회 집단은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체와는 구분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걸 사회 집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공연장에서, 대형 공연장에서 아이돌 그룹이 콘서트를 하고 있고, 객석에는 수천 명의 관중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때,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있는 그 그룹 있죠. 뭐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일곱 명이면 일곱 명, 열몇 명이면 열몇명 있지. 그 그룹은 하나의 사회 집단이래요. 왜? 음악이라는 특성을 공유했어? 한 팀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어?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앞에서 봤던 세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죠. 그래서 아이돌 그룹은 하나의 사회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드니까 사회 집단이 뭔지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다, 그쵸? 3문단, 사회 집단으로서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반면에, 자, 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면에 그랬으니까 앞에는 아이돌 그룹이 사회 집단이라는 얘기였으니 이제는 사회 집단이 아닌 얘기 나오겠네?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으라고 했지? 그렇게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는 거예요? 객석에 모인 관중들은 비록 그 숫자는 아이돌 그룹보다 훨씬 많지만 엄밀한 의미의 사회 집단이라고는 할수 없다. 아닌 내용이 나왔어요. 반면이니까. 맞죠? 우리는 알맞게 예측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예요? 관중들이죠. 단지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뭐다? 그래요. 사회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석에 모인 관중들이 사회 집단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 이 관중들 속에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 회원들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들은 다시 사회 집단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일반 관중들과 달리 팬클럽 회원들은 소속감을 갖고 있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 집단의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 자, 3문단, 사회 집단과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체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냥 뭐, 완전한 타인이냐, 아니면 나와 어느 정도 그래도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사회 집단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사회 집단은 단순한 개인들의 합을 능가해, 넘어서 해서 그 구성원 개개인과 무관한 집단 교 어, 무, 개개인과 무관한 집단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성이 아닌 집단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된대요. 사회 집단이 유지되려면 소속된 개인들이 그 집단의 규범과 기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팬클럽 회원이라면 팬클럽 회원으로서 해야 될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각각의 개인도 자신의 사고와 행동이 사회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일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좀 받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이 일방적으로 사회 집단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과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설명인데 뒤에 이어집니다. 보죠. 인간은 자기 성찰과 의지를 통하여 사회 집단을 개조시키기도 해요. 또 사회 집단의 영향을 어느 정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회집단의 영향과 개인의 자율성이 적절히 조화됨으로써 개인과 사회집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너무 이제 뭐 집단의 영향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사회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문단 사회집단의 특징과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문 내용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스텝 1 문제를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텝 1의 3번 문제입니다. 스텝 1은 주로 어휘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죠. 윗글의 A, B의 한자의 뜻이래요.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각 단어의 의미를 빈칸에 쓰시오입니다. 여러분이 어휘 공부를 할 때, 덮어놓고 이 어휘는 이런 뜻이야 라고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우리 어휘들 중에 한자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어휘를 이루고 있는 한자가 무슨 뜻일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한자를 막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휘를 이루고 있는 한자가 이런 뜻이구나를 한번 알고 보면 어휘를 되게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자, 여기 객석이라는 어휘입니다. 객자가 손님이란 뜻이고 석은 자리예요. 그러면 객석은 뭘까? 손님 자리. 그래요. 극장 따위에서 손님이 앉는 자리를 뜻합니다. 자, 두 번째 어휘, 비는 관중입니다. 관은 보다란 뜻이고 중은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관중은 보는 물이. 보는 물이란 뜻이겠죠? 운동 경기 따위를 보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야구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관중이 되는 거죠. 그 관중들이 앉을 자리가 뭐가 돼? 객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야구 경기장에서는 객석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관중석. 관중들이 앉는 자리라서 관중석. 극장에서는 극장에 오신 손님들을 위한 자리. 그래서 객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객석과 관중. 알아봤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비문학 제재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휘예요. 사실은 어휘예요. 많은 어휘를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전을 외울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어휘들 가운데 이 어휘의 뜻이 뭐지? 하면서 찾아보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알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인데 그렇게 찾아보고 넘어갈 때 한자어라면 그 한자의 뜻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기억할 수도 있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 1번 문제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사회 집단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쵸? 1문단에 딱 나왔잖아요. 스텝은 1번이 돼요. 자, 나머지 왜 틀렸나? 지속적인 상호작용 여부는 사회 집단의 규모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체를 사회 집단이라고 한다. 조건에는 들어가지만, 규모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회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개인들이 존재한다? 1문단에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다양한 집단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속하지 않는 개인들이 존재한다는 설명은 잘못됐죠. 자, 넘어갑니다. 사회 집단 유지하기 위해 집단의 규범은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 자, 5문단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 성찰과 의지를 통해 사회 집단을 개조시키거나 집단의 영향을 어느 정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은 역시 잘못됐죠. 자, 이어서 5번 공동체 의식은 사회 집단과 단순한 집합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문단 보면 사회 집단 공통된 신념이나 태도 혹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어느 정도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비교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체다라고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가? 기억은 아이돌 그룹이죠. 하나의 사회 집단이라고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구성원들의 고유한 특성과는 다른 그룹 고유의 특성을 띠게 되겠군. 그쵸? 음악이라는 특성을 공유하면서 한 팀이라는 소속감 갖고 함께 지속적인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들보다는 그룹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네요. 자, 2번 소속감을 전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자율성은 보장할 수 없겠군. 자, 5문단 보시면 개인의 자율성이 적절히 조화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겠군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거죠. 자, 이어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볼게요.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른 구성원들과 다를 경우 좀 압박감을 느낀다는 내용도 글에 있었고요.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집단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사회 집단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룹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조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 마지막 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 여기까지 만나봤어요. 그래요. 우리 좀

사회적인 동물이죠. 사회 안에서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존재할 때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어휘 보물상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는 수요입니다.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외국 돈을 많이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합니다. 자, 능가는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 집단은 단순한 개인들의 합을 능가하여 그랬으니까 사회 집단은 단순한 개인들의 합을 훨씬 넘어서서 이런 뜻이죠. 그 구성원 개개인과 무관한 집단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수요와 능가 역시 둘다 한자어예요, 여러분. 이런 뜻을 갖는다고 했는데 각각 어떤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더잘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휘 보물상자 내용까지 만나봤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데, 과학 분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과학 분야 비문학세제에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어려워드려요. 왜냐면 과학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힘들어 하는데, 이걸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또 생활과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과학 지식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잠은 왜꼭 자야 할까? 그리고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전쟁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0: 나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오늘 또 다른 단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보더라도 전기 없이는 사실 우리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전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 것일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먼저 오늘의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쓰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멀티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꼽고요, 전원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러한 전기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오늘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멀티탭에 숨어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거 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자 안을 들여다보니 더 작은 입자들이 있었죠. 원자의 중심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원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

전하량, 즉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그다음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의 총 전하량 다 더하고 나니 원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았습니다. 전기적인 중성을 띱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특징으로 공부했던 거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구만 잘 따라다니면 되냐면 오늘부터 주인공은 바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 전자가 원자 간을 이동하게 되면서 그러면 전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전하를 띠게 된 물체가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어떠한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는가 그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체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랑 너무 똑같으면요, 좀 뭔가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전하를 띈다? 그러면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것처럼 서로 밀어내려는 힘, 그걸 우리는 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랑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전하들끼리는요, 끌어당기려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인력과 청력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현상들을 살펴볼 거라서 먼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구나.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공부에 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아주 크게 나누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정전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대부분은 어떻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류는 흐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 좀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마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는 겁니다. 왜냐? 물체마다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건 물질,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는 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좀 정리하고 왔는데요.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었고, 이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자를 물체들마다 끌어당기는 능력이 여러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쉽게 얘기하면 문지르면 전자를 더잘 끌어당기는 물체가 있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덜 끌어당기는 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잘 끌어당기는 물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버리겠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전기를 우리는 바로 마찰 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같은 물체를 마찰하면 안 생기나요? 같은 물체면 어때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 전기 이야기할 때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면 바로 문지르면 누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하더라. 여기서부터 우리 정확하게 약속하고 출발할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고정이에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만 설명할 거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이동해서 왔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해서가 아니고 마이너스 전하가 쭉 이쪽으로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떠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플라스틱 막대 그리고 털 가죽 서로 다른 물체죠.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 지금 서로 중성인 상태, 대전되지 않은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문지릅니다. 우리 마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더큰 물체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두 물체 중에 누구냐면 바로 플라스틱 막대가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더 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찰하면 전자가 바로 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둘다 중성이었는데 얘는 전자 하나를 더 얻었죠.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진 거예요. 아, 얘는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졌구나.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전자가 이동하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특정 전하를 띠게 되었죠. 이 현상 자체를 우리는 바로 대전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습니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 너무 길어요. 우리 줄여서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대전체, 대전된 물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러면 누가 전자를 더잘 끌어당기는지는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했어요. 문지르면 전자가 이동할 거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두 물체, 서로 다른 물체는 반대 전하를 띠게 되겠구나. 반대 전하로 대전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까지 연결해서 마찰 전기의 정의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었죠? 두 물체 사이에는 그렇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부분까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됐다면 그대로 우리는 정전기 유도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정전기 유도는 일단 대전되지 않은 물체, 대전되지 않은 도체.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제가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접촉이라고 하는 것과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거예요. 접촉은요, 여러분, 완전히 맞닿는 것으로 이때는 전자가 실제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맞닿는 게 아니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전자가 실질적으로 이동, 물체와 물체 사이를 이동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대전체를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접근합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 얘는 접근하는 거구나. 그러면 실제로 물체 사이를 전자가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의 그 자리에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자는 본인도 마이너스. 근데 나랑 똑같은 마이너스가 왔네? 싫잖아요. 청력을 받을 거죠? 멀리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멀리 이동하느냐? 내가 갈수 있는 끝까지 멀리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자가 대전체와 멀어지는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대전체보다 먼 쪽은 전자들이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에게 이동한 게 아니고 전자가 이동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 가까이 하면 도체의 양끝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자,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가 왔거든요. 가까이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질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럼 얘는 전자들이 이동하고 나니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아, 대전되지 않은 물체, 도체에다가 대전체를 접근 가까이 했더니 도체의 양끝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정전기 유도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물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되는 전하를 띨 수밖에

없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를 띠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결국 대전체와 물체 가까운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니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랑 그 알루미늄 캔 같은 거준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 달리기를 하거든요. 손 대지 않고 우리가 정전기 유도만을 이용해서 그럼 얘를 열심히 대전을 시켜요. 여러분이 마찰 시켜서. 그러면 여기 정전기 유도 현상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거 가지고 막대 이용해가지고 이 알루미늄 캔을 얼마나 빠르게 결승선까지 도달하게 하는지를 게임하기도 하거든요. 이 안에 어떠한 원리가 숨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정전기 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도구 하나를 볼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검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기가 있는지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구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여기에 금속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쭉 내려가면 아주아주 얇은 알루미늄 박이거든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금속 박이 있어요. 금속판과 금속박이 있고 그것이 유리병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검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전류가 전기가 흐른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접촉 아니고 접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아 얘는 대전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여러분 가까이 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안에도 전자가 있는데 전자 입장에서 나랑 똑같은 마이너스가 왔네. 어우 싫어. 멀리 도망가자. 그래서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되죠. 근데 이 금속박은 두 가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도 마이너스, 한쪽도 마이너스. 그럼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따라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아, 어떤 물체를 가까이 했는데 금속박이 벌어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물체는 대전되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전기 가지고요, 정말 그 물체가 대전되었는가, 대전 여부를 알수 있더라. 근데 대전 여부만 알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전된 정도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금속박이 조금 벌어지는지, 많이 벌어지는지 이 크기를 비교해서 대전된 양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합니다. 근데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우리가 검전기 통해서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해도 금속박 벌어지고,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한다고 해도 전자들이 그럼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 왔으니까 위쪽으로 쭉 이동하면 그때는 금속박이 플러스 플러스 역시나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둘다 결과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를 알수 있어요? 그건 알수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중성인 검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성인 검전기가 아니고요. 금속판도 금속박도 이미 플러스로 대전되거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가까이 하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플러스로 대전된 지금 검전기예요. 그럼 이미 이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 청력을 받아서 벌어져 있는 상태가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이 안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지만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안에도 전자가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가 온 거죠? 그럼 더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더 없어져요. 플러스가 더 우세해지겠죠?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반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전자들이, 내가 싫어하는 마이너스 왔어요. 더 내려가야 되죠. 근데 아까는 플러스 전하 때문에 이미 벌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채워지면 점점 중성 쪽으로 가겠죠.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전된 검전기를 이용한다면 가까이 하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전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요.

대전 여부, 대전된 양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전체의 전화의 종류까지도 알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정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무언가가 예전부터 전기적인 현상을 보면 뭔가 흐르긴 흐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흐르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아, 우리 그냥 양전하의 흐름이라고 약속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걸 전류라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것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연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때문이야. 라는 걸 후대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지에 마이너스 극에서 청력을 받아 플러스 극으로 인력을 받아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리했던 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너무나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져서 이거 우리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 전자가 맞아요. 전자의 이동 방향을 묻는다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입니다. 그런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의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지 않고 전하의 흐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기호, 얘네들의 이니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I를 사용하면서 단위는 암페어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 환산도 좀 보셔야 되는데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000mA입니다라고 하는 단위 환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회로의 단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이 전류의 방향 혹은 전자의 이동 방향 찾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먼저 두 개를 보세요. 두개 보면 얘는 지금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근데 얘는 사방팔방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판단할 때, 아, 얘는 지금 전류 흐르지 않고 있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얘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야.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죠? 얘가 마이너스 극, 얘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전자 이동 방향 찾았죠? 그럼 그 반대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입니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지에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전류의 방향, 그 반대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라는 내용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이동하는 거 알겠어요. 도대체 근데 왜 이동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바로 전압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압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압의 기호 V를 쓸 거고요. 그 다음 단위는 같은 부위를 쓰면서 우리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모형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물한 통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놨고요. 다른 한 통에는 물을 조금 담아놨습니다. 처음에는 밸브가 잠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위차가 있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원리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 우리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전위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전압이 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물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물이 쭉 수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수로, 물이 다니는 길이죠. 그럼 물이 쭉 이동해서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되죠.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물레방아 돌렸어요. 그럼 물이 사라지거나 물이 더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고 그대로 가서 계속 물이 순환하려면요. 이 높이 차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높은 대로 끌어올려주면서 물의 높이자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펌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물이 순환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죠. 이건 비유적으로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전하의 흐름, 물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 우리 도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도선을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물이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한 것처럼 전륜을 흘려서 지금 전구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전구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더라도 결국 전류의 세기, 전하의 양은 감소하거나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쭉 하다가 얘가 계속 순환하려면 여기서 높이차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펌프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 전압에 의해서 결국 전류가 흐르는데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역할을 전지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있고 그냥 전류가 흐르면 되지. 또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보면 여러분 여기에 전자들이 막 이동하는데요. 원자가 있거든요. 전자가 이동할 때이 원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저항의 기호는 우리가 라지얼이라고 이렇게 쓰면서요. 단위는 옴을 사용하더라. 왜 발생하게 되는지 이 그림을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전체 저항을 우리가 좀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저항은 여러분들이 전자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통 하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좁고 긴 통이 있고요. 아주 넓고 짧은 통이 있어요. 어디를 통과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여기 좁고 긴 통을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전구 안에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을 직렬로 한 줄로 쭉 연결하면 마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전체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때는요. 단면적이 이렇게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나기가 훨씬 수월하죠?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전구들 있죠? 한 줄로 연결되어 이런 모습 떠올려 주시면 되고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멀티탭이 이런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옴의 법칙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특히 전류계는 우리가 바로 측정하고자 하는 전기기구 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전기기구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정의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압에는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전류의 세기와 전압이 비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짧은 니크롬선 이게 저항이 작은 거고 그 다음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큰 건데요. 지금 그럼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옴의 법칙이라고 하면 I는 R분의 V입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V는 IR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V는 IR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압에 대한 서술식으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옴의 법칙은 전류의 세기에 대한 서술식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입니다라고 하는 실험의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전류의 세기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압분의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전압분의 전류의 세기 이렇게 표시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저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X축과 Y축에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까지 읽어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 물질을 또 분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크게 어떻게 분류하느냐? 저항이 작아서요. 전압을 작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전선의 안쪽에 구리 같은 거, 바로 우리 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겉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쓰려면 저항이 커서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부도체 고무 같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물질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반도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림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제품 우리가

것이 곱해서 나타내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이때는 시간의 단위,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요,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와트시를 사용하더라. 식만 보면 왜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각각의 목적이 다른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기에너지 우리가 간단한 예만 보더라도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전기회로에 흐르는 이것의 세기는 이것에 비례하고 이것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도대체 이 빈칸 모두 다른 거니까요.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고 빈칸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문장 전체를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방향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 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진쌤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 과학 3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합니다. 용해와 용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용어들,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의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용액 속에 넣은 청포도알이 더 높게 떠오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O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청포도알보다는 방울토마토 그리고 메추리알과 같은 이런 물체들을 띄워봤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청포도알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 실험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체는 무엇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물체가 적절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한 쪽에서 높게 떠오를 거예요. 그게 청포도알이 됐든 방울토마토가 되었든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퀴즈 정리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은 과학 3단원의 세 번째, 네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까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과학 3단원 완벽하게 정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과학 교재 173쪽이네요. 우리 과학 3단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소단원은 용, 용, 용, 용, 네 가지 용으로 시작하는 그 용어들의 뜻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소단원은요, 이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오늘도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내용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1번부터 중요한 문제예요. 갈색 설탕 용액에 갈색 설탕을 더 녹이면서 용액의 진하기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있는 비커에는요, 갈색 설탕을 얼만큼 넣었다?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점점점 더 넣는다라고 했죠. 가운데는 다섯 숟가락을 넣었고 마지막엔 열 숟가락을 넣었죠. 자, 그래서 이쪽 비커로 갈수록 진하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점점 더 진해집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갈색 설탕을 녹였기 때문에 색깔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이 있는 용액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더 어떨수록 진한 용액이다? 그렇죠. 색깔이 더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다라고 했잖아요. 한눈에 봐도 색깔이 열 숟가락 넣은 용액의 색이 가장 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아래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설탕 용액에 갈색 설탕을 더 녹일수록 용액의 색깔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점점 더 진해진다라고 했어요. 맞죠? 따라서 우리는 용매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해된 용질의 양이 어떨수록 용액이 더 진하다? 그렇죠. 용해된 용질의 양이 한 숟가락, 다섯 숟가락, 열 숟가락 많을수록 용액이 더 진하다라고 이 실험의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여러분이 이 용매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에 따라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2번에서 3번 문제, 용매의 양에 따라 용액의 진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나다 용액을 만들어서 관찰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2번에서 3번 문제는 이 묻는 것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자, 이번엔 용매의 양에 따라서 용액의 진하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방금 직접 문제에서는 용 질의 양에 따라서였잖아요. 자, 그럼 이 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을 보통 무엇이라고 했죠? 물을, 그렇죠. 녹이는 물질 용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녹는 물질, 갈색 설탕과 같은 것들은 바로 용질이라고 했죠. 용질입니다. 이 용어를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이 표를 보면은 지금 용질의 양은 가나다 모두 다섯 숟가락으로 같게 해 주었어요. 다른 것은 지금 용매의 양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에서 가나다 용액의 진하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용질의 양이 같을 때 용매의 양이 어떨수록 더 진하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용질의 양이 같을 때 용매의 양이 더 적을수록 진하기가 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걸 활용해서 가나다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용매의 양이 가장 적은 것은? 그렇죠. 나가 되죠. 그러면 나의 진하기가 가장 진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용매의 양이 적은 것은? 맞아요. 가가 되겠죠. 그 다음, 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용매의 양이 가장 많은 다가 가장 묽은 용액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용질의 양에 따라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것은 많은 친구들이 쉽게 해결을 하는데, 용매의 양은 조금 헷갈려 해요.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예시로 들어보면 훨씬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이스티를 타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진하고, 아주 달콤하게 먹고 싶어. 라고 하면, 같은 아이스티 가루를 넣고, 물의 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물의 양을 가득 넣을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 오늘따라 나는 정말 진하고 달콤하게 먹고 싶어. 하면, 물의 양을 아주 조금만 넣겠죠. 그러면 아이스티가 아주아주 아주 달콤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용매의 양이 가장 적을수록 그 용액의 진하기가 진해진다라는 거. 헷갈리면 일상생활의 예시와 비교하면서 우리 친구들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도 됩니다. 자, 3번.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용매의 양과 용액의 진하기의 관계를 쓰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방금 우리가 입으로 정리했던 부분을 그대로 말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용해된 용질의 양이 같을 경우에, 자, 용질의 양이 같을 때라는 이 조건까지 같이 써주면 만점짜리 정답이에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용매의 양이 적은 용액이 더 진하다. 혹은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해진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의미가 통하게 답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겁니다. 이 답은 예시 답안일 뿐, 우리 친구들도 이 키워드가 들어가게 여러분의 말로 고쳐서 답을 꼭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4번에서 5번 문제. 다음, 가와 나는 갈색 설탕 용액이고, 다와라는 소금물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가와 나는 갈색 설탕 용액이라서 색깔이 있고요. 다와라는 소금물이라서 색깔이 없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가와 나 용액에 대한 문제예요. 가 용액과 나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니까 가와 나, 어느 쪽이 색깔이 더 진하다? 나가 색깔이 더 진하니까 나가 조금 더 진한 용액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보기 살펴볼게요. 1번. 가와 나 용액의 색깔이 다르다. 맞죠? 2번. 가 용액보다 나 용액이 더 진하다. 맞아요. 색깔이 더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니까. 3번. 색깔로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아니죠. 방금 우리 색깔을 통해서 나 용액이 더 진하다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4번. 갈색 설탕의 양이 더 적은 것은 가용액이다. 자, 갈색 설탕은 용질이 되잖아요. 용질의 양이 더 적을수록 묽은 용액이다. 가가 더 묽으니까 용질의 양이 더 적다. 맞지요? 5번. 나 용액의 무게가 가 용액의 무게보다 무겁다. 자, 무게를 통해서도 우리 진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용액의 무게는 용매의 무게 더하기 용질의 무게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용액의 용질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나 용액이 훨씬 더 무겁게 되겠죠. 나 용액이 가 용액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이번엔 다 용액과 라 용액과 같이 이렇게 투명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가와 나는 색깔을 통해서 한눈에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다와 라는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어느 쪽이 더 진한 용액인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용액의 진하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의 퀴즈 문제이기도 했죠. 용액 속에 방울토마토와 같은 이런 물체를 넣고 뜨는 정도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방울토마토와 같은 물체가 더 높게 뜰수록 더 진한 용액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투명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맞아요. 맛을 보거나, 냄새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게를 통해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한 용액일수록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무게가 더 무겁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물체를 넣어본다 또는 맛이나 냄새를 본다 그리고 무게를 비교한다 모두 다 정답이 될수 있겠어요. 자, 6번.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자, 보기를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기역.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용액의 진하기라고 한다. 맞나요? 그렇죠. 이 용액의 진하기를 정확하게 설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양의 용매, 즉, 물의 양이 같을 때그 안에 들어간 용질, 어떤 가루가 될수 있겠죠. 그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우리가 용액의 진하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고,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이 적을수록 더 묽은 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어느 용액이나 용액의 진하기는 항상 일정하다. 완전히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왜요? 맞아요. 어느 용액이나 용액의 진하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용매의 양에 따라서 혹은 그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에 따라서 이 진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색깔이 있는 용액은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색깔이 더 진하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리을.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서 용액 속 물체가 떠오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문장을 보고 그 개념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게더 중요해요.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 용액 속 물체가 떠오르는 정도 어떻게 다르다? 그렇죠. 더 진한 용액일수록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더 높게 떠오른다.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과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옳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진하기가 다른 설탕 용액에 메추리알을 넣었습니다. 메추리알이 가장 높이 뜨는 용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씩 문제의 유형을 다르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높이 뜬다라는 것은 즉 어떤 말이다? 즉, 가장 진하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진한 용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추리알을 넣어도 되고, 방울토마토 넣어도 되고, 청포도알 넣어도 되고, 뭐, 때로는 공깃돌과 같은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실험 결과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기들을 확인해 봤을 때, 물의 양은 모두 같아요. 100ml 모두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이 설탕, 즉, 용질의 양을 비교해서 어떤 용액이 가장 진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1번은 설탕이 한 숟가락 들어갔고, 2번은 세 숟가락, 3번은 다섯 숟가락, 4번은 일곱 숟가락, 5번은 아홉 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자, 용질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그렇죠. 5번의 설탕 아홉 숟가락이 되겠죠. 따라서 5번의 용액이 가장 진한 용액이고, 물론 물체를 넣었을 때 물체가 가장 높이 뜨는 용액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에서 9번 문제. 다음은 용액의 진하기가 다른 용액에 방울토마토를 넣은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물체의 종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실험들이에요. 자, 가 같은 경우에 방울토마토가 한 중간 정도에 떠 있네요. 나는 가장 낮게 가라앉아 있고요. 다는 가장 높이 둥둥 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들을 통해서 8번 문제에 가장 진한 용액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계속 반복했잖아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물체가 높이 떠오른다라고요. 자, 그럼 가장 진한 용액은 방울토마토가 가장 높게 떠 있는 다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렇죠. 방울토마토가 중간쯤에 떠 있는 가가 될 거고 가장 묽은 용액은 방울토마토가 거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나가 될 거예요. 순서대로 다, 가, 나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9번 보면 문제 8번의 답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직전에 우리 8번 문제에서 진하기의 순서를 다가 가장 진하고요. 그다음 가고요. 마지막으로 나가 가장 묽은 용액입니다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용액이 진할수록 그 속에 있는 물체가 높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방울토마토가 가장 높게 떠 있는 다가 가장 진한 용액, 중간이 가, 그 다음 나 순서로 용액의 진하기가 진하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높게 떠오른다라는 이두 개의 키워드가 꼭 들어가게 답안을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10번. 진하기가 다른 각 설탕 용액에서 메추리알이 뜨는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이번에는 또 메추리알이 나왔지만 결국엔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가와 나 진하기가 각각 다르겠죠. 이 메추리알이 떠 있는 높이를 보세요. 나는 훨씬 더 높이 둥둥 떠 있지만 가는 훨씬 더 메추리알이 높이 떠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엔 거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자, 우리 보기 살펴볼게요. 기역, 용액의 진하기는 나가 더 진하다. 자, 나가 더 진한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나가 훨씬 물체가 낮게 떠 있기 때문에 나가 더

물따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에요. 물따. 저 따라서 땡. 니은 가에 물을 더 부으면 메추리알이 가라앉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메추리알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이 용액을 더 묽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용액을 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더 부어주면 될까요? 되지요. 맞아요. 자, 물이라는 것은 용매잖아요. 용매의 양이 많을수록 진화기는 더 연해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메추리알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용매의 양을 더 늘려서 이 용액의 진화기를 묽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알겠죠? 자, 디귿도 볼게요. 나의 각설탕을 더 용해하면 메추리알이 더 높게 떠오른다. 자, 이것도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메추리알이 더 높게 떠오른다라는 것은 더 진해졌다라는 거죠. 더 진해졌다라는 거예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설탕을 더 넣어서 용해시켜주면 될까요? 되죠. 용질의 양을 늘려주면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더, 두번 생각을 해서 답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모두 가능하게 되겠죠. 11번 볼게요. 진하기가 다른 갈색 설탕 용액에 같은 방울토마토를 각각 넣었을 때 방울토마토가 더 높게 떠오르는 용액에 기호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가와 나 용액은 갈색 설탕을 녹인 용액이죠. 그리고 색깔이 한눈에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색깔이 어느 쪽이 더 진해요? 그렇죠. 나가 색이 더 진한 걸 보아서 용액의 진하기도 나가 더 진합니다. 이렇게 표시해 둘수 있겠죠? 그러면 방울토마토가 더 높게 떠오르는 용액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그렇죠. 나가 되겠죠. 색깔을 통해서 나 용액이 훨씬 더 진한 용액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나 이렇게 기호를 꼭 써주고 그 뒤에 까닭을 써주면 됩니다. 가보다 색깔이 더 진한 나가 더 진한 용액이다. 이렇게 먼저 색을 비교했다라는 내용을 적어 주어야 돼요. 색을 통해서 비교를 했더니 나가 더 진한 용액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뒤에서 가보다 나에서 방울토마토가 더 높게 뜹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더 진한 용액이니까 더 진한 용액에서 그 안에 들어간 물체가 더 높게 떠오릅니다라고 이 내용을 모두 적어주면 가장 완벽한 답이 되겠죠. 여러분, 이 답은 예시 답안이지만 그 의미는 통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기 들어간 키워드들은 꼭 들어가게 해서 답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12번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액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 용액이라는 것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봐야 돼요. 용액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그 물질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용액과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그냥 놔둬도 전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지요. 이물 속에 다양한 성분들이 이미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자, 그 부분을 이해하고 이 중에서 용액인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식초. 자, 우리가 요리할 때 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초는 용액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물이라는 용매에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신맛이 나는 성분이 골고루 녹아서 섞여 있는 겁니다. 자, 니은 볼게요. 밀가루. 밀가루는 용액이 아니죠. 이건 그냥 가루일 뿐이에요. 땡. 디귿, 이온 음료. 자, 이온 음료. 우리 친구들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서 이온 음료, 즉 스포츠 음료와 같은 것들을 마시죠. 이것은 용액이 맞습니다. 물에 다양한 우리 친구들이 땀을 배출했을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성분들이 많이 잘 녹아 있어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수분도 보충하고 또내 몸에 필요한 어떤 성분들도 같이 빠르게 보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리얼 유리 세정제예요. 유리 세정제.
그렇죠. 용액 맞죠. 물 속에 우리가 유리를 흠집 없이 세정,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음 구강청결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을 헹굴 때 사용하는, 입냄새를 없앨 때 사용하는 용액에 해당됩니다. 이 안에도 이물 속에 다양한 뭐 입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비누는 용액이 아니죠. 이것은 물에 어떤 성분들이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액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네 가지 적어주면 되겠죠? 13번. 다음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액을 한 가지씩만 쓰세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요리할 때입니다. 자, 요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초 적을 수 있겠죠. 신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지요. 또는 간장도 적을 수 있어요. 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용액입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만 적으면 되겠어요. 자, 2번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용액이에요. 그렇죠. 유리 세정제 또는 뭐 주방 세제 뭐 그리고 뭐 살균 소독제 이런 것들 등등들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용액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환자에게 수액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용액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쓰세요. 수액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빠르게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용액이거든요. 환자에게 필요한 수분과 그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치유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평가 문제 정리하고요. 수행 평가 풀어볼게요. 네, 용해와 용액 수행평가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했어요. 같게 해야 할 조건과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쓰세요. 자, 그런데 우리 먼저 다르게 해야 할 조건부터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실험을 할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딱그 조건 한 가지만 다르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요. 자, 이 실험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어떻게 다를까? 이걸 알고자 하는 거니까 다르게 해야 할 조건에는 오로지 용질의 종류만 적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 이 용질의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은 다 같게 해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용질의 양, 녹이는 용질의 양, 혹은 용매의 양, 그렇죠? 용매의 양 또는 뭐 용매의 온도와 같은 거, 용매의 온도 등등등 이 용질의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은 다 같게 해주어야 정확한 실험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물의 온도에 따라서 백반이 용해되는 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40ml의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백반 두 숟가락을 각각 넣었습니다. 단계가 되겠고요. 나는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각각 관찰되는 결과를 나누어 적어 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물은 물의 온도가 높지요. 따라서 용해되는 백반의 양이 더 많습니다. 모두 용해된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모두 용해 되었다. 이렇게. 자, 반면에 차가운 물에는 백반이 조금 덜 녹잖아요. 따라서 녹지 않고 가라앉은 백반이 있다. 혹은 뭐 백반이 보인다 등등등 의미가 통하게 답을 적어주면 돼요. 예시 정답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 실험을 통해 알게 된 물의 온도와 용질이 용해되는 양 사이의 관계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 물의 양이 같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그 안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더 많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더 잘 용해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크기와 무게가 같은 세 비커에 온도가 같은 물을 50ml씩 넣고 갈색 설탕의 양을 각각 다르게 넣어서 진하기가 다른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알맞은 비커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녹아있는 갈색 설탕의 양이 가장 적은 게 가운데죠. 그럼 색깔이 가장 연한 나가 가운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녹아있는 갈색 설탕의 양이 가장 많은 쪽이 바로 첫 번째죠. 색깔이 가장 진한 가가 되겠고요. 중간은 다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위 설탕물에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 가장 낮게 떠오른 설탕물의 기호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 가장 낮게 떠올랐다라는 것은 용액의 진하기가 가장 묽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색깔이 가장 연한 나를 적을 수 있고 용액이 묽을수록 용액 속 물체가 낮게 떠오르기 때문이다라고 그 까닭을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준비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용질의 양이 같을 때 물의 양이 많을수록 혹은 적을수록 용액이 더 진해진다. 그 정답을 숭아고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과학 3단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틀린 문제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엔 4단원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입니다. 그대들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 본 적이 있소? 어둡고 컴컴해서 무섭긴 하오. 하지만 터널 나오면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 우리가 만날 속담은 이렇게 인내와 결실에 대한 것이오.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10킬로가 이렇게 긴지 몰랐어. 영희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2: 조금만 견뎌.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
1: 해냈어. 내가 완주하다니 정말 기뻐.
0: 오늘의 속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새로운 악기를 배우느라 손에 굳은살이 생겼지만 나중에 멋진 곡을 연주하게 되자 영숙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실감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흥부전.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마을에 성질 고약하고 욕심 많은 형 놀부와 마음씨 곱고 착한 아우 흥부가 살고 있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흥부를 집에서 내쫓았다. 흥부는 아내와 많은 아이들과 함께 허름한 움막에서 살며 먹을 것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날 그는 놀부 집에 쌀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돌아온다. 품을 팔아 일하고 심지어 매 맞는 품팔이까지 했지만 살림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흥부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흥부 아내는 방아를 찢고 술집에서 술을 거르고 시공창 주변을 치우고 얼음이 녹는 때면 산에서 나무를 캐고 보리를 갈아 보리밥을 지을 준비도 했다. 흥부도 논을 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지붕에 이영을 엮어주고 비 오는 구준 날에는 멍석을 만드는 일까지 맡아 했다. 흥부 부부는 이를 가리지 않고 온갖 품팔이를 하며 살아갔다. 어느 봄날

0: 흥부 집 처마에 제비한 쌍이 둥지를 들고 새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새끼 중 한 마리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흥부는 정성껏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다. 다음에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와 흥부에게 주었고 흥부가 그 박씨를 심어 가을에 박을 타보니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 놀부가 이 소식을 듣고 제비 새끼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치료하여 날려보낸다.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놀부가 이것을 심고 가을에 박을 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도깨비 등이 나와서 결국 놀부는 망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흥부는 놀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흥부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고 착한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고 있었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에서 복을 받는 것도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고생을 잘 견뎌낸 보답이 아닐까요?
1: 오늘의 속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속담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땀방울이 내일의 결실을 만든다는 의미이지. 그대들도 지금 흘린 땀의 가치 잘 기억하면 좋겠어. 나중에 큰 결실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 탐구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소리의 특징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이번 실험에서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소리를 내보고 각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을 직접 관찰해 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하고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는 소리 분석 앱을 실행합니다. 소리 분석 앱은 소리의 진폭, 진동수, 화형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악기 연주 앱에서 악기 하나를 선택하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 분석 앱에 나타나는 파동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악기를 선택해 기본 파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변화는 이 파형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소리의 색이나 높낮이를 달리하여 소리를 내고 그에 따라 과정 3에서 관찰된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소리의 세기를 바꾸면 진폭이 달라집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바꾸면 파형의 촘촘한 정도, 즉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이때 파형의 기본적인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여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소리를 낸 후 과정 3에서의 파동 모습과 비교하여 악기에 따라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합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같게 유지해도 악기의 종류에 따라 파형의 모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음색이며 음색은 악기마다 다른 진동 방식에서 생깁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다양한 소리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며 관찰해 보았습니다. 소리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며 전달되는 파동의 한 종류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세 가지 요소, 즉 소리의 색이, 높낮이, 음색에 따라 나누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를 달리했을 때 진폭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는 작은 소리에 비해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공기를 더 크게 진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폭이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했을 때에는 파형의 촘촘한 정도, 즉 진동수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소리는 낮은 소리에 비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더 많아 진동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악기의 종류를 바꾸어 소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같게 유지하더라도 악기의 종류에 따라 파형의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파형의 모양 차이로 인해 생기는 소리의 특징을 우리는 음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음을 같은 크기로 내더라도 각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죠. 이는 진폭과 진동수는 비슷하지만 파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바로 Culture Island, 문화의 섬입니다. 이 섬에서 우리는 각국의 다양한 생일 전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들, 의미부터 챙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89쪽을 봐주시고요. 오늘의 단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Unlock, 열다. Turn, 어떤 나이, 시기가 되다. Receive, 받다. Tradition, 전통. Special, 특별한. Instead of, 뭐뭐 대신에. Gift, 선물. Holland, 네덜란드. Future, 미래. Pull, 잡아당기다. Crown, 왕관. Such as, 뭐뭐와 같은.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Similar, 유사한. 자, 우리 이렇게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열심히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문을 볼 준비가 다 되셨죠? 오늘도 열심히 필기할 준비해 주시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Birthdays are important. 생일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For children all around the world. 자, all around the world라는 표현 방금 봤었죠? 전 세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즉, 생일은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ome birthday traditions. 자, 여기서 traditions라고 하면 전통이 되고요. 여기서 some이라는 표현에 우리 한번 하이라이트를 좀 쳐볼게요.

some 그리고 others라는 하나의 구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some은 어떤이란 뜻이에요. 즉, 어떤 birthday traditions, 어떤 생일 전통들은 are similar. similar이라고 하면 유사한이란 뜻이죠. 유사하고요. but 그러나 others 다른 것들은 어떠하다? are very different. 매우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others는 다른 것들이라는 뜻이고 이 맥락에서는 다른 생일 전통들이 되겠죠. 자, 이때 some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뭐 어떤이라는 의미, 형용사의 역할도 하지만 그냥 some 자체가 하나의 대명사로도 쓰여요. 하나의 부정 대명사로 쓰여서 그냥 어떤 것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어떤 생일 전통들은 이러하고 others, 다른 것들은 이러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some others.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마다 이 생일 전통이 다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In Bolivia, 볼리비아에서는, 자, when이라는 접속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뭐 할 때라는 의미이고,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 When a girl turns 16. 자, 소녀가 16살이 되면요. She wears a white dress. 그녀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는데요. And dances a waltz. 그리고 왈츠를 춥니다. 누구와 함께? With her father and young men. 그녀의 아버지와 그리고 젊은 남성들과 함께 왈츠를 춘다라고 해요. 이거는 좀 생소한 전통이죠.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볼리비아에서만큼은 소녀가 16살이 되면 이렇게 왈츠를 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men이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남성들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복수 형태라서 그래요.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men의 단수 형태는 뭘까? 그치. 단수 형태는 man이 되겠고요. 여기서 men은 남성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Instead of 라고 하면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야. 뭐뭐 대신에. 즉, instead of birthday cakes, 생일 케이크 대신에 Russians, 러시아인들은 eat birthday pies, 무엇을 먹는다? 생일 파이를 먹는데요. 보통 우리도 이렇게 케이크를 먹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생일 파이를 먹는구나.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When. 자, 그 다음에 또 when이 나오네요. when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표시해 볼게요. When a South African becomes 21. 자, South Africa라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요. African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 되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 21살이 되면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은 give, 줍니다. 누구에게? him or her. 그 또는 그녀에게 무엇을? a key. 열쇠를 준다라고 해요. 오, 이 열쇠를 왜 줄까? The key means 그 키는 의미한대요. 무엇을? unlocking the door to their future. 아, 그들의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unlock이라는 동사의 의미 아까 우리 살펴봤어요. unlock이라고 하면 열다라는 뜻인데 지금 뒤에 보니까 ing가 붙어 있네. 이거 무슨 형태일까? 자, 이것을 우리는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동명사라고 해요. 자, 동명사라고 하는 건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unlock, 분명 열다라는 동사였는데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바꿔준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명사처럼 해석이 돼요. 즉, 열다를 명사처럼 바꾸면 여는 것이 되는 거죠. 여는 것. 아, 그래서 the key, 그 열쇠는 의미합니다. Unlocking the door to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In Holland, 자, 네덜란드에서는 they have, 그들은 무엇이 있다? Crown years. Crown은 왕관이죠. 왕관의 해가 있대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have라고 하면 뭐 가지다 이런 의미로 동사를 많이 쓰는데요. 이 맥락에서 왕관의 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죠. 여기서는 그냥 아, 네덜란드에서는 왕관의 해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On those years. 자, 그러한 해에는, 즉, 왕관의 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해에는, a birthday child, 생일을 맞이한 아이는 receives a large gift, 큰 선물을 받는데요. 자, 여기까지 네덜란드의 전통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Lastly, 마지막으로, in Italy, 이탈리아에서는 people pull the child's ears. pull이라고 하면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아이의 귀를 잡아당깁니다. 자, 그리고 as 원급 구문이 나오네요. 자, 이것도 하이라이트 표시해 봐야겠죠?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뭐뭐만큼 뭐뭐한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as many times as는 뭐뭐만큼 많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아이의 귀를 뭐뭐만큼 많이 잡아당깁니다. 자, 뭐만큼? Their birthday age. 아, 그들의 생일 나이 만큼 귀를 잡아당기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 다양한 나라들의 이제 생일 전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독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키를 찾으러 가봐야겠죠?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아까 보면 이렇게 A부터 E까지 빈칸이 있었는데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기에 적절할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those. 여기서 those라는 대명사가 나와요. 그것들이란 뜻이 되죠. 그것들은 are special birthday years. 특별한 생일의 해이다라고 해요. Such as, 그리고 뒤에 어떤 해인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주죠. 5, 10, 15, 20, and 21. 자, 그 특별한 생일의 해는 5살, 10살, 15살, 20살, 그리고 21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이 어떤 years,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어디에 있었을까? Crown years 기억나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있네요. 자, In Holland, 네덜란드에서 그들은 crown years, 왕관의 해가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한번 넣어볼까? Those are special years. 그리고 그것들은 특별한 생일 해이다. Such as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그 특별한 왕관의 해가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아, 그러면 뒤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뒤에 이 문장을 넣어보고 다음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 On those years, 자, 마찬가지로 그러한 해에는 a birthday child receives a large gift. 생일을 맞이한 아이는 큰 선물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자, 4번 체크하고 우리 2번으로 가볼게요. 자, 각국의 생일 전통이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볼리비아에서는 그치, dance a waltz. 아버지와 그리고 젊은 남성들과 왈츠를 추는 전통이 있었고요. 자, 러시아는요. Eat a birthday pie. 그쵸. 우리가 생일 케이크 대신에 파이를 먹는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3번.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치. 미래의 문을 연다라는 의미의 열쇠를 줬죠. 그래서 receive a key. 맞는 내용이고요. Holland. 네덜란드에서는 receive a crown. 왕관을 받는다. 이 왕관이란 키워드가 분명 있긴 했어요. 왕관의 해에 이들은 무엇을 받는다? 큰 선물을 받는다라고 했지, 왕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 4번이 틀렸구나. 5번 볼까요? 이탈리아에서는 pull the birthday child's ears. 생일을 맞은 아이 귀를 그 나이만큼 잡아당긴다라는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위글에서 찾아 써볼게요. 자, why라고 하면 왜라는 거야. Why do South African parents give a key to their child on their 21st birthday? 자,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모님은 아이에게 키를 줄까요? 그들의 21번째 생일에. 자, 이 문장 한번 찾아볼게.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The key means, 그 키는 무슨 의미다? Unlocking the door to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 문을 여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주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because 뒤에 이 문장을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Because the

B. 그 열쇠는 의미합니다. means 무엇을? unlocking. 그쵸. 이때 unlocking은 동명사로 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죠. unlocking the door. 자, 문을 여는 것인데요. 어디에 문? 아, 그들의 미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자, to their future이라고 그대로 적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의 미래의 문을 여는 것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to their child's future. 네, child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잘 적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은 이제 단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았으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번부터 보면 Jane danced a blank with Tim at the party. Jane은 파티에서 팀과 함께 이것을 췄다. 자, 우리가 본 유일한 춤 종류 뭐가 있었죠? 왈츠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제이는 왈츠를 쳤구나. 왈츠란 단어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Kings and queens wear golden blank on their heads. 왕과 왕비들은 금으로 만든 이것을 그들의 머리 위에 쓴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머리 위에 쓰는 것, 왕관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본 왕관, crown을 쓰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Kings and Queens, 왕과 왕비들이라는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수 주어에 맞춰서 crowns, s를 붙여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지문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89쪽을 봐주시고요. 1번부터 가봅니다. 생일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중요하다. 자, 그럼 먼저 birthdays, 생일이 주어로 나와야겠죠. 생일은 are 중요합니다. important 누구에게?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뒤에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어린이들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2번입니다. 어떤 생일 전통은 비슷하지만 자, some birthday traditions 어떤 생일 전통은 are 비슷한이란 형용사 similar이죠. are similar.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단어 but이 나옵니다. but 다른 전통들. 이때 다른 전통을 우리는 다른 것들이라는 others라는 단어로 봤었어요. 그래서 but others 다른 것들은 are 어떠하다? very different.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some birthday traditions are similar. 어떤 것은 비슷하지만, but others are very different. 다른 것들은 또 매우 다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3번이죠. 러시아 사람들은 생일 케이크 대신에 생일 파이를 먹는다. 자, 그럼 이미 Russians eat birthday pies. 러시아 사람들은 생일 파이를 먹어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일 케이크 대신에 이걸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뭐뭐 대신에라는 표현, instead of가 있죠. Instead of birthday cakes. 그러면 생일 케이크 대신에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The key means 그 열쇠는 의미합니다. 무엇을? 문을 여는 것. 자, 이때 우리는 unlocking이라는 동명사 형태 봤었죠. Unlocking the door. 문을 여는 거죠. 어디로의 문? To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이제 5번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귀를 생일 나이만큼 잡아당긴대요. People pull the child's ears. 그리고 뭐뭐만큼 많이 할때 우리는 as 구문을 써줬는데 이 사이에 many times를 넣죠. 그래서 as many times as 무언만큼 그들의 their birthday age 생일 나이만큼 그래서 사람들은 귀를 잡아당겨요. As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의미인데 many times가 들어가서 뭐뭐만큼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뭐만큼 많이? Their birthday age 그들의 생일 나이만큼 잡아당겨요. 네, 이렇게 영작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 오늘 좀 어려운 문장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독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바로 두 번째 키를 획득하셨는데요.

0: others,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멋지게 탐험을 해낸 여러분, 탐험 인증해 주셔야겠죠? 오늘 우리가 봤더니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서 2강 탐험 인증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탐험 대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Power up your reading. Reading Power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Reading Power 2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은 개와 늑대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개와 늑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교재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뭔가 개는 이렇게 사람과 지내는 걸 좀 좋아할 것 같고요. 반면 늑대는 조금 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자, 우리 예측이 맞을지 우리 같이 독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lieve it or not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덩어리 표현이에요. Believe it or not 하면요. 믿거나 말거나 라는 뜻이죠. 자, 믿거나 말거나 Every dog is part wolf 라고 했습니다. 자, wolf 하면 뭐예요? 네, 늑대입니다. 모든 개는요. 일종의 늑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첫 문장에서 개와 늑대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re are more than 400 breeds of dog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there are 하면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breed 하면요. 품종이라는 뜻으로 알아둡시다. 품종. 자, 그러니까 개의 품종이 몇 개가 넘는데요?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And each one evolved from the wild wolf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 evolve라는 단어 알아둘 텐데요. evolve 하면요. 진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진화하다. 이 동사는요. 주로 뒤에 from과 함께 나와서 뭐뭐로부터 진화하다 이렇게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품종은요 누구로부터 진화했대요? The wild wolf니까 야생 늑대로부터 진화한 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개와 늑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however이 나와 있습니다. 자, however 이라고 하면 이야기의 흐름이 한번 전환되는 부분이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However, dogs and wolves are different in lots of ways. 자,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개들과 늑대들은 많은 측면에서 different,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지금 개와 늑대는 많은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뒤에는 구체적으로 개와 늑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다음 문장 보시면 Dogs have smaller brains than wolves 라고 했어요. 개들이 늑대들보다 더 작은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차이점이 되겠죠? 둘의 두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있어서 쌤이랑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 smaller 그리고 than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자, 우리 small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 smaller 하면요, small 뒤에 er 붙여서 비교급 만들어 준 겁니다. 즉, 더 작은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더 작은. 이 비교급은요, than이랑 같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than은 뭐뭐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개들은 늑대들보다 더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Because they don't need to hunt. hunt는 사냥하다인데, 개들이 사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뇌가 더 작대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냥할 때는 굉장히 많은 두뇌 활동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개들은 사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뇌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But this doesn't mean they are stupid. 자, mean 하면 의미하다죠. 이것은 의미하지 않는데요. 개들이 멍청하다는 것을. 자, 무슨 말이에요? 개들의 두뇌가 작다고 해서 이게 그들이 멍청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인 개들의 두뇌가 늑대들의 두뇌보다 더 작다가 되겠죠? 개들의 두뇌가 늑대들의 두뇌보다 더 작다는 것이 그들이 멍청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문장 볼게요. In fact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뜻이죠. 사실은 dogs are better. 자, better 하면요. 그새 비교급이에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개들은 더 잘합니다. 무엇을? At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자, behavior 하면요,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human behavior 하면 인간의 행동이 되겠죠? 개들이 인간의 행동을 더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Dogs also have smaller teeth than wolves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비교급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에 나와 있죠. Smaller than. 네,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우리 smaller 하게 되면 small의 비교급으로 더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than은 뭐뭐보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개들이 늑대들보다 더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차이점 짚어주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But the main difference between a wolf and a dog. 자,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difference인데요. 우리 different 하면 다른이라는 의미인데 명사형으로 쓰면 difference입니다. 그래서 차이 혹은 차이점이라는 뜻으로 꼭 기억합시다. 자, main difference 하면 주된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죠? Between a wolf and a dog.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늑대와 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that 이하라는 겁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절 한번 읽어볼게요.
A wolf doesn't like to be around people. 늑대는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대요. While most dogs love living with people. 자, while 하게 되면 대조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뭐뭐인 반면에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들은 사람과 사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늑대는 사람 주변에 있는 걸 싫어한다는 게 주된 차이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개와 늑대의 차이점 세 번째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comprehension check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글의 제목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 글은요, 개와 늑대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제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요. Who is smarter, a dog or a wolf? 라고 했습니다. Smart의 비교급이 나왔네요. 누가 더 똑똑합니까? 개 혹은 늑대? 이 글이 개와 늑대 중 누가 더 똑똑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을까요? 네, 그건 아니죠. 자, 2번 보시면요. How are dogs different from wolve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개들이 늑대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글은 개가 늑대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맞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Why do dogs love living with people? 개들이 사람들과 사는 걸왜 좋아할까요? 물론 개들이 사람들과 사는 걸 좋아한다는 말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제목이 글의 내용을 다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4번 보시면 How did dogs evolve from wild wolves? 개들이 야생 늑대로부터 어떻게 진화했습니까? 역시 진화했다라는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전체 글을 포괄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5번을 보시면 How many breeds of dog? 자, 얼마나 많은 개의 품종들이 are there in the world?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개의 품종의 개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 될수 있는 것은요.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2번이 되어야겠네요. 자, 여러분도 2번으로 잘 골라주셨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위 글에 밑줄 친 this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 자, 우리 this가 들어있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는 이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시면 개들이 늑대들보다 더 작은 뇌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더 작은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멍청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했죠. 따라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요,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Dogs have smaller brains than wolves.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세부 내용 하나씩 따져볼게요. 1번을 보시면 개의 품종이 400개가 넘는다라고 했는데, 네, 해당하는 내용이 글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개는 늑대보다 작은 뇌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맞는 내용이에요. Dogs have smaller brains than wolves 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늑대는 개보다 인간의 행동을 더잘 이해한다. 여러분, 맞아요? 늑대가 개보다 더잘 이해해요? 아닙니다. 반대가 되었죠? 자, 개가 늑대보다 인간의 행동을 더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3번은 일치하지 않네요. 4번을 보시면 늑대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면
개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좋아한다. 역시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단어

퀴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we could에서 찾아 쓸 텐데요. 자, 우리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A를 보시면 don't put on your pink hat. 자, put on 하면 쓰는 거예요. 착용하다. 너의 그 분홍색 모자 쓰지 마. 왜 쓰지 말라고 하겠어요? 멍청해 보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멍청한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죠? Stupid. 자, 이어서 B를 보시면요. The child's bad 빈칸 made everyone angry. 자, 아이의 나쁜 빈칸이 모두를 화나게 만든 거거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행동 되면 되겠죠? 자, 행동 영어로 볼까요? 네, behavior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다면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단어와 구문 좀더 살펴볼게요. 네, 교재 89쪽에 워크북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A부터 보시면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wolf 하면 늑대죠. 그리고 breed는요, 품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evolve 하면 진화하다. 그리고 wild 하면요, 야생의 거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wild wolf 하면 야생 늑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brain 하면 두뇌, 뇌라는 뜻이고요. hunt는 사냥하다. 자, 이어서 mean 하면요,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tupid 보시면 멍청한 혹은 어리석은이 되겠고요. 이어서 human 하면 인간의 혹은 인간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자, 우리 human behavior 하면 뭐였죠? 인간의 행동이었어요. behavior 꼭 알아두세요. 자, difference 하면 different의 명사 형태로 차이 혹은 차이점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while 하면 대조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 쓰일 때가 많아요. 뭐뭐인 반면에. 그리고 understand 하면 이해하다 혹은 알다라는 뜻이고요.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라는 의미로 꼭 기억합시다. 자, 이어서 중요한 구문들 위주로 영작 훈련 가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 텐데요. 자, 1번에 보시면요. 400종이 넘는 개들이 있는데, 각각은 야생 늑대로부터 진화한 것들이다. 자, 우리 뒷부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이라고 할때 each one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And each one evolved from the wild wolf.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여기서 evolved from 하면 뭐뭐로부터 진화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서 개들은 사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늑대들보다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 자, 앞부분을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할 때는 because로 시작해요. Because they don't need to hunt 하면 사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가 되는 것이죠. 자, 3번 갈게요. 사실 개들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뛰어나다. 자, 영작해 보면요. In fact, dogs are better at understanding human behavior입니다. 자, better 하면 그새 비교급으로 더 뛰어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4번인데요. 개들은 또한 늑대보다 더 작은 이빨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비교급 구문이죠. 같이 한번 넣어보면 dogs also have smaller teeth than wolves가 되겠고요. 우리 smaller 하면 small의 비교급으로 더 작은이라는 의미고요. 비교급은 than이랑 함께 쓰여서 뭐뭐보다라는 의미로 같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들은 또한 늑대들보다 더 작은 이빨을 가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정확하게 쓰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늑대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앞부분의 내용을 영작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뭐뭐인 반면에 라고 할때 접속사 뭘로 시작한다고 했죠? while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while이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while most dogs love living with people 하면요. 대부분의 개들이 사람들과 사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겁니다. 자, 오늘 영작 훈련까지 같이 열심히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파이널 체크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화 레벨 3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활짝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예습은 필수 기억하시죠? 어휘 공부 바탕으로 독해 스스로 하면서 해석의 어려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한 이후에 수업에 참여해 주는 게 훨씬 더이 수업에서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예습한 이후에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독해에 힘을 실어줄 리딩 파워 먼저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해석을 했었던 when이죠. 그렇게 어려운 해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듯이 해석을 해봤겠지만, 자, 우리 오늘 확실하게 세 가지의 해석이 있다. 물론 근본은 같습니다. when이라고 하는 것을. 네, 세 가지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when이 이제 가장 쉬운 해석이 언제, 마지막에 있었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 언제지? 너 생일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이런 것들을 언제라고 해석되는 의문사 when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hen절의 구조를 잘 보고요. when절 뒤에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아, 이렇게 시작하는 when이 있습니다. 우리 일강에서도 그 구조로 시작을 사실 했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우리 친구들이 문법에서 배우게 되는 뭐뭐 할 때, 주어가 동사할 때, 뭐뭐 해요. 그런 해석의 when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when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해석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when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독해에서 둘다 만나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앞에 있는 시간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n으로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when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독해 속에서 when의 해석을 좀더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을 읽다가 지금 뭐 A, B, C, D, E 이렇게 기호가 중간에 있거든요. 이거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르는 파트여서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쭉쭉 독해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Do you sleep with your smartphone by your bedside? 여러분 침대 곁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나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스마트폰과 함께라는 보통 뜻이죠. with가 그쵸? by 하면 옆에란 뜻인데요. bedside 자체도 이제 침대 곁, 그러니까 침대 곁에다가 그 옆에다가 스마트폰 두고 자니? 두고 자죠.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뒤에도 Do you check your email the moment you wake up?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혹시 메일을 확인하시나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중간에 the moment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너가

일어나자, 마자.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혹시 메일 확인해요? 이것도 이제 폰이나 뭐 이런 걸로 확인하냐? 이렇게 묻는 거겠죠. If so, 만약 그렇다면, you might need a digital detox. 여러분은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언급이 된것 같아요. 원래 글쓴이가 일부러 이렇게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답이 글의 주제, 핵심 소재가 담겨 있어요. 아,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파악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글의 시작에 사실 이 글이 어떤 건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쌤이 일부러 그 제목을 뭐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때 제목을 보고 독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글이 띄어지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소재인지, 어떤 주제인지, 사실 그거를 묻는 것이 대부분의 독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글 속에서 소재가 어딨고 주제가 어딨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디톡스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It is 하면서 is은 그대로 디지털 디톡스를 받겠죠. 그쵸? 이것은 a period of time, 어떤 기간이냐면 when a person stays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이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stays away, away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하는 기간인 거야. 뭐로부터 떨어지는 거야? 근데 electronic devices, 전자 장비요. 전자 기기 같은 거 있잖아. such as 가령 어떤 거? smartphones or computers. 같은 전자 장치로부터 한 사람이 떨어져 있는 기간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합니다. 정의를 좀 내려줬네요. It gives you, 계속해서 디지털 디톡스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an opportunity, 기회를 준답니다. 무슨 기회일까? To reduce stress and focus on social interactions in the real world. 이런 기회예요. 자, 독해할 때 우리 투부정사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앞에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죠. 여기서 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형용사적 용법의 투다라고 배우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냐?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투는 병렬할 때 앞에 한 번만 써도 돼요. Focus on.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opportunity를 수식한다라고 봐주면 되고, social interaction, 우리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 실제 세계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 그게 디지털 디톡스다. It may be a bit strange at first. 처음에는 그게 뭐야?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빈칸의 연결어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선택지에 나와 있는 연결어들을 정리를 하면서 왜 정답이 이건지까지 같이 볼 텐데요. 자, 먼저 therefore라고 하는 연결어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앞에 원인이 나오고요. 뒤에가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시 원인과 결과를 이어지면서 흐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뭐 A라는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같은 흐름으로 쭉 B라는 결과가 도출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원인 결과가 맞는지를 파악해 보자. 자, 그 다음에 however 지난 시간에 우리 리딩 파워로 만났었던 주인공이죠. 역접의 신호등. 그래서 얘는 뒤에 앞에 내용과는 반전이 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해서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는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반전이 되면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지점에서 얘를 쓸 수가 있었죠. 자, in fact라는 건 해석은 사실 이렇게 해요. 그럼 물론 앞에 거짓말 말하고 뒤에 사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 in fact가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이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냐? A라는 말을 했어요. A라는 내용을 쭉쭉쭉 얘기해. 그 다음에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야, 근데 사실 걔는 이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in fact다. 기억해 주시고. 자, in addition 하면 해석으로는 게다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말 그대로 부연 설명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주제는 같아야 돼요. A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다른 문장을 쭉 나열하는 것이 in addition입니다. 마지막으로 for example, 예를 들어죠. A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로 쭉쭉쭉 이어지겠죠. 자,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For example, 예를 들어라는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은 봤어요. 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좋은 말인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이너스로 잡아보면 뒤에 내용 보시면 You soon will learn to switch off your electronic device. 그치만 여러분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처음엔 이상해도 뭐 신경을 끄는 법. 여러분의 전자장비로부터 이 전자장비 장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부터 관심을 끄고 reconnect with people. 사람들과 다시 재연결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처음엔 별론 것 같아. 근데 곧 장점을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이어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우리 반전의 신호등, 역접의 접속사, 역시 however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when they feel uncomfortable or bored,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자, 불편하거나 지루할 때 이런 뜻이죠. 뭔가 불편하거나 지루할 때 get their phones out, 그들의 전화기를 꺼내는 거예요. 라는 뜻이죠. On a digital detox, 근데 이 디지털 디톡스를 할 때는요, rather than going on your phone, 자, 폰을 막 붙들기보다는 폰을 찾으러 막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you make an effort. 여러분은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around. 폰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을 볼 수밖에 없겠죠. 주변을 좀 보고 and see what is going on right in front of you. 내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둘러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폰보다는 주변 사람들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터랙션도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도 해석이 되죠. 투부정사가 문맥에서 정말 다양하게 해석된다라는 포인트 역시 중요하고요. 여기도 둘다 투에 걸리는 겁니다. 둘다 투에 걸려서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또 뭐뭐하기 위해서 뭐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가보면 여러분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를 할 때는 to look around 주변을 좀 보고 And see what is going on right in front of you.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역접의 접속사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however라고 하는 접속사 채워주시고, 자, A에서 이중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What's the meaning of a digital detox? 이거의 의미를 연결해 준 부분이 우리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디지털 디톡스를 언급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즉 디지털 디톡스란 어떤 기간이냐면 이렇게 수식하죠. When a person stays away from electronic devices. 그쵸? 사람들이 전자장비, 이런 전자장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간.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또 리딩 파워에서 언급한 해석이 되지 않는 when.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 명사를 수식하는 when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시간을 말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석하는 when도 있구나. 라는 거 짚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A였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의 의미란 이렇게 바로 A 문장에서 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What is the benefit of the digital detox?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의 장점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자, 이 부분도 우리 여기에 나와 있었거든요. 또 is로 디지털 디톡스를 그대로 받는 문장이었는데요. 이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게 어떤 기회인지 이렇게 수식했었죠. Reduce stress. 스트레스를 줄일 기회. 그리고 focus on social interactions in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바로 그 기회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복붙해서 써주면 되는 거겠죠. 자, 단어의 영영풀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digital이 바로 showing information,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요. In a series of numbers. 그래서 일련의 숫자로 정보들을 제공하는 걸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고요. more, 지루한이라는 형용사 있습니다.

being tired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그쵸? 뭐 때문에? Something is not interesting. 뭔가 재미가 없어서 지겨운 상태고요. 마지막에 device가 바로 object, 물건이죠. Invented for a particular purpose.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발명된 물건을 우리가 장치, 장비, 기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 내용 마무리 지어보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과 라이팅 실력을 쑥쑥 향상시키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파워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휘는 미리 다 채워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the moment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동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away 항상 떨어져 있는 느낌 떠올려 주시면 뭐로부터 떨어지는지, 즉 어디 어디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요 단어는 언이부터서 comfortable, 편안한이란 형용사가 uncomfortable, 불편한이라는 반대말이 됐었죠. 자, 우리 항상 make를 붙이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재에 또 나와 있죠. 우리는 make an effort, 그래서 노력을 하다라는 해석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영작 훈련을 해볼 겁니다. 선생님과 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해보시고 우리 3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 건데요. 디지털 디톡스는 어떤 이가 전자장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간이다 라는 문장 한번 영작을 해보죠. 자, 일단 주어가 나와 있어요. A digital detox. 이다. is. 뭐다? 기간이다. 자, 영어로 기간을 찾아주세요. 여기 있죠. A period of time. 그러면 기간이란 뜻이고, 어떤 기간인지 이제 꾸며줄 거잖아. 어떤 이가 전자장비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간.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시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when이 있었습니다. 해석은 되지 않지만, when을 써주고, 그 뒤에는 반드시 주어가 동사하는 기간. 주어 동사의 순서를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a person이 주어겠죠? 어떤 이가 stays away from, 떨어져 있는 기간인데요. 뭐로부터? electronic devices. 이렇게. 그치? 전자장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시간 명사를 수식하는 when의 역할을 여기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4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t gives you 까지만 있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제공하는지를 좀 써야 되는데요. 영어에서 give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준다, 누구에게, 뭐뭐를, 사형식 구조를 안다면 it gives you 나왔으니까 기회를이 나올 차례구나를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목적어를 먼저 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먼저 쓰고 수식은 나중에. 그쵸? 그래서 it gives you an opportunity 먼저 씁니다. 어떤 기회인데? 이 명사를 난또 꾸미고 싶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써서 투부 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 구조를 또 떠올린다면 이제 우리가 투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to reduce stress. 첫 번째, and로 연결 가능하죠. and 그 다음에 또 투부 정사를 이을 때는 to를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야. Focus on 어디에? Social interactions. 이렇게 영작해주면 되죠. 다시. 기회를 주는데요. 뭐할 기회냐면, reduce stress 하고요. Focus on social interactions 할그 기회를 줍니다. On a digital detox.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rather than going on your phone, 전화기를 가지고 있기보다. 이게 뭐뭐보다 오히려 이런 뜻이야. 당신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려고 노력하게 된다. Make an effort. 노력을 하게 된다. 자, 근데 무슨 노력이냐면 to see. 보려고 하는 노력이죠.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서 요 순서대로 또잘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완강 미션 2개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죠. 자, 우리 왼쪽

8절에 주어 동사, 그러니까 when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올 때는 이 when을 또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잘 한번 기억해 보면서 정답 적어 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make an effort라고 하는 부분 나왔어요. 노력을 하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때 make 동사를 써서 하다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서 표현을 꼭 머릿속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강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습만큼 중요한 것이 복습이에요. 복습을 해서 여러분 걸로 다 가져가시고요. 생가는 3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랑 기출로 영문법 중2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수동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서 2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은 간단합니다. The table, 빈칸, by him. 자, 일단 the table 주어일 거고요. 동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쭉 봤더니 move라는 동사의 변형으로 다 보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by him 일단 힌트가 되겠죠? 그에 의해서니까 뭔가 되었다. 수동태가 되겠다. 그리고 move와 또 테이블의 관계도 보시면 테이블이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는 뭐 지금 판타지 영화나 이런 거 아니면 잘 없잖아요. 그죠? 테이블이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동태니까 비동사가 없는 1번은 탈락이고요. be moved 있고요. be moved, be moved, moving은 안 됩니다. 그러면 2, 3, 4 중에 하나인데, 뭐 수, 시제 이런 걸 보면 되겠죠? The table 단수예요. 그런데 are 복수니까 안 되고요. be는 되나요? B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조동사 없이 그냥 동사 원형 이렇게 오기는 어색하니까 정답은 2번 was move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제는 과거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탁자는 그에 의해서 옮겨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2번 Who made this paper doll?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누가 이 종이 인형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것은 여기서는 그 종이 인형을 가리키는 거겠죠. 나에 의해서 뭐예요? 그러면 만들어졌어. 우리는 그냥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일단 그 인형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종이 인형을 물었고 그것이 이제 주어가 돼서 주인공이 되어서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동태를 써야겠죠? 그래서 그것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졌다. BPP. BPP 있고요. 여기도 BPP는 있지만 동사 원형을 쓸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서 4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거. 다 맞는 걸딱 하나 고르면 되겠죠. 자, A가 Who 빈칸 my wallet? 이라고 했어요. 봤더니 동사가 다 steal, 훔치다의 변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누가 내 지갑을 훔쳤어? 이렇게 되겠죠. 이미 훔쳐진 상황일 테니까 누가 훔친 건 과거일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 어딨어요? stole이 됩니다. 누가 내 지갑을 훔쳤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is 주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지갑을 가리키는 is 주어가 되었으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그것은 도난당했다. 훔쳐지는 행위를 당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be stolen, was stolen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y the man이니까 한 남자. 근데 너 옆에 있던 한 남자에 의해서 그것은 도난당했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도 볼게요. I was surprised at. 이건 그냥 1초 문제. 왜냐면 이 by 대신 다른 전치사 쓰는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쵸? 그래서 뭐에 놀라다 할 때, be surprised at 이고요. 자, 뭐뭐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be interested in 이죠? 그래서 at과 in을 연결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글이

있고요.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 골라야 합니다. 일단 보면 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디오는 유명한 케이팝 그룹 엑소의 멤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엑소를 잘 알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멤버 한 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룹은요. 엑소를 말하겠죠? 그래서 has won. 우리 현재 완료도 배웠습니다. 이때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상을 그들의 노래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디오 또한 none이라고 했고요. 디오는 또한 be none이니까 뭐예요?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be none 뒤에 올수 있는 전치사 세 가지 뭐 있어요? to, for, as가 있었는데 여기 뒤에 봤더니 배우로서 알려져 있는 거네요. 자격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뭘 쓴다고요? as 씁니다. 그렇죠? 배우로서 잘 알려져 있다. 연기도 하죠. 그리고 he is none 또 왔어요. be none. 그 다음에 뭘까? 뒤에 봤더니 the movie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나왔죠. 신과 함께 여러분들 보셨나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for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은 또 그가 is none이에요. 또 be none. 이번엔 뭐가 올까? many K-pop fans예요. K-pop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to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팬들뿐만 아니라 가수 팬들, K-pop 팬들에게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as for to를 순서대로 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빈칸에 4개는 들어갈 수 있다. 다 다른 단어인데 일단 맥락상 말이 되고 올바른 형태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 this artwork, 이 예술 작품은요. was가 왔어요. 비동사가 왔네요. 그리고 by him이 있어요. 그러면 우린 딱 뭐가 떠올라야 해요? 그렇죠. 비동사, PP, 수동태가 올 거고 by 행위자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PP 형태가 와야 해요. 그죠? 그럼 봤더니 쭉 보시면 다 PP 형태가 되거든요. 색칠된 거고, 사진 거고, 그려진 거고, 색칠된 거예요. 그런데 1번 draw는요, 여러분들 이거 단어를 알지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얘는 익사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얘의 PP형은 drawn거든요. ED를 붙여요. 근데 뭐 예술 작품과 익사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도 1번과 3번을 좀 헷갈리게끔 1번 보고 얘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 헷갈리게 낸게 아닐까 싶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에요. 자, 얘도 사실은 1초 컷 문제예요. 그죠? Be worried about. Be excited about. 얘는 전치사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서 9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다 똑같은 게 들어가나 봐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자, 약 70%예요. 뭐에? 지구의 표면의 약 70%는 이렇게 되고요. is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라고 할 때, 이것도 by 대신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표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로 덮여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2번, he was made to feed the dog. 그가 개에게 먹이를 주게끔 시킴을 당한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사역 동사이고. 뒤에 원래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였는데 to 부정사로 바꿔서 수동태 한거 보이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개에게 먹이를 주게끔 시킴을 당한 걸까요? 그 행위자가 여기 his mother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자 앞에 뭐 쓰죠? by를 씁니다. 그래서 by his mother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 갈라졌어요. 나머지는 다 by거나 다 with겠죠? 보겠습니다. She was seen이에요. 그쵸? 지각 동사고 뒤에 to break. 원래 동사 원형이었는데 to break.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목격이 된 거예요. 그 가게에 침입하는 게. 그죠? 누구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을까요? 경찰관에 의해서. 여기는 by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the door was closed.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with a big noise라고 했네요. 자, 여기 보면 with가 여기 보면 big noise니까 큰 소리잖아요. 큰 소리를 내면서 문이 닫혔다. 그렇죠? 근데 뭐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큰 소리로 딱 차면서 탁 문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The musician was loved. 그 음악가가 사랑을 받았네요. 누구에 의해서? 청중들에 의해서. 다 by가 들어가고 1번만 with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9번 볼게요. This table is made예요. be made. 뭐뭐로 만들어지다라고 할때 뒤에 전치사 무엇을 쓰느냐? 자, from과 of 두 개가 있었죠. 자, from은 뭐였어요? 화학적인 변화. 뭘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딱 봤을 때 바로 모르는 성질이 변한 거고요. of는 물리적 변화예요. 근데 탁자를 딱 봤을 때, 이게 소재가 플라스틱이다, 나무다, 철이다는 우리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of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2번. The box is full of.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바로 되고요. She is tired of. be tired of. 싫증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e satisfied with. 기쁘거나 만족하거나는 with였어요. 그쵸? 그리고 some questions were asked. ask는 우리 사형식, 삼형식 하면서 우리 수동태 만들 때 전치사 필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of 허리겠죠?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of가 필요한 동사가 ask입니다. 따라서 다 of고 4번만 with가 되겠네요.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르게 바꾼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사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계속 내려왔던 그 스텝을 다시 거꾸로 밟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수동태의 주어인 I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원래 능동태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과거 시제이고 과거 시제의 where이니까 were이 되겠죠. 과거니까. 그리고 by Jane은 원래 주어였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주어. 그냥 by 떼고 Jane이 주어로 가면 돼요. 그럼 Jane이 일단 다 주어예요. 그죠? 그리고 능동태니까 뭐예요? were이 되겠죠. were. 그리고 과거 were. 그리고 by, 그리고 얘가 뒤로 목적어로 가니까 그 청바지를 입었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에서 12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영장을 바르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 하나하나 보면서 맞냐 틀렸냐, 맞냐 틀렸냐를 따져도 되는데 사실 그냥 얘를 우리가 영어로 영작하면서 그걸 찾으면 사실 더 빨라요. 하나하나 대조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빵집은 주어겠죠. 그리고 깨끗이 유지되었다. 유지되다가 지금 수동태겠죠. 자, 유지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짝 컨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keep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keep이 유지하다거든요. 근데 유지된 거니까 BPP 수동태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빵집은 유지되었다. 과거니까 뭐예요? was kept가 되겠네요. The bakery was kept가 되는 거고 깨끗이 유지된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 clean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그대로 오면 되죠. clean 쓰고 누구에 의해서? by Sarah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인 거 3번이 되겠죠? The bakery was kept. 그리고 목적격 보어 형용사 그대로. 그리고 by 행위자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 12번. 이 지붕은 언제 수리되었니라고 했어요. 일단 수리된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겠네요. 자, 이 지붕은 주어일 거고요. 언제는 뭐예요? 의문사.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가장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 when이 제일 앞으로 가야겠다. 근데 when은 다 이미 쓰여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지붕, this roof예요. 수리되었다는 뭐예요? was repaired. 이 동사 이제 컨닝하는 거예요. 아, repair 쓰면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was repaired인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의문문일 때는 우리가 be 플러스 PP의 수동태에서 비동사 의문문을 만드는 것처럼 한다고 했죠. 얘만 앞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의문사보다 앞으로는 못 가요. 그렇죠? 의문사가 항상 맨 앞이고 be 그리고 주어 PP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When was 비동사 왔죠? This roof 주어 오고요. PP 이렇게 온 거죠. 그 다음 13에서 14는 어법상 올바른 것, 맞는 문장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4개는 틀렸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She is resembled by her father. 이건 뭐가 틀렸어요? She is 3인칭 단수 현재 맞고 resembled 하고 누구에 의해서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렸습니다. 그쵸? 왜 틀렸어요?
그럼요. resemble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 동사도 콕 집어서 예를 들어줬었죠. 닮는 거 어떤 행위를 당한다라고 수동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she resembles 이렇게 해야겠죠? 그냥 she resembles her father. 그냥 그녀는 그녀의 아빠를 닮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the accident is happened. 자, happen이요. 발생하다, 일어나다예요. 무엇을 일으키다가 아니거든요.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수동태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the accident happens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고가 길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he has arrived at the bus station. 자, 이것도 그가 버스 정류장에 너무 늦게 도착되었다. 뭔가 되었다 선생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arrive가 도착하다잖아요. 무엇을 도착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적어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수동태 될 수 없다. 그냥 그는 너무 늦게 도착한다. 또는 과거니 사실 도착했다가 맞겠죠. 그러면 뭐 arrived 과거를 쓴다거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the apple pie is smelled good. smell도 마찬가지. 뭐뭐한 냄새가 난다지 무엇을 냄새가 나게 하다 뭐 이런 거 아니죠.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없고 그냥 the apple pie smells good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틀렸으니까 5번은 맞겠죠. 그렇죠? The suitcase is delivered. deliver은 배달하다예요. 무엇을 배달하다. 목적어 있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됩니다. 그렇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도 볼게요. Was the guy hated? 라고 했습니다. 자, hate는 싫어하다예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큰 액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싫어함을 당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ove도 수동태가 됐죠.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도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 거라서 얘는 수동태가 돼요. 그래서 was hated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미움을 받았니? 그의 모든 친구들에 의해서 바위 행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번 The concert hall was built here, not in Spain. 안 되죠. 비동사 PP, 수동태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동사 부정형 똑같이 was not built 또는 wasn't built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 다음 3번 When were the keys found? 자, 여기서는 아이들이 언제 발견되었니? 라는 거잖아요. 숲에서 언제 발견되었니? 그러면 발견하다의 수동태 be, pp가 왔는데 의문문으로 떨어진 것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find의 pp형 found가 되어야겠죠. find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what time 의문사 왔고요. will 조동사 오고 주어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be 동사 원형 올 수 있어요. 그쵸? So what time will the money be able to 맞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너무 기니까 자 돈이 언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줄 수 있냐? 자, 돈이 언제 나에게 줄 수 있냐? 이상하죠? 그죠? 돈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나에게 언제 주어질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give가 아니네요. 그쵸? 뭐 어떻게 돼야 돼요? be able to도 어쨌든 뭐 할 수 있다이고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니까 be 동사 원형 그대로 쓰는 거예요. So we be able to be given 이렇게 pp 그리고 to m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will 뒤에 조동사 여기 뒤에 수동태인가 하고 봤는데 또 be able to가 있고 그 뒤에 수동태가 나오는 좀 길고 복잡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the small shoes 작은 신발이요 could be not worn. 자 만약에 비동사 pp만 있으면 not의 위치가 맞지만 조동사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not이 앞으로 가야 되죠. could not be worn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5번에서 18번은 어색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그죠? 다 맞아요. 하나만 틀린 거네요. 한번 볼게요. The secret was told there. 그 비밀이 말해졌어요. 말하는 행위를 당한 거죠. To me by her. 그죠? 간접 목적어 앞에 to 오게 되는 거고 그녀에 의해서 괜찮죠. 그 다음 The cat was brought이에요. 자, bring의 pp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지고 와졌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엄마에 의해서. 자, bring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어떤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to가 필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of가 틀렸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The Fantastic World.

제대로 와 있습니다. 그다음 the plates should be washed. 그릇이 그 접시들이요 씻겨져야만 합니다. 조동사 뒤에 수동태 잘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식사한 이후에 저녁 식사한 이후에 그다음 the reason 그 이유가요 may be told by him이라고 했습니다. 조동사 뒤에 여기 역시 수동태 잘 와져 있죠. 그에 의해서 그 이유가 말해질 수도 모른다. 말해질지도 모른다.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she could not, could 뒤에 not 오고 be ride가 왔어요. be pp가 오든지 아니면 그냥 ride만 오든지 해야 되는데 be 동사원형, ride 동사원형 이렇게 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녀는 말을 탈 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러면 얘는 그냥 능동으로 써야 하니까 be를 빼고 could not ride a horse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she must be given must 조동사 뒤에 be pp 수동태가 잘 왔습니다. 그쵸? 그녀는 first prize는 첫 번째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 대상을 말합니다. 그가 그녀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녀는 1등상 대상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뭐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역시 자 I was made요. 자, 일단 was made 오면 조금 의심을 해야 되는데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와요. 자, be, pp 동사 원형 이렇게 쓰일 수는 없다. 절대 없다. 그쵸? 구분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to를 씁니다.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사역 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동사 원형이 tomorrow가 되어야 한다. 그쵸? 예, 틀렸고요. 얘는요. 지각 동사 수동태 뒤에 능동 분사, 우리 ing 현재 분사가 오면 능동일 때 그대로 현재 분사 쓸수 있어요. 그죠? Singing 괜찮습니다. 그 다음, was heard에요. 지각 동사 뒤에 분사 그대로 잘 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I was asked to answer the question이에요. 자, 나는 요청을 받았어요. 뭐뭐 해달라고 이니까 얘는 괜찮죠? 원래 ask는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얘는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5번. They were taught예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쵸? 뭐 하라고? Be polite 하라고. 그쵸? 그래서 원래 얘도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도 마지막으로 어색한 거 골라볼게요. 자, My sister was taken care of by my aunt. 이렇게 끊으셨나요, 여러분도? 원래 뭐예요? Take care of, 구동사인데 얘가 BPP, 이렇게 수동태가 되는 거죠. 뒤에 있던 아이들 다싹다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by를 써야 합니다. 자, 나머지도 볼까요? She was left at by her classmates. 괜찮고요. The music was turned off. 그쵸? 음악이 꺼진 거예요. 그쵸? 누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by가 옵니다. 그 다음 the homework was handed in. hand in이 제출하다거든요. 숙제가 제출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students. 여기에 by가 빠졌네요. 그쵸? by 행위자 할 때에 by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the request was turned down. 거절 되었어요. 그 요청이 누구에 의해서 by my boss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번. 다음 중 수동태로 바르게 옮기지 못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수동태를 만들었는데 잘못 맞는 거 찾으면 되겠죠. 자, Nari showed her boss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얘가 직접 목적어. 그쵸?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면서 보여졌다. To her. 괜찮죠? To her boss까지. To her boss까지. 누구에게 to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 we must follow the rules.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the rules 오고요. 조동사 그대로 오고, BPP by 행위자. 너무 완벽합니다. 그 다음, my parents call me sweet pea. call.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영어권에서는 이제 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스위리라고도 하고 스윗피라고 해요. 내 애기. 그래서 피가 작은 완두콩이죠. 뭔가 작고 소중하고 동글동글 귀여운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씁니다. 자, 어쨌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이니까 목적어만 주어가 돼야겠죠? 그래서 I am called 목적격 보호 그대로 쓰고 by 행위자 괜찮고요. 그다음 she cleaned the road. 얘가 목적어네요. The road was cleaned. by her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썼습니다.

0: 5번에도 she cut her beautiful long hair. 목적어가 주어로 갔습니다. 그리고 cut이 be, be. 단수니까 is cut. 맞고 by her 생략된 거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는 실수인데 하나 보세요. 자, cut은 cut, cut, cut. 3단면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cut은요, 그럼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죠. 현재라면 3단현이라서 여기 S가 붙어야 됩니다. 라고 선생님이 시제할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 동사 뭐 써야 돼요? was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was cut이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에요. 근데 이거 많이 놓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수는 맞으니까 이게 시제가 딱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왜 답이 없지?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was cut. 이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5번입니다. 다음 20에서 21번은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The wedding ring was made. 자, 그 웨딩 반지가, 결혼 반지가 만들어졌어요. To her, 그녀에게, by him. 그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Make가 사형식 동사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인데, 자, 지금 무엇을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갔어요. 그러면 전치사가 필요는 해요. 근데 make는, 그렇죠. for를 써야 하는 동사.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갈 때, for her 이렇게 가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the new design will be shown. 새 디자인이 보여질 거예요. 그 컨퍼런스에서, 그 회의에서. 괜찮네요. 그쵸? will 오고, 조동사 뒤에 be 동사 그대로 원형, PP, 수동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괜찮네요. 2번은 맞는 문장. 3번, the letter sent. 그 편지가 샌디가 보내다고 얘는 보냈다죠. 편지가 뭔가를 보낼 수 있어요? 직접? 안 되죠. 편지가 보내졌다.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가야겠네요. 보통은 뭐 is도 되지만 보내졌다가 좀 어울리니까 The letter was sent to my mother by me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4번 Latin America discovered. discover 발견하다예요. 라틴 아메리카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 된 거겠죠? 그래서 뒤에 by가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니까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얘도 틀렸고, 그러면 맞는 거 2번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도 볼게요. The kitchen was cleaned. 키친이, 부엌이 청소되었어요? 그녀에 의해서 깔끔해요. 그쵸? 괜찮습니다. 자, the dog was bathed. 자, 여기 bad가 목욕을 시키다예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였는데 수동태가 된 거예요. 자, 걔는 목욕을 받은 거죠. 목욕을 당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제니에 의해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 the road was covered. 도로가 덮여 있었어요. 뭐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맞나요? 아니죠. 그쵸? 의미는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be covered with, 그쵸? 얘는 by 행위자 이렇게 쓰지 않고 with로 쓴다고요. 그쵸? be covered with. 뭐로 덮여 있다. 눈으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 swimsuit is fit me well. 자, 이 swimsuit가 수영복이 나에게 잘 맞아요. 의미는 그럴듯한데 fit이라는 것은 상태 동사죠. 그쵸? 그래서 fits me. 이렇게 능동으로만 씁니다.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 중에 하나가 fit이에요. 따라서 3, 4번이 틀렸고 1, 2번이 맞으니까 맞는 개수는 2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21번까지 우리 같이 풀이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들 같이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미리 풀어오고 계시죠? 역시 미리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0: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대상을 설명해요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14번까지 열심히 풀다가 말았잖아요. 이번 시간에 마저 풀어보고요. 2회 문제 1번부터 11번 문제까지 또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자, 함께 열심히 문제 풀 준비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문제 15번부터 다시 이어서 풀어보기 전에 오늘도 질문 하나 던지고 갑니다. 자, 잘 듣고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친구들, 예습이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다면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습이 더 중요할까요? 복습이 더 중요할까요? 예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좀 있는 것 같네요. 좋아요. 복습이 더 중요하다! 손! 좋아요. 아직 안 든 친구는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예습이 더 중요할까요? 복습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뭐 정답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둘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복습이 더 중요하다. 이유는 복습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배웠지, 또 나 이런 거가 좀 헷갈렸어, 다시 한 번 더 나의 실력을 다지면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복습이 중요하긴 한데요, 복습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돼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할 때 뭘 위주로 봐야 하냐면 내가 잘 몰랐던 것, 내가 틀렸던 문제 위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보고 있잖아요. 단원 정리평가에서 내가 틀렸던, 내가 잘 몰랐던 문제가 있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후에는요, 꼭 반드시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무엇을 몰라서 틀렸는지, 내가 이 문제가 시험에 다시 나온다면 그때는 맞출 수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습도 중요하고 복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중요하다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문제 지난 시간 이어서 15번 문제부터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였죠. 15번 문제는요, 문단 나다라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나부터 보죠. 나는 여기 있잖아요.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 왕 가운데 한 명인 이 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다. 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종이 만들어진 이유,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다 보죠. 다는, 자,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종은 높이가 굉장히 넘는 아주 큰 종이래요. 그리고 이런 모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고요. 그러니까 다는 크기와 모양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라는 어때요? 이 종소리의 특징은 이래요. 아주 맑으면서도 웅장해요 라고 하면서 종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죠. 정리하면 나는 만들어진 까닭, 다는 크기와 모양, 라는 종소리의 특징, 이렇게 문단 나다라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1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순서 구조로 설명하는 글을 쓸때 알맞은 글의 주제 묻고 있는데요. 자, 순서 구조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우리 글의 구조 배웠습니다. 글의 구조가 뭐예요? 글의 구조. 복습할 때 내가 글의 구조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글의 구조를 교과서나 우리 교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글의 구조라는 것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을 글의 구조라고 하고요. 우리 크게 세 가지 글의 구조 배웠습니다. 하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 또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하는 순서 구조,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조 알아봤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어떤 구조가 어울릴지. 고래와 상어입니다. 고래와 상어. A는 이렇고 B는 이런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래 비교와 대조 구조가 어울리겠고요. 종이약 접는 방법이에요. 먼저 종이를 준비한다. 다음은 접는다. 다음은 이렇게 한다. 어때요? 단계에 따라 설명해야 되겠죠? 순서 구조가 어울리겠네요. 우리 고정의 축제에는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요. 특징을 나열합니다. 열거 구조가 어울리겠고요. 4번. 초등학교와 중학교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와 대조 구조. 5번.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에는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요.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가 어울리겠네요. 따라서 순서 구조로 설명하는 글을 쓸때 알맞은 글의 주제는 선택지 2번 종이약 접는 방법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옆에 중요가 붙어 있잖아요. 단순히 2번을 고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글의 구조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글의 구조의 대표적인 열거, 순서, 비교와 대조 구조가 무엇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교재를 들춰보며 꼭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습이에요. 자, 다음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는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이런 축제, 소개하고 싶은 국가 유산이 많지만 나는 이걸 설명해야지.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글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순서, 이렇게 하면 열거, 이렇게 하면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적절한데 나는 어떤 구조를 선택할까라고 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생각하고 있네요. 1번 보죠. 가는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과정인가요? 아니죠. 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지 생각하고 있고요. 2번, 가는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 이게 맞지요? 2번이 맞습니다. 다음 3번. 가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는 과정이다. 어때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은 2번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성덕대왕 신종을 써봐야지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진 까닭, 크기와 모양, 뭐 등등 종소리의 특징,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할 내용이죠. 4번, 나는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 구조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5번,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은 역시 그 다음이겠죠. 따라서 2번과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친구들이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역시 또 모두 쓰시오라고 했네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현서.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글쓸 때, 설명하는 글쓸때네 가지 단계 배웠죠. 첫 번째, 계획하기. 다음, 글쓰기. 다음, 공유하기. 다음, 점검하기. 배웠잖아요. 이때 처음 계획하기 글쓰기 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요.

내가 왜이 글을 쓰는지, 이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맞고요. 주어. 글의 내용에 적절한 자료를 또 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이걸 보고 글을 쓰겠죠. 맞습니다. 정의. 읽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고 있는지 생각하며 써야 해. 써야 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글쓰기 단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지, 계획하기 단계에서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목적과 읽을 사람을 생각하고요. 또 적절한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으로 현서와 주호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과 관련된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중에서 자,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산도 대첩에서 조선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소개하는 글을 써보려고 해. 한산도 대첩에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써볼 거야. 다시 한번 보면 무엇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쓸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쓸 것인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계획하기가 드러나는 단계는 바로 2번의 계획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계획하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원정리평가 1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해결해 볼 차례입니다. 자,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썼는지 중요해요. 2번, 설명하고 싶은 대상과 내용에 맞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3번, 설명하고 싶은 대상과 내용에 맞는 글의 구조를 정했는지. 4번,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다듬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기 단계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돌아보다가 나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수정해야 되고요. 나 글의 구조가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글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죠. 5번 보세요.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적절하게 제시했냐?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제시하는 것은요, 이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에 어울리겠죠. 이 설명하는 글은요, 아무래도 뭐가 중요해요? 나의 의견, 생각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의 구조를 잘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설명하는 글쓰기에 중요한 것이지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적절하게 제시하냐?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정리평가 1회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은 2회 문제 1번부터 11번 문제까지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2회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설명하는 글을 쓸때 알맞은 글의 구조 묻고 있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단서가 나왔네요.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는 뭐예요? 요약, 열거, 순서 비교와 대조, 제한과 까닥 중에 바로 비교와 대조 구조이죠. 따라서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부터 4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글을 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자, 첫째 문단, 십장생은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를 뜻합니다. 아, 우리 조상은 십장생으로 장수, 즉 오래 사는 것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십장생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첫째 문단에서는 십장생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무엇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것인지 이제 이거 알아볼 거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단에서 말이죠. 자, 나 첫째라고 나옵니다.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장수와 관련된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십장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구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단은요, 둘째라고 하네요. 둘째, 십장생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와 물은 이것을, 그리고 산과 돌 달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또 소나무와 대나무, 불로초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학과 거부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바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라, 셋째라고 했습니다. 십장생은 전통 예술과도 관련이 깊다는데요. 또 이런 데서 십장생을 발견할 수 있대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궁궐 안이나 또 민간 일반 백성에서 널리 사용됐대요. 자, 십장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래요. 예술 작품 속에 십장생을 보며 옛날 사람들처럼 건강과 장수를 빌어봅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십장생을 통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빌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 속에 많이 들어있구나라는 것도 이 글을 통해 알 수가 있네요. 자, 2번은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거북과 학은 장수를 상징한다.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한다. 3번, 회화물은 건강과 생명을 상징한다. 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여기, 다음 문단을 보면은, 무엇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회와 물, 산과 돌, 달.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 불로초, 학과 거북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3번은 모두 알맞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십장생은 아름다워서 전통 예술 작품에서 많이 볼수 있다가 맞을까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옛날 사람들처럼 건강과 장수를 빌어봅시다. 뭘 보며? 예술 작품 속에 십장생을 보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과 장수를 빌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 속에서 많이 볼수 있겠구나라는 것알수 있잖아요. 따라서 4번이 알맞지가 않습니다. 5번 십장생은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를 뜻한다. 첫째 문단에서 설명해 주고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인데요. 문단, 나다라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요. 친구들, 지금 필통을 열어보세요. 자, 필통 속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형광펜, 색연필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은요, 오늘, 무슨 색깔을 할까요? 오늘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밑줄을 한번 쫙쫙 그어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해볼 겁니다. 자, 뭘 그어볼 거냐? 그냥 아무거나 긋는 것이 아니라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볼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문단이 뭐예요? 문단? 문단이라는 건, 글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모인 덩어리를 문단이라고 하고요.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이 가지고 있는 중심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죠. 그럼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라고 했잖아요.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봅니다.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바로 이런 거와 관련된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 글은요, 첫째, 둘째, 셋째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이고요. 첫째, 둘째, 셋째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라고 하면서 중심 생각을 바로 이 문장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바로 십장생이 무엇인지, 바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십장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중심 문장을 통해 알수 있고요. 다음은 달을 볼까요? 자, 달은요, 둘째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중심 문장을 통해 또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은 상징적 의미. 다음은 라입니다. 라는 셋째 십장생은 전통 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줍니다. 같이 그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라는 바로 십장생과 전통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중심 문장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렇게 샥샥샥 밑줄을 그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십장생에 해당하는 것, 다음은 다는 상징적 의미, 라는 십장생과 전통 예술, 이렇게 알맞게 중심 문장을 찾으며 밑줄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볼 때요,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무엇이고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이제 그 색연필 형광펜 내려놓고요. 연필을 들어봅니다. 왜냐? 서술형 문제거든요. 자, 문제는 옛날 사람들이 예술 작품 속 십장생을 보면서 기원한 것, 바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기원이란 낱말 여기 있습니다. 앞을 보면 즉, 장수, 즉, 그러니까 요즉 다음은 장수를 꾸미는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죠. 이것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즉, 장수와 건강을 기원했대요. 뭐 십장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 속 십장생을 보며 기원한 것은 건강과 장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건강 하나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장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과 관련된 장수까지 두개다 적어줘야 정답이겠네요. 건강과 장수 이렇게 둘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입니다. 이 설명하는 글을 쓸때 글의 구조에 맞게 써야 하는 까닭, 알맞게 말하는 친구 모두 그러시오라고 했는데요. 많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중심 내용 잘 드러나게, 또 짜임새 있게, 이게 맞죠? 따라서 현성과 희진 두 사람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가를 보면 두 나무 등장하고요. 아, 모두라는 말을 나왔습니다.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는요, 두 나무의 생김새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는 두 나무의 쓰임새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두. 차이, 다릅니다. 이런 말을 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무슨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라는 것알 수가 있죠. 자, 6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 글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만 보고도 구조 알수 있죠. 1번은요, 대상에 대해서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 2번은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와 대조 구조. 3번은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순서 구조, 그리고 4번은 역시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 5번은 1번처럼 대상의 특징을 열거 나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거 구조. 따라서 알맞은 것 비교와 대조 구조인 2번과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7번 문제 만나보죠. 반면이라는 낱말을 넣어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의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문단에서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의 차이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잎은 여기 있잖아요. 소나무부터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온대요. 나옵니다. 적어주고요. 반면이라는 낱말 꼭 넣어줍니다. 반면 누구는? 잣나무는. 반면 잣나무는. 잣나무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죠. 잎이 5개씩 한 묶음이래요. 우와, 잣나무는 잎이 5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두 나무의 잎의 차이점을 반면이라는 말을 넣어 잘 적어주면 7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문단 가나다 가운데 소나무와 잣나무의 공통점을 나타낸 문단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가부터 볼까요? 가는요, 두 나무

모두라고 했습니다. 둘다 상록수고 침엽새요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점 많네요. 자, 나는 어때요?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 다는 어때요?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공통점, 나와 다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나타낸 문단은 바로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11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을 보면 둘째, 셋째가 나오네요. 아, 무슨 구조? 열거 구조겠네. 자, 둘째는 태풍이 올 때, 자연재해 중에 태풍이 올때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폭염이 올때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태풍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다시 글을 보면 태풍이 올때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래요.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산사태나 홍수, 높은 파도가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래요. 자주 물에 잠기는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고 유리문이나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드러나 있지만 5번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높은 산으로 피한다라는 말은 어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인데요.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를 뜻하는 낱말은 무엇인지 그래서 찾아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라고 뜻하는 낱말은 바로 이글 속에서 여기 있습니다.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해서 여기 말하는 이 현기증이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를 뜻하는 낱말이거든요. 따라서 글에서 찾았으면 정답으로 현기증. 현기증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데요.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봤죠? 자, 아까 우리 친구들이 꺼내들었던 그 형광펜을 다시 꺼내들고요.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볼 겁니다. 뭐? 중심 문장의 말이죠. 자, 둘째 문단은 여기인데요. 자, 셋째라고 합니다. 열거 구조에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한다면 그 말이 들어간 문장이 중심 문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문단에서도 셋째,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는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대처 방안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셋째부터 시작하는 이 문장에다가 쭉 밑줄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심 문장이네요.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으면요, 글의 내용을 조금 더잘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11번 문제까지 2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이것도 확인해 보자고요.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죠. 자, 이 질문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을 배워봤는데요.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크게 네 단계였죠. 그런데 이 과정을 점검할 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것 배웠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며 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배운 내용 떠올리며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헷갈린다면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배운 내용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회 11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과학 1단원 공부하고 있죠. 산과 염기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1단원 산과 염기의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를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풀지 않았나요? 네, 우리 이번 단원은요. 단원평가 1회, 2회, 1회, 2회 총 이렇게 4번 분량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입니다. 모두 준비됐죠? 단원평가 1회 먼저 만나볼게요. 자, 우리 산과 염기에서는요. 산성 용액 그리고 염기성 용액들이 지시약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배워보았고요. 각각의 용액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문제들 볼게요. 1번, 붉은 양배추 용액이 산성과 염기성 용액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옳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은요,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로 변화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약이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산성 용액을 만났을 때, 염기성 용액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우리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에는 붉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게 되고요. 염기성 용액과 만났을 때에는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1번 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고요. 염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성 용액에서는 푸른색 계열로 변한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고 했죠. 4번 염기성 용액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해요. 5번 염기성 용액에서는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한다? 그렇죠. 바로 5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은요. 우리 지시약 중에서도 산성 그리고 염기성일 때 각각 변하는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산성이 얼마나 강한가, 염기성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도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시약입니다. 2번이에요.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용액에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으면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생각을 두 번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용액이 무엇인지 그 용액의 성질을 알아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용액이 붉은 양배추 용액과 만났을 때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를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는 성질을 가졌다고 했어요.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공통적으로 탄산, 칼슘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탄산칼슘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액은 무엇이었을까요? 묽은 염산과 같은 산성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 용액은 바로 산성 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붉은 양배추 용액과 만났을 때에는 산성 용액 어떤 색깔로 변하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붉은색 계열로 변하게 됩니다. 붉은색 계열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냥 붉은색이라고 하지 않고 왜 붉은색 계열이냐고 하냐면요. 모두 다 색깔이 정확히 똑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붉은색 계열로 변한다면 이것은 산성 용액이 되는 겁니다. 3번에서부터 4번, 오른쪽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붉은 양배추 용액을 떨어뜨린 후 묽은 염산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원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었네요. 그랬더니 색깔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우리 붉은 양배추 용액은 염기성 용액과 만났을 때 푸른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묽은 염산을 계속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묽은 염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산성 용액이거든요. 그러면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산성 용액이 만약 붉은 양배추 용액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색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붉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위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색깔 변화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했다면 맨 처음에 노란색이었다가 어떻게 변한다?

그렇죠. 바로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주어야 알맞은 색깔 변화 설명이 되는 겁니다. 1번, 노란색에서 붉은색. 그렇죠.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붉은색에서 푸른색 아니고요. 붉은색에서 노란색도 아닙니다. 노란색에서 검은색도 아니고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도 오답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이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액을 만났을 때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4번이에요. 위 실험 결과를 알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자, 여러분들, 어떤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노란색을 띠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용액의 성질이 원래는 염기성이었지만, 염기성 용액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었더니,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산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던 거예요.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산성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면 아주 올바른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에서부터 6번입니다.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은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는 횟수에 따라 변하는 색깔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를 보세요. 자, 맨 처음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은 묽은 염산인 거죠. 염산인 상태. 묽은 염산은 산성이잖아요. 산성인데 여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계속 넣었어요. 그러면 염기성 용액을 계속 더하게 되는 거죠.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여섯 방울 이런 식으로 용액을 계속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냐면 바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다가 점점점 산성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겠죠. 5번 중요한 문제. 위 실험처럼 붉은 양배추 용액의 색깔이 변할 때 기역 그리고 니은 용액의 성질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묽은 염산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산성 용액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여러 번 넣었어요. 그러더니 색깔이 노란색으로 결국 변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 이 용액이 바로 염기성 용액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을 순서대로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6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은 횟수 중 염기성이 가장 강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했어요. 0번, 2번, 4번, 5번, 6번. 자,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갈수록 색깔이 점점점 많이 변해서 결국 푸른색을 지나 노란색이 되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당연히 묽은 수산화나트륨, 즉 염기성 용액을 점점 많이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래서 여섯 번에 넣었을 때가 가장 염기성이 강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다음 7번.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었을 때 오른쪽과 같이 지시하기 변하는 용액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은요, 우리 이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만나는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색깔을 보니까, 오, 약간 초록색? 연두색이에요. 자, 이건 넓게 보면 푸른색 계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푸른색 계열로 색깔이 변했다? 그렇다면, 바로, 염기성 용액이겠구나. 그러면, 우리 보기 중에서 염기성 용액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식초는 산성. 탄산수, 산성. 레몬즙, 산성. 석회수, 염기성. 그 다음, 구연산 용액은 산성이죠. 따라서 염기성 용액 찾았네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8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염기성이 강해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잖아요. 그럼 염기성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리고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염기성이 어떻게 될까요?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염기성이 강해지게 되겠죠. 약해진다, 강해진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9번부터 10번이에요. 제산제를 녹인 물이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색깔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제산제 언제 우리가 쓰나요? 그렇죠. 속이 쓰릴 때, 아,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복용하면 속쓰림이 덜해집니다. 자, 여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어떻게 변했죠?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변하게 했다. 그렇다면 이 재산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염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재산제를 녹인 물은 바로 염기성 용액이 되는 겁니다. 9번, 위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재산제의 성질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1번, 기역, 산성 아니죠? 니은 염기성 정답이고요. 디귿, 아무런 성질이 없다? 아닙니다. 바로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10번, 속이 쓰릴 때 재산제를 먹는 까닭을 위 실험 결과와 관련지어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속이 쓰릴 때 재산제를 먹어요. 자, 왜냐하면 위 속에 있는 이 위산이, 분비되는 위산이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산성 성분 때문에 위가 쓰리다, 속이 쓰리다. 그러니까 이 산성을 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염기성인 재산제를 복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속이 쓰린 것은 산성 성질을 가진 위액 때문인데 염기성 성질을 가진 재산제를 먹으면 위액의 산성 성질이 약해져서 속쓰림이 줄어든다. 자, 중요한 말은 이거죠. 바로 위액의 산성 성질이 약해진다. 그래서 속쓰림이 줄어든다. 이렇게 썼으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11번이에요. 머리카락으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머리카락으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다? 자, 그렇다면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이 뭔지 알아야겠죠.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 있지 않았나요? 용액? 어떤 용액이에요? 그렇죠. 바로 염기성 용액이에요. 염기성 용액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흐물흐물해지면서 녹아요. 녹는다. 그러면서 막힌 하수구를 뚫을 수 있다. 자, 1번. 단백질을 녹이는 용액 사용? 그렇죠. 정답 여기 있었네요. 바로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는 거죠. 2번. 음식에 신맛을 내는 용액 사용? 아니죠. 산성을 용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생선 비린내를 제거해주는 용액 사용? 역시 산성 용액이죠. 4번. 주전자 속 물때를 제거해주는 용액 사용? 이것도 산성 용액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 화장실 변기의 때와 냄새를 제거해주는 용액 사용? 이것도 역시 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예가 되겠죠. 따라서 머리카락으로 막힌 하수구를 뚫고 싶다면 1번. 단백질을 녹이는 용액을 사용해줘야 되는 거죠. 12번.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산성 용액 그리고 염기성 용액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1번. 속이 쓰릴 때 재산제를 먹는다. 자, 재산제는요, 염기성을 띠고 있는 용액이에요. 물질이에요. 2번. 음식에 신맛을 낼 때 레몬즙을 넣는다. 바로 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예죠. 다음. 3번. 생선을 손질한 후 도마를 식초로 닦는다. 냄새가 나잖아요.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성 용액인 식초를 사용합니다. 4번. 유리에 묻은 얼룩을 유리세정제로 닦는다. 자, 유리세정제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염기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여줍니다. 5번. 주전자 속의 물때를 구연산 용액으로 제거한다. 구연산 용액은 바로 산성이죠. 자,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그럼 1번과 4번,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골라주세요. 1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기체가 공기 중에 수증기와 섞이거나 질소비료의 과다한 사용 등으로 땅이나 물 등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산성으로 변하는 것, 바로 산성화죠. 산성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성화의 예시에는 산성비도 있고요. 해양산성화, 그 다음 토양산성화도 있습니다. 14번 중요한 문제죠. 산성화의 유형과 알맞은 피해 사례를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합니다. 자, 산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비슷한 유형끼리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산성비, 해양산성화, 토양산성화가 있어요. 바닷속 생물이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해양산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죠, 바로 땅이 산성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토양산성화죠. 건축물과 숲이 파괴된다?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조각상 같은 것들도 녹는 거죠. 15번 토양산성화가 환경에 미친 피해 사례를 조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기호를 쓰시오. 자, 한번 볼게요. 기역, 피해,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줄어들 수 있겠죠. 산성화 때문에.
니은 원인.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그렇죠.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디귿,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땅속 먹이 사슬이 영향을 받아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나쁜 영향이 있겠죠. 대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화학 비료를 뿌려서 토양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어? 화학 비료를 계속해서 뿌려요? 그럼 산성화가 더 심해질 텐데요. 자, 그래서 바로 리을이 알맞지 않은 것이 됩니다. 바로 정답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이렇게 15번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단원평가 2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2번입니다. 묽은 염산을 6 홈판 중 한 홈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색깔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묽은 염산을 6 홈판 중 한 홈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일단 떨어뜨렸대요. 그 다음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위 실험에서 묽은 염산을 넣은 홈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변화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묽은 염산이 담겨있는 홈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딱 넣었어요. 묽은 염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바로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 용액이잖아요.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딱 넣는다. 두세 방울 떨어뜨린다. 그러면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색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묽은 염산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아니고요. 묽은 염산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아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마지막,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변하지 않는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2번, 위 실험에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계속 떨어뜨렸을 때의 변화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묽은 염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는 아무 색깔 변화가 없었어요. 무색. 자, 그런데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계속 떨어뜨렸어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을 띠고 있는 용액이에요. 그러면 염기성과 만나게 됐을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 색깔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바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자, 처음부터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엔 산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다 보면 산성이 약해지다가 점점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번,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있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었습니다. 색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있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그럼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색깔 맨 처음에 무슨 색이었을까요? 붉은색이었겠죠. 여기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었대요. 묽은 염산은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산성 용액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질이 염기성이었다가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산성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만났을 때 무색이 되기 때문에 붉은색에서 점점 무색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옳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기어, 묽은 염산을 계속 넣으면 무색으로 변한다? 그렇죠. 정답 여기 있네요. 니은, 묽은 염산을 넣기 전 용액의 색깔은 무색이다. 그런가요? 오, 넣기 전에는 염기성 용액과 만났기 때문에 붉은색이었어요. 디귿, 묽은 염산 용액을 계속 넣으면 무색이었다가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니죠. 반대죠. 붉은색이었다가 어느 순간 무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옳은 설명은 바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4번부터 5번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염기성 용액에 기억 용액을 넣었을 때의 색깔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염기성 용액이 바로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 용액과 만났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그런데 기억 용액을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무색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 기억 용액은 어떤 용액일까요? 그렇죠. 바로
산성용액일 거예요. 4번, 위실험에서 기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성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다음 6번입니다.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은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었더니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있었는데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약간 연두빛으로 변했네요. 연두빛. 그런데 여기에 묽은 염산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나중에는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과 만났을 때에는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이었다가 이렇게 염산과 만났을 때 산성으로 점점 바뀌게 되면서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되는 거죠. 6번, 위실험에서 붉은 양배추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면 용액은 어떤 성질로 변했는지 쓰시오. 자, 어떤 성질로 변했을까요? 그렇죠. 결국 산성으로 변한 거죠. 왜냐하면 붉은 양배추 용액은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다음 7번, 6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그렇죠. 바로 붉은 양배추 용액은 산성 용액에서 붉은색 계열의 색깔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시학이 만나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띠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8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화장실 변기의 때와 냄새를 제거할 때 이용하는 변기 세정제는 산성 또는 염기성 용액을 이용한 예이다. 자, 이것은 산성일까요? 아니면 염기성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산성 용액입니다. 자, 변기의 때와 냄새를 제거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변기에 있는 때와 냄새는요, 산성 용액으로 제거를 했을 때 아주 잘 지워집니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산성 용액. 산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9번, 여러 가지 용액을 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입니다.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요, 유리 세정제로 얼룩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유리 세정제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유리에 이렇게 손을 자꾸 대다 보면 지문이 남고 뭔가 더러워지잖아요. 자, 여기에는 단백질 성질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세정제는요, 이 단백질 성분을 녹여줍니다. 왜냐하면 염기성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식초로 생선 비린내를 제거한대요. 자, 식초로 생선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린내, 이 냄새가 나게 하는 물질들이 산성과 만나면 중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초는 산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표백제로 욕실을 청소합니다. 자, 그러면 표백제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표백제는요, 바로 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염기성.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욕실의 여러 가지 때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산성용액을 이용하는 예에 기호를 쓰시오. 그러면 니은이 되겠죠. 니은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10번,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까닭을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위에 산 또는 염기성 용액인 위액이 많이 나와 속이 쓰릴 때산 또는 염기성 용액인 제산제를 먹어서 속의, 윗속의 산 또는 염기성을 약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위에 용액인 위액이 계속 나온대요. 자, 어떤 성분을 지니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위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위에는 산성 용액인 위액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쓰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계속 조금씩 섞다 보면 우리 산성의 성질이 조금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염기성 용액인 제산제를 먹어서 윗속에 산성을 약하게 만들자. 그래서 속쓰림을 없애주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 염기, 산의 순서대로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1번. 우리 주변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한번 볼게요. 1번. 식초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다? 자, 막힌 하수구. 주로 무엇이 하수구를 막히게 하나요? 그렇죠. 선생님처럼 긴 머리카락이 하수구를 쉽게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성질은? 그렇죠. 바로 염기성이잖아요. 그런데 식초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알맞게 이용하는 예가 아니에요. 2번, 레몬즙으로 욕실의 때를 제거한다? 아. 레몬즙으로 욕실의 때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레몬 향기는 나겠지만 때를 제거하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염기성이 필요한 거예요. 염기성 용액이.
3번 구연산 용액으로 욕실에 때를 제거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기성 용액으로 제거해야 때가 잘 제거가 됩니다.

0: 4번 하수구 세정제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다. 그렇죠. 그 이름이 하수구 세정제인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염기성 용액이 되겠죠. 5번 제빵소다 용액으로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을 줄인다. 자, 우리 제빵소다 용액이 염기성을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산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제빵소다 용액을 복용하는 것은 알맞은 설명이 아니에요. 따라서 바로 4번이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이용하는 예 중에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2번 해양산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산성화가 해양에서도 진행이 되고 토양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해양산성화는 무엇일까? 생물의 성장을 돕는다? 아니죠. 오히려 방해해요. 2번, 바다가 염기성을 띠는 것인가요? 아니죠. 산성을 띠는 것이죠. 3번, 계속된다면 바다 생태계가 피해를 입는다? 그렇죠. 우리 산호 같은 것도 자라기 어려워지고요. 조개 같은 것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4번, 산성화가 심해져도 바다 생물은 잘 자란다? 아니에요. 우리 생태계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 생물들도 잘 자라기 어려울 거예요. 5번,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해양산성화와 관련이 없다? 아닙니다.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해요. 해양산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3번부터 14번이에요. 사진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의 일부가 부식된 모습입니다. 자, 부식됐다는 건 약간 녹았다는 거예요. 녹아서 망가졌다. 13번, 위사진과 관련 있는 산성화 유형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산성비, 토양산성화, 해양산성화가 있습니다. 자, 조각상이 다음과 같이 부식이 됐다는 건 하늘에서 내린 비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산성 성분이 있는 비, 바로 산성비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에 기호를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14번, 위사진의 조각상이 부식된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 산성비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산성비의 성질은 바로 산성.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조각상의 성질은요. 아, 바로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산성과 우리 탄산칼슘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품이 나면서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비는 산성 성질이 있어서 대리석 조각을 쉽게 부식시킨다 또는 녹인다 이런 설명을 썼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부식,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전을 검색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1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성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농약 사용 줄이기 좋아요. 친환경 에너지 이용하기 좋아요. 환경 보호의 중요성 알리기도 좋고요.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 이용하기는 아닙니다. 5번 공장에 오염 방지 장치 설치하기 좋아요. 따라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레몬즙, 식초, 병기 세정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과학 1단원 모두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과학 2단원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 볼게요. 펜파!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이 만점한 나라를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벌써 6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어떤 내용 만나기로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래요. 우리 모든 단원의 가장 마지막 시간은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죠. 북투 실전책에 있는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8번부터 20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7번 해결해 보았죠? 그럼 오늘은 몇 번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요. 바로 8번부터 시작합니다. 8번부터 11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글을 읽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밑줄 쭉 치면서 읽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요. 제목, 뭐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쓰여 있는지 이걸 생각하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제목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목 몰라요. 선생님, 그럼 중요한 내용 어떻게 찾나요? 자,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줬죠. 중요한 내용을 찾을 때에는 비슷한 내용끼리 묶여 있는 이 문장들의 모임, 글의 덩어리, 바로 문단을 살펴봐라. 자, 여러분, 이 글을 보면 덩어리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덩어리 하나, 그리고 아래에 덩어리 둘. 이게 바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딱 하나만 골라보면 그게 바로 글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글의 중요한 내용은 주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낱말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마저 없다면 문단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요. 문단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나무는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 흙에서 씁니다. 우리가 물과 음식을 먹으며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는 데에도 물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뿌리는 마치 빨대처럼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글의 덩어리, 첫 번째 문단이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래요. 선생님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인 이 문장을 고를 거예요. 나무가 무슨 일을 할까? 나무의 뿌리가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장, 즉, 뿌리가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얻는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뒷받침 문장들인 거죠. 자, 그 다음도 볼게요.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나무 뿌리는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굵고 통통한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두 번째 글의 덩어리, 두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역시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자, 모아둔다라는 것, 이거 다른 낱말로 바꾼다면요. 저장이라고 해요. 아래에 있는 이 낱말의 뜻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데요.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한다. 영양분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성장하는 데꼭 필요한 걸 영양분이라고 합니다.

영양분이라고 하고요. 나무 뿌리는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한다. 저장은 물건 같은 것들을 잘 모아서 간직한다 라는 의미예요. 낱말의 뜻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야 되면 문제를 풀때 훨씬 쉽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8번. 나무 뿌리가 저장하는 영양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쓰세요. 선생님, 저 이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글을 다시 읽으면서 영양분이 만들어진다? 영양분? 영양분? 영양분을 찾는 거예요. 자,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 흙에서 얻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서 영양분 만들어지는지 안 나오죠? 물과 음식을 먹으며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는 데에도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뿌리는 마치 빨대처럼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전달합니다. 여기에도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라고 하죠.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영양분을 찾아 찾아 찾아 오다 보니까 드디어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라는 낱말이 나왔네요. 문장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요. 바로 잎에서 만들어졌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이 내용 어디에 있지? 잘 모르겠다면, 낱말 몇 가지를 가지고 글을 다시 보면서 그 낱말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디엔가는 답이 나와 있을 거랍니다. 알겠죠?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두 글자로 쓰세요. 다음 뜻, 자, 어떤 문장이 나와 있냐? 물건 따위를 잘 모아서 간직함. 잘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간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모아서 간직하는 것 바로 저장이었죠. 저장 찾았나요?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그래서 두 글자로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저장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다가 혹시 모르는 뜻의 낱말이 있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번이에요.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을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은미와 혜숙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은미, 이 글의 제목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목을 통해 알수 있는 것 무엇일까? 중요한 내용을 찾는데 아주 알맞은 질문이죠. 중요한 내용을 찾는데 일단 첫 번째가 글의 제목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은미는 제대로 말한 것이고요. 혜숙이, 나무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줄기. 줄기에 대한 궁금증은요,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그러니 혜숙이는 잘못 말한 친구가 되겠죠. 정답을 쓰라고 한다면, 혜수.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 된다는 것.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11번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처음에 글을 읽어볼 때 중요한 내용, 밑줄 이미 쳤죠? 그래요. 중요한 내용은요, 문단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글을 다시 한번 보았을 때, 나무 뿌리가 무슨 일을 할까? 첫 번째, 나무는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 흙에서 얻습니다. 아,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얻을 수 있도록 뿌리가 도와주는구나. 이게 바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니은 볼게요. 뿌리는 마치 빨대처럼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전달합니다. 이것은요, 이 기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뒷받침 문장이 됩니다. 디귿 볼게요.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나무 뿌리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글에서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죠.

그럼 뒤에 리을도 볼게요. 나무 뿌리는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굵고 통통한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이 디귿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 두 가지 고르라 라고 하면 기억과 그리고 디귿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3번 문제는 역시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아, 선생님이 수연이네 가족은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어떤 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수연이네 가족회의였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인물의 생각 그리고 인물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찾아보면서 글을 읽는 게 좋다라고 했죠. 우리 이 글을 읽을 때에도 글 속에 있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한 까닭은 무엇인지 함께 찾으면서 읽어볼게요. 먼저 가입니다. 가. 수연이네 가족은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 여름방학에 여행 갈 곳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연이네 가족은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그래요. 여름방학에 가족여행 갈 곳, 그 장소를 이야기해서 정하기로 했죠. 나와볼게요. 수연, 저는 산도 좋지만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어요. 자, 수연이는 바다에 가고 싶대요. 수영하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게요. 다, 수진, 저는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이번에는 꼭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이기구를 많이 못 탔거든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꼭 지난번에 못한 놀이기구를 모두 타고 싶어요. 수진이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대요. 놀이기구를 많이 탈 수 있는 놀이공원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글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도 인물들의 생각 잘 파악할 수 있었나요? 그럼 우리 이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수연이네는 여름방학에 갈 가족여행 장소를 어떻게 정하기로 했는지 쓰세요. 자, 어떻게 정하기로 했나요? 아, 바로 정답 여기에 있네요. 가족이 함께 모여 여행 갈 곳을 정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하게 썼다면 여러분 모두 정답이니까 선생님은 예시 답안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13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수연이와 수진이가 가고 싶은 곳과 그 까닭은 무엇인지 각각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수연, 수진, 인물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가고 싶은 까닭은 무엇인지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물의 생각, 그리고 인물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글 속에서 찾아보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 수연이와 수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수연이는 저는 산도 좋지만 바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어요. 자, 수연이의 생각은 가고 싶은 곳 바로 바다죠. 왜 바다에 가고 싶었나요? 바로 수영과 모래놀이를 할 수 있어서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 수진이도 볼게요. 수진이, 저는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이번에는 꼭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이기구를 많이 못 탔거든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꼭 지난번에 못 탄 놀이기구를 모두 타고 싶어요. 수진이는 어디에 가고 싶은가요? 그래요. 바로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왜요? 왜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나요? 놀이기구를 기구를

많이 타고 싶어서. 많이 타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했다면 여러분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한 까닭을 아주 잘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어디까지나 예시 답안이니까 선생님, 저 조금 다르게 썼는데요. 그래도 내용만 비슷하다면 모두 정답이에요. 1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자, 빈칸 여기에 있어요.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인물의 생각은 인물이 한 말에서 찾을 수 있고, 인물의 생각을 찾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한 이것도 함께 찾습니다. 인물의 생각은 인물이 말해서 찾을 수 있대요. 아, 생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물의 생각을 찾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한 무엇도 함께 찾는 게 좋다고요? 그래요, 바로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함께 찾는 것이 좋다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 또는 그렇죠, 바로 이유라고도 할수 있어요. 까닭, 이유 모두 비슷한 말이에요. 둘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5번부터 18번 문제는 여기 있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아기 곰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 누구를 보낼까요? 글이네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죠?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을 뽑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 동물들이 제가 갈 거예요. 제가 별나라에 가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아기곰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기곰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지구를 무척 사랑해요. 만약 제가 별나라에 가게 된다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려주겠어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기곰은 자신이 별나라에 가야 한대요. 왜냐? 제가 지구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자, 인물의 생각. 여러분 잘 찾았죠? 이번에는 원숭이가 일어나서 말했대요. 원숭이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별나라에서 보고 들은 일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요. 별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많잖아요? 그곳의 모습을 잘 전할 수 있는 제가 지구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원숭이의 생각은 자신이 별나라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별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들었는지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게 바로 원숭이가 자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마지막 볼게요. 어떤 동물이 지구를 대표해 별나라에 가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글이 끝나는데요. 그럼 이어지는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1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물들은 무엇에 대해 의논하고 있나요? 여러분, 동물들은 지구 여행을 많이 한 동물을 뽑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구 여행을 많이 한 동물. 이런 이야기는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별나라에서 오래 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 별나라에서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 별나라는요, 초대장을 보내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한 조건 알맞지 않습니다. 아기곰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찾기도 알맞지 않아요. 아기곰과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4번, 거북 할아버지 댁에 초대할 동물 뽑기? 아, 초대할 동물은 맞는데, 별나라에 갈 친구들을 뽑는 거죠? 거북 할아버지 댁에 갈 동물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별나라에 갈 지구를 대표할 동물 뽑기.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동물들은 모여서 별나라에 갈 지구를 대표할 동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아기곰이 별나라에 가는 동물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그럼 우리 아기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기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지구를 무척 사랑해요. 만약 제가 별나라에 가게 되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해주겠어요. 알려주겠어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아기 곰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 것인가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별나라에 가는 동물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17번이에요. 역할을 나누어 이 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원숭이 역할에 알맞은 목소리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역할을 나누어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죠. 역할을 나누어 글을 읽을 때에는요,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의 상황, 그리고 인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읽어야 한다. 상황이 신나는 상황인지, 긴장되는 상황인지, 또 그리고 이 인물은 뭔가 성격이 밝은 친구인지 아니면 차분한 친구인지 이걸 생각해서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거죠. 실제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점이겠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원숭이 역할에 알맞은 목소리,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1번, 발랄하면서 간절한 목소리. 2번, 무관심하고 툴툴대는 목소리. 정답은요? 바로 1번입니다. 자, 원숭이는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발랄한 성격일 것 같죠? 그리고, 내가 제발 지구의 대표가 되었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 아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 간절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울리겠죠.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18번이에요. 이 글을 읽고 별나라에 보낼 편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이제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 별나라에 답장을 보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답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주에 대한 소개, 초대에 대한 감사 인사, 대표로 뽑힌 동물과 그 까닭. 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편지를 받은 다음 답장을 보냈으니까, 우리 편지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일단, 받을 사람. 그러니까, 별나라에 있는 누군가죠? 그 다음, 첫인사. 안녕, 나 지구에 사는 누구야. 인사. 당연히 해야죠. 초대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별나라의 축제에 지구의 친구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지구의 대표로 정한 동물과 왜그 동물을 정했는지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가 가기로 했어. 그 친구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졌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안녕, 끝인사. 날짜 쓰고, 누구누구가 글 쓰니. 이렇게 써준다면 100점 만점짜리 답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별나라에 보낼 편지예요. 우주에 대한 소개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니요. 이 내용은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을 우리가 별나라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소개를 쓰는 것은 알맞지 않아요. 대신 초대에 대한 감사 인사 써주면 좋겠죠. 일단 초대해줘서 고마워. 답장이니까요. 그 다음, 대표로 뽑힌 동물과 그 까닭. 당연히 써야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가 가기로 했어.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런 특징을 가졌거든. 꼭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를 써주어야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당연히 옳은 것 고르는 걸 거야. 하면서 나, 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는데요. 꼭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정답을 써주세요. 19번에서 20번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글을 읽어볼게요.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아우는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 속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형은 눈이 휘둥그레

초콜해졌습니다. 아우야,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렸니? 그러자 아우가 대답했습니다. 금덩이를 갖고 나서부터 자꾸 형님이 미워지고 더 욕심이 나서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더 소중해요. 이 말을 듣고 보니 형도 부끄러워져서 금덩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형제는 이전보다 더 우애가 깊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금덩이를 버린 형제라는 이야기였어요. 서로를 금덩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형제의 마음이 드러난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19번. 배를 타고 가던 아우가 갑자기 한 행동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아우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금덩이를 어떻게 했어요? 강물 속으로 휙 하고 던진 거예요. 금덩이를 강물 속으로 어떻게 던졌어요? 휙 하고 던졌습니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휙 던졌습니다. 또는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답입니다.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까닭과 함께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이걸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시 답안을 써줄 텐데요. 여러분 비슷하게 쓰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러나게 썼다면 동그라미 정답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 글을 읽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따뜻한 것 같다. 한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금덩이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런데 둘다 강물에 휙 하고 던져버릴 정도로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금덩이보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생각해서 이렇게 서술형 20번 문제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역할에 알맞게 소리를 내어 읽을 때 인물의 이것이나 인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이번 단원도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 1 개념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이에요. 우리 국어 5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5단원에서 주장하는 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두편 읽어보면서 주장하는 글의 짜임 공부했었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주장하는 글에는 주장

이유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해요. 내가 주장하는 말하기나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 이 근거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이 주장하는 말하기를 할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봤죠. 자, 오늘은요, 이제 글쓰기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과 방법을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이 방법을 공부하고 학교에서 멋진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일단 주장하는 글이라는 것은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에요. 따라서 주장하는 글을 쓸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떠올려 봐야 돼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하지요. 자, 지금 가, 나, 다, 라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문제 상황을 떠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교통사고 예방하기. 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교통사고 관련 문제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지금 빨간불인데 어떤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신호도 지키지 않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죠? 너무 위험해요. 자, 이 상황을 내가 문제로 설정했을 때는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즉, 교통사고 예방하기를 주제로 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요즘에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서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이것을 문제 상황으로 해서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를 주제로 내가 주장하는 글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다 그림 볼게요.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잘 지키기. 요즘에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약속 시간을 잘 맞춰야지. 이것을 나는 주제로 정해서 주장하는 글을 써야겠어 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를 떠올려서 이런 주제를 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에는 물음표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장한 글을 쓸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정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학교에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문제 상황을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제 상황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장하는 글을 쓸때 문제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릴 만한 문제여야 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에게 알릴 만한 문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다양한 문제들은 여러 사람에게 알릴 만한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어때요? 엄마가 나 컴퓨터 게임하는데 사용 시간을 늘려주지 않아. 이거 문제 아니야? 자, 이것을 나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쓰겠어. 자, 이런 개인적인 문제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릴 만한 문제를 정해야 해요. 그리고 주장하는 글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주장하는 글을 쓸때 이렇게 우리 주변의 문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기 전에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지금 앞에서 경험 지식을 떠올렸죠?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을 떠올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딱 정했어요? 문제를 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는요, 글쓸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은 글을 쓰는 목적을 반드시 정해야 해요. 자, 이건 선생님이 글쓰기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왜 쓰지? 목적에 따라 자료 내용, 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을 반드시

정하고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해야 하는 거예요. 자, 목적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글을, 그렇죠, 읽을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글을 누가 읽지? 읽을 사람을 배려해서 표현해 볼까? 그리고 읽을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을 적어 볼까? 이렇게 누가 내 글을 읽을지 읽을 사람도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제도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를 정하지 않으면 글이 굉장히 산만해져요. 통일성 있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즉, 계획하기 단계에서 목적을 정하고 글을 쓰는 목적, 내 글을 읽을 사람,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생성해야 되겠죠. 자,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생성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나의 주장. 그리고 이유. 그리고 근거를 생성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나의 주장을 생각하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까닭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유를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최소한 두 가지의 이유, 그리고 각 이유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의 근거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친구들. 알았죠? 자,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객관적 자료인 근거를 생성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근거를 우리가 찾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근거 찾는 방법 알려줬죠? 자,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신문기사, 동영상, 전문가의 인터뷰, 통계자료, 설문조사 결과.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이거 내 이유에 적합한데? 이거 써야겠다라고 정해야 돼요.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해보면 쉽게 근거 자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생성하기. 글로 쓸 내용을 떠올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되겠죠? 주장 이유 근거를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장 이유 근거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용을 조직해야 되겠죠?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뭐예요? 바로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내가 지금 주장, 이유, 근거를 생각했잖아요. 이것을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하는 거예요. 자, 서론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요? 문제, 상황과 주장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이유와 근거가 들어가야 되고요. 결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주장, 강조 이렇게 조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국어 시간에 문단을 배웠어요. 문단은 어떤 중심 생각을 전하는 글의 단위예요. 이 문단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심 문장으로 할지, 어떤 것을 뒷받침 문장으로 할지도 우리 친구들이 정해야 되겠고, 문단을 구별해야 돼요. 알죠? 문단 구별하는 방법. 자, 일단 문단 쓸때한칸 띄고 씁니다. 쭉 적어요. 자, 그리고 문단이 끝났어요. 마침표 찍고 줄바꿈을 하고 한칸 들여쓰고 다시 쭉 적어요. 그리고 또 마침표 찍고 문단 바뀔 거야. 중심 생각 바뀌었어. 그러면 줄바꿈하고 한칸 들여쓰고. 자, 이렇게 문단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3학년 때부터 문단을 배우는데, 6학년 됐을 때글쓴거딱 보면 문단을 깔끔하게 나눈 친구들을 반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단을 꼭 나누어서 적어줘야 돼요. 하나의 문단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 안 했는데 주장 이유 근거를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돼요?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글쓰기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자, 주장 이유 근거가 지금 타당한지, 이런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직까지 했다면 이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용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5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글쓰기 과정을
이제 계속 점검한다라는 거죠. 계속 살펴본다라는 것이 5단원의 제목이었죠. 자, 지금 이 순서로 글을 쓰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 과정 중심 글쓰기라고 해서 언제든지 계속 어떤 단계로도 돌아가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했어요. 내용도 생성했어요. 내용을 조직하면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 이거 내용 안 만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내용 생성하기로 돌아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수정하다가 이거 내 글의 목적이랑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하면 다시 목적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점검을 하면서 어떤 단계로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39번입니다. 그림과 관련 있는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그림과 관련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문제 상황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 지식을 떠올리면서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쓸 것인지잖아요? 자, 계획하기, 표현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경험 지식 떠올리기 중에 정답은 경험 지식 떠올리기가 되겠죠. 자, 이어서 40번 문제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문제 상황을 떠올릴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문제 상황이 가져야 할 조건 공부했었죠? 1번, 근거의 출처를 찾기 힘든 문제 상황이어야 돼요? 찾기 힘들면 어떡해요? 아니죠. 2번, 몇몇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문제 상황이어야 돼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어야 되겠죠. 3번,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기 어려운 문제 상황이어야 돼요? 아니죠. 4번,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어야 해요. 5번,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릴 만한 문제 상황이어야 해요. 개인적인 문제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41번입니다. 그림 라에 들어갈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문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떠올린 문제 상황을 적어주면 되겠죠? 선생님은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운동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운동을 좀 하도록 해야겠는데, 줄넘기 하기 어떨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으로 지금 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다른 사람과 한 약속 잘 지키기, 이런 형태로 적혀 있으니까 매일 줄넘기 하기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적을게요. 매일 줄넘기 하기. 우리 친구들이 떠올린 문제 상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근거 자료 찾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런 방법으로 근거 자료 찾으면 됩니다. 말은 되게 간단한데 실행할 때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근거 자료를 찾냐면 책이나 자료에서 사실을 확인해요. 왜냐하면 근거 자료는 객관적인 내용의 자료거든요. 그리고 통계나 도표 같은 수치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근거 자료로 좋아요.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관련 실험이나 조사를 한 결과를 찾아서 인용해도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주제와 이유, 주장에 따라 이제 자료를 찾아서 근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42번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이 글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이었죠? 자, 따라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3번, 발표를 듣고 친구의 잘한 점을 칭찬하는 방법 아니고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발표하는 것도 아니죠.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근거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과 관련 있는 주장하는 글쓰기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근거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요. 자,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주장하는 글쓰기 단계에서 근거 찾기는 어디에 해당하죠?
자, 지금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경험 지식을 떠올려야 돼요.

정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정해요. 자, 그리고 그렇죠. 계획을 하면서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읽을 사람을 정해요. 그리고 내용을 생성하죠. 자, 이때의 주자, 이유, 근거를 떠올려야 돼요. 근거 찾는 거 뭐예요? 그렇죠. 내용 생성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용 조직하고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표현하고 나서는 이제 고쳐 쓰기도 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44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에 따라 글을 써야죠.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죠? 2번,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용을 조직할 때 글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3번,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좋아요. 4번, 표현하기에서 내용 생성하기나 내용 조직하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어떤 단계이든 내가 고치고 싶다면 어떤 단계라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과정 중심 글쓰기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 틀렸죠. 5번, 글을 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글을 쓰는 목적, 주제, 글을 읽을 사람을 고려해야 되죠? 계획하기 단계에서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쓰기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앞에서 선생님이 쓰기의 단계, 쓰기의 과정을 쭉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점검하면서 살펴보면서 글을 써야 돼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다시 수정해야 할것 같은데 하면 얼마든지 그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뭘까요? 점검을 하면 내 생각을 글에 잘 표현했는지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서론, 본론, 결론이 짜임에 맞게 썼는지 또 확인해 볼수 있고요. 내 글을 계속 점검하면서, 멀리서 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내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훨씬 좋은 글을 쓸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글쓰기 과정을 계속 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5단원의 제목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쓰기 과정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쓸때이 쓰기 과정은 언제든지 어떤 단계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의 내용과 주제가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려면 이전 단계를 또 다시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 잘 못하면 나 다시 못 돌아오는데 하면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다가, 이거 좀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 하면 얼마든지 반복하고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쓰기 과정에서 할수 있는 알맞은 활동을 보기에서 찾아 각 과정에 해당하는 기호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랑 여기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쓰기 과정에서 할수 있는 알맞은 활동을 보기에서 찾아 각 과정에 해당하는 기호를 써보세요. 자, 우리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가장 먼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용을 생성해요.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 하는 거였어요? 목적을 떠올리고, 그리고 글을 읽을 사람, 주제 정하는 거죠? 자, 내용 생성하기는 뭐예요? 주장, 이유, 근거 떠올리는 거고, 이제 그럼 세 번째 가가 뭐겠어요? 내용? 그렇죠. 조직하기입니다. 조직하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자, 이게 3번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번호를 매겼는데 이따가 번호로 적을 거니까 번호 잘 기억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표현하기 단계예요. 이제 내용 조직하고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고쳐 쓰기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운데에 점검하고 조정하기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단계가 있지만 단계 있다가도 어떤 단계로도 내가 갈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기 단계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내용 생성하기로 갈 수도 있고, 자, 내용 조직하기 하다가

순간이었죠. 자, 그리고 글을 읽을 사람 예상하기. 이거는 계획하기 단계이지요. 자,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 조사하기. 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한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내용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바. 쓴 글에서 수정할 부분 찾아 고치기예요. 자, 그럼 고쳐 쓰기잖아요. 5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4.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글쓰기예요. 그럼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 글을 쓰기 전에 글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떠올리기. 자, 이거는 뭘까요? 어떤 주제를 앞에서 정했어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용 생성하기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번호를 매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4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앞에 보면 여기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 리을 있잖아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 앞에서 각 단계에 들어가야 할 활동을 다 번호를 매겨줬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 친구들이 적으면 돼요. 자, 선생님, 요렇게 아까 다한 거니까 답만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자, 그럼 이어서 4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까 가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내용. 그렇죠. 조직하기였죠? 내용. 조직하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글쓰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글쓰기를 하다가 내용 조직하기를 할수 있다? 맞아요. 언제든지 어떤 단계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알맞아요. 2번. 이전 단계로 가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아니요. 이전 단계로도 갈수 있다고요. 3번. 쓰기 과정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순서대로만 진행해야 돼요?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 모든 단계를 점검하면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각 단계마다 어떤 것을 점검하면 좋을지 점검 질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주제, 그리고 읽을 사람을 정하는 거죠. 따라서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주제,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 정했나요? 라고 점검해 볼수 있고요. 글의 주제는 글을 쓰는 목적과 관련이 있나요?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글을 읽을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나요? 자, 이런 점검 질문을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고요. 자,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이제 주장, 이유, 근거 생성하는 거잖아요. 글에 쓸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도 주장과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죠. 그리고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나요? 자, 근거 쓰기 위해서는 정보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글의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고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생성했나요? 자,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직하기 단계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조직하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며 글의 내용을 조직했나요? 내가 떠올린 내용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잘 묶어서 조직했나요? 그리고 글의 짜임을 고려해 주장, 이유, 근거를 잘 조직했나요? 그리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서 조직했나요? 이것을 조직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현하기 단계, 글쓰기 단계가 되겠죠? 떠올린 내용을 글의 짜임에 맞게 조직하여 표현했나요?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면서 표현하고 있나요? 또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통일성 있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고 맞춤법이나 그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가장 먼저 뭐 해요? 계획을 하고, 내용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표현하고 나서 고쳐 쓰기 하면 됩니다. 자, 기호 적으면 니은, 리을, 디귿, 기역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0: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기 과정 점검 질문과 관련이 없는 질문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그럼 이 점검 질문이 어떤 단계에 들어가는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점검 질문 읽어볼게요. 글에 쓸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자, 내용을 생각하려고 지금 알고 있는 거 떠올리고 있니? 자, 이 점검 질문은 어떤 단계에 들어갈 수 있죠? 내용, 그렇죠. 생성하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 내용 생성하기와 관련 없는 질문 찾아볼게요. 1번, 글의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자, 지금 내용이 주제와 관련 있니? 내용 생성하기 맞죠? 자, 2번,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나요? 자, 우리 정보를 조사해야 쓸 내용을 이제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죠. 자, 이것도 내용 생성하기 맞죠? 자, 그리고 3번, 떠올린 내용을 글의 짜임에 맞게 조직하여 표현했나요? 자, 이건 뭐예요? 표현하기 단계 점검 질문이잖아요. 자, 따라서 관련 없는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50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쓰기의 내용 조직하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우리 점검 질문 살펴봤는데요.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점검 질문을 한 가지 쓰래요. 자, 조직과 관련된 거, 어떤 거 적을까요? 선생님은 이거 적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며 글의 내용을 조직했나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주장하는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주장하는 글쓰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 방법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방법들을 토대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주장하는 글을 쓰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멋지게 주장하는 글한편 적어 보세요. 주장하는 글에 좋은 점이 많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글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어떤 내용을 쓸지 미리 준비하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 주제와 목적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Yeah.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랜덤한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제목은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Part 1 되겠습니다.
1: 실제로 누가 봤대요? 우산에 발 달린 거.
0: 예. 아, 실제로요?
1: 실제로 막 돌아다니고 어허. 실제로 나를 자꾸 싫어해가지고
0: 어허.
1: 두고 오기도 하고
0: 도망갔고요. 아니 또 얼마나 그러면 우리 우산 전 국민이 원래 같이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1: 아 맞아요.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비를 피해야 될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0: 네.
1: 정말 잘 쓰였다면 다행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1: 제가 잃어버린 우산들이
0: 또 혹시 몰라요.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지.
1: 오 반려 우산.
0: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두 개 파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1: 네.
0: 자 오늘 첫 번째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아이고, 스탠드에 세워놓으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실 본인이 엉뚱한 데다 쓸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못 찾는 경우가 사실 거의 100%죠.
0: 그렇죠.
1: 네.
0: 아니면 또 이상하게 비슷한 우산이어가지고 남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일부러 그런 건
1: 그렇죠.
0: 아니어도 가능하죠.
1: 아니면은 밖에다가 내가 말려놨나 잘 생각해보세요.
0: 맞습니다.
1: 여기 내가 펼쳐놨지?
0: That's
1: 하면서
0: right.
1: 발견하는 경우 있어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어마 앞소사.
1: 지하철에 놓고 내린 적 있거든요, 저.
0: Oh my
1: 예, 정말 산지
0: goodness.
1: 얼마 안된 거.
0: 그럼 또 사야
1: 또 사야
0: 되잖아요.
1: 됩니다.
0: 아, 자, 요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내 우산이 또 스탠드에서 사라졌네.
2: What's up?
1: 응?
2: What's up?
1: My umbrella?
2: Yeah.
1: My umbrella, I can't find it. Yeah.
2: Oh, maybe someone borrowed it.
1: 응?
2: Maybe someone borrowed it.
1: 아, 빌려갔다고?
2: Borrow and come back.
1: No. 이번 달만 세 번째야.
2: Huh?
1: 이번 달만 세 번째. Third time, gone.
2: Third time?
1: Yeah, gone.
2: Oh, well, okay. Calm down.
1: 응?
2: Calm down.
1: Calm down, I know.
2: The rain is easing up.
1: Rain?
2: The rain is easing up.
1: Rainy easy?
2: The rain is easing up.
1: Easy.
2: You know, less rain. Little bit, little
1: little
2: bit,
1: bit. 아, little
2: little
1: bit.
2: bit, little bit.
1: Okay.
2: It's okay. Yeah.
0: 아유, 어마 앞서서.
1: 아, 정말 저는 이걸 하는데 계속 노래가 맴돌아가지고 제가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0: 어떤 노래죠?
1: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가면 이 계속 맴도는
0: 저
1: 거예요.
0: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아요. 아,
1: 그렇죠?
0: 어떡해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4: Maybe someone borrowed it.
3: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4: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문장은요. 아,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와, 이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데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요. From the stand again. 다시 이 스탠드로부터 내 우산이 갔어.
0: Gone.
1: 건했다.
0: Okay.
1: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한 거 있잖아요. She's gone. 이 노래. 그녀가 떠났어.
0: 그렇죠. 근데 뭐가 떠났어요?
1: 내 우산요.
0: Oh.
1: 자,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엄브렐라가 이게 스펠링이
0: 제가 보고만 있을게요.
1: 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엄브레레 여기서 L이 두 개예요.
0: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시고요.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1: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요.
0: 오케이, okay, so UMBRE 그다음에 double L인 거죠?
1: 네.
0: 그다음에 A 보겠습니다.
1: 맞죠?
0: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L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제일 헷갈립니다.
1: 아, 맞아요.
0: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이에요. So umbrella, my umbrella 우산 is gone. 어디에서 사라졌어요?
1: From the stand
0: again.
1: 또 사라졌다.
0: Right, so obviously this is not the first time,
1: 예.
0: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gon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1: 떠나버린 거, 가버린
0: she's
1: 거.
0: She's gone. 이런
1: 네.
0: 느낌. 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gone도 있고 missing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 네.
0: 전에 아마 그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 버튼이 하나가 떨어졌네, 없네, 어디 갔지 할 때 one of the buttons is missing 이라고 해서 얘도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러면 둘 다 없어진 다 되면 아무거나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바꿔 쓸 수 있는데요.
1: 네.
0: gone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 노래 She's gone 이거 있죠? 그녀는 떠나버려서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우산을 없어

0: 선생님과 찾으러 가야겠다 이 느낌보다는
1: 네.
0: 이제는 못 찾겠다.
1: 그치.
0: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1: 어디서 어떻게 찾겠어요?
0: That's right.
1: 기억도 못하는데.
0: 내가 예를 들어, 버튼이 미싱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입어보려고, 나 어디 갔지? 찾아봐야지.
1: 그치.
0: 약간 그런 희망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1: 여기 어디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0: That's right. 아하. 그럼에도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약해서 굉장히 미묘해가지고 섞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여기서 또 전치사에서 멘탈이 붕괴되죠. 그렇죠?
1: 네.
0: 자, 어디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곳.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rom. 어디로부터 사라졌다.
1: 네.
0: 누군가 가져갔든 어떻게 됐든.
1: 음흠.
0: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from을 써서 something is gone from here.
1: Yeah.
0: 뭐 from there. 그러면 어디에서 사라진 없어진.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문장 만들어야죠. 지갑이 있는데요.
1: Yeah.
0: 그렇죠? 지갑이 그 테이블에서 없어진 거예요.
1: Oh.
0: 누가 훔쳐갔든 뭐가 됐든 간에.
1: Yeah.
0: 자, 나의 지갑은 사라져 있다.
1: My wallet is gone.
0: 자, is gone, right? 그런데 그 테이블로부터.
1: From the table.
0: There you go.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How about this? 그 케이크는 그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1: 어이?
0: 마유가 여기 이렇게 허옇게 묻어 있는 거예요?
1: 진짜 마유 입으로 사라졌네.
0: 그 케이크는 사라졌다.
1: The cake is gone from the
0: refrigerator or simply fridge.
1: Yes.
0: Yes. Very good. Alright, so gone이라는 건 좀 친숙하게 다가오죠?
1: 네.
0: 근데 어디에서 사라졌다고 할 때는 from 쓰는 문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뭔가 분실 신고 같은 거 할 때도 유용하겠죠?
1: 네.
0: Oh, my something is gone from the 뭐 어디? 뭐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1: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1: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0: Okay.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My umbrella is gone. 어디로부터? From the stand again.
1: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뭐 누가 빌려간 걸 수도 있지. 긍정적이네요.
1: 네네. Maybe someone 빌려간 거, 그것을. 빌려가다. 그러면, borrow. 빌려가고 이미 없으니까 borrowed.
0: 과거형인가요?
1: Yeah.
0: Okay.
1: Maybe someone borrowed it.
0: Maybe someone borrowed it.
1: Yeah.
0: 자, borrow의 과거형. 맞는지 보겠습니다.
1: Perfect. 오!
0: 얘도 지금 R이 두 개입니다. 그쵸?
1: 네.
0: So, borrow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예요? 의미? Borrow?
1: 빌리다.
0: 빌리다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제가 네? 계속 잔소리를 하지만 이거 실제로 실수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빌리는 게 borrow예요.
1: 네.
0: 그러면 빌려주는 거는 뭘까요?
1: 빌려주는 거요?
0: 음흠.
1: 뭐였지? 잠깐만.
0: 물어본 건가요?
1: 예, 예, 예. 랜드. 이건가?
0: 오케이.
1: 맞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1: 네.
0: 오케이.
1: 오.
0: 맞습니다. 랜드는 빌려주는 거죠.
1: Yes.
0: 많은 분들이 borrow를 빌려주는 것까지 의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Okay. So, okay. I'll borrow you.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I'll lend you. 라고 해야 되겠죠. 혹은 borrow를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네가 빌리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I'll let you borrow it.
1: let을 써야
0: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쵸?
1: 예.
0: Okay.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친구 있죠?
1: 네.
0: 문장 앞에 툭 하면 튀어나와서 말투에 이제 양념을 좀 뿌려주는 겁니다.
1: 네.
0: Maybe 이러면은 확신이 센가요?
1: 아니요, 거의 없죠.
0: 네. Maybe 이거는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borrow 했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잘 몰라.
1: 음흠.
0: 자, 그래서 이렇게 maybe 병소문 이러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보지. 느낌 맞죠? 그쵸?
1: 네.
0: 그래서 연기하듯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1: 예.
0: 좀 확신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게 너의 운명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1: Maybe that's your destiny.
0: Perfect. Maybe that's your destiny.
1: Yeah.
0: Right? 토니가 널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좋아하나 보지 뭐.
1: Maybe Tony likes you.
0: 그죠? Maybe Tony likes you.
1: Yeah.
0: Who knows? Righ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maybe라고 하는 게 확신이 센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줘야 돼요.
1: 네.

0: 오케이.
1: 이거는 여러분들 읽을 때도 연기 안 하잖아요. 흡수 안 돼요, 이거.
0: 그쵸.
1: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Maybe that's your destiny.
0: Maybe that's your destiny.
1: Maybe Tony likes you.
0: Maybe Tony likes you.
1: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확신 좀 떨어지게. Maybe someone borrowed it.
0: Maybe someone borrowed it.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1: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이번 달, 달에만 세 번째야.
0: 아이고.
1: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길래.
0: 이번 달에만 장마철이었나 보다.
1: 아.
0: 장마철이었어.
1: 네.
0: 네. 우산을 자꾸 가지고 다니는데 아. 잊어버리는 거죠.
1: 아하.
0: 세 번째니까 first, second 다음에 third. 아우 놀라는 눈치. 자, third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입니다.
1: 오.
0: Third time this month 이번 달.
1: 예전에는
0: 예.
1: 슬기 씨가 숫자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0: 3th.
1: 3th도 아니에요. rd 써야 되는데.
0: rd네. 아,
1: 오케이. 자, 볼게요.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정답 맞습니다.
0: 아하.
1: Alright. Third는 three가 아니죠. 서수죠.
0: 네.
1: 그래서 세 번째 time이다. This month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0: 네.
1: 자, 제가요. 여러분 이거 꼭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나 영어 좀 한다 싶은 분들도 참여하세요. 이거 실수 엄청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0: 오, 좋아요.
1: 우리 몇 번째 뭐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수 나오는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건 꼭 해봐야겠다.
0: Oh.
1: Are you ready for this?
0: Okay.
1: Are you guys ready for this?
0: I'm ready.
1: Okay. 자, 그러면요. 이거 해보세요.
0: 네.
1: 직접 여기 써보세요. 여러분
0: okay.
1: 교재에 필기해보세요.
0: 네.
1: 다섯 번째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되고 맞으면 더 좋고요. 다섯 번째.
0: 자, 잠깐만요. 조금은 좀 뭐랄까?
1: 아하.
0: 낙서해도 되죠. 낙서도 아하. 아니죠. 과정.
1: 아, 연습. 오케이, okay, 과정.
0: 5잖아요. 근데 이게 5니까
1: 다, V 아, 혹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0: 그죠? 뭐? V2를 F로 바꿔요.
1: 오.
0: 그리고 TH, fifth.
1: 오케이. 자, 제가 감탄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0: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1: 자, 아홉 번째.
0: 아홉 번째요? 아홉 번째는 nine이잖아요. Nine인데, 얘는 그냥 ninth.
1: 오.
0: 예,
1: 오케이.
0: 지을 줄 알았죠?
1: 그러면은, 열두 번째 써보세요. 열두 번째.
0: 열두 번째 원래는 twelve죠.
1: 잠깐만,
0: twelve.
1: 저는 뭐 그냥 안 보고 있겠습니다.
0: 12인데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twelfth.
1: 오케이.
0: 와, 놀리는 거예요 지금.
1: 아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쓰신 분들.
0: 네.
1: 이 중에 세 중에 이거 잘 보시고요.
0: 네.
1: 와, 슬기 씨.
0: 예?
1: 슬기 씨.
0: 다 맞았죠?
1: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0: 나 너무 자신 있게 했는데.
1: 약간 놀랐어요. 얘만 틀렸습니다.
0: 아, 나이스 틀렸구나.
1: 네, 자, 보세요.
0: 네.
1: Fifth는 그래도 맞출 것 같긴 했어요.
0: 예, 예.
1: Five가 아니라 fifth.
0: 응, fifth.
1: 얘는 다섯 번째입니다. 자, ninth라고 하는 거 왠지 E가 들어갈 것 같지만
0: 네.
1: 얘는 E가 탈락이 돼요.
0: 아, E를 없애는구나.
1: So, nin 같지만 ninth입니다.
0: 아, ninth 아니에요?
1: 저는 ninth 아니고요.
0: Ninth 아니고.
1: 얘는 솔직히 100% 틀릴 줄 알았어요.
0: 오.
1: 진짜로. 그 감동입니다. 12 하고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VE가 F로 변해요.
0: 역시.
1: So 12.
0: 제 생각이 맞았어요.
1: 와. 인정.
0: 햄버거 사주시나요?
1: 아니요.
0: 어?
1: 그거는 미리 말하지 않았으니까.
0: 아, 다음부터는 미리 제가 얻어낼게요.
1: 미리 이제 내기를 해야죠.
0: 예.
1: 네, 여러분들 요거 항상 실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친구.
0: 네.
1: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번 따와 볼게요.
0: 네.
1: 우리가 몇 번째라고 할 때는 it을 써도 되고 2번이라는 거 강조하려면 this is라고 해도 됩니다.
0: 예.
1: So, 아무튼 it's 서수 앞에 the 서수 time.
0: 네.
1: 근데 뒤에다가 this month 하면 뭐예요? 이번 달에만 달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0: 근데 뭐 at this month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 No. 그냥 this month 이번 달에라는 네. 부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만 두 번째야.
0: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1: Yeah.
0: How about this?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Oh, nice.
1: Yes.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뒤에 this month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읽어봐야죠.
1: 네.
0: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1: It's the second.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Uh-huh.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몇 번째도 응용되겠고, this month 대신에 올해에만,
1: this year,
0: 이번 주에만, this week,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 오늘만, this day.
0: 그냥 today.
1: Today, 맞네요.
0: this day보다는 today, 오늘이란 뜻이거든요. 오케이.
1: 자, 예, 너무 갔어요, 제가.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Alright.
1: TH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0: Oh yeah.
1: 아, 이거 발음이 정말 어렵네요.
0: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tongue twister처럼 네. 혀 움직임을 연습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1: 그럼 선생님, the 할 때도 the 이렇게 해야 되죠? 꼭.
0: 아니요. 거의 그래. it's the 하고 it's 혀가 나오지도 the, 않습니다.
1: Oh.
0: It's the third time. 여러분, TH가 나온다고 무조건 네.
1: 그렇게
0: 아니에요.
1: 안 해도 돼요?
0: 네.
1: 아, 그래요?
0: Right, so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Yep.
0: 자, 마지막 남아있습니다. 진정해. 비가 약해지고 있네.
1: The rain is easing up.
0: 오. 처음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봐요. 점점 rainy easing up. 쉽게 올라간다.
0: Well.
1: 그건 아니겠지만. 네.
0: 쌤을 느꼈죠?
1: 그렇죠. 진정해니까 저는 calm. down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Okay. 예. Yeah.
0: Calm down. Mm-hmm. 우리가 회화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So, hey,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정답. Perfect.
1: Uh-huh.
0: Calm down. 이거 자체는 원래 진정하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명령어로 썼으니까 진정해.
1: 해.
0: 이렇게 되겠죠. 칼름이 mm-hmm. 아니라 L 발음은 묵음입니다.
1: 네.
0: So, calm down. 자, 참고로요. 이 calm down 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 chill 같은 경우에는 식힌다라는 거거든요.
1: 오.
0: 이것도 좀 이런 흥분감 같은 것을 좀 식혀라라는 예. 의미에서
1: 아.
0: hey, chill. 조금 비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어체에
1: 네네.
0: 가까워요. 그래서 calm down, 뭐, relax,
1: chill.
0: 이거 말고도 뭐 chill out, 무슨 뭐 cool it. 뭐 이런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주 쓰이는 표현에 속하고요.
1: 예.
0: 지금 비가 약해지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1: 약하다니까 저는 무조건 weak 생각했어요.
0: 오케이.
1: W-E-A-K.
0: 그것도 쓸 수는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But 대부분은요. 뭔가가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 특히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요. 방금 저 보인 ease up을 씁니다.
1: Ease up?
0: 아까 up이 ease up. 근데 지금 easing up 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지금 쓴 거죠.
1: 예.
0: Right. 자, up이라는 게 위로 간다는 뜻의 up이 아니에요. 업은 보통 강조를 많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1: 그쵸.
0: 동사에서. 그래서 is up 뭔가 약해지면서 말라가고 있어.
1: 예.
0: 이런 느낌을 좀 강조해주는 것뿐입니다.
1: 아.
0: 얘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진행형으로 그 막 소음이 막 밖에 있는 거예요. 길에서. 와, 뭐 아니면 자동차에서 뭔가 이상한 노이즈가 나와요.
1: 불안해요.
0: 근데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1: 그래요?
0: 약해지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그 소음이 약해지고 있어.
1: The noise is easing up.
0: Uh-huh. The noise is easing up.
1: Is easing up.
0: 그러니까 is가 동사예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1: B-I-S-G-O.
0: Just like that.
1: 아,
0: Just like
1: 네네네.
0: that. The rain is easing up. The noise is easing up.
1: Okay.
0: 자, how about this?
1: Mm-hmm.
0: 고통, 통증 영어로 뭐죠?
1: Pain.
0: Pain.
1: Yeah.
0: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 Oh.
0: Will 쓰세요. Will.
1: Yep.
0: 자, 그 통증은 약해질 겁니다.
1: The pain is
0: will.
1: The pain will easing up.
0: Ease up.
1: Ease up.
0: 네, 저, 네. 괜찮으신 거죠?
1: 예,
0: 네.
1: 예.
0: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Will 다음엔 동사 원형이니까.
0: That's right. Okay, so the pain will ease u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생님, ease가 네. 이게 easy 있잖아요, 우리 easy. 이거랑 친구예요?
0: 맞아요.
1: 아, 그래요?
0: 맞아요. 네.
1: 얘를 동사로 하면 이렇게 되는 네. 건가?
0: easy 한 거가 쉬운이라는 뜻도 네. 있지만 굉장히 좀 편안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 아.
0: Alright. 그래서 성격이, he's very easygoing. 그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털털하게 그치, 쉽게 쉽게 친해지고 이런 성격을 그, 또 그쵸, 얘기하거든요.
1: 그쵸. 약간 아웃고잉하고.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비가 강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하 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1: 그럼 동사로 했을 때 이건 거죠? 그럼
0: of course.
1: 얘가? 아하,
0: yes.
1: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The noise is easing up.
1: The noise is easing up.
0: The pain will ease up.
1: The pain will ease up.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날씨 얘기를 할 때, 비 얘기를 할 때,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는 ease up도 많이 쓰지만요. Let up. 오? 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얘는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 그래요?
0: So it's letting up, it's easing up 하면 비가 약해진다. 느낌 왔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네, 미션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0: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두 번째. 이번 달에만 세 번째.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3: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2: Maybe someone borrowed it. Maybe someone borrowed it.
3: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2: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1: 네.
0: Gone.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From 어디. 자,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아, 내 지갑이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지갑이 사라졌어. 그 테이블로부터.
1: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어, 아주 좋아요. Very nice.
1: Yes.
0: 두 번째. 뭐지? 딱 열어봤는데.
1: 네.
0: 케이크가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그 케이크가 어? 냉장고에서 사라졌다고.
1: 어?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0: Fridge. Okay. Refrigerator가 yeah. 아직은 먼저
1: 맞아요.
0: 나오죠.
1: 맞아요.
0: It's okay. Alright. 세 번째.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Again. 읽어보겠습니다.
3: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Mm-hmm. 네, 다음 볼게요. Oh, it's the 몇 번째 time this month. 가볼게요. 첫 번째. 이번 달에만 두 번째야. Mm-hmm. 이수로 출발하세요.
1: 네,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Yes.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Easy, right?
1: Yeah.
0: 자, 다음은요.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There you go. 아까 우리 헷갈렸던 몇 번째 있었죠?
1: 네.
0: 그거 활용해서도 다 바꿀 수 있고. And again, this time 대신에 this year, this week, today. 응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okay, 읽어볼게요.
3: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Oh,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에다 와드릴게요.

0: 전체도와
1: 주세요.
2: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3: Maybe someone borrowed it.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3: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5: Maybe someone borrowed it.
4: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5: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4: No, okay.
5: You'll be all right.
4: Thank you. Where is it?
0: Yes! 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후.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전화기를 켜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urn on your phone.
0: There you go. 그냥 명령어로 간단한 어순이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Gone from 뭐뭐 이렇게 쓰면은요. 자, 어딘가에서 사라진, 없어진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 네.
0: 자,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one.

0: 함께 재미있는 펀펀퍼닉스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와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 그리고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Air, air, air. Good job. 그럼 air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토끼 hair이에요. 여기 끝에 air 소리 들렸나요? 친구들, 토끼는 영어로 rabbit이지만 어쩔 때는 hair라고도 말해요. 토끼, 영어로 hair. hair. hair. Good job. 이 단어도 air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빤히 쳐다보다 stare예요. 친구들, 우리가 뭔가를 오랫동안 쳐다볼 때 빤히 쳐다본다라고 해요. 이걸 영어로 stare, stare, stare.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air 소리 날까요? 아, 요금 fare에도 air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요금을 내야 돼요. 요금, 영어로 fare, fare. fair.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이 단어도 air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희귀한 rare예요. 우리가 흔하지 않은 물건을 희귀하다고 하는데요. 희귀한 영어로 rare. rare. rare. 아주 잘했어요. 또 air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네모 square예요. 여기 끝에 air 소리 들렸나요? 꼭지점이 4개 있는 이 모양을 영어로 square라고 해요. square, square, square. 발음이 너무 좋네요. ai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나누다 share예요. 우리가 음식을 사이좋게 나눠 먹죠? 나누다, 영어로 share. share. share. Great job! 와우, 이렇게 air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아 소리 나는 알파벳 A와 R 소리 나는 알파벳 R 그리고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Air.
0: 네, that's right. Air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Air, air, air.
0: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Logan, 깡총깡총 뛰는 토끼는 rabbit라고도 하지만 이 단어, 우리 새로운 단어를 배웠어요. 뭐게요?
1: Air, air, hair. Air, air, hair. Air, air, hair.
0: Excellent. 이 단어도 끝에 air 소리가 나는데요. 뭔가를 오랫동안 쳐다볼 때 빤히 쳐다본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뭐였죠?
1: Air, air, stare. Air, air, stare. Air, air, stare.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air 소리 났죠? 아,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잖아요. 요금, 영어로 뭐예요?
1: Fare.
0: 네, fare. 여기도 끝에 air 소리 나네요. 그럼 fare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Air, air, fare. Air, air, fare. Air, air, fare.
0: That was very good. 또 air 소리 나는 단어 배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흔하게

0: 볼수 없을 때는 희귀한이라고 해요. 희귀한, 영어로 뭐였죠?
1: Rare.
0: 네, 잘했어요. Rare. 자, 그러면은 rare 한번 써볼 거예요. Which alphabet is it? 네, 그리고 오늘 배운 소리 air 어떻게 썼죠? Very good. 너무 잘하는데요? 자, 희귀한 rar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Air, air, rare.
0: 너무 잘했어요. 또 air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꼭지점이 4개 있는 모양이에요. 네모, 영어로 뭐죠?
1: Square.
0: 네, 맞았어요. air 소리 나는 square. 자, 그럼 우리 여기 아주 반듯한 square 그려볼까요? 로건이가 이 자, ruler를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1: 오, very good.
0: 와우! 그럼 로건이가 그린 스퀘어 볼까요? 짠! It's a perfect square. 아주 잘 그렸는데요. 어, 봐봐요. 로건이가 눈, 코, 입도 그려줬네요. Good job. 자, 그럼 네모 squar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Air, air, square.
0: Excellent. Ai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이좋게 나눠 먹죠. 나누다, 영어로 뭐였죠?
1: Share.
0: That's right, share. 친구들, air 소리 들렸나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써니가 로건을 위해 스낵, 간식을 가져왔는데요. 짠! 와우! 아주 맛있어 보이죠? 자, 근데 써니는 이렇게 사이좋게 share, 나눠 먹을 거예요. 자, 나누다 영어로 뭐라 그랬죠?
1: Share.
0: 아주 잘했어요. share. Here you go. One for you, one for me. 자, 그럼 나누다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Air, air, share.
0: Great job! Wow,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2: Let's chant. Let's go. Phonics A-R-E. Air, air, air. Air, hair.
1: Air, hair.
2: Air, stare.
1: Air, stare.
2: Air, fair.
1: Air, fair.
2: Air, rare.
1: Air, rare.
2: Air, square.
1: Air, square.
2: Air, share.
0: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ir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ir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개념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북 1을 통해서 1단원의 내용 정리했었죠? 오늘은 선생님과 북 2, 실전책 함께 합니다. 우리 실전책을 통해 1단원의 핵심을 정리해 보고요. 또 쪽지 시험도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본 다음에 학교 시험 만조방 문제도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전책답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북 2를 준비합니다, 친구들. 북2 교재고요. 자, 사쪽. 사쪽에서 1단원의 핵심을 선생님과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수련원에서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하도 말해서 우리 친구들 이제 다알 거예요. 자, 감각적 표현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의 감각으로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우리 시를 읽을 때 감각적 표현을 잘 느낄 수가 있죠. 자,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진 경험을, 그러니까 오감으로 한 경험을 어떻게 생생하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말을 감각적 표현이라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감각적 표현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국어 개념을 알고 글을 읽을 때그 글이 더잘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국어 개념 우리 친구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감각적 표현을 넣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봐.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감각적 표현의 효과를 더잘 느끼고 싶으면 시를 읽을 때 감각적 표현을 다 빼고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넣고 읽어본다면 그 감각적 표현이 이런 효과를 주는구나.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웃음 참는 나무라는 시에서도 이와 같은 감각적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봉긋봉긋,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자, 이런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또 푸푸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었고, 간질간질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통해 우리는 시의 장면을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낭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낭송이라는 것은요, 시의 분위기에 맞추어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읽는 것이 낭송이죠. 자, 낭송. 자, 낭송할 때 주의할 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시에 무엇을 생각한다?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파악하려면 시의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것을 통해 분위기를 파악하고 분위기에 맞게 시를 읽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인물의 마음이 신나는 마음 같으면 신나는 목소리로. 자, 지금 인물이 기운이 없어요. 자, 그러면 힘없는 목소리로 읽어주어야 낭송이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를 쉬어 읽습니다. 쉬어서 간격을 두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강조해서 읽어요. 낭송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상을 했을 때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친구가요, 낭송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낭송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낭송이란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동을 담아 느낌을 살려 읽는 것을 말한대요. 자, 낭송,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 말투, 또 표정, 몸짓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우리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하면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일이 없죠. 자, 두 번째, 서로의 처지,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니까 상대의 마음도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상대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배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친구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용이 같더라도, 전하는 내용이 같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목소리,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목소리와 말투가 달라질 수 있고, 목소리와 말투를 다르게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1단원에서 재미있게 읽은 글이 있었죠. 바로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 글에서 우리가 다양한 인물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상상해보고 우리가 직접 표현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의 특별한 꿈에서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법의 숲에서 레오와 황금새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레오는요, 황금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표정은요, 레오는 황금새를 보고 놀란다. 놀라는 표정. 자, 몸짓은요, 자, 그런데 황금새에게 부탁해야 돼요. 마법사에게 데려다 달라고. 자, 그래서 놀랐지만, 레오는 황금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몸짓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떤 목소리가 어울려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진지한 목소리로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이게 어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황금새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황금새는요, 레오를 데리고 마법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갔다고 글에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몸짓은요, 황금새는 레오를 데리고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자, 그런 몸짓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표정은 선생님이 이 황금새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볼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눈과 입이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약간 슬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황금새가 레오에게 말을 한다면 목소리나 말투가 힘없고 슬픈 말투로 말할 것 같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친구들이 이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 읽을 거예요. 집에서 뭐 방과 후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인물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 같은 것들을 상상하며 읽으면 이야기를 더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재미있게 이야기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꼭이 작품 말고도 다른 글에서도 우리가 공부한 것을 활용해 보세요.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선생님과 간단한 쪽지 시험 10문제 해결을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 볼 건데요. 내가 문제를 풀면서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친구들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쪽지 시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간단한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막힌다면 다시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면서 1번부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다음 읽어볼게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진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거, 이거 뭐예요? 그렇죠. 지금 다섯 가지 감각이 적혀 있죠? 오감으로 한 경험을 생생히 표현한 것, 감각적 표현이었습니다. 감각적 표현. 자, 이건 너무 중요하고도 쉬운 문제죠. 감각적 표현. 선생님이 정말 많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밑줄 그은 감각적 표현을 넣어 시를 읽을 때의 느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자,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감각적 표현인데요. 이 부분을 넣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고르래요. 자, 이 부분을 빼고 읽었을 때와 이 부분을 넣어서 읽었을 때를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어때요? 꽃봉오리가 군데군데 솟아있는 그 모양이 떠오르죠? 그 장면이 쉽게 그려집니다. 자, 1번. 꽃의 모양을 떠올리기 힘들다? 아니죠. 2번. 꽃의 모양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바로 이것이 감각적 표현의 효과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뭐예요? 새 지저귀는 소리죠. 자, 따라서 이건 무슨 소리지가 어울리겠네요. 자, 4번도 됐죠?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줄넘기 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모두 찾는데요. 뭐 하는 모습을? 줄넘기 하는 모습. 그러니까 줄을 뛰어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 살짝살짝 뛰어올라 사뿐사뿐 땅을 밟자. 자, 어때요, 친구들? 그래요. 살짝살짝. 자, 이 말이 있으니까 정말 가볍게 소리 없이 뛰는 모습이 그려지죠. 또 사뿐사뿐 이 말이 있으니까 땅을 아주 조심스럽게 밟는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자, 따라서 이두 가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땅을 밟자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이 밟자에 소리를 좀 알려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시 읽어볼 사람, 낭송해볼 사람 하니까 이 부분 소리를 틀리게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읽냐면, 밥, 짜, 이렇게 읽습니다. 밥자. 이상한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읽어요. 자, 이 밥자의 기본형이 뭐예요, 친구들? 바에, 리을 비읍 받침이죠. 자, 쓸 때는 리을 비읍 겹받침입니다.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밥, 따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밥, 따, 밥, 자. 이상한가요? 근데 이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밥, 따. 좋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밥, 자. 자, 그럼 사뿐사뿐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사뿐사뿐 땅을 밟자. 좋습니다. 친구들 정확하게 읽는 것도 국어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지금 괄호 있는데요. 사실적 혹은 감각적 표현을 넣었을 때에는 더 생생한 느낌이 든대요. 자, 더 생생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감각적 표현이죠. 자, 사실적 표현은요.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을 사실적 표현이라 그래요.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자, 그런데 더 생생한 느낌이 드는 것은 감각적 표현이죠. 우리가 계속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자,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 공부를 했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보기 살펴볼게요.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는 붙여 읽는다? 아니죠. 붙여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쉬어 읽는다죠. 자,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가위표. 2번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는다. 맞아요. 낭송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시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강조해도 됩니다. 3번. 시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읽는다? 아니죠. 시 분위기를 맞추어서 읽어야 되겠죠? 틀렸으니까 가위표. 4번.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다. 맞아요. 시속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어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럼 8번 문제 풀어봅니다.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 사용할 때 좋은 점 공부했었죠? 자, 그 내용 기억하면서 친구들의 말 읽어보겠습니다. 은지, 상대의 마음을 알고 배려할 수 있어. 맞아요. 상대의 처지, 상대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잘 배려할 수 있습니다. 현우, 내 맘대로 상상해서 생각할 수 있어? 아니죠. 상대방의 목소리와 말투를 통해 내가 상대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내 맘대로 상상해서 파악하는 거 아닙니다.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9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할 때 알맞은 말투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여기 표가 있는데요. 지금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상황은 담임 선생님께 조언을 듣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친구들, 담임 선생님께 대답할 때 어떤 말투로 대답을 해야 할까요? 1번, 따지는 듯한 말투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왜 저에게 조언을 하세요? 왜 조언하시는 건데요? 자, 이런 따지는 듯한 말투는 어울리지 않죠? 자, 2번, 자신감 넘치는 말투 어때요? 선생님이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얘기해야 돼. 했는데, 여기에서 자신감 넘치게, 선생님, 좋아요. 네, 그럴게요. 자, 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선생님이 장난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 어때요? 선생님과 대화를 하니까 공손한 말투, 그리고 지금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말투. 좋습니다. 자, 따라서 3번 옆에 동그라미.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적절한 목소리와 말투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때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목소리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대화할 때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할 때의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은 동그라미 표를, 알맞지 않은 것은 가위표를 하시오. 자, 주의할 점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1번. 상황과 어울리는 몸짓을 한다. 그렇죠. 상황과 어울리는 몸짓을 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말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공손한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죠.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내 목소리나 말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아니기 때문에 가위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쪽지 시험 10문제 해결해 보았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선생님과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도 도전해 볼게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오늘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문제는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그림,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꿀벌이 꽃 주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면서 이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이 친구 이름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지혜였어요. 자, 우리 지혜의 말 다시 한번 볼게요. 꿀벌은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꿀을 모았어. 지혜는요, 이 사진을 보고 꿀벌이 꿀을 모으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꿀벌이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때가 떠올라서 즐거웠대요. 자, 지금 지혜가 즐거웠대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즐거웠어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꿀벌의 모습을 보니 내가 경험했던 것이 떠올라서 즐거웠어. 이런 식으로 말했죠. 즉, 꿀벌의 행동과 자신의 몸짓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여자아이가 꿀벌을 보고 떠올린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이 글을 보면 어떤 것을 떠올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 기억, 신나게 꽃밭을 돌아다녔던 경험 아니죠? 자, 떠올린 경험은요, 사탕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니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경험 맞습니다. 디귿, 여러 가지 사탕을 먹으면서 신났던 경험은 아니죠. 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니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 꿀벌을 보고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여자아이가 표현한 방법이요. 1번, 꿀벌이 꿀을 찾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해왔다. 맞죠? 꿀벌이 꿀을 찾는 모습이 마치 뭐 같았대요? 내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모습과 비슷했대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꿀벌이 꿀을 찾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 정답. 2번. 꿀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웃는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자, 꿀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지혜는. 자, 따라서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이어서 3번, 4번, 5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자, 3번부터 5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와,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시지요. 웃음 참는 나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시 읽어볼게요. 산 벚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자, 여기에서 이런 가지에 꽃봉오리가 봉긋봉긋 솟아있는 모습,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이 꽃봉오리들이요, 터질 듯말듯 합니다. 이연,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자, 지금 이 꽃봉오리들이요, 웃음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3년,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한나절만 더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4년, 참았던 웃음꽃. 자, 꽃봉오리가 참았던 웃음꽃이죠? 참았던 웃음꽃, 부하하하 마구 터뜨려 놓겠다. 그러니까 꽃이 활짝 피겠다. 꽃이 피려는 모습을 웃음 참는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의 제목을 지었고 이와 같은 시를 쓴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랑 이시 공부할 때이 시를 낭송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 시를 재미있게 낭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낭송 방법 중에서 시 내용에 어울리는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하는 방법이 있었죠. 우리 그 방법으로 한번 이 시를 낭송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자, 이 부분에서는요, 봉긋봉긋 솟아있는 꽃봉오리를 몸짓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자, 그리고 한입 가득 이 부분에서 한입 가득 웃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리고 간질간질 간지리면 이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간지리는 거 몸짓 해보고요. 부하하하. 자, 이 부분에서 정말 박장대소하듯이 부하하하 이렇게 해보자고요. 어때요? 재밌겠죠? 자, 그럼 몸짓을 넣어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웃음 참는 나무. 산 벚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참았던 웃음꽃. 부하하하! 마구 터뜨려 놓겠다.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몸짓으로도 재미있게 낭송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시에서 막 피어나오는 꽃봉오리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 제목이 웃음 참는 나무잖아요. 1번.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2번, 한나절 낮잠을 자는 모습 아니고요. 햇살이 간지리고 있는 모습? 물론 햇살이 꽃봉오리를 간지렸습니다. 자, 그런 장면은 있지만 지금 묻는 것은요. 막 피어나오는 꽃봉오리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네요. 자, 이것은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 정답인 것이죠. 자, 4번,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 아니죠? 5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4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맞게 짝지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역은 뭐 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 니은은 푸푸푸 웃음 찾는 소리죠. 웃음 참는 소리니까 이제 귀로 듣는 것처럼. 자, 간질간질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기역, 눈으로 보는 것처럼 동그라미. 니은,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아니죠? 귀로 듣는 것처럼입니다. 가위표. 그런데 지금 여기 뭐 틀린 것은 가위표하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아무것도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지울게요. 자, 디귿, 코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표현. 자, 디귿은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옆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볼게요. 감각적 표현에 주의하여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보기와 같이 쓰시오. 자,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쓰래요. 자, 보기 보면 꽃봉오리가 푸하하하하고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자, 지금 뭐에 주의하며? 감각적 표현에 주의하여. 자, 그래서 지금 감각적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시에 드러난 감각적 표현을 가지고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봉긋봉긋 그 부분 적어볼게요. 봉긋봉긋은 둥글게 뭉쳐 피어 있는 꽃봉오리의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 적어 주세요. 자,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우리 6번 문제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한 국어 공부 정말 신나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더 즐겁고 힘차게 공부해 보자고요. 친구들, 오늘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훈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움직이는 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과 질서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법과 관련된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법과 관련된 다섯 개의 만화 속 장면들 가져와 봤고요. 한번 쭉 살펴보고 단어 공부하도록 해요. 네, 첫 번째 만화 속 장면입니다. 이 사람에 집중해주세요. 네, 이 사람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변호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이렇게 서가지고 막 변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변호사는요, 영어로 lawyer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lawyer. 한번 더, lawyer. 네, 잘하셨습니다. 예문 같이 살펴볼게요. 그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the lawyer gave legal advic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she wants to become a lawyer. 그래서 네, 변호사, 법정에서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 이 장면과 함께 lawyer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같은 법정인데요. 여기에 앉아 계세요. 법에 따라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네, 이분은 판사이죠. 네, 판사는 영어로 judge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judge. 한 번 더. judge. 네, 잘하셨어요. 문장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문이에요. 판사는 양쪽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The judge listened to both sides carefully. 이렇게 얘기하고요. 판사는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어요. The judge made a decision. 네, 결정을 내리는 거 made a decision입니다. Based on the law. 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결정 내렸다. judge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사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 판사, judge 이 그림과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장면 볼까요? 네, 이번에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재판이 열리고 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장소. 네, 법원이죠. 네, 법원은 우리가 court라고 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게요. court. 한 번 더. court. 네, 잘하셨어요. court가 들어간 문장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들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갔어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 우리가 배운 단어네요. legally라는 부사가 보여요. They went to court to solve the problem legally.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지켜봤어요. 여기 뒤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장면 생각하시면서 문장 만들어 보면 되겠죠. Many people watched the trial in court.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 장면과 함께 court 단어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와,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개인 정보인데 막 암호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은 안경을 쓰고, 그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걸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범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crime. 네, 한 번 더. crime. 네, 범죄는 영어로 crime입니다. 그러면 범죄라는 단어 crime 넣어가지고 문장 함께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훔치는 것은 범죄예요. 그렇죠. 훔치는 것 stealing is a crim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또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The police are trying to prevent cri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Prevent crime, 네, 범죄를 예방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장면과 함께 crime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사람 어디에 있나요? 네. 창살 안에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에 따라 일정 기간 갇혀 지내는 시설입니다. 네, 이 사람은 지금 일정 기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교도소입니다. 영어로 된 prison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prison. 한번 더. prison. 네, 잘하셨습니다. prison 들어간 문장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 그는 교도소로 보내졌어요. 네,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는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He was sent to priso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교도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hold라고 하거든요. The prison holds many peopl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hold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에 일정한 사람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The prison holds many people. 문장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법과 질서와 관련된 다섯 개 장면 보고 단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단어 복습해보고 퀴즈 풀고 올게요. Quick Review입니다. 다섯 개 장면, 그리고 오늘 배운 다섯 개 단어들 매치하면서 암기해주세요. 이제 퀴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훔치는 건안 돼요. 훔치는 건 범죄예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정답은 crime입니다. 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곳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court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은 누군가요? 네, 이분은 양쪽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대요.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보시고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판사, judge입니다. 네, 오늘은 법과 질서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했어요. lawyer, judge, court, crime, prison까지 공부해봤는데요. 다섯 개 단어 마지막으로 복습할 수 있는 나만의 문장 만들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Laws help prevent crime. 네, crime 단어 배우면서 prevent crime 표현 배웠죠? 네, 범죄를 예방하는 것. 그래서 법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장 만들어보면 되겠죠? 네, 오늘 배운 단어 잘 기억해 두시면서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다섯 개 단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2강 문명의 형성과 각 문명의 특징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시간은 과거로도 무한하고 미래로도 무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 자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사라고 하는데 사를 기준으로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는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선사시대 때 어떠한 문화를 형성했는가를 배웠는데 오늘은요, 역사시대의 가장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문자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워볼 내용을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문명의 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문명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서 여러 개의 문명들이 등장했는데 이 문명이란 좀 발전된 인류의 사회를 말해요.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이 모여가지고 집약돼서 더 빠른 발전했던 그러한 공간들을 말하는데, 지역을 말하는데 이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지중해 동부의 여러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 문명들을 역사가들이 뭐 공부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공통점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공통점을 바로 이 문명의 형성에서 배울 겁니다. 즉, 이 문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성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의 문명에서 공통점을 배웠다면 차이점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오기 좋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문명들의 차이점, 여기가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됐죠. 자연스럽게 마을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는데, 이 마을은 농사 짓기가 좋은 큰강 유역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큰강 유역에서는 왜 이게 많이 형성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강가 주변에는 언제나 홍수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한 21세기에도 뭐 여름 시기에 뭐 한강 같은 데나 낙동강, 금강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면 물이 불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과학 기술 발전했는데도 이랬으면 과거에는 이게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이제 농사 짓고 마을이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물이 불어서 집도 잠기고 기르던 가축도 물에 떠밀려 내려가고 농경지도 잠기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 범람, 홍수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됐을 겁니다. 리더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계급에서 높은 지위에 차지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계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문명의 형성입니다. 관계농업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큰강 유역에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서 둑과 같은 관계시설을 만듭니다. 관계시설이란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수 가뭄을 좀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업을 관계농업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시설 만드는 건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명의 힘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한데, 이 공사 과정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뭐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지배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정치, 종교, 교역의 중심지가 도시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지배자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고 싶었겠죠. 그래서 주변 마을들과 도시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동 무기를 앞세워서 주변 지역을 통합하게 됐고요. 도시라고 하는 게더 확장되어서 도시 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전쟁에서 지배를 당한 사람과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그런 과정에서 계급 분화가 촉진되게 되는 겁니다. 즉, 지배를 하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쪼개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지배계급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정치와 제사를 담당하고 군대를 운영했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시를 조금 더잘 통치하고 더 확장하는데 많은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백성들, 피지배층들이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궁전과 신전을 건설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자를 사용하면서 제사의 내용, 세금 징수, 교역 활동 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시국가 형성되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냐면 공통점들에 집중하시면 돼요. 큰강 유역, 그리고 도시로 발전했고 지배계급과 문자가 사용됐다라는 거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의 문명을 다 살펴볼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농사가 더잘 됐고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 여기도 농사가 되게 잘 됐습니다. 동쪽으로 오면 인더스강 주변을 이제 형성되고 있는 인도 문명과 항어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문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에 나타난 문명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거, 4개의 문명 나왔죠? 공통점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였다. 맞습니다. 농경에 유리한 큰강 유역에서 자리 잡았다. 다 큰강 근처에서 발전한 문명들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활동을 통해 도시국가 형성한 것도 맞고요. 청동기를 사용하는 지배계급이 형성되었다. 이네 가지 모두 다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5번은요,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거지만 각 문명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차이점.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문명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살펴볼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큰 강 주변에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주변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언제든지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개방적인 지형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집트 문명은 좀 다릅니다. 북쪽과 동쪽은 바다가 있고요. 서쪽과 남쪽은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쳐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폐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고요.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통일왕조가 등장할 수 있었고, 여기는 통일왕조가 등장하기 어려웠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으로 각 문명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보자면, 기원전 3500년경부터 수메르인들이 우르와 라가시에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요,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지배계급이 되게 지위가 불안정했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신이야 라고 하면, 야, 너가 무슨 신이야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세력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냥 신의 부름을 받았고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신의 뜻이야 라고 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백성들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 중심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 볼게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데는 되게 불규칙적으로 홍수가 나는데 여기는 규칙적으로 이제 홍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이거를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지에서 처음에는 여러 도시 국가가 성립되었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강력한 통일왕국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도시 국가가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었다라면 이집트 문명은 이제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일왕국, 우리 지역끼리는 우리가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왕의 지위가 불안정한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왕의 지위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왕을 뭐라 불렀냐면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라오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나는 신의 대리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신의 아들이야. 즉 나는 신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차이점 혹시 이해되시나요? 신의 대리인은 신의 목소리를 받아서 대신 통치하는 거고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서 통치하는 거죠. 차이점을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신권 정치.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인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목소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합친 그런 신권 정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을 만들었고요. 이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대한 석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딱 선생님으로서 출제를 하기 위해서 딱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문제내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첫 번째가 신의 대리인과 신이다 라고 하는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적으로도 특징이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잦은 홍수와 이민족의 침입으로 지금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부터 되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많이 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세의 안정된 삶을 중시했던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너무 안정적이에요. 통일왕국이기 때문에 전쟁도 좀 적고 되게 평화롭고 범람도 정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돼요. 먹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기 편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 어떻게 될까? 이런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영혼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죽지 않고 사후 세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고요. 혹시나 모른 이제 사후 세계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책, 사자의 설을 바탕으로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이 사자의 설을 같이 묻어주면서 너가 죽고 나서 이러한 이제 코스로 이제 갈 거야. 사후 세계로 갈 거야.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타로 문화적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점성술 발전했고요. 태음역과 60진법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다 보니까 이 범람에 대해서 좀잘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합니다. 측량술, 토목기술, 수학, 기하학 모두 나일강의 범람과 관련 있는 그런 학문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발전했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진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시험 문제 되기 너무 좋죠. 태음력, 태양력, 60진법, 10진법 비교하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쐐기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이제 사용됐던 반면에 이집트 문명에서는 상형 문자를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종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에서를 한번 볼 텐데, 사자에서는 죽고 난 사람이 아누비스를 만나러 갑니다. 자, 오시리스를 만나러 가는데, 이 오시리스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아누비스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오시리스한테 가면은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내가 그 현생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이집트 문명은 죽고 나서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빌로니아 왕국 볼 텐데요. 이두 가지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분열되어 있던 도시국가를 통일했던 국가가 등장했으니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왕때 되게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자, 이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방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법전을 만드는데, 이 법전을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함무라비 법전을 바탕으로 통치를 잘했는데, 함무라비 왕 죽고 나서 점점 쇠퇴하더니 히타이트인들이 철제 무기를 앞세워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안정적인 지역에서 다시 혼란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죠. 자, 함무라비 법전 한번 보겠습니다. 25조. 만약 어떤 집에 발생한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간 사람이 재산에 눈독을 들여 훔친다면 그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즉, 재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200조. 200조가 좀 중요합니다. 200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과 신분이 동등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이는 부러질 것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게 202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폭행한다면 그는 공개적으로 소가죽 채찍으로 60대를 맞을 것이다. 분명히 같은 신분일 때는 똑같이 처벌했는데 신분이 높을 때는 더 많은 처벌을 받아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신분사회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함무라비 법전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사료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자, 가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대표적인 유산, 지구라트고요. 나의 대표적인 유산은 피라미드입니다. 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는 이집트 문명인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가,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이거는 이집트 문명이라서 틀렸고요. 2번, 사후 세계를 믿어 사자의 설을 제작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 3번, 우르 라가시 등의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다. 이게 정답이겠고요. 4번,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문명이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5번, 히타이트인들에게 멸망당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국가인 바빌로니아 왕국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자면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인데, 이 바다의 동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발전한 문명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해상 무역을 되게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곳곳에 이제 해상 무역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각 지역에 식민 도시라고 하는 걸 건설했다라는 거죠. 자, 이 식민 도시를 지중해 곳곳에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식민도시

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는 나중에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우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유럽에 표음문자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돼요. 보통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거는 문자 하나의 의미가 있는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한글이나 영어는 이제 뭐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하지만 조합하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표음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페니키아인들의 표음 문자가 알파벳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헤브라이입니다. 헤브라이는 기원전 110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교를 창시한 거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특징이냐? 바로 과거에 있는 많은 종교, 그 국가에서는 이제 종교가 어떤 형태였냐면 여러 명의 신을 섬겼어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뭐 번개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신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했던 게 나는 번개의 신을 믿는데 너는 바다의 신을 믿어? 라고 하면서 통일되지 않고 충돌됐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교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그 유일신을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유일신이 있어요. 그거를 더 갓이라고 부릅니다. 이더 갓의 유대교에서 명칭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지 않아요. 오직 신은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어떤 거냐면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파생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크리스트교 발전할 때도 설명할 거지만 이 유대교의 가장 큰 단점은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였다라는 점이에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었고 오직 여호와가 유대인들만을 구원해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걸 극복했던 종교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게 문명은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전한 문명인데,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을 바탕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이들은 되게 잘 성장했는데,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됐던 그런 문명입니다. 나중에 그리스 세계 할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거는 인도 문명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되게 발전했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자, 계획 도시인데 도로와 하수시설, 벽돌집, 목욕탕 등이 질서 있게 배치되면서 되게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역하고 그림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인도 문명 사람들한테 한 가지의 단점, 그 재앙이 불어닥치게 되는데 바로 아리아인들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아리아인들은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들은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민족을 의미하는데 물가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던 그런 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인더스강 유역으로 침입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점점 확장이 돼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기원전 1000년경에는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원래 인도 문명이 발전하던 지역이 인더스강이에요. 인더스강. 근데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했어요. 그들이 인도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됐고 점점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갠지스강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중심지는 갠지스강 근처가 좀 되게 발전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때부터 등장하게 됐던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 인도 문명을 다스리던 그 원주민, 원래 살던 주민들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원주민들은 다수고요, 아리아인들은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아리아인들이 다수의 이 인도 주민들, 그리고 발달된 문명을 지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이 됐던 것이죠. 일단 첫 번째로 아리아인들이 썼던 거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철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서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발달된 농업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했고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인도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저항하지 못하게끔 막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힘을 통한 통치는 언제든지 힘이 약해지면 빼앗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내가 좀 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장기적으로 지배하지, 고민하는 끝에 등장했던 게 바로 카스트제라고 하는 신분제입니다. 자, 이 신분제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엄격한

신분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크게 메뉴에서부터 보면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할수 있는데, 아리아인들은 바이샤 계급까지 보통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들은 지배를 당한 민족들, 피지배층 혹은 인도 문명의 원주민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브라만부터 보자면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으로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습니다. 바이샤는 일반 평민인데, 아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신분이 쪼개진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지배를 당한 수드라들은 이제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태양, 물, 바람 등 자연 현상을 숭배하면서 이 카스트제를 옹호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황허강 일대 비옥한 황토지대에서 농경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되게 됐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되게 넓잖아요. 인구도 많고요. 그 이유가 황허강이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에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명을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나라는 역사상으로 상나라라고 하는 국가인데, 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했습니다. 은허라고 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들은 이 많은 중국인들, 넓은 중국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지 고민하다가 신권정치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자, 신권정치는 앞서 설명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말하는 그런 명령들이 내 뜻이 아니고 신의 뜻이야. 혹은 나는 신이야라고 하는 신의 힘을 빌려서 통치하는 걸 신권 정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나라에서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왕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 그 내용을 갑골문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역할, 뭐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왕이 그냥 설정해 버리면 안 믿을 사람이 많으니까 점을 봤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야, 봐봐. 이건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따라줘야 돼. 안 따르면 너희들 신에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의 이제 그런 의지라든지 영향, 그 위치에 좀 많이 의탁해서 정치를 했던 게 신권 정치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갑골문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중국 문명은 여기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갑골문 한번 볼 건데, 갑골문은요, 거북이의 배딱지 혹은 동물의 뼈를 이용한 건데, 점을 치고 그 점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청동솥은요, 제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상나라가 정치를 할때 신권 정치의 면모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기원전 11세기경에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영토가 너무 넓은데,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의 뜻으로 통치하는 게 한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상나라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만이 많아서 멸망을 하게 됐거든요. 주나라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통치 체제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봉건제가 뭐냐면 영토가 너무 넓잖아요. 이 모든 영토를 왕이 직접 다스리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왕족이나 이제 공을 세운 공신들한테 이 지역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잘 다스려. 대신에 내가 필요할 때 너는 나한테 군사력도 보내줘야 되고 곡식도 보내줘야 돼. 라고 한 일종의 계약을 맺은 다음에 보낸 거죠. 자, 그러한 형태로 진행됐던 게 봉건제인데, 보겠습니다. 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지역에 제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제후는 보통 자신의 가족이나 공신들을 보냈습니다. 이 공신들은 토지와 백성들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대가로 제후는 왕에게 곡물도 바쳐야 되고,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왕에게 바쳐야 되고, 군사적으로 왕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졌던 게 봉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왕과 제후는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즉 첫째 아들 그 라인을 종가라고 하는데, 그 종가 라인을 왕이라고 부르고요. 둘째 아들 이후부터는 분가라고 불러요. 그 분가는 제후 역할을 했다.

0: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봉건제다라고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친척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사촌이나 뭐 사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볼수 있지만 뭐 6촌, 8촌은 쉽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런 혈연 관계가 약간 희석되게 되는 거죠. 옅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제후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보면은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공물도 바치고 군사적인 봉사를 하면서 왕을 보필해야 되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걸 잘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주나라도 봉건제에서 이제 봉건제 끝에 이제 제후들의 통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주나라의 봉건제를 물어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로 확립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말했던 봉건제입니다. 1번, 상을 무너뜨렸다. 상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했죠. 2번, 은어를 수도로 삼았다. 이건 상나라에 관련된 설명. 3번,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겼다. 이집트 문명에 관련된 설명. 지중해 동부에서 발전하였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문명, 헤브라임 문명, 그 다음에 에게 문명. 틀렸고요. 5번, 태양력과 십진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면 태음력과 육십진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헷갈리게 할수 있는데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건 이집트 문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명들 각각의 특징을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인 거 아시죠? 그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언제나 복습하시고 문제풀이까지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와 씨름 중인 사람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밤 열매 수확 작업.
1: 열롱밤 모양 마루 따로윙 매달고 뛰어가.
0: 평균 30kg이 넘는 밤 열매를 옮기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맙니다. 한편 태국 대표 관광 선물인 과일 비누. 알록달록한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2: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0: 비누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김한 씨에게 끊이지 않는 돌발 상황.
3: 긴급사네.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0: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태국 현지에서 뚝심처럼 끝까지 혼자 비누를 만들어 온 그의 성공기.
2: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0: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납품 매장만 1,000개 이상, 세계 14개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여전히 발로 뛰는 게 일상입니다.
4: 아, 배고파가지고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0: 한편 과일의 왕 두리안을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를 맨몸으로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5: 엄마, 그 미식 봐, 엄마.
0: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5: 혼자 롤롱마 돈 후와

아침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해진 한 공장.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건 바로 팜 열매인데요. 팜유 수출국 세계 3위인 태국. 국민 대다수가 식용유로 팜유를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인답니다. 뜨거운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팜 열매. 붉고 작은 열매 속에는 풍부한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데요. 태국에서만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팜 열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열매인 셈이죠. 팜 나무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한 농장. 태국은 연중 뜨거운 기후가 이어져 팜 열매가 자라기 좋은 기후인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팜 열매 수확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잘 익은 팜 열매랍니다. 팜 열매는 삶거나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팜 열매는 잘 익을수록 기름 함량이 많아져서 수확할 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팜유는 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국의 한 휴게소. 태국 사람들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튀김 만두, 까리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때도 팜유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고온 조리의 강한 특성 때문에 태국의 다양한 요리와 길거리 음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태국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팜유 농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나무 높이 달려 있는 팜 열매를 딸 수 있게 길이 조절은 기본. 장대 끝에는 팜 열매를 자를 수 있게 날카로운 낫이 달려 있는데요. 각자 키아우를 점검한 뒤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는데요. 이때 팜나무를 수시로 올려다 보는 작업자. 팜 열매를 찾고 있는 걸까요? 팜나무의 높이만 평균 20m 이상. 거대한 야자나무 잎속에 숨어있는 팜열매가 잘 익었는지를 판별하는 건 곧 팜유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목표 팜열매를 찾은 작업자. 바로 수확에 들어갑니다. 긴 키아유로 거대한 야자잎부터 제거해내는데요. 야자잎 하나만도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인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잎을 잘라내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팜 열매. 열매는 나뭇잎보다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줘야만 하는데요. 수십 미터 나무 위를 올려다 보며 해야 하는 작업. 이때 떨어지는 열매를 재빨리 피하는 것도 작업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팜 열매. 나무의 높이와 작업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키아우. 덕분에 높게 달려있는 팜 열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긴 장대 끝에 날카로운 낫이 달려있어 조금만 방향이 빗나가도 위험천만한 상황. 먼저 위치를 잡기 위해 바닥에 대고 긴 키아우를 나무에 세우는데요.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드디어 수확한 팜 열매. 열매가 떨어지는 방향도 늘 예의주시해야만 하는데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전쟁터. 한참 수확을 하던 작업자가 키아우를 내려놓는데요. 억센 야자나무를 상대하다 보니 칼날이 무뎌지는 게 다반사. 수시로 이렇게 칼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키아우 칼날의 날카로움은 곧 작업 속도와 직결되는 일. 수확 속도를 위해 정성스레 칼을 갑니다. 키아우를 날카롭게 재정비한 후 다시 수확에 나서는 작업자. 그 사이 태양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수확량을 맞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데요. 연이어 떨어지는 팜 열매.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필요한 팜 수확 작업. 게다가 고온의 날씨까지 작업자들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리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려운 극한의 팜 열매 수확. 30시간의 작업 만에 온몸을 땀으로 샤워했습니다. 이야, 진짜 힘드시겠네요. 잠시 물을 마시며 체온을 식혀주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든 폭염과의 사투. 물 한 모금은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와 거친 현장을 버텨낸 손에는 채울 만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야자수 잎을 돗자리 삼아 다 함께 둘러앉은 작업자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합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땀 흘려 일한 작업자들에겐 최고의 만찬인데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고된 하루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 서로의 고단함을 나누며 또다시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워야 할 수확량이

0: 남았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 강도는 두 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데요.
1: 문 닫지 않았거나 본문 이런 데다 약간 너무 힘이 나서.
0: 작업자들의 마음은 모르고 더욱더 거세지는 비바람.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 강해진 빗줄기로 인해 결국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지나가고 다시 뜨거운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농장 한쪽에선 수확한 팜 열매를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열매 하나당 무게는 평균 20kg에서 30kg. 열매 하나를 올려드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무겁고 날카로운 팜 열매를 옮기기 위한 필수 장비. 열매를 찌를 수 있게 끝은 뾰족하게 설계. 나르기 좋게 손잡이가 달린 세막대인데요. 수확이 시작됨과 동시에 트럭에 옮겨 담아야 하기 때문에 팜 열매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요.
2: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1: 농담.
0: 무려 30kg에 달하는 팜 열매 나르기 도전에 나선 극한 PD. 호기롭게 열매를 찌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체력 좋다고 소문난 극한 PD 들어올리는 것조차 난관입니다. 열매 하나조차 제대로 옮기지 못했네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2차로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실패. 아유, 잘 좀 해보지 거참. 3차 도전도 실패.
2: 아,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1: 그만 담 바짝 요래요. 그 담 두번 요래요. 만 가능하니?
0: 긴 막대로 열매를 찌른 후 열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허벅지를 받쳐준 다음 어깨에 받쳐서 열매를 옮겨주는데요.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중노동. 그런데 어깨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오랜 작업 끝에 완전히 변형돼버린 어깨. 고된 노동의 흔적입니다. 팜 열매를 가득 실은 트럭은 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팜유 공장으로 곧바로 옮기는데요. 그날 수확한 팜 열매는 그날 바로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3: 이 농장 팜팔란 กำลังผลิตอยู่ที่วันละ1,200ตันต่อวันผลิตน้ำมันอยู่ประมาณ200ตันต่อวัน
0: 농장에서 들어온 팜 열매를 공장 안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하다 보니 신경이 두 배로 쓰이는 작업입니다. 농장에서 걷어들인 팜 열매는 지지할 틈 없이 팜유로 만들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운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상의 품질로 거듭나기 위해 서둘러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공장에 도착한 팜 열매는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고온의 증기로 쪄내는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열매를 분리하고 으깨 기름을 짜내는데요.

0: ปลาหลังนึ่งแล้วมันจะแตกมันนะมันจะเยอะมากหลังจากนึ่งในเนื้อปลาเนี่ยแตกตัวกลายเป็นน้ำมันจะเห็นว่ามีลักษณะมันวาวอยู่ที่เนื้อหลังจากนั้นเดี๋ยวเราจะไปแยกระหว่างเม็ดปลาล์มกับทลายปลาล์ม
1: 이제 추출에는 기름에서 불순물 제거와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맑은 팜유가 완성됐는데요. 태국 요리에 사용되는 식용유부터 과자와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 비누와 화장품, 세제 등 각종 생활용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느덧 고된 하루가 지나가고 작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든 하루였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힘을 얻곤 하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팜 열매 수확 일을 하는 남편.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인데요. 피로를 날려줄 음식.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랍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늘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태국의 수도 방콕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문화 중심지인데요. 태국 관광객들의 필수 구매 선물, 바로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입니다. 언뜻 보기엔 열대 과일처럼 보이는데 향까지 똑같아서 과일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랍니다.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보는 즐거움에 향기로운 즐거움까지 관광객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안녕하세요. 김한여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비누 사업을 18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비누들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꿀비누도 있고 옥수수 비누도 있고 망고스틴 비누도 있고 석류 비누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비누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과일 모양 비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1: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곳에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기 위해 고용되는 직원만 약 50여 명. 인원이 많다 보니 아침 조회는 필수랍니다.
2: 아침에 오면은 조회를 해요. 위생 상태라든가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나 체크를 합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공지사항. 바로 전날 출하한 불량품 이야기인데요. 순식간에 심각해지는 분위기.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비누 만들기. 매일 아침 반복되는 꼼꼼한 점검. 한순간의 실수가 불량률을 높일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0: 이런 거를 내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회의 내용이었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다양한 국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통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김완 씨. 본격적인 제작 작업 전 청결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2: 저희가 머리 싸라고 투구 싸, 사망을 싸하.
1: 깨끗한 비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위생. 제조 과정 중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면 제품의 색상과 향,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랍니다. 벌써 비누 작업이 한창인데요. 포장을 앞둔 다양한 비누들, 모양도 색도 다양합니다.
3: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종류였는데 지금 또 많이 줄였어요.
1: 망고부터 두리안, 코코넛, 망고스틴까지 태국의 다채로운 열대 과일이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김한 씨는 왜 태국까지 와서 비누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4: 제가 대학교 2년 중퇴를 하고 태국에 이제 가이드로 처음에 와게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짜뚜짝 시장을 또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매장에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팔고 있었던 게 사각 모양의 비누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안에서 방 두 개짜리였는데 그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레인지 사다가 거기서 비누 녹이고 색소 넣고 향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둘이서 같이 이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1: 비누 사업을 위해 무작정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던 김한 씨. 밤낮으로 비누 베이스를 만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4: 아직도 마음에 남는 거는 어떤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그때 당시에 제가 300만 원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단 친구들은 연락을 다 끊고 결론적으로는 300만 원을 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1: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태국의 직영 매장 두 곳에 유통 매장만 천여 곳, 전 세계 14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유명 과일 비누로 성장했습니다. 비누가 유명해질수록 김한 대표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공정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3: 지금 이거는 가정소다예요. 비누를 만드는데 가정소다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1: 가장 먼저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계.
0: 긴급 사례.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지금 저도 혼납니다. 실제로.
3: 에? 뭐기 그때 문이오메 차요.
1: 비누 베이스 제조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건데요.
3: 비누가 단단해서 잘 안 돌아가가지고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은 돌아가야 되니까.
1: 원료의 배합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 공정이 중단되면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다행히 다시 재가동되는 기계. 이제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식물성 오일과 계면활성 성분, 보습 성분 등을 배합해 만드는 비누 베이스. 혹여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배합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직접 삽으로 꼼꼼히 휘저어주는데요.
3: 크림화가 된 거는 비누가 된 거예요. 제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글리세린을 넣어버리면 가정소다가 비누 안에 남게 돼요. 물론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비누를 사용할 때 얼굴이 따갑다거나 몸이 건조해진다거나.
1: 이제 비누의 보습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높여주는 성분인 글리세린을 섞어주는데요.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비누의 품질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기계 곁을 지키며 폐압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3: 투명도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색깔도 그렇게 뭐 진한 갈색도 아니고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1: 이렇게 비누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3: 인터넷에서도 안 나오는 정보고 공장 비밀이라서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 전혀 없었어요.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점이 생기거나 물렁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했던 게 저희가 방이 총 3개가 있는 주택단지를 빌렸었는데 한 방에 꽉 찼었어요. 그 쓰레기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뭐랄까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1: 이제 완성된 비누 베이스를 틀 안에 부어 굳혀줘야 하는데요. 이때 작은 수세미를 함께 넣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3: 수세미로 넣으면은 일단은 자연스러움도 있지만은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어떤 그런 타우 같은 거를 뭐라지? 때타우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천연 수세미로 이렇게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틀 안에 비누 베이스를 붓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남았는데요. 바로 과일 모양에 맞는 향과 색소를 넣어주는 것.
3: 태국은 향이라든가 색소가 강한 거를 좋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색도 일반적인 색보다 더 강하게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각각의 모양에 비누 베이스를 부어준 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붙인 후 비누가 완성되는데요. 붙이는 과정에 따라서도 비누의 단단함과 투명도,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랍니다.
3: 아보카도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몇 번 젓다 보면은 굳어가지고 껍질이 표현이 돼요.
1: 더 실감나는 과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거친 껍질을 표현한 뒤 매끈한 속을 표현해주면 진짜 아보카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보카도를 쏙 닮은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아이야, 정말 똑같네요. 인기가 좋다 보니 매일 쏟아지는 주문량.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드는 작업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3: 지금 불량품 발견했습니다. 불량품. 치명적인 불량품이에요. 여기다 노란색을 일단 약간 조금 흘렸어요. 그래서 리사화디가 여기만 노려야 되는데 여기가 흘렸으니까 이거는 외부로 못 나갑니다.
1: 작은 실수도 불량품으로 이어지는 예민한 수작업. 결국 직원들 모두를 호출합니다.
3: 아니 떡바이나 똥로왕 야호뺀 똥빼양이.
1: 반복되는 작업 속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
3: 사람이 하는 거고 점검을 안 해주면은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냥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2: 아.
1: 그날 저녁 퇴근 후 김한 씨가 돌아온 것은 집인데요. 예쁜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김한 씨. 김한 씨에게 딸은 자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0: 집에 오면 아빠잖아요. 하루의 피곤함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1: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기도 한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던 타국 생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직원들은 어느새 김한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0: 가족처럼 지내요. 왜냐면은 1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소중한 직원들이죠. 그래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렇게 지내요.
1: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특별한 곳을 찾아온 김한 씨. 비누에 들어가는 새로운 향을 구하러 온 건데요.
3: 사디캅.
0: 저희가 쓰는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요. 또 그다음에 손님들이 또 원하는 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려고 가끔 이렇게 옵니다.
1: 비누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향. 미묘한 향 차이로 제품의 완성도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자연 재료에서 얻는 은은한 향은 비누의 품질을 결정짓는 노하우랍니다.
0: 파카파오 음식 같은데 볶음밥 있죠?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리 만들 때 그런 커리에 이제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면 되게 향이 좋아요.
2: 폭남만디다 에센셜 오일이다가จะไปเป็น วัตถุดิบ raw material ของ flavor กับ fragrance เรา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ทํา fragrance ที่ลงเครื่องสําอางใช่มั้ยคะอย่างของสบู่แล้วก็มีเป็น flavor ที่เป็นลงอาหารด้วยค่ะ
1: 원재료 18톤에서 나오는 농축액의 양은 약 10kg 정도. 그만큼 귀해서 향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새로운 향을 시향해 봅니다.
0: 스테이지 찍어보세요. 굉장히 달콤해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아이디어로 상으로는 여기 있는 거 한 세 개만 이렇게 섞어도 신제품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이디어가 또 샘솟네요. 많이 덕분이라.
1: 시내에 나온 김에 인근 과일 시장도 들른 김한 씨. 과일은 김한 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3: 신제품 좀 만들려고 과일 좀 고르러 왔습니다.
1: 다양한 과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모양을 관찰해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늘 연구하는 김한 씨.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3: 아무래도 좀 작은 걸 같이 만들어서 망고비누랑 릴라바디랑 그다음에 망고스틴 미니로 하나 좀 더 상품 개발을 해볼까.
1: 색과 질감, 향의 특징까지 세심하게 분석,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 손님들이 저희 상품을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한 발 앞선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며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온 과일 비누.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분주한 공장. 전국에 있는 매장에 제품을 배달해 주는 날인데요.
0: 여기.
1: 그 양만 수천여 개입니다.
3: 이제 배달 나가야 돼가지고요.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이동합니다.
1: 배송해 주는 일까지도 직원들을 쓰는 대신 직접 해야 성이 풀린다는 김환 씨. 오늘 식사는 차 안에서 대충 해결합니다. 배송이 있는 날에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데요.
5: 아, 배고파가지고 빵 먹고 있어. 빵. 쇼핑몰이다 보니까는 일단 밥값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는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1: 힘들고 불편한 것보다 비누 전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김한 씨. 처음으로 들른 곳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한 쇼핑몰. 처음엔 낯선 이방인이 판매 권한을 얻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6: 태국 전통 토산물 뭐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니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판매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러면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한번 제안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본사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저희 거를 제안을 한 다음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1: 김한 씨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완성된 다양한 비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향기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3: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이 좀 더 성장을 해서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수출을 하면서 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 여기서 과일 비누를 잘 만들어서 팔고 있구나.

0: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1: 해가 지면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는 태국의 야시장.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은 바로 과일의 왕 두리안.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한입 먹는 순간 퍼지는 강렬한 향과 진한 풍미.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태국의 여름. 두리안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두리안 수확을 위해 오늘도 농장에 나온 작업자들. 태국의 두리안 농장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 두리안. 수확 시기와 품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두리안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은 몸을 지탱해줄 밧줄인데요.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이어지는 두리안 수확 작업. 숙련된 작업자가 맨발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위험한 작업 과정. 아래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20m가 넘는 나무 정상에 오른 작업자. 재빨리 밧줄을 나무에 고정한 후 잘 익은 두리안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잘 익은 두리안만 선별해서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데요. 두리안을 찾아 아슬아슬한 고공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긴장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을 천 하나로 받아내야 하는 작업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가시도 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나뭇잎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 위 작업자와 밑에서 받는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빠르게 잘 익은 두리안을 찾아내는 작업자.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정확한 신호가 중요합니다. 두리안의 무게는 평균 2에서 4kg. 가속력이 붙으면서 작업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0: 두리안 수확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결국 비가 내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비. 결국 오늘 수확 작업은 철수하고 마는데요.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 오늘은 평소보다 한참 부족한 수확량.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잠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두리안을 수확하며 생긴 것들인데요. 거친 손끝에 치열한 하루와 긴 세월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두리안을 찾아 직접 농장까지 온 손님들.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의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집니다. 이야, 정말 먹고 싶네요.
1: 두리안 พื้นบ้าน ของ กระบี่ ครับ เนื้อ จะ เยอะ หน่อย ครับ สี จะ สวย รสชาติ ก็ ดี ครับ หวาน อร่อย เพราะ ที่ นี่ อยู่ ใกล้ ภูเขา ภูเขา เยอะ บรรยากาศ ดี ครับ ทุเรียน ก็ เลย อร่อย ไป ด้วย
0: ครีม처럼 진하고 고소한 두리안의 풍미.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맛인데요.
2: 완만 아로이 마카. 벤 두리안 티 ธรรมชาติ แล้วก็ ออร์แกนิก ด้วย ครับ.
1: 과일의
0: 왕 두리안은 묵묵히 다음 수확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입니다. 만나 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편안한 조동사를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챕터 3에 5부터 8에 해당하는 유닛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조동사를 공부할 건데, 오늘 마지막 유닛에 해당하는 유닛 8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정리를 또 해볼 겁니다. 교재 62쪽을 펴주시면 유닛 5, should와 ought라고 하는 표현이 보여요. 하는 게 좋겠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충고나 제안을 할때 should나 ought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것도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한 덩어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must나 have to에 비해서는 그 의미가 약해요. 여기 지금 해석에서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should를 한번 생각해 보면 you should take the pill.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너 약을 먹는 게 좋겠어라고 해서 약 당연히 먹어야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해야지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와 같은 말들을 할때 쓰는 게 바로 should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은 should not, shouldn't를 써주면 되고, 또 ought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해야 한다인데 should보다 강하고 must보다 약하다. 그런데 이거 구별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So you ought to take the pill 이라고 하고, 또 부정을 할 때는 you ought

from my brother's shoot. 어떤 의미의 말일까? Take care of는 돌보다란 말입니다. Should가 먼저 나와야겠죠? I should. 나 해야 한다. Take care of. 돌봐야 한다. 누구를요? My brother. 네, 남동생을 돌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어서 I should take care of my brother. 라는 거, 나 남동생 돌봐야 해. 라는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번엔 ought가 바로 보이네요. 문장의 주인공부터 확인해 보면 they입니다. 그들이요. 해야 한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 ought 하나의 덩어리니까 묶어볼게요. They ought to. 뭘 해야 한다. 동사 잡아야겠죠. Listen. Listen은 누구와 짝꿍이다? 전치사 to와 짝꿍이다. 이렇게. Listen to my advice. 내 조언을, 내 충고를 들어야 한다. 누가? 그들이. 자, 이어지는 B입니다.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래요. 보니까 not이 있네요. 이거 부정의 의미를 만들라는 거죠. 너는 like that. 그와 같이 말해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이때 ought가 있습니다. ought를 쓸 건데 not이 있으니까 not은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 ought와 to 그 사이에 넣어서 not to talk like that.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고하는 거죠. 8번 볼까요? You, 너는 about it too much.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더 정확히는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you should not. 너 하지 말아야지. 너왜 그러는 거야? shouldn't worry about it too much.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느낌을 살려서 don't have to. 라고 얘기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should not, shouldn't. 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안 되지. 왜 그래? 라고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지난 시간처럼 매끄럽게 편안하게 진행되고 있죠? 괄호 안에 말과 should 또는 ought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1번 볼게요. 그녀는요, a table for us in advance. In advance.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미리, 먼저, 앞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를 위한 테이블을 뭐한 걸까요? 자리를 Reserve는 예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약해야 합니다. 이런 말로 쓰면 좋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We should 혹은 she should 혹은 she ought to reserve라고 써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했으니까 이 맥락에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괜찮고요.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우리를 위한 좌석을, 자리를 예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통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맥락에서는 식당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뭐 테이블을 잡다라고 우리말처럼 쓰는 겁니다. 3번 볼게요. 그는요, for the test next week. 다음 주에 시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should 혹은 ought to study for the test next week. 다음 주 시험을 위해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얘네가 똑같이 should나 ought를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우리는요, too much sugar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걸까? 너무 많은 설탕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부정해주기 위해서 we should not 혹은 shouldn't it 혹은 ought를 부정해서 not it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너무 많은 설탕을 먹지는 말아야지의 느낌입니다. 8번 볼게요. All of you, 너희 모두 혹은 당신들 모두 at least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은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should 혹은 ought to exercise라고 쓰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유닛 6로 가면은 had better, would rath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문법 항목으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잘. 그렇지만 얼마든지 대화 표현이나 또 본문의 표현으로 등장하곤 하는 조동사 표현들이에요. So had better 하는 게 낫다라는
should보다 강한 충고입니다. 너 곧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지라고 조금 세게 말하는 느낌. 그리고 would rather는 차라리 무언가 하겠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예문을 보면 I would rather stay. 나는 차라리 그냥 있을래, 머물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 분명하면 없기도 하는데 이 말은 보통 선택지가 두 개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느니 차라리 이거 할 거야 라는 걸 그냥 영어로는 would rather를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문은 had better는 그 뒤에 not을 붙여주고 would rather도 그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 않는 게 낫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느낌이고 이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문문은 should I go n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had better는 의문문으로 잘 쓰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으로 should를 사용한다. 그리고 would rather라고 하는 말은 하기보다라는 비교 대상을 자주 쓴다. 그리고 than 뒤에 같은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에 주의를 해라. 이 말인 거죠. 여기 stay 쓰고 여기도 leave를 쓴다. 동사를 똑같이 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1번, 2번, 4번을 알맞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You, 너는 3개나 했네요. Had better not, would rather not, be careful, the road is slippery. Slippery, 우리말로 하면은 미끄러우니란 말입니다.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길이 미끄러우니까 뭐 해라?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돼. 라고 충고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had better. 2번 볼까요? I feel tired. 나 피곤해. So, 그래서 나는 had better not, would rather not stay home. 어떤 말일까요? 여기 세개 중에서 맥락상 자연스러운 건이 뒤에 집에 머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게 낫겠어. 나 집에 있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 집에 있겠다 라는 would rather가 가장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4번. 나는요, ask him, then wonder. then이 나와 있고, 이 wonder, 궁금해하다란 말이죠. 아, would rather 쓰라는 거구나. 나는 그에게 차라리 물어볼래. 뭐 하느니? 궁금해하느니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흔하게 쓰는 그 문장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would rather 골라주면 되겠죠. would rather A, then, B.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A, then, B라고 할 때는 동사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A와 B에. 자, 이제 B로 가볼게요. 괄호 안에 말과 had better 또는 would rather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우리 계속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조동사의 알맞은 형태, 그러니까 알맞은 의미를 생각을 할 때는 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3번. You first or wait for them to come. 아, 뒤에를 먼저 보면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would가 있으니까 would rather 쓰면 되겠네요. Would you rather 다음에 is이라고 하는 동사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너 먼저 먹을래? 아니면 걔네들 오는 거 기다릴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해석할 때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to 부정사가 있기는 한데 앞에 for them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고 고민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뒷부분에서도 to 부정사 얘기하면서 정리할 거지만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to 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때 for 다음에 목적격, for 다음에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무엇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4번. 굉장히 오늘 춥다고 합니다. So you. 너는 장갑과 부츠를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had가 또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had better wear 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워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워크북은요, 일단 A번 먼저 보면, 괄호 안에 말과 had better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You, 너는 on the test or you will get an F. 아니면 너 F 받을 거야. 낙제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어떤 말 써야 될까요? cheat이라고 하는 건뭐 속이다. 혹은 바람피다. 이런 의미가 있어. 여기서는 부정행위를 한다란 말인 겁니다. So you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not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을 어떻게 한다? had better not. 너 cheat 하면 안

근데 부정행위 하면 안 돼.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F 받을 거야. 라는 거야.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부정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그 기계는, 디바이스는 기기란 말입니다. 그 기기는요, is complicated. 복잡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 기기는 복잡합니다. 너는 the safety guidelines. 너는 안전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수칙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긍정의 의미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had better follow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B번은 이만 볼 거예요. 괄호 안의 말과 would rather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겁니다. 그런데 된 다음에 동사 덩어리가 보이죠? 나는 영화를 보느니 차라리 음악을 듣겠다. would rather 다음에 listen to 써주면 끝이죠. 자, 이제 절반 지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심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used to 이전에 분명히 강의에서 제가 이거 배우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할까요? 기억한 친구들 강의를 정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would도 짝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과거에 하곤 했다와 같이 과거에 반복하던 일, 그런 습관은 used to와 would로 쓴다. 그래서 used to를 독립적인 문법 항목으로 잡는 교과서도 많아요. 그래서 의미는 지금 동일해요. 그래서 예문을 봐도 I used to go there on Sunday나 I would go there when it rained나 그리고 가곤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를 잘 봐야 돼요. 여기 한번 별표해 볼게요. Be used to는 완전 다른 의미가 된다. 일단 무슨 차이가 있냐? Be used to. 발음이 이렇게 해요. 그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면 무언가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험에 나오는 빈출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투부 정사의 역할이 되어서 무엇 하는 데 사용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될까? 수동태가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used to와 be used to 명사 동명사 그리고 be used to 동사 원형 이세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이걸 사실 또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께서 강조했던 내용이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used라고 하는 건 그냥 조동사 표현으로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be used는 그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아, 이거 수거 표현으로 알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수동태구나라는 걸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예문을 하나씩 계속 접해 보면서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예 예문을 하나의 덩어리를 통으로 외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would는 뭐냐?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못 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상태 동사와 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라는 것까지 너무 깊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세요. 대표적으로 There would be a tree라고는 안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라고 할때 왠지 There would be a tree라고 해도 될것 같지만 There used to be라고 이렇게 아래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There used to be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있곤 했습니다.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live라고 하는 것도 상태인 거죠. 이걸 동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he would live here라고 안 하고 he used to be here, live here라고 얘기를 하며 그러면 그는 여기에 살곤 했습니다.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라는 말인 거죠. 정리. 과거의 습관적 행동을 나타내는 would는 상태 동사인 이런 말들과 쓸수 없다. 다 아는 말들일 겁니다. 그리고 used to를 써야 한다는 게 특징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would와 used to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감을 잡아야 돼요. would는 제약이 좀 있어요. 그렇죠? would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안 쓰인다. used to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사실 맥락을 안 보고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고를 수 있다. 무엇이에요? 빨리 얘기해야죠. EST를 고르면 된다. 확인해 볼까요? 나는 작은 집에 살곤 했습니다. 이럴 때 살다는 뭐라고 했어요? 상태 동사이니까 would 아니고 used라고 해야 된다. 2번 볼게요. 우리 엄마가요, would 혹은 is used to read novels라고 합니다. 소설을

0: 일꾼에 따른 말이 되고요. 오른쪽처럼 나오면 말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 엄마는 사용됩니다. 소설을 읽는 데 사용이 된대요. 뭐죠? 엄마가 무슨 돋보기 안경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is used to, be used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하는데 사용되다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상하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회대를 골라야죠. 자, 이제 B로 가볼게요. 과거완의 말과 used to 또는 would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네요. 소연이는요, going climbing, climbing 하러 가는 걸 좋아하곤 했대요. 자, 좋아하다. 이거 상태예요, 아니에요? 좋아하다라고 하는 건 감정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태잖아요. 그러면 would 말고 뭘 써야 된다? used to 써서 used to like going climbing. 3번. 내 할아버지께서는요, fairy tales, 동화를 말씀해주시고는 이야기해주시곤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tell이라고 하는 건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used 혹은 would 둘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자, 내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의도가 무엇일까요? 빈칸에 would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눈치 빠른 친구들. 그러면 상태 동사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Leave, go, no. 보자마자 몇 번과 몇 번? 1번과 3번은 상태 동사입니다. Mark는 인도에 그의 가족과 살곤 했습니다. 3번은 내 삼촌은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알곤 했습니다. 이거 전부 상태이니까 used to만 됩니다. 하지만 내 아빠와 우리 아빠와 나는요, 주말마다,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때는 상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would를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겁니다. 조금 고난도 유형에 속하긴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막 구별해서 많이 설명하시지는 않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워크북 문제 풀어보고 어느새 이제 마지막 유닛으로 가볼 건데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과로한의 말과 used to 또는 would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상태 동사인지 아닌지만 잘 구별하면 돼요. There 보자마자 정답 무엇? 자, 빨리 말해보세요. 있었습니다. There used to be 라고 써야죠. There would be 안 씁니다. A bank behind the church. 교회 뒤에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내 친구 중에 한 명은요, me after school. 방과 후에 나에게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연락하다는 상태 아니잖아요. So used to 혹은 would call. 그다음 7번 볼까요? The tall building. 그 키가 큰 높은 건물은요, a hospital. Hospital. 병원이죠. 병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때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used to be 라고 쓰면은 이제 마지막 유닛입니다. 아우, 너무 잘 따라왔어요.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조동사 해부 과거분사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1호 개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문법이기는 해요. 왜 그럴까? 고등학교에서 주로 다뤄지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의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낼 때는 동사를 조동사해부 과거분사 형태로 쓴다라는 건데, 왜 그런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됩니다. 볼게요. must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고 있어요? 무엇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현재 어떤 일에 대해서 추측을 할때 쓰는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했음에 틀림없다. 이거 과거를 추측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잊었던 게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조동사의 특징을 생각해 보죠. mus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동사입니다. 근데 조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과거시로 바꿀 때 이렇게 must를 musted와 같이 쓰지 않습니다. 과거의 의미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는 하는데 이 방법이 없어요. must를 생각해 보면 musted란 말도 없고 과거형이 없는데 했음에 틀림없다. 이 과거의 의미는 전달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must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만만한 어디를 건드리겠다. 여기를, 이 뒤에를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have 과거분사라고 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던 형태인 거예요. 현재 완료 형태죠. 이걸 활용해 쓰겠다는 거예요. 왜? 앞은 건드리기 그렇다 이겁니다. 뭐 갑자기 이거 얘기하겠다고 머스티드와 같은 말을 만들 수는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은 안 되니 어딜 보자? 뒤를 보자. 그래서 have 과거분사가 어떤 시점에 차이가 날 때, 혹은 이런 의미, 과거의 의미를 전달할 때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must have forgotten, 잊었던 게 틀림없다와 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말들 잘 보면요, cannot, can't는 어떤 의미를 쓰여요? 강한 부정을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부정 추측?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건데 아닐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리가 없다와 같이 과거를 그렇게 부정을 할 때도 이렇게 뒤를 바꿔준다라는 거죠. may와 might도 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과거의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might have helped. 그리고 should have 과거분사. 라고 제가 지금 발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는데, 발음상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should have라고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should have와 같이 연결해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should have, 예를 들어 should have called라고 하면 전화했어야 했다라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 주는 말이 돼요. 그리고 could가 붙으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와 같은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주는 말이 돼요. 문제 풀면서 또 맥락을 정리해 볼 겁니다. A번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조동사는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나 조동사 have 과거 분사는 과거 의미이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Rig을 어제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못본 거죠. 그는요, 그러면 어떤 의미요? 여기 어제라고 하는 시점을 던져주었으니까 반짝이는 단서 찾았네요. 집에 머물렀을지도 몰라. 머물지도 몰라. 머물렀을지도 몰라. 의미상 과거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른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The road was wet. 길이 젖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점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지난밤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줘요. 지난밤, 어젯밤에 비가 내릴 거야? 내렸을 것이며 틀림없어 과거로 가야겠죠. 자, B 볼게요.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그는 세차를 했어야 했다. 자,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 should have washed입니다. had to를 쓰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아마 그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했어야 했고 그래서 했다라는 느낌을 일반적으로 줘요. 근데 여기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 그러지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나 아쉬움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should have washed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2번, 화낸 것을 사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could have PP를 써서 could have apologized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C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의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도록 고쳐 쓰래요. 그래서 Andy는 추측하는 거죠. must broken 아니라 must have broken이라고 have pp를 붙여주면 되고, 2번, 우리는 그 숙제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거죠. should have done이라고 쓰면 돼요. 자, D, 우리말에 맞게 영작했을 때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부지런했어야 했다라는 건 이거 뭐예요? 과거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랬어야 했는데, 참고로 diligent, 부지런한, 성실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같이 한번 표현 알아두시고요. Could it be? 아니죠. 어떻게 써야 된다? 형태도 이상하고 의미도 안 통합니다. Should have been이라고 써줘야 과거에 후회하는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 내신 기출 풀고 이제 워크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럼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들은요, heard that they were going to be late. 그들이 늦을 것이라고 하는 걸뭐한 걸까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녀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녀에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안 그랬을까?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걸몇 번을 골라야 될까?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Could have told.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자, 이제 워크 문제 풀고 마무리 해볼 거예요. 빈칸을 채우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고요.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시합에서 지민이가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할 수도 있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지민이는요, the competition이 사이에 조동사 옆에 PP 써줘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쓴 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맞나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말. 자, 앞에 나왔던 거와 동일하게 could have 써주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를 써야 완벽하다. 그다음 4번. 그는 시험에서 실수한 것이 틀림없다. 그때 분명히 그랬을 거야 라고 과거 시점을 강하게 추측하려면 must have 그리고 PP를 써야 하는데 이 과거분사가 make를 활용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make의 과거분사는 made이죠. 그래서 must have made mistakes on the test. 그다음 마지막 6번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아,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의 느낌을 전달하려면 should have PP 써야겠죠. We should have. 그 다음에 pay의 과거 분사 형태인 paid를 써서 paid more attention. 이때 pay attention은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까지 알아두며 우리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조동사 풀어보면서 편안하게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요. 오늘 정말 즐겁고, 우리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공기템 게이머입니다. 자, 여러분의 게이머, 공기템 게이머, 오늘의 공기템 소개합니다. 여하,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공기템. 오늘은 토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아갈 땐 말이죠. 언제나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힘으로 해결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토의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해결하는 것이죠. 의견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견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의견은 한 개의 의견만 내서는 안 돼요. 토의할 때에는 이런 의견, 이런 의견, 이런 의견, 이런 의견, 초론 의견, 요런 의견, 아주 많은 의견들이 필요합니다. 이 의견 중에 가장 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을 딱 뽑아내는 것. 이게 바로 토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출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는 힘이 세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준영과 한겸과 지원처럼. 어쨌든 여러 사람이 모여요.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눕니다. 자, 이걸 바로 우리는 토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토의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토와 의를 합해서 토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의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 탭에서 살짝 보여드렸다시피 한 가지, 두 가지 의견만 있어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의견을 하나 딱 찾아내는 것이 바로 토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토의는 좋은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던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토의 해본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냐? 그 친구를 써라. 이런 문제와 똑같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것, 이것이 바로 토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준영이가 얘기합니다. 난 말이야,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회의를 한 적이 있어. 이게 뭐예요? 회의를 했대요. 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이거 토의 맞습니다. 그 다음. 지난 수학시험 때 어려운 문제를 모두 풀어서 나는 뿌듯했다. 이건 뭘까요? 이건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네. 자랑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뿌듯하면 좋은 거죠. 하지만 토의는 아니고요. 학급 회의를 통해 우리 반이 학예회 때 도대체 무엇을 할지를 정했다. 뭘 통해서? 학급 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토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토의한 경험을 말한 친구는 준영,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지원.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어떤 문제든. 자, 문제가 발생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토의다. 그래서 오늘의 공기템은 토의고, 토의할 때는 의견이 여러 개 필요하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견이 여러 개 필요하다. 이 오징어 다리처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예, 토의는 맛있어요. 아유, 무슨 말을 해. 자자씨. 자,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아, 그건 말이야.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이거죠. 여러 사람이 서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아, 서로 의견을 나누면 더 좋은 의견을 찾을 수가 있어. 자, 이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세 번째 있는 친구는 어떤 말을 하면 딱 맞을까요? 바로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나 스스로 또는 내 친구와 함께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 해결을 해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토의가 생겨났다. 이런 말이고요. 내가 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고 여기 세 번째 친구는 얘기했을 겁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무엇을 나누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 자, 문제에 대해서 누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 여러 사람이 무엇을 나눕니까? 의견을 나누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토의라는 건 이겁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뭘까요? 이세 번째 친구. 첫 번째 친구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친구는 의견을 서로 나누면 그중에서도 좋은 의견을 뽑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세 번째 친구는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할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나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굉장히 쉽다는 것. 자, 나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뭐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해도 됩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잘 읽어보겠습니다. 승용차로 등교하면 친구들이 위험합니다라는 주장을 제목으로 썼어요. 이거 주장이죠? 어른들이 운전해주시는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하게 학교에 올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용차 때문에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학교는 교문까지 가는 골목이 좁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예.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 여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해요? 지금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또 의견이죠. 그렇죠? 자, 어떤 주장이고 어떤 의견입니까?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 학교에 올 때는 제발 승용차를 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이 여기 왜 있을까? 생각하면서.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지 말자가 글쓴이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5번.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맞아. 맞는 말 같아. 승용차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위험해. 이런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는, 학교와 집이 먼 친구는 부모님이 승용차로 데려다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승용차 등교는 위험하긴 해. 하지만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은 승용차 등교가 필요할 것도 같아.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용차로 등교하지 말자라는 의견과 승용차로 등교해도 나쁠 건 없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은 토의 주제로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토의 주제 정하는 방법. 자, 그럼 토의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형태라고 했는데, 그런 말하기라고 했는데, 그럼 주제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토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이때 규빈이 얘기하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이구나. 서로 의견을 나누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야 해. 오, 맞는 말이네. 그 가운데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일을 토의 주제로 삼는 것이 좋겠어. 그렇죠. 봐요. 의견을 나누면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의한다고 했죠? 그 가운데에 어떤 것?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일을 토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의견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 참가자와 모두 관련 있는 일을, 참가자 모두와 관련 있는 일을 가지고 주제로 만들자. 맞는 말이죠? 그러면 말이야.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를 토의 주제로 정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준성이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서 만화책 읽어도 될까? 그러면 정답이 뭐로 나올까요? 읽어도 돼. 아니야, 읽으면 안 돼.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규빈이가 딱 손을 얹고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가 맞아. 그런데 된다, 안 된다와 같은 의견만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읽어도 돼? 안 돼. 읽어도 돼.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즉, 여러 의견이 떠올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의견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토의 주제는 여러 의견을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해. 예, 맞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아니요, 네, 이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주제여야 한다. 아, 그렇구나. 그럼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는 어때? 어떤 일? 이런 일? 저런 일? 요런 일?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죠? 좋은 생각이야.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어. 이거. 우리 모두와 관련 있어.
이렇게 교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토의 주제로 적당하다. 토의 주제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참여자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여러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 준성이, 규빈이, 그리고 준성이, 규빈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의 주제는 참여자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여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의 주제로 알맞은 건 무엇이다? 응, 아니, 돼, 안 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의견을 내서는 안 되고, 여러 의견을 전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토론. 토의 토론 똑같은 거 아닌가? 자, 아까 승용차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난 찬성입니다. 자,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말하기 형태는 토의가 아니라 토론이라고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우린 이렇게 가려야지 토론은 안 배운다는 것. 토론은 지금 배우지 않고 우리는 토의만 지금 배울 거라는 것. 예, 이렇게 찬성 반대. 예. 아니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예. 여러 의견을 많이 아까 어디 갔어? 예. 이 오징어 다리처럼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많이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우리는 지금 필요로 한다는 거. 자, 기억.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 이것이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까닭은 그래서 뭐다?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 만화책 읽어도 될까? 돼. 아니, 아니, 안 돼. 이둘 중에 하나죠? 이런 건 뭐다? 이런 건 토론이다. 이런 걸 정하는 것은 토론이다. 예. 요거는 우린 지금 가려야지. 안 배운다. 지금은 토의만 본다. 토의.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말하기 형태는 토의다. 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준성이와 규빈이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 자,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랍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 모두와, 여기서 우리란 누굴까요? 문제를 함께 떠안고 있는 그 참여자들, 참가자들 모두가 우리가 되겠죠? 자,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를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의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되고, 우리가,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 기껏 다 의견을 내서, 야,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이거 우리가 못해. 이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면 헛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된다. 자, 8에서 답한 것을 모두 만족하는 토의 주제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아까 그거 어때요? 이 글이 왜 여기 있을까 한 것. 학교에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건 토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토의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학교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러 의견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등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토의 주제로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건 어때? 저건 어때?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토의 주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니 저거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예. 자, 토의 주제를 한번 정해 봅시다. 실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토의를 하려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 자,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그랬더니 시연이가 어떻게 하면 동생과 다투지 않을지 토의해 보면 좋겠어요. 자, 동생과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지 않으려면 그럼 나 동생 없는데 이런 친구를 그럼 토의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안 되겠죠? 예. 자,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나요? 아니죠.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런 거 말고. 예.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자, 함께 쓴다.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함부로 사용해? 막 아무데나 쓰고 나서 버려. 내 거랑 저, 내 거보다 저게 좀 좋으면 슬쩍 바꿔. 이런 친구 있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부러졌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보충도 할 수가 없어. 막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 그냥 아무데나 막 팽개치고 그냥 가. 자, 이런 문제가 실제 우리 반에 있어.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야. 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아주 좋죠? 자, 색칠 도구를,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견을 나누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자, 즐거운 학교 생활. 우리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생각해야겠죠? 자, 이 학교 생활을,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토의하려고 선생님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토의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이 아닌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합니다. 자, 토의 주제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보죠. 난 동생이 없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게다가, 즐거운 학교 생활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등장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지 봐야 되고, 또, 한두 가지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토의 주제로 적당하고요. 어른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주제가 바로 토의 주제로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3번은 알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1번, 3번을 생각할 점이 아닌 것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참신하고 재미없어도 됩니다. 뭐만 잘할 수 있으면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꼭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낼수 있을까? 하고 만들어낸 말하기 형태가 토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두와 관련이 없는 주제를 말한 친구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원래 토의 주제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는 친구. 난 말이야 요새 동생하고 자주 다투거든.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 보자. 그러면 너 혼자 생각해 봐.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시연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정훈이의 의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우리 여기 정훈이가 있습니다. 정훈이 의견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을지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야, 얘들아, 우리 반 교실 조금 좁지 않니? 아, 좀더 넓었으면 좋겠어. 우리 반 교실을 어떻게 좀 넓혀 볼까? 우리 한번 토의를 해보자. 자, 의견 얘기해 봐. 이거 될까요? 안 되죠? 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해? 우리가 해결할 토의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훈이가 말한 의견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여기 3번에 해 주겠습니다. 재미가 없다. 토의 주제와 관련된 건 재미가 생각할 요소가 안 된다는 것. 그죠? 자, 모두와 관련이 없다. 요것은 시연의 의견이 되겠죠?
자, 어떤 친구의 토의 주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빈칸에 알맞은 친구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동생과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토의해 보면 좋겠어. 이건 시연이의 토의 주제고,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이건 정훈이의 토의 의견, 토의 주제에 대한 의견이에요. 자,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즐거운 학교 생활. 즐거운 학교 생활에 필요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꺼내서 함께 얘기해 보자. 어떤 게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연이는 일단 학교 생활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탈락! 이런 주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정훈이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야. 물론 교실이 넓어지면 즐거운 학교 생활하기에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남은 건 예서인데, 이 예서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팀에, 우리 학급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의 토의 주제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죠.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고, 자,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 어디에서 알수 있습니까? 함께 쓰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공용이라고 하죠. 함께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공용 색칠 도구죠. 자, 여러분 학급에 가면 혹시 이런 통이 있죠? 큰 통이 있어서 여기에 색연필들이 막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 그래 놓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4학년 일반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이건 뭐예요? 4학년 일반 친구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색연필이라는 겁니다. 또 색연필 말고 사인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여기에서 색연필들이 하나둘씩 없어져. 그 나중에는 서너 개밖에 안 남아. 자, 그리고 엉뚱한 게 들어가 있어. 막 거의 심도 다 달아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종류가 또 아니야. 누군가 바꿔갔어.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여기에 꽂아져 있지 않고 쓰고 나서 여기다 그냥 놓고 그냥 가. 그냥 옆에다 놓고 가. 그럼 누군가가 다시 꽂아줘. 이게 다 뭡니까?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없어지죠? 여긴 전부 다 쓰레기 천지가 되지요? 자, 이런 문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양한 의견, 어떤 것이 나올까요? 이 공용 물건을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놔요. 종이에다가 오늘은 누가 썼고, 그 다음 누가 썼고, 여기다 다 적어놔요. 그래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걸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1인 1역을 이때 사용하면 어떨까요? 여기 부근에 있는, 공용 색칠 도구를요, 1인 2역을 맡은 사람이 항상 잘 꽂아놓고, 혹시 뭐 떨어진 게 없는가, 다시 여기다가 잘 정리하고, 사라졌으면 그 즉시, 이거 누가 썼니? 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해결 방법도 누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어때요? 예서의 의견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토의 주제로 가장 알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여기, 함께 쓰는 색칠 도구로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토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잘 알아두세요. 참가자라고 부른다는 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참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참가자들이 이제 앞으로 토의를 할때 반드시 여러 의견을 내놓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의견을 골라내는 연습도 해봐야 된다는 거.
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오, 이 의견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이 의견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 토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아, 나 오늘 발 씻고 잘까? 씻고 자지 말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토의와 토룸 다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 것은 토의, 그리고 할까 말까, 예, 아니요. 이렇게 한두 가지의 의견만 필요로 하는 것은 토론. 자, 그럼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다 나왔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토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의의 절차 나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철입니다. 저는 해외에 다녀오면 꼭 김치찌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혀로 느껴지는 짠맛만 경계하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1인분 먹게 되면 나트륨이 약 1900에서 2000mg 포함되어 있어서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꽉 채울 정도로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은 더 나트륨 함량이 많아서 1인분에 2000에서 30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찹, 드레싱, 심지어 달콤한 베이커리류에도 맛의 밸런스를 위해서 설탕과 함께 엄청난 양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과 혈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심장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 섭취 제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짜게 먹는 나라, 일본은 장수한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국가별 소금 섭취량 지도입니다. 파란색이 소금 섭취량이 적은 나라이고 붉은색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섭취량이 많아서 6g 정도 섭취하고요. 한국과 일본, 탑 몇 개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상당히 높아서 하루 한 5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WHO 권장량이 하루 2g인데 그거의 2.5배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고혈압 유병률도 낮고 수명도 긴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늘어놓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조절 상황은 일본도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수치로는 더 좋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 성향과 의료 정책, 그다음에 국가의 노력 등이 같이 상호작용한 결과죠. 일본의 수명이 길지만 이제 한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인 기대 수명은 84.8세, 한국인은 84.4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명이 긴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요소는 채소와 등푸른 생선 섭취가 많은 식습관입니다.

아직도 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 권장량은 하루 나트륨 2g 미만입니다. 한국인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경에는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약 4.8g, 거의 5g에 가까웠었죠. 소금으로는 무려 12g이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건당국의 노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속에서 많이 줄어서 최근에 3g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여전히 권장량의 1.5배를 먹고 있는 거긴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섭취량이 높은 걸로 기록되고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미국 가서 음식 먹으면 그렇게 짠데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식단의 특성상 숨겨진 나트륨이 꽤 많습니다. 국물 요리입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간 나트륨 양이 1g에서 2g이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2g인데 김치찌개만 드셔도 2g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국물까지 다 드시게 되면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보다는 건더기에만 집중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또 가공식품들, 햄, 라면, 그 외에도 식빵, 시리얼에도 의외로 나트륨이 꽤 들어있거든요. 음식의 풍미와 이제 보존을 위해서 나트륨을 좀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보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금에 민감한 걸까요? WHO 발표를 보면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89만 명의 사망이 과도한 소금 섭취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혈압을 상승시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위암, 비만, 골다공증, 어지럼증 일으키는 메니에르병, 만성 콩팥질환 일으키는 원인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비감염성 질환의 부담을 줄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가성비 높은 조치입니다. WHO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1달러를 투자하면 12달러만큼의 국민 건강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12배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가성비가 높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분이고요. 진화 과정을 돌이켜봐도 생물이 육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나트륨이 많은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나트륨이 우리 신진대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계속해서 염분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지금처럼 소금을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불과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불과합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 인류는 고기나 물고기 등 자연적인 섭취를 통해서만 염분을 보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섭취한 나트륨량은 아마 하루 2g을 넘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렵 채집인들이 있거든요. 아마존이나 에스키모 같은 일부 부족들에서 수렵 채집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2g을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었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오히려 나트륨 섭취가 더 힘들었습니다. 식단이 고기가 줄어들고 곡물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나트륨 섭취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금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전매제도를 통해서 소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적으로 소금은 구하기 힘든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4만 년, 아니 그보다 더 전에 호모사피엔스 등장 이래로 수억 년 동안 부족했던 염분이 최근 50년 사이에 갑자기 풍족해진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몸은 부족한 염분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우리는 아직 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는 나트륨을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RAS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이름이 복잡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은 소금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소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몸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켜내는 역할입니다. 소금이 부족한 환경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몸은 소금이 들어오면 배출하지 않고 몸 안에 가둬놓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현대사회처럼 소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 몸의 시스템은 과도한 나트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고염분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런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들이게 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고 체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염분은 그 자체로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요. 나트륨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축적되게 되면 혈관은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경직도가 증가하게 되면 특히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특히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오히려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축기 혈압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처럼 풍족한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했던 메커니즘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트륨 섭취가 어떻게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질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대쉬 연구입니다.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대쉬 연구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요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였었는데요. 연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서 연구에 참여한 분들에게 두 달 동안이나 매일 3끼 식사를 계속 배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송된 음식만 드세요라고 했던 연구였었고요. 식단과 소금 섭취량을 철저하게 통제했었던 연구였었습니다. 대조군은 일반적인 미국인 식단을 제공하고 연구 대상군은 대쉬 식단으로 채소, 유제품, 견과류가 풍부하고 여러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트륨 섭취에 따라서 또 세 군이 있었는데요. 고염분, 중간염분, 저염분 세 단계로 나눠서 혈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고염분군은 하루 3.5g, 중간염분군은 하루 2.3g, 저염분군은 하루 1.2g의 나트륨을 섭취하도록 음식을 제공했고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염분에서 중간염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 혈압은 약 2mm 머큐리 감소하고요. 중간염분에서 저염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약 4.6mm 머큐리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말하는 고염분이 2023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에 해당한다는 점이고요. 이런 연구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WHO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2g 미만으로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쉬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저염식과 건강한 식단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나트륨 섭취량 조건에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대쉬 식단을 제공하게 되면 혈압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금만 줄이는 걸 넘어서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등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압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적은 노력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혈압 강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약물치료 전에 생활습관 개선의 첫 번째 항목으로 소금 섭취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짜게 먹었더니 몸이 더 편해졌다. 싱겁게 먹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염분 민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가 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반응의 차이가 있고 이걸 과학적으로 염분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염분 민감성은 짠 음식, 고염분 식사를 했을 때 콩팥에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서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상승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전체 성인의 한 25에서 30%가량이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에서 5, 60%가량이 염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염분 민감성이 없고 이런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여도 혈압 강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염분 민감성이 높고 동아시아인들도 다른 인종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염분 민감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염분 민감성이 낮으니까 짜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염분 민감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먹었더니 몸이 개운해졌다는 내용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에
라스 시스템. 이 시스템은 소금이 부족할 때 소금을 악착같이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이지 많이 들어온 소금을 배출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보는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소금물을 드시거나 나트륨 섭취가 과한 경우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액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폐에 물이 찬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접하고요. 이렇게 고혈압, 심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소금 섭취는 약이 아니라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건강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짠 물을 드시면 삼투압 때문에 장세포에서 염분을 빨아들이고 장내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장운동이 활성화돼서 배변에 유리한 점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삼투압을 높여서 배변을 도와주는 변비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다른 건강에 안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변비를 위해서 소금물을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꼭 소금물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주고 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소금물이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안 드시는 여성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소금물을 통해서라도 수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꼭 짠 소금물이 아니어도 그냥 맹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비정제 소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해보면 이런 비정제 소금도 결국 95%는 그냥 염화나트륨, 소금이거든요. 나머지 5% 미만의 성분으로 극소량의 미네랄이 일부 들어있지만 건강에 좋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서 이런 정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짜게 먹는 식사 습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식습관 외에 더 다양한 심장을 지키는 식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식단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여기에 다 모여보세요. 다 모이셨죠?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문장을 재미에 빠져서 읽다 보면 제가 여기서 책을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잘하게 되거든요. 어휘력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의견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배를 타고 가고 싶고요. 부모님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과연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전치사 정리, 헷갈리는 시간 전치사를 한번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글로 책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My father pleaded with me to stay and find safer work. He said that he couldn't bear it if anything happened to me.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so I told him that I wouldn't become a sailor. After speaking to my father, I pushed the idea of going to sea from my mind. But that only lasted for a few days before I was again daydreaming of adventure. I waited until my mother was in a good mood. Then I asked her to convince my father to give me his blessing to become a sailor. But my mother told me that it wouldn't do any good. My father had made up his mind. He wouldn't give me permission.
0: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과연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선원이 되어서 바로 이 전 세계를 항해하고 여행하고 싶다는 게 꿈인데요. 과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아버지가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My father pleaded with me to stay and find safer work 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께서는 plead라고 하면은 애원하다, 간절히 청하는 것이죠. 아, 제발 부탁 좀 할게. 너 안 하면 안 되겠니? 혹은 제발 부탁 좀 할게. 이거 하면 안 되겠니? 애원하다 혹은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바로 plea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To stay, 제발 머물라고. 아, 배 좀 타지 말라고.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And find safer work.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직장이나 일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He said that he couldn't bear it if anything happened to me. 그는, 즉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He couldn't bear it. 그는 bear 곰. 곰이 아니고요. 곰할 수 없다. Couldn't bear it 이라고 하면 곰할 수 없다. 이게 아니죠. Bear 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참다, 견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anything happened to me, 만약에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무언가가 나에게, 즉 로빈슨 크루소인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he couldn't bear it. 그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다치거나 혹은 바다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바다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시절에는 아마 휴대전화가 없었을걸요. 있다 하더라도 바다에서는 잘 통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가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로빈슨 크루소도 좀 들을만한데요. 과연 로빈슨 크루소의 결정은요?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오, 나는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나의 아버지를 trouble 이라고 하면

0: 여기 보니까 to 다음 s에 있으니까 동사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rouble이라는 것은 성가시게 하다, 애를 먹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들이 잘하는 것이죠. 바로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네, 반농담 반진담이죠. 그래서 애를 먹이다, 성가시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나는, 즉 로빈슨 크루소인 나. 나는, 여기 있는 I가 바로 나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인 나는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나의 아버지의 속을 썩이기 싫었어요. 즉, 애를 먹이기 싫었습니다. So, 그래서 I told him,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Then I wouldn't become a sailor. 와, 이렇게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포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가 없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걱정 안 하고 아주 행복하게 아들은 또 다른 직장을 구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After speaking to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한 후에 I pushed the idea of going to sea from my mind. 나의 생각, 나의 머리로부터 I push, 나는 밀어버렸습니다. 이 push는 밀다이죠. The idea of going to sea, 바다로 간다라는 그 생각을 밀어버렸습니다. 즉, 이 떨쳐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너무나 선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 이 로빈슨 크루소에게 말씀하시다 보니 아, 이렇게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에서 나의 이런 아이디어를 떨쳐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밀어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로빈슨 크루소가. 그래서 떨쳐버렸습니다. But that only lasted for a few days.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only lasted. last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최근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속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지속하였습니다. For a few days, 단 며칠 동안만 지속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선언이 안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단 며칠 동안만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뭐 하기 전에 Before I was again daydreaming of adventure이라고 돼 있네요. 뭐 하기 전까지? 내가 다시, 즉 로빈슨 크루소인 내가 다시 daydream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가 낮이거든요. 낮 동안에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 꿈꾸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예요. 공상에 잠기는 거죠. 아, 이렇게 진짜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낮 동안에 멍하게 있는 거예요. 아, 바다에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멍하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상에 잠기다. 그래서 Before I was again daydreaming of adventure. 모험에 대해서 다시 공상에 잠기기 전까지 단 며칠도 걸리지 않았어요. 즉, 며칠 동안만, 에이, 이제 선언 안할 거야. 이제 그 꿈은 접었어. 어머니, 아버지를 속썩일 수 없어. 그럴 순 없어. 아, 이제 안할 거야. 바다에 절대 안 가. 라고 했지만, 그 생각은 며칠만 지속이 되었고, 다시 며칠이 지나니까, 아, 바다에 나가면 좋을 텐데. 라고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가게 되겠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My father pleaded with me to stay and find safer work. He said that he couldn't bear it if anything happened to me. I didn't want to trouble my father, so I told him that I wouldn't become a sailor. After speaking to my father, I pushed the idea of going to sea from my mind. But that only lasted for a few days before I was again daydreaming of adventur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 waited until my mother was in a good mood. 나는 기다렸습니다. 뭐할 때까지? Until이라고 하면 뭐뭐할 때까지죠. 나의 어머니가 was in a good mood. 기분이 좋을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으면 뭔가 말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거나 뭔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여기 있는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시간 전치사 정리입니다. 정말 많이 헷갈리고요. 이게 중학교 때는 내신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until과 by가 헷갈립니다. 둘 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뭐뭐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쓰임법이, 사용법이 좀 다릅니다. 의미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걸 알고 써야 됩니다. She slept until noon이라고 하면은 둘 다 이것도 until 뭐뭐까지, 이것도 뭐뭐까지이거든요. 근데 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달라요. She slept, 그녀는 잠을 잤습니다. Until noon, noon이라는 것은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까지 잠을 잤다라는 것은 그녀는 밤부터 쉬지 않고 낮 12시까지 쭉 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 12시가 되기 전에는 깨지 않았다. 계속해서 무언가 했다라는 것이 바로 until입니다. 즉, 뭐뭐까지라는 until은 그 사이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쭉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by는 좀 다릅니다. Finish your homework by 10 PM. 10 PM은 저녁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10시까지 너의 숙제를 끝내라. 여기서 저녁 10시까지라는 것은 저녁 10시까지 꼭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녁 10시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끝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y라는 것은 마감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마감 기한, 자, 가장 늦은 시간이 저녁 10시지만 8시까지 끝내도 괜찮고 10시가 되기 전까지만 언제든 끝내도 된다. 그러면 저녁 8시에 끝내면은 저녁 8시 1분부터는 놀아도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until은 끝까지 쭉 그 행동을 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by라는 것은 마감 기한만 나타낼 뿐 그 전에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for가 during입니다. for, during 두 개가 또 좀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동안입니다. 둘 다 뭐뭐 동안, 뭐뭐 동안입니다. 뭐 3년 동안 혹은 소풍 가 있는 동안 이렇게 뭐뭐 동안인데 뭔가 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He lived in Japan for a ye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살았습니다. 일본에 살았는데요. For a year,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즉, 여기서 for a year, 1년 동안은 1년 동안 쭉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365일 동안 쭉 살아서 여행을 빼고는 거기에 계속 거주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거, She was talking during class. 수업 시간 중에, 수업 시간 동안 그녀는 말을 했다. 즉, she was talking, 그녀는 말을 했는데 수업 시간 중에 그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가 계속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동안 말하는 게 중간에 한번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앞에 있었던 she was talking이 계속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class, 수업 시간 중에 한번 일어났다. 그 대상 기간을 나타내는 게 바로 during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for는 바로 뒤에 숫자가 나오면서 숫자나 어떤 기간 명칭이 나오면서 쭉 계속했다. 그동안은 계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during이라는 것은 뒤에 시간이나 어떤 숫자가 나오지 않고요. 활동 명칭이 나오면서 그 활동 명칭 중에 무언가가 한번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다르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의미도 다릅니다. for는 계속했다. during은 그 중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확실히 정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은요. Then I asked her to convince my father to give me his blessing to become a sailor 이라고 하네요. 이제 어머니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계속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서 허락 좀 받아주면 안 돼?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To convince my father. Convince는 설득하다. 아버지를 설득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물었습니다. To give me his blessing. 그의 blessing. Blessing이라는 것이 blessing을 나에게 좀 달라고. 여기서 blessing 제가 일부러 의미를 적지 않았습니다. To become a sailor. 선원이 되는 blessing을 달라고. 여기서 blessing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원래의 표면적인 의미는 축복입니다. 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이런 축복도 되지만 허락이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여기서는 선원이 되어도 된다라는 그의 허락을 나에게 좀 달라고 아빠를 엄마가 좀 설득해 주면 안 돼? 라고 엄마에게 요청한 것이죠. But my mother told me. 하지만 어머니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at it wouldn't do any good. 그렇게 하는 것이 any good. good이라는 것은 좋은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움 혹은 도움이 됨을 의미하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아빠는 아, 안 돼, 안 돼. 아빠가 허락 안 해줄 거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My father had made

0: of his mind. 아버지께서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완전 결심하고 계신 거죠. He wouldn't give me permission. 그렇죠. 그는 나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Permission이라는 것은 허락을 의미하는데요. 참고로 permit 말씀을 드리면 permit은 동사로서 허락하다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ion을 붙여서 그리고 t가 s로 바뀌었죠. 그래서 sion이 붙어서 허락 명사가 되곤 합니다. 자, 이렇게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선언이 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미리 책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 waited until my mother was in a good mood. Then I asked her to convince my father to give me his blessing to become a sailor. But my mother told me that it wouldn't do any good. My father had made up his mind. He wouldn't give me permission.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새로운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Plead. Plead. My father pleaded with me to stay and find safer work. Bear. Bear. He said that he couldn't bear it if anything happened to me. Last. Last. This movie lasts for 2 hours. Convince. Convince. Then I asked her to convince my father to give me his blessing to become a sailor. Permission. Permission. He wouldn't give me permission.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것이라는 거 모두 다 아시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다는 사실, 바로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This is a good book. 여기에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와, 이 책 정말 재밌다. 이 책 정말 좋네. This is a good book.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좋은, 훌륭한이라는 의미 맞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선원이 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우는 것이에요. 우는 것이 wouldn't do. Crying wouldn't do any good. Crying은 any good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good이라는 것은 바로 도움, 효과, 도움이 됨. 그렇죠. 네가 아무리 울어봐라. 우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good이라는 것은 도움이나 효과, 도움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굿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 꼭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따라 만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유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점왕 단원평가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1단원, 그리고 사회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여전히 함께 같이 공부하는 중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단원평가 2회식을 함께 풀어보고요. 특히 국어는 하나의 단원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행평가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문제는 풀어 오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문제만 집중적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교재 1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 연결된 문제인데요. 자,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시된 시는 웃음 참는 나무입니다. 자, 이 웃음 참는 나무 어떤 시였었나요? 그렇죠. 바로 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아주 아름다운 시였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웃음 참는 나무. 3번 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자, 우리 3번 나무 가지에 이 꽃이 필랑말랑 하는 이 모습을 웃음보따리에 비유해서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한입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막 꽃이 필랑말랑한 그 모습이죠. 자,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아, 이 따뜻한 이봄 햇살 때문에 꽃이 이제 막 필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았던 웃음꽃, 푸하하하. 마구 터트려 놓겠다. 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러분들 꽃이 쫙 꽃봉오리를 열고 피죠. 자, 이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볼까요? 이 시의 제목이 웃음 참는 나무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시의 제목이 웃음을 참는 나무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주변에서 나무가 웃는 거본 친구 있나요? 그렇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나무가 웃는 걸 본다? 아마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흔치 않은 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글쓴이는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 다른 것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겠죠. 자, 그럼 무엇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나요? 그렇죠. 이 꽃봉오리가 막 이렇게 열릴까 말까 하는 그 장면을 마치 아 진짜 너무 웃긴 걸 보고 아막아 웃겨 막 근데 웃음을 막 크게 내면 안될것 같은데 막 웃음을 참고 있는 이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쉽게 정답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3번. 꽃이 막 피어나려는 모습이 웃음을 참는 모습과 닮아서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만지는 느낌을 표현한 감각적 표현을 시에서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자, 손으로 만진다? 이 부분을 딱 떠올리니까, 진짜 손으로 약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어떤 거였나요? 자, 우리 간지럽힐 때 무엇을 이용하죠? 그렇죠. 손을 이용하죠. 간질간질간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간질간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감각적 표현의 느낌을 알맞게 말한 친구, 자, 누구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살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적 표현이었죠? 아진이 볼까요? 자, 웃음소리를 푸푸푸라고 표현해서 웃음을 참는 모습이 더 생생했어. 그렇죠. 우리가 막 웃기 직전에, 아, 막 웃음이 막 터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빵! 푸하하하가 아니라, 푸푸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웃음을 참죠. 자, 그 모습, 우리 아진이 잘 설명했습니다. 현철이 볼까요? 터질 듯말 듯이라고 생생하게 표현해서 새싹이 트는 모습이 그려졌다. 오잉. 여러분, 이 시는 어떤 시였죠? 3번 나무 꽃봉오리가 필랑말랑 하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자, 이 새싹 이야기 아니죠? 현철이는 다른 시를 보았나 보네요. 자, 현철이 X. 자, 그럼 우리 수연이 볼까요? 봉긋봉긋이라고 생생하게 표현해서 산의 모습을 더잘 떠올릴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 이 봉

것이라고 하는 건이 꽃봉오리의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자, 우리 수연이 역시 무슨 시를 읽었을까? 자, 수연이 역시 잘못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맞게 말한 건 누구예요? 그렇죠. 아진이가 되겠죠? 자, 이번에 4번,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줄이에서 폴짝폴짝 발 걸릴라 조심조심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살짝살짝 뛰어올라 사뿐사뿐 땅을 밟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시를 읽어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맞아요. 마치 줄넘기 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우리 줄넘기 하는 모습을 우리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기역 리을 가운데서 줄넘기 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 기호 두 가지 써보는 건데요. 자,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느껴지도록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줄넘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표현한 건, 자, 바로 그렇죠. 살짝살짝. 막 살짝살짝 그 뛰는 모습, 사뿐사뿐 그 내려밟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요,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엔 5번 볼까요? 자,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낭송을 하려고 하나 봐요. 자, 이 계획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빙글빙글을 노래하듯이 읽는다. 자, 이 부분을 보고 노래하듯이 읽는다?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서 알맞지 않은 거 1번. 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듯이 읽는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는 여러분들, 노래하듯이 여러분들, 리듬이 있게 시를 읽어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듯이 읽는다는 건 이걸 리듬이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빙글빙글.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빙글, 빙글.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표현이 살아나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노래하듯이 읽는다 맞고요. 2번 볼까요? 신이 난 마음을 담아 활기찬 목소리로 읽는다. 그렇죠. 자, 알맞은 목소리예요. 3번. 사뿐사뿐을 읽을 때 목소리의 크기를 사뿐, 사뿐! 여러분들, 이렇게 또박또박 크게 크게 읽으면 정말 그게 사뿐사뿐의 느낌일까요? 아니죠. 되게 뭔가 쿵쾅, 쿵쾅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뿐사뿐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자, 따라서 우리 3번 알맞지 않습니다. 자, 4번 역시 발 걸릴라 조심조심,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소리를 작게 해야 되겠죠. 조심조심. 자, 5번 볼까요? 폴짝폴짝을 끊어 읽어서 줄을 뛰어넘는 느낌. 자, 폴짝, 폴짝 이렇게 하면 정말 껑충, 껑충 이렇게 줄넘기 뛰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4번, 5번 역시 알맞은 설명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볼까요? 자, 6번부터 8번은 우리 여러분들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글을 읽어보니까 델이 나무 마법사를 만났나 봐요. 자, 근데 깊은 고민에 빠졌대요. 자, 그리고 나서 델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델 모양을 만들어준 거니까 진짜 델은 아니겠죠? 자, 레오야, 이거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자,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델이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대요. 아, 그러니까 가짜 델을 줬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자, 이거 델 생길 거야. 자, 이렇게 희망을 불어 넣어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신이 난 레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친구들은 그 델이 가짜라는 걸 아주 단박에 알아버렸죠. 자, 그래서 레오는 슬퍼졌어요. 그래서 물에 젖으면 사라진다고 분명히 나무 마법사가 이야기했는데 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호수의 물로 녹여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어떤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읽기 문제는 꼭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이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꼼꼼히 이 선택지를 글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글 속에 이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 레오는 가짜 대를 호수에 숨겼다. 아니죠. 가짜 대를 호수에 녹여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X.
자, 2번. 마법사는 레오에게 진짜 대리를 만들어 주었다. 진짜 대리였나요? 아니죠. 델 모양의 가짜 대리였죠. 자,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요. 3번. 친구들은 레오의 대리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레오가 속상해했죠. 4번. 마법사는 레오에게는 대리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델 생길 거야. 간절히 바라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5번. 마법사는 자신이 만들어준 대리 물에 젖으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호수에 실망한 레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짜 대를 녹였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볼까요? 자, 상황에서 레오가 느끼는 마음 알맞게 이어봅시다. 자, 한달음에 마을로 온 레오. 자, 이게 델 받고, 가짜 델 받고, 야, 나델 드디어 생겼다 하고서는 왔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렇죠. 신났겠죠? 자, 그런데, 아, 너그 가짜잖아. 가짜임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슬퍼졌겠죠? 그래서 2번은 1번과 연결을 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정과 몸짓에 어울리는 인물, 누굴까요? 자, 불쌍하게 여기는 표정. 자, 줄기를 손처럼 내미는 몸짓. 아,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대를 만들어줬던 누가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나무마법사. 자가 바로 이 표정과 몸짓에 어울리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10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가에서 말하는 아이가 억울한 표정을 지은 까닭. 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자,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떨어뜨린 게뭔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억울한 표정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거 잘 가지고 있었는데 너네가 나 놀래켜서 떨어뜨린 거잖아. 어때요, 여러분들? 자, 친구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난 이런 표정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 5번인 거 찾을 수 있고요. 자, 10번 볼까요? 자, 나의 상황에서 엄마의 표정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를 까닭과 함께 써보는 겁니다. 자, 나를 한번 볼게요.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자, 엄마가 어떤 표정을 하면서 이 말을 했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어떤 상황,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아, 이거 걱정되는데. 자, 이런 걱정되는 표정으로 여러분들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 초록불 켜졌어도 여러분들 왜 양옆을 살펴봐야 되죠? 맞아요. 초록불이 켜졌지만 그래도 달려오는 차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까닭은 뭐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10개의 단원평가 문제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를 준비하러 가볼까요? 수행평가는 1번부터 3번까지 세 문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를 읽고서는 지금부터 이제 물음에 답해 볼 거예요. 자, 웃음 참는 나무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보고 우리 1번, 꽃봉오리들의 모습을 터질 듯말 듯, 웃음보따리라고 표현한 까닭. 우리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마치 꽃봉오리가 그 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 모습, 터질 듯말 듯한 그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 꽃이 막 피어나려는 모습과 웃음 참는 모습 두 가지를 제시해주면서, 나타내주면서, 이게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장면을 상상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골라 시의 장면을 상상하여 써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죠? 여러분마다 무엇을 선택할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은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선생님은 바로 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시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선생님은 이 봄이 와서 이 3번 나무 가지에 꽃봉오리들이 막그 열리는 그 모습들을 이 시를 읽으면서 상상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상상한 내용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내용 자체가 정답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면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볼까요? 느낌을 살려서 이 시를 낭송할 때 낭송 계획을 보기와 같이 써보는 것입니다. 자, 낭송

방법. 자, 몸짓을 하면서 낭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낭송 계획을 세웠는데 막 손으로 간지리는 이런 모습, 몸짓을 할 거다. 그리고 목소리 크게 줄일 거다. 자, 이렇게 낭송 계획을 세우는 건데, 자, 이건 역시 낭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돌림 노래로 부르면서 낭송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푸하하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큰 소리로 여러분들 웃으면서 읽는다. 그리고 돌림 노래는 여러분들 뭐예요? 자, 돌림 노래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부르는 그러한 노래의 형태죠. 자, 그래서 또는 뭐 친구와 함께 이렇게 내가 먼저 시 읽고 다음 친구 읽고 자, 이런 식으로 읽어볼 거다. 자, 이 낭송 방법에 맞는 계획을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국어 1단원 수행평가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 여행이에요. 자, 책을 막 후루룩 뒤로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10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쪽에 가보시면 우리 단원평가 2회 문제가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다 피셨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평가 2회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장소로 알맞지 않은 것,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장소. 그러면 어디를 볼수 없을까? 자, 먼저 들, 산, 공원, 도서관,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 장소지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장소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모둠은 장소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에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4번 모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2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이곳은 학교, 놀이터 등과 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의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의미가 의미하는 곳 어디일까요? 우리 1강. 예, 마지막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만점왕 미션을 드렸었죠? 그 미션의 정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죠. 장소죠. 자, 근데 이게 장소가 맞는 게 맞나?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장소를 다른 곳에다가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사람들은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장소를 이용한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죠. 자, 장소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학교 공부하고 병원 아프면 가고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장소가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몸의 감각을 이용하여서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을 떠올린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를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라, 정우, 미연이가 각각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소라,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니까 시골에 놀러 갔던 일이 생각나. 아, 그렇구나. 자, 이 시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한 이 경험, 어떤 걸 통해서 떠올렸어요? 귀뚜라미 소리,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생각해냈군요. 자, 따라서 우리 소라, 알맞게 말한 친구가 되겠죠? 자, 우리 정우 볼까요? 소독약 냄새가 나니까 병원에서 주사 맞았던 일이 생각나. 아, 킁킁. 냄새를 맡아서 떠올린 거 맞습니다. 자, 우리 미연이 볼까요?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니까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던 일이 생각나? 오래된 책과 체육관? 조금 뭔가 거리가 멀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알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체육관에서는 오래된 책 냄새보다는 어떤 냄새를 더 맡기 쉬울까요? 그렇죠. 킁킁. 땀 냄새를 여러분들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오래된 책 냄새를 맡는다? 그럼 이건 어떤 장소에서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책이니까 도서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미연이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소라와 정우니까 2번이 되겠죠.
그럼 이어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느낌을 떠올릴 수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 장소를 찾는 문제인데요. 지난 주말 이곳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셨다. 맑은 공기를 마셨다고? 아,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 같았다. 참, 올라갔대요? 어떤 것보다 조금 높은 곳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이제 확실해질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무서웠어. 그래서 이곳에 다신 안 가려고. 자, 어떤 곳보다 높은 곳인데 엄청 너무 높은 곳도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장소, 들, 산, 바다, 공원, 학교 중에서 높은 곳,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 장소 하나밖에 없네요. 어떤 곳일까요? 그렇죠. 바로 산이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2번 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떠올리기 위한 방법. 자, 한 가지 아니에요? 몇 가지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자,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첫 번째, 감각적인.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니까 도서관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와 같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을 떠올릴 때는 일기나 사진 같은 것도 이용해 볼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일기나 사진을 살펴본다든지 또는 몸의 감각을 이용한다. 또는 우리 주변을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 맞아 이 장소에서는 이런 경험 있었지라는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 내용들 방법들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 하면 요걸 떠올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 장소에서의 경험은 모두 같다? 다르다. 같은 장소여도 사람마다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자, 그럼 경험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 역시 어떻다? 그렇지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함께 공부했었죠? 자, 그 내용 잘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장소에서의 경험에 따라 그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은 다양하다. 그렇죠. 다양합니다. 자, 니은 볼까요? 같은 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도 같다. 삑. 자, 이걸 옳게 바꿔보십시오. 자, 어떻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어야 좋을까요? 그렇죠. 느낌도 같은 게 아니라 느낌?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디귿. 사람들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 기억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8번 이어진 문제인데요.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위와 같이 장소를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자, 우리 놀이터, 문구점, 영화관, 공원. 자, 요렇게 여러분들 장소 이름, 장소 모습, 장소에 대한 설명을 적었네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예쁘게 접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표현 방법으로 알맞은 것, 바로 접는 책 만들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8번 볼까요? 위와 같이 장소를 표현한 걸 보고 알수 있는 점. 자, 우리 알수 있는 점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소 나와 있고 장소의 모습 또는 장소에서 내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그림을 좀더 추가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느낌도 이곳에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한 방법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 장소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수 있어요. 경험을 알수 있으면 이 곳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 장소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자, 이런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리는 방법을 알맞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1번. 모든 장소를 다 그리는

0: 근데 뭐예요? X 잘못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3번 장수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표현한다. 보고 느낀 거 모든 것다 표현하려면 여러분들 다 그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X. 5번 중요한 장소, 자주 가는 장소, 잘하는 장소로 그린다. 그렇죠? 자, 이런 장소들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주변 장소를 좀 그려주면 여러분들 되겠죠? 마지막엔 생각과 느낌까지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제 10번, 11번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변의 장소 그림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위에 가나에 공통적으로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돼요. 자, 아파트 있는지 봅시다. 아파트, 아파트. 네, 아파트 둘다 있네요. 자, 모수천, 모수천. 자, 모수천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모수천이 있나요? 없군요. 아하,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있는 장소 아닌 거 2번 모수천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1번 볼까요? 위의 가나를 비교하여서 알수 있는 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는 곳의 모든 장소를 그렸다. 정말 모든 장소를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장소를 그렸다면 우리 두 친구가 같은 주변의 장소를 그렸으니까 모두 다 똑같은 장소들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아니죠. 있는 장소도 있고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알맞지 않고요. 2번 호근이는 우리 집을 중심으로 그렸다. 호근이 그림 볼까요? 자, 우리 집을 중심으로 그렸다면 우리 집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집이 아니네요. 그렇죠.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가운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길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희망초등학교도 중심으로 나와 있네요. 아, 그럼 호근이는 희망초를 정말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가운데 그린 행정복지센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중심으로 그린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자, 3번. 같은 장소를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지요. 4번. 지은이와 호근이가 좋아하는 장소 같다? 여러분들, 이 장소 같은 거? 아니죠. 다 내가 그린 장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역시 알맞지 않고요. 5번 각자 그린 모습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장소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장소들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인데요. 자, 살펴보면 같은 장소라도 각자의 무엇과 느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바로 경험이 되겠죠. 자, 이 각자의 경험과 또는 생각, 느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걸 존중해야 되지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1단원, 그리고 사회의 1단원의 중단어 첫 번째를 함께 끝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최종 미션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의 최종 미션은 감각적인 표현을 살려서 여러분만의 짧은 시를 써 보십시오. 자, 내가 잘못 쓰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짧아도 좋아요. 감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2강 함께 공부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3강 수학 1단원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목소리)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앞에 두 강에 걸쳐서 순물질과 혼합물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출발을 해서요. 밀도, 용해도, 끓는 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또두 강에 걸쳐서요. 이것과 관련된 필수 탐구부터 살펴보고 수행평가 탐구 문제와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 탐구 문제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탐구는요. 용질이 녹는 양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해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50ml 비커 두 개에 0도물을 각각 100ml씩 넣습니다. 그러니까 용매인 물을요,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양을 딱딱 똑같이 넣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비커에는 질산칼륨을, 다른 비커에는 황산구리를 이렇게 용질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똑같이 1g씩 1g씩 천천히 넣어서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휘휘 저어주면서 잘 녹이고요. 자, 이렇게 1g, 1g, 1g 추가해서 넣다 보면 더 이상 녹지 않는 한계 지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각각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추가해서 그 녹은 양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용해도를 측정하는 실험인 것이죠. 자, 그럼 다른 비커에 다른 온도의 물을 이용해서 또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까지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짠! 봤더니, 자, 온도가 10도에서부터 출발해서 20도부터 60도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표로 보니까, 뭔가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 경향성은 알겠는데, 우리 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쉬운 그래프로 변환을 했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용해도 곡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모두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질산칼륨이 기울기가 더 크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한걸 볼까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모두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는 양 증가합니다. 즉,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때 질산칼륨이 황산구리보다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양의 물에 녹인다 하더라도 그 종류마다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같은 고체 물질이라 할지라도 온도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함께 증가한다. 즉, 용해도가 함께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종류마다 다 다른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실험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물질의 종류마다 용해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바로 재결정이라고 하는 분리 방법이었잖아요. 재결정과 관련된 실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40도의 물 100g을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합물을 넣을 거예요. 질산칼륨 60g과 거기에 소량의 황산구리 1g을 함께 모아서 모두 다 녹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커를 그대로 들어서 얼음이 든 수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있었던 그 비커의 내부 온도도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용해도도 감소해서 다시 고체로 재결정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결정된 고체 물질을 이렇게 걸음 종이로 걸러서 분리를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질산칼륨 60g과 황산구리 1g을 처음에 모두 녹였습니다. 그리고 냉각을 시켰더니 어떤 고체물질이 석출이 되었는데 그 고체물질이 바로 질산칼륨이었고 28g이 석출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우리 그래프와 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온도인 40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한번 볼까요? 질산칼륨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은 60g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적은 60g을 넣었기 때문에 질산칼륨 모두 다 녹을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황산구리도 40도에서의 용해도보다 훨씬 더 적은 1g을 넣었기 때문에 모두 다 녹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용액을 우리가 냉각을 시키죠. 어디까지요? 20도까지요. 그래서 20도로 냉각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20도의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처음에 집어넣은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20도에서의 물 100g의 용해도보다 넘치는 이 양은 석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양을 석출량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석출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질산칼륨 60g을 넣었는데요. 20도의 물 100g에는 질산칼륨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약 32g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28g이 넘친 꼴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28g이 고체로 석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황산구리는 20도에서도 여전히 1g은 모두 다 녹아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석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름종이 위에 질산칼륨 28g만 걸러지고 나머지는 거름종이를 통과해서 아래 비커에 모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혼합물을 온도가 높은 용매에 모두 녹인 후 냉각을 해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 이것을 우리 재결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재결정 시키는 방법을, 그 과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천일염을 정제시키는 방법, 또 합성한 여러 가지 종류의 약품에서 또 이제 불순물들, 소량의 고체 혼합물을 제거해내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물질 AB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간은 물 100g에 녹은 용질의 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가 상태에서 물질 A와 B는 모두 다 포화 상태일까요?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용질에 대해서는 포화 상태예요. 왜요?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양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용해도 곡선인데 그 곡선 위에 있잖아요. 다르게 설명을 하면 20도의 온도에서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 32g만큼 모두 다 A가 녹아 있기 때문에 A는 포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B는 어떤가요? B는 20도에서 이보다 더 많은 양을 녹일 수 있지만 그보다 적게 녹였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야겠죠. 따라서 A는 맞지만 B는 불포화 상태이므로 기억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 60도의 물 100g에 이 물질 A를 109g을 녹였을 때 A는 석출될까요? 60도의 물 100g에 A는 최대한 109g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딱 알맞게 모두 다 녹아져 있는 그런 포화 상태겠네요. 따라서 A는 석출되지 않고 모두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디귿, 물질 A, B 모두 온도가 높아지면 물에 녹아지는 양이 많아진다. 지금 B도 기울기가 작긴 하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둘다 녹는 양이 많아진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시험관 A부터 F까지 똑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넣은 다음 이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양을 관찰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포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용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포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용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정답은요? 네. 용해도가 낮았을 때, 그때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기체의 용해도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 기포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많이 녹았으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용해도가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기포가 더 많이 녹아 있을수록 기포는 덜 발생을 하고요. 기체가 이제 용해도가 줄어들어서 너 이제 기체로 다시 나가, 녹아 있을 수 없어라고 방출시켜서 그때 기포가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해도가 가장 낮아서 계속해서 기체로 방출시키는 용액을 골라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문제를 다시 바꿔서 해석을 하면요. A부터 F 중에 용해도가 가장 낮은 시험관을 골라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용해도. 어떨수록 낮아졌나요? 자, 조건. 온도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높을수록이었고요. 그리고 압력은? 낮을수록 용해도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시험관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고 압력이 가장 낮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온도가 가장 높은 50도의 물에 담그고 마개를 씌우지 않아서 압력이 낮은 2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표는 온도에 따른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글은 특정 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17g을 60도의 물 100g에 모두 녹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액을 20도까지 다시 냉각시킨다면 용해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어떤 물질이 석출될 것인데 그게 누구인지 고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한번 검증을 다시 또 해봐야겠죠? 정말 60도의 물 100g에 둘다 녹아 있을 수 있는지 표를 보고 확인해 볼게요. 60도의 물에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즉, 질산칼륨은 최대 109g까지 녹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황산구리는 최대 40g까지 녹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각각 50g과 17g을 녹였네요. 둘다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넣었기 때문에 정말로 모두 녹아 있을 수 있네요. 자, 그런데 20도로 냉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자, 20도에서는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32g까지밖에 녹일 수 없는데 50g이나 지금 넣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질산칼륨은 고체로 다시 석출되겠죠. 황산구리는 어떤지 볼까요? 20도의 물에서 물 100g에 2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우리 처음에 17g만 녹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녹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따라서 석출되는 물질은 딱한 가지겠네요. 바로 질산칼륨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는요. 그렇다면 그 질산칼륨의 질량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석출량을 계산하게 하는 문제도 항상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이 부분을 보면요. 2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은 최대 32g까지 녹일 수 있는데 여기에 넘치게 50g까지 녹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 넣은 50g에서 20도의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인 32g을 빼주시면 18g이 석출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8g입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요, 순물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해봐라. 이 예시들을 잘 구별해봐라. 이런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순물질과 혼합물 배웠습니다. 순물질이란? 우리 친구들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물질이란? 한 종류의 물질로만 구성된 것이었죠. 그러면은 혼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이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들을 혼합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홧 원소 물질이냐, 화합물이냐, 그리고 혼합물도 또한번 분류를 했을 때, 균일 혼합물이냐, 불균일 혼합물이냐. 자, 요 부분까지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순물질 중에서도 홧 원소 물질은 말 그대로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한 종류의 분자라는 이야기 했었었는데요. 한 종류의 그 입자들로만 이루어진 물질들도 우리 순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혼합물은요, 그뭐 어느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더라도 그 구성 성분의 농도가 동일한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이 있고, 그리고 그와 반대인 불균일 혼합물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분류를 해볼까요? 자, 기억, 공기입니다. 자, 공기라고 하는 한 종류의 물질이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 질소, 수소 등등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공기가 기체 입자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균일 혼합물이고요. 암석은 군데군데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종류의, 산소라고 하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홧원소 물질이었습니다. 콜라는요, 당연히 물과 여러 가지 뭐 탄산이라든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이고요. 자, 우유 같은 경우 혼합물은 혼합물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두 층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에탄올도 에탄올이라고 하는 한 종류의 물질이지만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소금물도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도 산소와 탄소라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한 종류의 기체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순물질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선생님이 다루었었는데요. 결론은 순물질은 D급과 B급과 이응인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은 주어진 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그럼 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분류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가 질문을 통해서 예가 나온 것이 에탄올과 설탕이고요. 아니오가 나온 것이 소금물과 암석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것들이죠. 자, 에탄올, 설탕 모두 다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순물질입니다. 그리고 소금물과 암석은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었죠. 따라서 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밝혀내는 4번,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졌는가가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 아닌 것은요, 자, 우리 1번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미 정리를 했었죠? 바로 우유입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액체 중에 어느 곳을 떼어서 보더라도 이 구성 성분의 농도가 다 똑같은데, 우유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침전물이 가라앉고 이 부분마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러면 물과 소금의 냉각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물은 순물질이고요. 소금물은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동시에 가열시키거나 혹은 이 그래프처럼 냉각시켰을 때 이렇게 냉각 곡선의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점에서 상태 변화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혼합물은 그 순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어느 동안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도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기억, 소금물은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는 말은 올바른 설명이겠네요. 그리고 니은, 물은 소금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 게 아니라 소금물이 더 낮은 영하의 온도에서 얼고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냉각 곡선으로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가열 곡선을 보더라도 순물질과 혼합물 구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선생님과 본강에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두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자, 가를 보니까요. 흰색 공도 있는데 그 옆에 빨간색 공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긴 섞여 있는데 좀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시면 빨간색 공, 한 종류의 물질로만 구성된 것을 알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가와 나는 각각 어떤 물질을 모형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쵸. 가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요, 한 종류의 입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물질을 나타낸 것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놓고 나서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혼합물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는 균일 혼합물이 아니라, 괜히 균일해 보인다고 이거 맞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애초에 혼합물이 아니라 순물질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가와 나는 어느 점이 일정할까요? 가 같은 경우에 순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점이 일정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느 동안에도 계속 구성 성분의 농도가 달라져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물질 A, B, C, D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이제 밀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밀도의 정의부터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므로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X축을 보니까 X축에 질량이라는 변인이 나와 있고요. Y축을 보니까 부피라는 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울기는요, 우리 수학 시간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X축의 변량분의 Y축의 변량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의 질량분의 부피가 되는 것이죠. 질량분의 부피. 그런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밀도의 역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을 골라라. 이것을 다르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기울기가 가장 낮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이죠? 바로 찾을 수 있죠? D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밀도를 연관짓는 이 과정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특정 실험기구의 사용법을 쭉 나타낸 것인데요.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가, 액체 혼합물을 여기에 넣은 다음에 마개를 단단하게 닫고 스탠드에 고정한 다음 그리고 층이 나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액체 혼합물인데요. 층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액체는 서로 섞이지 않는 혼합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과 에탄올처럼 서로 섞이는 혼합물일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층이 분리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층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섞이지 않는 혼합물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비커를 두고 꼭지를 천천히 열게 되면은 두 층이 분리됐기 때문에 아래층이 먼저 쪼르르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빼낸 후에 이것은 정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겠죠. 그 다음에 이 실험기구의 위쪽 입구를 이용해서 또 다른 비커의 위층의 액체를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과 위층을 분리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내는 방법, 어떠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었나요? 네, 바로 밀도였었죠. 밀도가 큰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것은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두 층으로 분리낼 수 있었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사용하는 실험 기구의 명칭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분별 깔때기였죠. 말 그대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해주는 깔때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시로 옳은 것은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다양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막 섞여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충분히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물질의 특성별로 분리하는 그 예시들을 정확하게 짝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증류탑을 이용해서 원유 분리하는 거. 우리 이미 이 용어 속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증류법이잖아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예시였죠. 이 증류탑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원유를 넣은 다음 가장 먼저 끌어나오는 물질부터 차례대로 층에서 분리해낸다였었어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고요. 합성한 약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소량의 고체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때 순수한 고체만 석출해내는 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었습니다. 3번.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탁한 술. 여러 가지 물질이, 뭐, 곡식 등등이 섞여 있는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만을 얻는 방법은 이 탁한 술을 끓인 다음에 먼저 끓여나오는 그 물질만을 따로 액화시켜서 맑은 소주를 얻는 것이었죠. 먼저 끓어나온다. 이말 표현 자체가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예시였습니다. 자, 4번이 바로 밀도차를 이용한 예시죠. 볍씨를 소금물에 넣어서 가라앉은 좋은 볍씨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밀도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뜨고 가라앉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커서 가라앉은 좋은 볍씨만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선일염에서 불순물을 정제해서 깨끗한 소금을 얻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바다에서 얻은 그 순수한 소금에는요, 그냥 정말 딱 소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 등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순수한 고체인 소금만을 따로 재결정시키는 거. 그것은 바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신선한 달걀을 고르기 위해서 소금물에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은 걸 보니 밀도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가장 밑에 가라앉은 신선한 달걀이 밀도가 가장 크고 그 사이에 있는 소금물이 중간 밀도, 그리고 가장 밀도가 작은 오래된 달걀이 떠올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기억부터 보시면요. 이 원리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은 섞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층이 나뉘지 않아서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오래된 달걀이 뜨지 않을 때는 소금물을 더 넣어서 이 중간 밀도를 만들어 주시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이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물과 어떤 액체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분리해 낼 건데요. 이 물질을 이용했을 때 윗부분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물질을 고르래요. 자, 물보다 밀도가 크게 되면은 위에서 분리를 할 수가 없겠죠. 왜요? 가라앉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 중에 물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하나밖에 없죠. 글리세롤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11번 문제부터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오늘은 217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고요. 어제 저랑 이제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예문들 읽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활용하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문장 다섯 개 드릴 것이고 문장과 관련된 해석 그 다음에 구문 분석 꼼꼼하게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우리가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조금 간단하게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주어 부분이 지금 한 줄 반, 무슨 김밥도 아니고 한 줄 반이네요. 하지만 이건 그냥 A인 것이죠. 자, A가 is called 온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온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영어 아니죠. 이건 한국말입니다. 말 그대로 온돌이고요. 그래서 A가 온돌이라고 불리워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c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를 목적보호로 자주 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라도 몰랐더라도 A가 B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면 A, B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보호고 자, 요거는 지금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딱 세 단어인 것입니다. A가 온돌이라고 불리워요. 이런 건데요. A는 뭔가요?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Korea's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underfloor는 floor 밑이잖아요. 마룻바닥 밑에 그런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과 문장 구문 분석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 복기 한번 해볼까요? Korea's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is called 온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복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이 온돌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글쎄요.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정말 엑셀런트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기를 뜨겁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져서 별로 좋지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죠? 바닥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이제 난방을 하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수주해가지고 건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 온돌 시스템을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K컬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자, according to는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몇 차례 다뤘죠? 요거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만 전치사로 여러분들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구니까 우리가 저런 전치사로 구전치사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according to 동사에 ing가 붙었는데 이 ing 다음에 to가 붙어서 하나의 전치사가 됐어요. 자, accord라고 하는 동사는 또 거의 쓰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according to를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전치사인데 뭘 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출처와 근거를 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뭐뭐에 따르자면 이렇게 번역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요 단어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은 그냥 출처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냥 뭐 노던 아일랜드는 뭐 그냥 북아일랜드가 되는 것이고요. 요 액트는 뭐 중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니까 뭐 안 해오셔도 상관없어요. 대문자로 돼 있기도 하지만 자, act는 행동하다 라고 하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는 법률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노던 아일랜드의 2014, 2014년 법에 따르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014년은 이렇게 잘라서 2014 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2000년대는 2014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하다 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Anyway, 출처와 근거는 이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요구를 받는 것이죠? 바로 커미티가 되겠습니다. 아우, 커미티는 여러분들 별표 3개 드릴게요. 앞으로 주구장창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회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자, 커미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당연히 주어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BPP 이하의 투부정사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자, 얘가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자, committee가 produce an annual report가 되겠습니다. annual도 몇 차례 보셨죠, 여러분들? annual은 1년에 한 번씩, 뭐, 연간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례 보고서를 만들어내도록 요구를 받는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committee가 만드는 것이죠. require가 오형식으로 자주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도 좋고요. 혹시 모르셨더라도 얘가 이거 하도록 요구를 받는다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는 이제 부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보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긴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네 개의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좀잘 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자, 이 문장도 저희가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Northern Ireland Act 2014, 그 다음에 the committee is required to produce an annual report.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해 납득이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순만 아시면 이제 배열만 아시면 이것도 만들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지금 없고 이제 자신감들이 이제 막 생기면서 야, 내가 영어가 많이 늘었나 봐. 이런 느낌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2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조금 어휘적으로 좀 버겁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예, 그래도 이 어휘를 알려드리면 되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어려운 단어들, 그러니까 중등용 단어가 아닌데 지문 안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 어휘의 의미가 지문 아래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pit bogs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pits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토탄이에요. 자, 일부러 한자로 써놨죠? 연탄, 석탄, 이런 거 들어봤죠? 탄은 탄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석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흙의 상태인 그런 탄을 우리가 토탄이라고 하는데 이걸 피츠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석탄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라고 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덜 됐다라고 하거든요. 석탄이. 그래서 자, 요 습지에 보통 이 pits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bog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습지고요. 요거는 중등용 단어가 아니니까 아예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 드려놓은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누가 주어예요? 누가 동사예요? 이거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형용사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정도 나이를 먹은 자 about는 여러분들 숫자 앞에 쓰이면 부사라고 했어요. 대략적으로라고 했습니다. 약 2000년 정도 나이를 먹은 bodies. 여기서 저 bodies는 몸통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시체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신들. 2000년 정도 나이를 먹은 그런 시신들이 발견됐대요. 그런데 뒤쪽에 뭐가 나와요? 이건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사다. 분사는 형용사다. 그러면 형용사가 뒤에 나왔다? 명사 수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얘는 보호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형용사를 목적 보호로 자주 취하는 동사 중에 find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연습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bury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라 앞쪽에서 두번 정도 했어요. 자, bury는 뭔가를 파묻 다의 의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거예요? 이 시신들이 파묻혀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죠?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이건 지금 그죠? 여기서 지금 발견이 됐다. 혹은 여기에 파묻혔다라고 해도 되니까 이건 어차피 지금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 pit bugs가 어디에 있어요? 영국의 중앙에 있다. 영국, 잉글랜드의 중부에 있답니다. 그래서, 자, 중앙 잉글랜드의 토탄 지역에
묻혀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MA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리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사실은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뭐 따지고 보면 수식어구들을 다 제거했을 때이 문장은 이거예요. 시신들이 발견됐다, 묻혀진 상태로가 되겠고요. 오형식의 수동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0: 형식이 된다라고 하는 자 기본 골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식어구들의 내용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자 이 문장도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bodies 어떤 bodies였어요? That are about 2,000 years 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처리였고요. 그 다음에는 뭐였죠? Were found 발견됐습니다. 어떤 상태로? Buried 묻혀진 상태로. 자 어디에 묻혀 있었죠? In pit bog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pit bogs가 어디에 있었어요? Of central England 이렇게 여러분들 자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자 따지고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은 그러니까 단어 수가 굉장히 많지만 기껏 해봐야 6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신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를 바라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장은 이제 주어네요. Elementary school 뭐예요? 초등학교죠. 네, 그래서 자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are now advised. 이거 동사네요. 물론 요 아이는 부사긴 한데 요 동사와 그다음 그 BPP의 수동태 동사 하나의 동사로 봤을 때 그 사이에 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 분리해서 따로 뭐 부사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전체 덩어리를 그냥 동사로 처리하십시다. 그럼 남은 거는 얘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빨리 갑시다. Advise는 어때요?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잘 취한다. 따라서 얘는 보호다. 굳이 주어가 뭐뭐 하느냐를 따져보는 것. 요거는 이제 초반부에 우리가 연습 몇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숙달된 상태가 된다면 자, 이제는 Advised라고 하는 동사를 딱 보고 수동태로 쓰였을 때 이하의 투부정사는 주어가 뭐뭐 하는 걸 거야. 요거는 보호야. 라고 성분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럼 해석도 굉장히 간단하게 될 겁니다. 단어 수가 꽤 많긴 하지만 별거 없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뭐 하라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 권장되고 있죠? 바로 수업을 좀 제공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무엇에 관한 수업입니까? 바로 healthy lifestyles.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수업을 제공하도록 조언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컴퓨터 게임도 너무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healthy lifestyles만은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을 제공하도록 조언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주어가 뭐였어요? Teachers. 근데 어디 선생님이었죠? Elementary school teachers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Are now advised. 조언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자 뭐하라고 조언을 받고 있죠? 자 to give classes. 수업을 좀 제공하도록 조언을 받는데 그 수업의 내용이 뭐예요? Classes를 좀 수식해 보세요. To give classes about healthy lifestyle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고요. 자,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잘하셨어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길죠? 여러분들 도전해보시고 저는 꼭 성공해봤으면 좋겠어요. 따지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도전해봅시다. 일단 이 문장은 컴마가 여기 들어있고 주어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덤비지 마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자,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거는 안에 지금 주어동사가 지금 들어있으니까 뭐죠? 절이죠. 그럼 무슨 절이에요? 이거 당연히 부사의 절입니다. 자, 부사절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선생님 수동태 동사죠?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지금 B 플러스 PP가 바로 온 게 아니라 관사가 들어있잖아요. 관사는 무조건 명사랑 결합돼야 되고 그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온 거니까 요거는 요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지는 영단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 kids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린아이의 뜻으로. 뭐 kids cafe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English language word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형용사절이 붙은 거예요. 그냥. 뭐가 이게 법칙대로 안 간 겁니까? 법칙대로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뭘 설명하는? 바로 describes는 설명하다니까. 자, child, 어린아이를 설명하는 그런 영단 받아들여지는 영단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단어는 어떻습니까? was considered. 원래는 고려되었었다. 생각되어졌었다. 그런데 PPP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슬랭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이 단어는 슬랭이다. 맞아요? 둘은 동격이죠. 따라서 자, 이거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 되게 길지만 다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거죠. 왜 슬랭으로 생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단어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단어 다음에 이 단어를 또 설명하는 관계대명사들이 또 왔어요. 소유격이. 자, 그 단어의 의미가 어때요? 바로 염소새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원래. 그래서 young goats가 되겠습니다. 새끼염소를 의미하는 의미가 새끼염소인 그런 단어로부터 왔기 때문에 슬랭으로 예전에는 고려가 되어졌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분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길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kids is an accepted English language word. 자, 형용사절이 있었어요. That describes a child. 그렇긴 하지만 it was considered slang. 이게 기본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Because it came from the words. 어떤 단어로부터 왔어요? Whose meaning is young goat.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이 다섯 번째 문장까지 마무리 다 되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Korea's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is called ondol. According to the Northern Ireland Act 2014, the committee is required to produce an annual report.

0: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다섯 문장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해가 잘 되었기를 기대하고 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저희 그 쓰기로 반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안녕.
1: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겨울,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파트로 들어오는데, 취득법보다는 등기법이 분량이 좀 많죠.

많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도 여러분이 대부분 목표를 세우는 게 12문항에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 목표 세우시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해서 3강, 4강, 5강을 통틀어서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12개에서 6개 이상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를 판단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기 총설 및 절차 총론대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설 파트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절차 총론 위주로 정리를 좀할 건데, 자, 총설 파트에서도 1번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건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개? 8개. 요거 첫 번째 1순위로 정리하고 가보는 겁니다. 자, 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불명예유지권 등기사항 아니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요. 구분지상권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요. 주위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할수 없는 권리들은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그럼 지상권에서는 뭐다? 네, 구분 지상권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 전세권. 그다음 지역권. 그다음 저당권, 그다음 권리질권, 그다음 채권, 담보권, 그다음 임차권. 자, 이렇게 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8가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더 암기한다면 환매특약분에 매매한 환매권 정도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 나온다면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총설 파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출제인이 기본형의 지문으로서 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될 거냐, 안될 거냐. 지분에는요, 용익권 설정 등기, 용익권 설정 등기. 등기는 할수 없다. 오. 즉,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등기가 가능하지만 지분에는 용익권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오. 자, 부동산의 고유번호로는요, 소유권의 객체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의 객체라면 아파트와 관련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동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각각 구분해서 소유하죠. 그 구분해서 소유하는 부분이 어딥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1층 101호 이렇게요. 그럼 1층 101호, 102호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상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 증빙서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되는데 발급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 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로 해야 한다? 주등기.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뒤쪽에서 우리는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한다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아닌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뭘 붙여서 한다?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등기 절차 총론에서 통합형의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지분입니다. 지분의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설정 등기를 허용한다. 그거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와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해서는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등기로, 못하면 주등기로.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한다. 요 내용 함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등기 당사자 능력. 자,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이 단순 암기 사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는 출제위원이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청 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수험생들이 대부분 구분을 하지 않고 문제를 보는 경향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좋아해요. 자, 우리가 신청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예,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당사자 능력과 동의어가 신청 적격이거든요. 신청 적격. 자, 이렇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신청 능력하고 신청 적격을 구분하는지 또는 신청 능력과 당사 능력을 구분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청 능력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의사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청 능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문을 뭐로 바꿔라? 의사 능력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여러분은 신청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기가 금방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그 애가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신청 능력을 물어볼 때는 의사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사자 능력은요? 신청 적격과 당사자 능력은 등기부상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서 명의인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흔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이 아파트 이번에 우리 남편 명의로 했어. 아, 이 아파트 이번에 내 명의로 했어. 이 아파트 우리 이번에 시아주버님 명의로 했어. 누구 명의로 했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명의로 했어라는 표현을 우리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밝혀보면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했어 이 말이거든요. 이때 그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했어 할때그 명의인이 될수 있는 자와 명의인이 될수 없는 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 능력에서 명의인이 될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비 법인은 다 가능해요. 그럼 법인, 비법인, 자연인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출제인이 될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의 조합.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네 가지만 암기하면 한 문제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뭡니까, 여기서? 그렇죠. 비법인이죠, 비법인. 비법인. 비법인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 학교. 학교 금방 뭐라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등기할 수 없다. 오. 읍면 독립 당사 영역이 있다 없다? 없다. 오. 민법상의 조합. 자, 조합. 민법상의 조합. 안 되죠. 그래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 재산의 근여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했는데 할수 없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에 자연인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명의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자연인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다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 능력과 당사 영역은 구분해 두시고 또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사 영역과 신청 적격은 동의어라는 개념. 그럼 당사 영역이 뭐다? 예, 명인이 될수 있는 자격. 근데 될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 몇 개? 네 개.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의 조합.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

본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도인은 권리를 잃죠. 매수인은 권리를 얻죠. 그러니까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열거적 규정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오세요라고 규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인이 공동 신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단독 신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공동 신청해야 되는 경우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 자, 유증. 유증은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다 무슨 신청 사유다? 그렇죠? 공동이죠. 누가 갑니까?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자, 유언집행자. 권리자는요? 수증자죠. 그래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행 판결. 자,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의 말소, 신탁 등기. 얘네들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슨 신청의 사유가 해당한다? 그렇죠? 단독 신청의 사유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4번 문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4번 문제를 풀어봤을 때, 자, 100%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이거라고요. 그럼 앞서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등기에 관한 일반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이런 애들이 100%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등기를 합리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법 12문항 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8개 이상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나오는 것만 나는 공부하겠다 하더라도 등기법은 최소 6개 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등기법 기본서를 정리를 하면서 앞쪽 내용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셔야 돼요.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보세요. 단독으로, 자, 볼게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금방 우리가 공동으로 가는 경우 봤잖아요? 그럼 단독으로 가는 경우. 자, 볼게요.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 단독. 자, 토지 수용. 수용. 수용은 누가 합니까? 관공서. 그죠? 국가. 자, 국가는 사기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단독. 다. 금방 제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유증이라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무슨 신청이었습니까? 공동이었죠. 그래서 무슨 신청의 사유다? 공동 이렇게요. 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자, 요거 줄여서 읽을 때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 최고액을 뭐 하겠다? 감액하겠다. 자, 근데 디귿 이런 지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이 의외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 여러분이 아마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공동신청의 사유는 기본서에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왜? 원칙이 공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등기의 지문을 읽을 때는 단독 신청이 나오면 오히려 더 편해요. 왜?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동신청의 사유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공동일까, 단독일까 막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단독 신청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전부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암기합니까? 그러면 등기의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그 7번 지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는 말은 실체관계의 내용에 무슨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변화가 출제인이 문제를 내어주잖아요.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다고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감액한다. 1억으로 감액을 하겠다. 그러면 99억은 갚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1억으로 바꾸는 등기가 근저당권 변경 등기인데, 그럼 1억으로 바꾸는 등기를 은행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누군가는 감액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본다라는 게 확인이 한글로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러 가는 등기를 하러 갈 때는 당연히 금액을 높이는 등기라든 금액을 낮추는 등기라든 어떤 등기를 하든 누가 봐도 이거는 뭐다?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몇 개다? 예, 기업과 니은 됐습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자, 등기 절차 청문회 통합형의 문제인데요. 전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는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자 신청. 그래서 기본적인 전자 신청의 지문을 좀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전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후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지문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 자연인, 법인은 가능한데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자격자 대리인만 된다라는 거.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는 전자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 나왔네요. 지분.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 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또 지분 또 나왔거든요.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종전에 지분의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청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고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예, 자연인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니까. 자, 소유권 등기 명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 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는 관공서죠. 그러니까 인감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지분과 관련되는 질문을 여러분께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분을 통합형으로의 문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100%입니다. 100%. 그럼 100%는 뭐예요? 지금 두 개 나왔죠. 공동이냐, 단독 신청이냐. 그거 100%. 그 다음 지분과 관련되는 질문 1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목표가 이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 총 우리는 몇 가지만 맞추면 된다? 예. 12개에서 하나는 킬로 영문학 빼버리고, 11개에서 5개에서 6개만 맞춰도 짧은 시간을 공부해서 5개, 6개가 맞출 수만 있다면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분 가볼게요. 자,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지분.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X라는 말은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역시 X. 세 번째, 지분만 상속 등기 X. 네 번째,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명의의 본등기 X. 다섯 번째, 합유지분 X. 이렇게 해서 지분과 관련된 문항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다섯 개의 지문을 반드시 적어놓고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안에 들어온 애들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문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다 허용한다라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될 거고. 여기 지분 나왔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면 지분의 용익권 설정은 안 된다 되어 있죠. 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지분과 관련되는 질문은 몇 퍼센트 시험 확률이다? 100%라는 거꼭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 등기 신청을 위한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첨부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첨부 정보 100%입니다. 100%. 근데 첨부 정보가 100%인데, 첨부 정보는 각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암기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됩니까? 예. 도면은 언제,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첨부되는지. 그 다음에,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어떤 등기신청 사건에서 제출되는지, 주소지 증명정보는 어떤 등기신청 사건에서 제출되는지, 그 개별적인 등기신청 사건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100%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장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장정보는 언제 제공하느냐? 암기하세요. 보, 이, 멸, 변. 이네 가지인 경우에만 대장정보가 제공됩니다.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변. 그죠? 변. 아, 그러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첨부해야 한다? 대장. 그러면 이 질문은 출제인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부동산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7번 문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첨부 정보들을 암기해 놓고 기본서에서 나머지 첨부 정보들을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언제 제공합니까? 그렇죠. 권리자만 제공합니다. 권리자. 권리자만. 근데, 단,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일 때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제공한다라는 거. 이게 주소지 증명서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원칙은 누구만? 권리자만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설문에서 무슨 등기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했으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제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무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했으니까 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기업권 이전은 옳다 그죠? 그다음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인을 증명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증 증서, 공증, 공증. 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한다.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 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야, 이것도 중요하죠. 인감 증명은 일정한 서면이 들어갈 때그 서면에 날인한 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 정보는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들어가면 상속인들의 인감은 들어가야 돼요. 단, 예외가 하나가 있죠. 그 인감 증명에 뭘 받았다면? 그렇다.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 증명 제출은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감 증명 제출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뭘 받았으니까? 공증을 받았으니까. 자,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할 경우. 자, 농지를 취득하면 우리 뭐 첨부해야 됩니까? 농지증 첨부해야 되죠. 근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유예 판결인 때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는데, 판사가 보는 관점과 행정부가 보는 관점은 별개입니다.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농지증은 뭐 한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읍, 니은, 디귿에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셨잖아요. 뭡니까? 첨부 정보가 나오면 첨부 정보가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첨부 정보 100%입니다. 그럼 각하 사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29조 2호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라는 거 여러분 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9조 2호 상당히 중요 파트다라는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요게 키워드잖아요. 직권 말소와 관련해서 29조 2호가 상당히 가능, 출제 가능성이 높도록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볼게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 자, 우리 아파트는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즉, 일체적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분리 처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위반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29조 몇 호 사유다? 2호. 자, 농지.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역시 29조 2호.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토지 소유자만 농지의 작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 오, 지분 나왔네요. 지분만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9조 2호.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했다. 멸실 등기는 당연한 등기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해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쳤고요. 자,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다 보면, 여러분이 100%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100%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분, 지분. 그래서 지분 제가 빠르게 다시 정리할게요.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등기 X, 지분만 상속 등기 X, 그 다음에 1인이 또는 1부의 자가 전원 명의의 본 등기 X, 그 다음에 하뷰 지분 기록 X.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거. 자, 두 번째 100% 뭐였나요? 그렇죠. 당의 등기를 신청을 하러 갈 때 공동 신청을 할 것이냐, 단독 신청을 할 것이냐,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독 신청의 사유를 전부 암기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냥 만일의 경우에 그 전부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낼 때는, 아, 지문을 보고, 아,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전세금을 증액한다, 전세금을 감액한다, 피담보 채권을 증액한다, 감액한다, 존속기간을 늘린다, 줄인다, 뭐, 그런 내용들을 있잖아요. 일상생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풀어보고, 그럼 이런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누군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고,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첨부 서면이죠. 첨부 서면은 각각의 첨부 서면이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 제공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단 세 문제 확보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김지영 따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요,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위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원이지요. 총 3개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이번 시간에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큰 틀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포인트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학적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자, 역학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내용이 상당히 많지요. 자,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 및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에너지까지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시스템입니다. 생명 시스템도요, 세포부터 시작해서 유전 정보의 흐름들까지 전반적인 큰 틀을 잡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역학적 시스템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역학적 시스템에서는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물체의 운동은요, 자유낙하 운동과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둘을 구분하는 것들이 각각 출제가 되게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출제가 되는 것을 하나의 통합적인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공이 딱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같은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으로서 자,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는 형태로 움직임들이 기록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작용하는 힘, 중력이라는 것과 함께요. 중력에 의해서 물체들은 점점 일정하게 빨라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빠르기가 변하는 정도가 일정하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얼만큼 빨라지냐면 1초당 9.8m/s씩 일정하게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 교과 속에서 우리는 10m/s씩 일정하게 빨라집니다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연직 방향부터 볼까요? 이렇게 연직 방향의 움직임은 무슨 운동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느냐?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직 방향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중력만이 작용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따라서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1초마다 일정한 빠르기로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그 물체는 일정하게 움직이게 되죠.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체는 받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게 되죠. 빠르기 변하지 않고요. 방향도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 수평 방향의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보면서 어떠한 특정한 두 지점을 두고서 이들의 수평 방향의 빠르기는 어떻습니까? 연직 방향의 빠르기는 어떻습니까? 이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낙하하는 시간을 보았을 때 어쨌든 이들이 떨어지는 것은 자유낙하 운동이고 자유낙하하는 것은 질량 무관하게 똑같은 높이라면 동일하게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질량 무관하게 같은 높이였다고 한다면 낙하한 경우에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는 것, 똑같은 높이였으면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중력이라고 하고 질량이 같은 물체의 경우 중력의 크기에 같다는 이 중력의 정의를 한 번 더 체크하시는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각각을 따로 혹은 합쳐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시스템에서는요, 자유낙하 운동,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더불어서 이런 운동량과 충격량의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게 됩니다. 운동량만 물어보기도 하고요, 충격량만 물어보기도 하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각각의 관계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운동량부터 보도록 합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운동하는 물체라는 것은 빠르기와 함께 방향을 갖고 있죠. 따라서 질량과 함께 속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얘기하는 양이에요. 물체가 받은 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서 힘과 함께 시간의 곱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충격량에 거는 이 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고요.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운동량을 따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충격량을 따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이 관계성에 관련된 것이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식의 형태로 볼 수 있겠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의 이 같은 관계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느냐? 사실 운동량과 충격량은 방향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고려하세요라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운동량은 기본적으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격량은요, 힘과 시간의 곱으로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물체에 대한 상황들을요, 이렇게 그림으로 주기도 하고요, 말로 주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자, 충돌 전에는 2kg짜리 물체가 3m/s로 막 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충돌을 한 다음에 이 2kg짜리 물체는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뀐 채 2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본다는 거죠. 공기 저항 및 마찰은 무시한 상태로요. 충격량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힘과 시간의 곱을 계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요, 힘과 시간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힘과 시간의 곱으로 충격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계산해서 그들의 차이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때 일반적인 문제들은 방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중 것 빼기 처음 걸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체의 운동의 방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방향을 부호를 통해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건 거예요. 임의로 한번 정해볼까요?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그때 저는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하시면 되겠죠. 질량은 2kg이고요. 속도는 얼마입니까? 3m/s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량은 6kg/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돌은 어떨까요? 자,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질량은 2kg입니다. 곱하기 속도를 할 때요, 속도가 방향이 반대이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왼쪽 방향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m/s로 이렇게 표현해서 마이너스 4kg/s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마이너스는 음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kg/s 빼기 얼마예요? 6을 이렇게 빼시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kg/s가 되는 거죠. 자, 크기를 물어봤으면 마이너스는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정답은 10N/s. 이 충격량의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혹시라도 물어봤다면 왼쪽으로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까지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걸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지구 시스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시스템은요, 내용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에 대한 것,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모두 다 출제가 되니까 정확히 기억하시면서요, 자, 지구 시스템에서는 가장 먼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총 5가지가 있죠. 외권부터 시작해서 생물권, 그리고 기권, 직권,

직권, 수권이 있습니다. 그때요, 기권, 직권, 수권의 경우는요, 이렇게 성층 구조들, 층상 구조들이 나오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모두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회차별로요, 기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직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수권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회초의 경우는요,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기권부터 할게요. 기권은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이 같은 층의 구조 및 각각의 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요. 높이에 따른 기온입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네 개로 나눴다라고 보시고 각각에 대해서 특징들을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직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모습으로서 지각, 멘틀, 외핵 네 개의 층의 구조를 볼 수 있겠죠. 자, 직권이라는 것은 지각과 함께요. 지구 내부까지 포함한 모두를 우리는 직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 멘틀, 외핵 네 개로 구분하게 되며 이렇게 구분한 것은 지진파의 빠르기 변화를 통해서 구분하게 된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합니다. 혹은 뭐 액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들을 보면서 각각에 대한 명칭들과 함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한 판이라는 표현들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수권에 대한 수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모습이죠. 수권이라는 것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로서 자, 해수부터 시작해서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이것들이 모두 다 수권에 해당합니다. 그때 바닷물 해수의 경우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서 이것도 깊이에 따른 수온, 물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층상 구조로 나눌 수 있겠고요. 이 혼합층의 경우는 깊이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온도 변화가 없는 이유,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심해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여기나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이다 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명칭과 매칭하는 연습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 외에도요. 생물권과 외권 또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이고요. 생물권의 경우는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서 이 생물권은 기권, 직권, 수권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고요. 외권은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 태양이나 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시스템은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이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보도록 하죠.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및 에너지원입니다. 첫 번째,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은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키게 되는데요. 상호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상호작용은 거의 매회차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매회차 출제가 될 때요, 어떤 사례를 보면서 그 사례 속에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읽어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볼까요?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의 작용으로 석회동굴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석회암 지대야. 그럼 직권이네. 그때 물에 의해서 동굴이 만들어졌어. 수권에 의해서 동굴이 만들어졌구나. 이 같은 예시 문장 속에서 우리는 직권과 수권을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기억하신 상태로 에너지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에너지, 그리고 조력에너지가 있습니다. 월등하게 많은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누가 뭐래도 태양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태양에너지 이외에도요, 지구 내부에너지와 조력에너지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현상들과 어떤 에너지와의 관계가 있는지 짝을 지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물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대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 날씨 변화가 생겼다. 이런 식의 사례를 주고 이것은 어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태양 에너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멘틀의 대류라든가 지각 변동, 화산 활동, 지진이 일어났다 이 같은 이야기를 주면서 이것은 지구 내부에 지구의 어떤 지구 시스템에 어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밀물과 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력 에너지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과 관련된 에너지를 짝지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판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 멘틀 밑에 외액과 내액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판이라는 것은 지각과 함께 멘틀의 상부를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의 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하죠. 자, 판의 구조입니다. 판에서 암석권이라고 했고요. 이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하는데 이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면 암석권이라는 것은 지각과 함께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륙 지각을 포함한 것을 대륙판, 그리고 해양 지각을 포함한 것을 우리는 해양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판 아래 멘틀에 대류가 가능한 일부,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하고 이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서 판들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대륙이 움직이는 원동력, 판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은요, 멘틀의 대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멘틀 대류와 관련된 부분이 연약권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멘틀의 대류에서 판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판의 경계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는 총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그림의 형태를 보면서 각각이 무슨 경계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은 무엇인지, 그런 판의 경계 속에서 판의 생성이 있는지 소멸이 있는지 모든 내용들을 한번 짝지어 볼 수 있으셔야 되겠는데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부터요.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면서 판과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발산형 경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죠.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이 안쪽에서는요, 판의 생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판의 생성이 있는 것이 바로요, 발산형 경계예요. 그때 판의 생성이 일어난 이 부분 속에서는요, 이렇게 찢어진 V자 형태의 계곡을 볼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열곡이라고 하고요. 바다 밑에 이 열곡대와 함께 긴 해저 산맥이 발생하니 그런 것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과 열곡대 하면은 발산형 경계를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렴형 경계 볼까요? 수렴형 경계는 기본적으로 판과 판이 가까워진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판과 판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죠. 판과 판이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되는 이런 섭입형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가까워지면서 솟구쳐 오르면서 높은 습곡 산맥을 만드는 충돌형 경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계는 둘 다 판의 소멸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섭입형 경계의 경우는 이렇게 바다 밑에 긴 이렇게 깊은 해구를 볼 수도 있고요. 줄지어 늘어선 화산 섬인 호상 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해구나 호상 열도 바로요. 섭입형 경계, 수렴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물론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충돌형 경계에서는요, 습곡 산맥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수렴형 경계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같이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그림을 펼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 발산형 경계는 판의 생성, 수렴형 경계는 판의 소멸이 있었죠. 이 보존형 경계는 판의 생성과 소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판과 판이 어긋나는, 이 어긋나는 형태가 바로 보존형 경계로서 이런 어긋나는 모습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존형 경계에서는요, 판과 판이 어긋나면서 끊어지는 변환 단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림과 함께 지형, 판의 생성과 소멸을 내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서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생명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세포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물질 대사 파트로 확장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포에 대한 구조 그림은 둘을 구분해 보시면서 각각 세포 소기관의 역할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 각각의 세포소기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빈칸으로 뚫렸을 때 명칭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칭과 함께 그들의 기능들까지도 살필 수 있으셔야 되겠죠? 핵부터 봅니다. 핵은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다 갖고 있는 부분으로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면서 이 안에 DNA가 있고요. DNA 안에는 유전정보 저장 기능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핵입니다. 자, 핵 바깥쪽으로 자 리보솜도 한번 볼게요. 리보솜의 역할이요. DNA 유전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리보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포츠는 어떻게 될까요? 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핵에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소포츠라고 하고요. 이 소포츠에 이렇게 리보솜들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면 소포츠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포를 보낸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핵 바깥쪽 이렇게 해서 뭔가 켜켜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식의 모습은 바로 골지체의 모습입니다. 골지체는요, 소포체에서 운반한 물질들을 막으로 서서 분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골지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골지체 바깥쪽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포막도 볼 수 있겠죠. 세포막, 물질의 출입 조절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세포막은요, 따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포막은 단백질과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더불어 세포막은요. 세포막에서 물질들을 출입 조절하면서 이런 것을 약간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해서 꾸불꾸불한 형태의 뭔가가 있는 것의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에너지 생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까지 보시면서 핵부터 미토콘드리아까지는 모두 다 자, 동물과 식물 세포 모두 다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 그림 속에서 핵,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세포막,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까지 각각의 위치적인 그림들을 살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 뭐예요? 엽록체와 함께요. 세포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죠.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만드는 곳, 이것이 엽록체였고요.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볼 수 있나요? 꼭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포막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인지질과 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요. 요게 바로 인지질의 모습인 거죠. 자, 인지질을 확대해서 보면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머리는 물을 좋아하고요. 꼬리는 물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위치하도록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세포막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사이에 막단백질이 끼워져 있으며 이 막단백질은 움직일 수 있다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질들이 출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질 출입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확산과 삼투가 있고요. 확산이 출제 빈도는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삼투가 가끔씩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삼투의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확산이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알아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확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질이 이동했고 이렇게 물질이 이동했으면 자연스럽게 아, 세포 바깥쪽이 물질이 더 농도가 높았겠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세포 바깥쪽에 물질의 농도가 높았겠구나 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통과하는 길이 다르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확산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산만 이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삼투라고 하는 거예요. 삼투는 물의 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가 낮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체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물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 가는 거.

이거 저고리라고 저는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리, 무엇이, 물이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을 삼투라고 하시면서 확산과 삼투 모두 다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라는 것은요,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생물체는 뜨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효소가 필요하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물질 대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얘기할 수 있겠고, 동화작용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화작용이라는 것은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분해하는 것으로서 분해한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각각에 대한 예시들을 비교하시면서 이 그림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같은 물질 대사 속에서는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 효소의 역할은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 에너지를 좀 낮춰줍니다. 그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효소라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 요만큼의 에너지만 있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이 바로 효소로서, 효소는 단백질의 주성분입니다. 근데 이 효소 단백질은요, 입체 구조가 있죠. 따라서 각각의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하는 물질과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 기질에만 작용하게 되고요. 이 반응을 한 다음에 이 효소의 모습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시면서 효소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는요, 어디가 빈칸 뚫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모두 다 기억을 해보시면서, 전사라는 것은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기준으로 해서 RNA를 만드는 것을 전사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같은 전사는 세포의 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RNA를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들이 합성되게 되는데요. 번역이라는 것은 RNA 정보를 활용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이것을 리보솜에서 일어나고 이 리보솜에서 일어난 일들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같은 과정의 그림들을 보면서, 아, DNA가 RNA가 되는 것은 전사,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건 번역,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전사 과정 속에서도요, 상부적 관계를 통해서 전사가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아데닌은 유라실로 전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요, 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계산적인 것도 있고요, 그림적인 것도 있었죠. 전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부족한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터에게 지성쌤입니다. 이제 벌써 3강이고요. 슬슬 익숙하시죠? 네, 제가 익숙하시죠? 자, 그 정도로 이제 영어 문장에도 익숙함을 느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예외적인 동사들을 정리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가장 기본적인 동사 기준점으로 왼쪽에 주어 공통, 오른쪽에 목적어 취하는 90%의 타동사, 그리고 예외적인 동사 중에서 이형식, 비동사를 기준으로 하는 이형식 동사까지 공부하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나머지 예외적인 동사들을 전부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중에 첫 번째, 목적격, 보호를 취한 동사들. 기본적으로 타동사는 목적을 취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하지만 몇몇 동사는 목적격 보호까지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을 소위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목적의 보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성분이고요. 역시 영어에서 목적어는 모두 무슨 품사다? 명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기본값, 그리고 같음의 관계, 동격의 관계, 명사 보호도 들어갈 수 있겠다는 점까지 똑같습니다. 주격 보호는 주어라는 명사를 보충해주고요. 목적의 보호는 목적어라는 명사를 보충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 형용사 등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문 보실게요. The baseball game은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고요. 관객들이 목적어고 그 뒤에는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흥분, 되게, 형용사가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사람 명사인 목적어, 관객들과 excitement, 뭐 흥분, 감이라는 개념은 절대 동격이 될수 없으니까요. 사람과 개념은 동격이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오형식의 동사고요. 새로운 TV쇼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부르다란 동사는요. 목적어 뒤에 보호도 명사가 오는 게 해석상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릅니다. 우리 집 고양이를 토리라고. 이게 오형식인데 우리 집 고양이가 목적어고요. 토리가 목적격 보호죠. 두 가지는 같음의 관계잖아요. 나는 부릅니다. 너를 메리라고. 너라는 목적어랑 Mary가 동격이잖아요. 그래서 부르다라는 것은 해석상 자연스럽게 명사보호가 기본 값이 되겠습니다. Disappointment라는 게뭐 졸작이라는 명사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목적의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어랑 동격 관계를 이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오형식 구조를 만든 동사들도 역시 몇 가지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외 동사들은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암기 가능합니다. 관심만 가지면 가능해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고 덮으면 안 되죠. 누가 되겠습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계속 계속 보면 돼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역시 오형식의 가장 기본값 make, 남겨도 될 leave, 유지하다의 keep, k, 생각하다의 find, f, 간주하다의 consider, c까지. 자, very KFC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형식은 비비 기억나십니까? 이형식 비비는 리스 거절당의 기본이 시모르케. 왜? 프로필 심상 안 돼서. 오형식은 메리가 나와야 돼요. 메리 KFC, 메리 KFC, 메리 KFC. Make, leave, keep, find, consider. 그 다음에 동요인 deem 정도까지 잡아주시고요. 자, 주로 명사보호를 취하는 동사들. 부르다, 목적어를 보호라고. 임명한다, 목적어를 보호라고. 그죠? 우리는 임명했습니다. A란 친구를 반장으로. A랑 반장이 동격이 되는 거죠. 선출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B라는 사람을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B라는 목적어랑 시장이 동격이 되는 거 확인되시겠습니까? 예문 보시겠습니다. 제 꿈은 간주합니다. 오형식의 동사가 되겠고요. 제 강의 노트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disorganized. 예, 무질서한이라는 형용사가 그것을 보충해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신문은 생각했습니다. find가 일반적인 3형식일 때는 찾다겠죠. 근데 오형식일 때는 생각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목적어를 보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그 소문이 어떻다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헤어디는 선출되었습니다. 자, 비동사 PP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헤어디는 선출되었습니다. 무엇으로써? 뉴질랜드의 가장 유명한 여성으로서까지 문장의 성분이기 때문에 끊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나중에 수동태를 따로 하실 텐데, 수동태를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수동태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능동태에서, 목적어라는 것은 동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써야 돼요. 근데, 얘가 주어 자리에 오면서 목적어가 동작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게 수동태입니다. 즉,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능동태고요, 주어가 동작을 받는 게 수동태예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동작을 비동사 PP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동태가 목적어에서 문장이 끝나는 것처럼 수동태는 얘가 주어가 되면서 동사를 비동사 PP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성분이 없습니다. 끝났죠? 끝났죠? 하지만 오형식은 목적을 보라는 성분이 그대로 뒤따르는 예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동태의 예외입니다. 보통은 비동사 PP에서 끝나지만 오형식은 예외적으로 보호라는 성분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어디는 선출되었습니다. 무엇으로서 가장 유명한 여성으로서까지 명사라는 성분이 뒤따르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audience는 생각했습니다. 오형식의 동사가 되겠고요. 그 임원 휴게실의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인상이라는 명사는 안 되죠. 왜? 휴게실은 사물이잖아. 사물과 사람 등은 개념 등과 동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상 아니겠고요. 인상적인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은행을 유지합니다. 오형식의 동사였고요. 예금자들의 목적어고요. 그 뒤에 형용사 보호가 뒤따를 텐데 지금은 둘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Informative라는 것은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information이라는 게 정보죠. Information. 정보가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nformative는 유익한이라는 그 어근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informed라는 것은 inform 자체가 통지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상태, 그 정도로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금자가 유익한 게 아니죠. 예금자가 알고 있도록 유지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투자 기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알고 있도록 유지한다라는 게 맞는 해석이 되겠어요. 이번은 조금 해석적으로 까다로웠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형식입니다. 이번에는 목적의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나중에 준동사에서 보시겠지만요. 얘는 미래지향적인 동작이에요. 원래 영어에서 투부정사라는 게 미래지향적인 동작입니다. 무엇무엇을 할 것을, 미래에 무엇던 동작을 할 것을,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 보호라는 것은 목적어라는 대상에게 어떤 미래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동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달달달달 암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영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공통적인 그림을 파악하셔야 돼요. 요청합니다. 목적어에게 어떤 동작을 할 것을. 대부분의 동사들이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목적어에게 미래 동작을 시키는 그 구조가 동일하거든요. 나는 원합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할 것을. 나는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숙제를 할 것을. 나는 원합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할 것을. 설득합니다. 조언합니다. 권장합니다. 학생들에게 숙제 좀할 것을. 지시 강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숙제 좀 제발할 것을. 허락합니다. 능력 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숙제를 할 것을. 어떻습니까? 뉘앙스의 차이라는 것이지 본질은 가짜래요. 목적어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동사들이겠죠. 그다음에 결과를 이끌다 마찬가지입니다. cause, lead.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는 결과가 되도록 이끌다, 만들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달달달달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붙여보시면 목적어에게 동작을 시키고 미래 동작을 하게 만드는 공통적인 그 성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어렵다, 안 되는 단어가 있다, 그런 것들만 따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90%는 이해하고 10%만 암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주로 수동태로 사용 동사들. 자, 보세요.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보호죠. 이게 기본 구조인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주어가 동작을 비동사 PP로 받는다.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성분이 그대로 뒤따르겠죠. 그래서 이 동사들은 수동태 뒤에 투부정사 동작이 그대로 붙는데 얘네들은 수동태로 사용되는 빈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마치 수거처럼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의 단어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능동태도 물론 가능해요. 능동태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 동사는 없죠. 하지만 수동태가 마치 하나의 수거처럼 자주 쓰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Be expected. 주어가 예상됩니다. 기대됩니다. 무엇무엇을 할 것으로. Be predicted. 역시 기대가 됩니다. 어떤 동작을 할 것으로. Be intended. 의도가 되어 있습니다. 투부정사 할 것으로. Be scheduled. 뭐뭐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Be supposed to 부정사 마찬가지. 뭐뭐 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Be prepared.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할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까지 능동태도 가능합니다만은 수동태 형태가 마치 수거처럼 암기되는 단어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드렸고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recovery. 문장의 첫 명사 주어겠죠? 회복이 되겠고요. 그의 건강의 회복은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은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 enable가 마찬가지로요. 오형식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에게 저뭐할 것을 그 연구를 계속 추구할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오형식 구조 해석이 들어와줘야 돼요. 우리는 구조적인 독해를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들의 헌신인데요. 어디에? 품질의 헌신은 역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제조업체에게. 저뭐할 것을 성취할 것을. 자, 무엇을? 판매 목표를 성취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예상됩니다. 수동태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죠? 문장 끝에 시간

Let may have. 얘네들만큼은 원형을 취한다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얘네들만 따로 암기하자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help라는 것은 목적어 뒤에 to부 정사랑 원형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정도는 예외적인 동사로서 암기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뭐 사역동사. 자, 연습 문제 풀어보실게요. Voter turnout. 이게 투표자고요. Vote가 투표하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Voter, 투표자의 드러난 숫자. 즉, 투표자 수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상이 되는 거죠. 투표자 수가 예상이 되는 거죠. Be expected. 어떻게? 가장 낮을 것으로. 20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호 카미터를 요청했습니다. 오형식의 동사로서 그녀의 비서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to부 정사 보호가 뒤따르겠죠. 팩스를 보낼 것을. 무엇을? 문서를, 팩스를 보낼 것을 요청했었습니다까지요. 자, 만약에 ask 대신에 동사가 뭐 made가 들어갔다. 자, 그럼 목적어 뒤에 뭐가 쓰이겠습니까? 그냥 팩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Let's make, have. 세 가지는 to부 정사 대신에 원형을 취하는 오형식의 구조를 가지겠습니다. 제이콥은 상기를 합니다. 능동태고요. B-I-N-G. BPP 수동태 상기를 받는 거죠. 근데 제이콥이 그의 프로젝트 리포트를 금요일까지 제출할 것을 상기를 받는 대상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reminded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reminded도 상기시키다는 동사로서 목적어에게 어떤 동작을 할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주어가 되면서 동작은 상기를 받는 거고요. 그 뒤에 to부 정사 동작이 그대로 수반되는 게 역시 구조상 맞는 거겠죠. 네.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외 동사, 이제 사형식인데 목적어 두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타동사는 목적을 취하는데, 하지만 해석상 주다 계열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적인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을 소위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요. 취할 수도 있다. 무조건 취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형식은 무조건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한다. 아니에요. 오형식은 목적격 보호를 반드시, 아닙니다.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모든 타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삼형식이에요. 모든 타동사는 삼형식입니다. 그중에 해석상 사형식의 동사들은 주다 계열이기 때문에 목적을 하나 더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형식은 해석상 보호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써 뭐 마치 부분 집합처럼 포함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형식으로만 무조건 오형식으로만 이런 동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주다니까. 나는 주었습니다. 선물을. 당연히 쓸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주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라는 추가적인 간접 목적어도 붙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역시 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몇번 읽어보시면 웬만한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주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나는 수여. 그 학교는 수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보내주었습니다. 거래처에게 대금을. 할당합니다. 직원들에게 뭐 업무들. 그죠? 자, 너무 막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무언가의 문제를 풀고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형식 암기하지 마시고요. 해석상 다 가능해요. 보여줍니다. 뭐 친구에게 마술을. 청구합니다. 뭐 고객에게 수수료를. 다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오는 목적어예요, 여러분들. 승인, 허락합니다. 뭐, 어떤 회사에게 어떤 업무들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해되는 것들은 다 이해하시고요. 이런 동사들은 사형식으로 안쓸것 같은데 되네? 혹은 이런 동사들은, 쓸것 같은데 안 되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예외적인 동사라고 느끼는 것들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구조 되시겠습니까?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그 의사는 처방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환자에게. 무엇을? 새로운 약을. 처방했다는 내가 암기한 사형식이 아닌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세요. 처방해 주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어색합니까? 안 어색하잖아. 자연스럽잖아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었다. 자연스럽다면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라는 것은 해석이 맞으면 그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언어라는 건 수학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만 따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지금 has pp 현재완료 동사 형태인데 지금 James사라는 목적어 뒤에 허가란 또 하나의 목적어가 있죠.

이렇게 두개 목적을 취한다는 것은 빈칸에 들어갈 동사가 일반적인 삼타 동사가 아니고요. 목적을 두 개를 취하는 사형식의 타동사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granted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광고 회사인 ANF는 약속했습니다. 동사겠고요. 자, 무엇을? 빈칸할 것을. 역시 빈칸 뒤에 Mr. Park, 목적어 뒤에 좋은 급여라는 또 하나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사용식의 동사가 가능하겠죠. offer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동사들. 여러분들, 목적어도 보호도 필요하지 않은 동사가 있어요. 동사만으로 의미를 온전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성분이 필요 없이 주어 동사만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한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 일형식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외 동사의 마지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 다 됐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삼타 동사로서 목적어 취하는 거, 90% 보편감.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외. 이 형식의 동사들은 보호를 취한다. 비비리스 심으로 프로필. 그 다음에 오형식의 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를 취한다. 오형식 메리는 KFC. 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보호, 원형 부호 등등등. 그 다음에 사형식의 동사들은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할 수도 있다. 어떤 동사들? 주다 계열 동사들. 마지막으로 일형식의 자동사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이 정도 다 합쳐봤자 전체적으로 10% 미만.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완전한 자동사예요. 일하다 계열들, 뭐 행동하다 계열들, 아니면 기계가 일하는 것은 기능하다죠. function.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것도 일하다 하겠죠. collaborate, cooperate, 협동하다. 발생하다 계열들, happen, take place. 그 다음에 recur, 재발하다 같은 것들. 새롭게 생겨나다, emerge, arise, 발생하다.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그 다음에 가다 오다, go come, 도착하다, 통근하다, commute. 살다, live, 거주하다, reside, 동의어가 되겠고요. 존재하다, exist, 머물다, stay. 증가하다, rise, 떨어지다, fall. 변동하다, fluctuate. 지속되다, last, 뭐 linger, 중요하지 않겠고요. expire, 만료되다. culminate, 끝나다, 동사까지. 각 기다려다, defer, 그 다음에 다양하다, vary. 처음 보는 동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이란 형용사가 뭐지? 다른 형용사? different거든요. 그죠? different. 다들 아시잖아요. different. 여기서 형용사 의미를 뗀 형태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주어가 각기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ary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 형용사가 various거든요. various. 다양한, 그죠? 다양한. 여기에서 역시 형용사 의미를 떼고요. 동사 어근을 남긴 게 very입니다. 다양하다. 주어 자체가 다양하다 정도로 쓰이는 겁니다. 자, 번영하다 번창하다, thrive라든지 아니면 prosper 아니면 flourish 이런 식의 동사들도 대표적인 자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정도가 예외 동사의 기본적인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The system 뒤에 빈칸이 동사겠고요. 모든 없습니다. 직원들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호로 뒤따르죠.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라는 미래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동사들을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골라보세요. 어떤 동사들이 목적어 뒤에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동사입니까? 허락해주다, 비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은 동의어로서 enable,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 시스템은 허락해줍니다. 혹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자, 뭐할 것을? 파일들을 공유할 것을, 그리고 내부 메모들을 exchange, 교환을 할 것을 허락해 준다. 가능해 준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objected to 동사 밑줄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대했습니다. 기준점이죠. 자, 왼쪽에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주어가 되겠고요. 빈칸은 주어 동사 사이기 때문에 부사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 사이는 부사가 들어가면서 동사를 꾸며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을? 결정을. 자, 무슨 결정이죠? 그 수수료, 그 통행료를 부과하는 결정이겠죠? 그 고속도로의 사용을 위해 가지고요. 자, 지금 동사를 objected to까지 함께 잡아 주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강조 드릴 텐데요. 자동사들은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동사도 목적을 취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일부 자동사들은 전치사와 함께 목적을 취할 수가 있어요. 원래 자동사 뒤에는 명사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상 목적이 필요한 자동사들은요,

전치사와 함께 목적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덩어리로 암기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참석하러 갈때 여러분들 participate 이런 동사 있거든요. 그리고 attend 이런 동사가 있어요. 둘다 해석상 참석하다 비슷하지만 participat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인과 함께 목적을 취하는 게 기본 값입니다.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바로 취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은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왜 얘는 in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일단 그냥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최선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요. 반대했습니다. 오브젝트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to와 함께 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어근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게더 낭비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ttend의 A란 접두사는 이 at이 변형된 것으로서 이게 방향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일단 이 단어 자체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까지 포함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바로 수반되고 participate는 part가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대상에서 어떤 행사 등에서 내가 일부가 된다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야에서라는 분야의 전치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를 모두 설명드리면 다 들어오시겠어요? 지금 영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고문서를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어근과 접사를 활용해서 암기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기되어야 되는 덩어리 표현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운 말씀이지만 암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제일 쉽다. 그게 우리 모두가 내린 결론이야.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object to 어디 어디에 반대했습니다. 함께 덩어리 기억하십시오. 자, 3번,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문두에서 컴마까지 걸어묶기죠. TV 쇼에서 전명구 묶이겠고요.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수식어로 묶이는 겁니다. 그 영화 감독인 KR이라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그냥 동격의 관계로서 함께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 축구 선수인 메시는, 뭐 토익 쌤인 지성 쌤은 이런 식으로서 직책과 사람 이름은 동격으로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빈칸이 동사겠네요. 문장에 동사 없으니까. The truth까지가 목적어 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는 모두 정리가 되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선택지에 투부 정사, 동사 아니겠고요. Selecting 역시 동명사. ing는 동명사라는 명사 혹은 분사라는 형용사 가능합니다만은 동사는 될 수가 없겠죠. Selection 이렇게 끝나는 것은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Selected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 TV쇼에서 그 영화 감독인 KR이라는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The Truth란 작품을 자 무엇으로써 올해 가장 최고의 영화로서 선정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감독 디렉터. 자, 8번. The manager require 동사 기준점 밑줄 쳐보시겠습니다. 5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청하다죠. 요청하다, 허락하다, 능력을 부여하다. 목적어 뒤에 어떤 동작을 만들고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to부 정사, 미래 동작인 보호를 취하는 겁니다. 요청했습니다. 목적어가 to부 정사일 것을. 원했습니다. 목적어가 to부 정사일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문들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좀할 것을.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실 것을. 5형식의 동사들입니다. 자, 목적어 뒤에 to부 정사 보호가 그대로 수반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자는 요청했습니다. 저에게 뭐할 것을? 검토할 것을. 무엇을? 보고서를. 문장 끝에 부사는 괄호 정리되면서 그대로 소거가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인 접전부 문제인데, 접전부 문제는요, 매달 8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접전부를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전부는 근성이라고 생각해요. 왜? 접속사, 전치사, 부사 문제들인데 여기 부사는 접속 부사라는 정말 몇개안 되는 부사들이거든요. 접속사 마찬가지, 전치사 마찬가지. 합쳐봤자 80개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매달 8문제가 출제되는데 매달 내가 뭐가 나오는지 다 알고 어떤 게뭐 예상치 못한 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매달 나온 걸 틀린다는 것은 약간 뭐랄까 근성의 문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접전부는 완전하게 암기하셔야 된다는 점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접전부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조금 게으른 게 아닌가. 네,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나올지 다 알고 거의 오픈북 시험입니다. 할수 있어요. 자, 대열 부사입니다. However 부사예요.

선생님, however, 그러나는 접속사 아닙니까? 부사예요. 접속사인 줄 알았는데요? 부사라고요. 부사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사요. 자, 이번 더 접속사는 조동사, 절을 취하겠고요. 전치사는 명사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접속사 동그라미. 왜? 접속사 뒤에는 또 하나의 조동사, 절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치사는 괄호. 왜? 전치사는 명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히는 거죠. 부사는 그냥 단독적으로 아무 기능이 없는 겁니다. 문장 내 동사 찾아보실게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믿을 것이면 동사 기준점, something, 무언가를까지 목적을 끊어 보시겠고요. 빈칸 뒤에 the opposite, 또 하나의 동사가 수반되죠. 자, 문장 내 동사가 두 개, 빈칸에 무슨 사? 접속사가 들어가 줘야죠. 접속사 들어주면서 이절 자체를 받아주는 겁니다. 정답은요,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A번, B번, 부사, D번, 전치사.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믿을 것입니다. 무엇을? Something, 무언가를. Even though, 비록 그 반대가 사실일지라도 정도로 쓰이겠습니다. 자, 접전부는요, 이따가 전치사 파트에서도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 나중에 부사절 접속사에서도 한번더 다룰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은요, 수동태. 우리 수동태라는 것도 지금까지 안한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의는 모든 강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각각의 개별적 공부를 한게 아니고 모든 게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살을 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붙이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이고요. 수동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EBS 토익 오늘 예외적인 동사들 모두 정리해 드렸는데 암기해야 되는 동사들도 많았었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요. 힘든 점이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파트로 들어오는데, 취득법보다는 등기법이 분량이 좀 많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도 여러분이 대부분 목표를 세우는 게 12문항에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 목표 세우시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해서 3강, 4강, 5강을 통틀어서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12개에서 6개 이상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를 판단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등기 총설 및 절차 총론대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설 파트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절차 총론 위주로 정리를 좀할 건데, 자, 총설 파트에서도 1번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건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개? 8개. 요거 첫 번째 1순위로 정리하고 가보는 겁니다. 자, 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분묘기지권 등기사항 아니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요. 구분지상권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요. 주위토지통행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할수 없는 권리들은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그럼 지상권에서는 뭐다? 네, 구분 지상권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전세권, 그 다음 지역권, 그 다음 저당권, 그 다음 권리질권, 그 다음 채권, 담보권, 그 다음 임차권. 자, 이렇게 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8가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더 암기한다면, 환매특약분에 의한 환매권 정도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 나온다면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총설 파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출제니 기본형의 지문으로서 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될 거냐 안될 거냐. 지분에는요, 용익권 설정 등기, 용익권 설정 등기. 등기는 할수 없다. 오. 즉,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등기가 가능하지만 지분에는 용익권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오. 자, 부동산의 고유번호로는요, 소유권의 객체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의 객체라면 아파트와 관련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동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각각 구분해서 소유하죠. 그 구분해서 소유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1층 101호 이렇게요. 그럼 1층 101호, 102호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상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 증빙제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되는데 발급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로 해야 한다? 주등기.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뒤쪽에서 우리는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한다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1: 되겠습니다. 자, 등기안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뭘 붙여서 한다?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등기 절차 총론에서 통합형의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지분입니다. 지분의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설정 등기를 허용한다. 그거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해서는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등기로, 못하면 주등기로.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이 내용 함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등기 당사자 능력. 자,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이 단순 암기사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는 출제인이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청 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수험생들이 대부분 구분을 하지 않고 문제를 보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인이 좋아요. 자, 우리가 신청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예,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당사자 능력과 동의어가 신청 적격이거든요. 신청 적격. 자, 이렇다 보니까 출제인이 신청 능력하고 신청 적격을 구분하는지 또는 신청 능력과 당사인을 구분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청 능력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의사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청 능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문을 뭐로 바꿔라? 의사 능력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여러분은 신청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금방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그 애가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신청 능력을 물어볼 때는 의사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사자 능력은요. 신청 적격과 당사자 능력은 등기부상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서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흔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이 아파트 이번에 우리 남편 명의로 했어. 아, 이 아파트 이번에 내 명의로 했어. 이 아파트 우리 이번에 시아주머니 명의로 했어. 누구 명의로 했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명의로 했어라는 표현을 우리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밝혀보면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했어? 이 말이거든요. 이때 그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했어? 할 때 그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와 명의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 능력에서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은 다 가능해요. 인. 그럼 법인, 비법인, 자연인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출제인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태아, 학교, 읍면, 동리, 민법상의 조합. 태아, 학교, 읍면, 동리, 민법상의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암기하면 한 문제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뭡니까, 여기서? 그렇죠. 비법인이죠, 비법인. 비법인. 비법인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 학교. 학교 금방 뭐라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등기할 수 없다. 오. 읍면 동리 당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오. 민법상의 조합. 자, 조합. 민법상의 조합. 안 되죠. 그래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 재산의 근여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없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에 자연인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인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다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 능력과 당사 능력은 구분해 두시고 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사 능력과 신청 적격은 동의어라는 개념. 그럼 당사 능력이 뭐다? 예,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근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 몇 개? 네 개. 태아, 학교, 읍면 동리, 민법상의 조합.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경우. 자, 우리가 등기 자체에서는요.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무슨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등기 신청의 원칙은 뭡니까? 그렇죠.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것은요. 원칙을 공부해야 돼요. 예외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원칙은 법조문에 권리자와 의무자가 해당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 사례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도인은 권리를 잃죠. 매수인은 권리를 얻죠. 그러니까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열거적 규정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오세요라고 규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인이 공동신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단독신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공동신청해야 되는 경우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 자, 유증. 유증은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다 무슨 신청 사유다? 그렇죠. 공동이죠. 누가 갑니까?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자 유언집행자, 권리자는요? 수증자죠? 그래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행 판결, 자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의 말소, 신탁 등기, 얘네들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슨 신청의 사유가 해당한다? 그렇죠? 단독 신청의 사유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4번 문항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4번 문제를 풀어봤을 때, 자, 100%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이거라고요. 그럼 앞서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등기에 관한 일반 논의라든지,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이런 애들이 100%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등기를 합리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법 12문항 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8개 이상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나오는 것만 나는 공부하겠다 하더라도 등기법은 최소 6개 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등기법 기본서를 정리를 하면서 앞쪽 내용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공동이냐 단독이냐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셔야 돼요.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보세요. 단독으로 잡을게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금방 우리가 공동으로 가는 경우 봤잖아요. 그럼 단독으로 가는 경우. 자, 볼게요.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 단독. 자, 토지 수용, 수용. 수용은 누가 합니까? 관공서. 그죠? 국가. 자, 국가는 사기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단독. 그 다음. 금방 제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유증이라면 유언 집행자와 수증자가 무슨 신청이었습니까? 공동이었죠. 그래서 무슨 신청의 사유다? 공동. 이렇게요. 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자, 요거 줄여서 읽을 때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 최고액을 뭐 하겠다? 감액하겠다. 자, 근데 디귿 이런 지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이 의외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 여러분이 아마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공동신청의 사유는 기본서에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왜? 원칙이 공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등기 지문을 읽을 때는 단독 신청이 나오면 오히려 더 편해요. 왜?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동 신청의 사유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공동일까 단독일까 막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단독 신청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전부 남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부 남기합니까? 그러면 등기의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그 7번 지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는 말은 실체관계의 내용에 무슨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변화가 출제인이 문제를 내어주잖아요.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다고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감액한다. 1억으로 감액을 하겠다. 그러면 99억은 갚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1억으로 바꾸는 등기가 근저당권 변경 등기인데 그럼 1억으로 바꾸는 등기를 은행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누군가는 감액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본다라는 게 확인이 한글로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러 가는 등기를 하러 갈 때는 당연히 금액을 높이는 등기라든 금액을 낮추는 등기라든 어떤 등기를 하든
누가 봐도 이거는 뭐다?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몇 개다? 예, 기업과 니은 됐습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자, 등기절차 청문회 통합형의 문제인데요. 전자신청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는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자신청. 그래서 기본적인 전자신청의 지문을 좀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전자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 지문 하나. 그럼 두 번째,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 자연인, 자연인. 법인. 은 가능한데, 비법인.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자격자 대리인만 된다라는 거.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는 거. 요세 가지 정도는 전자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 나왔네요. 지분.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 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또 지분 또 나왔거든요.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종전에 지분의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청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고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신청할 수 있다. 예, 자연인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니까. 자, 소유권 등기 명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는 관공서죠. 그러니까 인감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지분과 관련되는 질문을 여러분께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분을 통합형으로의 문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100%입니다. 100%. 그럼 100%는 뭐예요? 지금 두개 나왔죠. 공동이냐, 단독 신청이냐. 그거 100%. 그다음 지분과 관련되는 질문 1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목표가 이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 총 우리는 몇 가지만 맞추면 된다? 예, 12개에서 하나는 킬로행문항 빼버리고 11개에서 5개에서 6개만 맞춰도 짧은 시간을 공부해서 5개, 6개가 맞출 수만 있다면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분 가볼게요. 자,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지분.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X란 말은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역시 X. 세 번째, 지분만 상속 등기. X. 네 번째, 1인이 또는 일부예자가 전원 명의의 본 등기. X. 다섯 번째, 합유 지분. X. 이렇게 해서 지분과 관련된 문항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다섯 개의 지문을 반드시 적어놓고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에 들어온 애들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문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다 허용한다라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여기에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가 될 거고. 여기 지분 나왔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가 될 거냐 안될 거냐. 그러면 지분의 용익권 설정은 안 된다 돼 있죠. 할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지분과 관련되는 지문은 몇 퍼센트 시험 확률이다? 100%라는 거꼭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7번. 등기 신청

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첨부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첨부정보 100%입니다. 100%. 근데 첨부정보가 100%인데, 첨부정보는 각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암기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됩니까? 예. 도면은 언제,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첨부되는지. 그 다음에,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제출되는지, 주소지 증명정보는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제출되는지, 그 개별적인 등기 신청 사건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100%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장 정보는 언제 제공하느냐? 암기하세요. 보, 이, 멸, 변. 이 네 가지인 경우에만 대장 정보가 제공됩니다.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변. 그죠? 변. 아, 그러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첨부해야 한다? 대장. 그러면 이 지문은 출제인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부동산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7번 문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첨부 정보들을 암기해 놓고 기본서에서 나머지 첨부 정보들을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언제 제공합니까? 그렇죠. 권리자만 제공합니다. 권리자. 권리자만. 근데, 단,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일 때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제공한다라는 거. 이게 주소지 증명서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할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원칙은 누구만? 권리자만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설문에서 무슨 등기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했으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제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무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했으니까 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기업권 이유는 옳다, 그죠? 그 다음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일 증명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증증서, 공증. 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공한다. 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공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야, 이것도 중요하죠. 인감증명은 일정한 서면이 들어갈 때 그 서면에 날인한 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 정보는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들어가면 상속인들의 인감은 들어가야 돼요. 단, 예외가 하나가 있죠. 그 인감 증명에 뭘 받았다면? 그렇다.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 증명 제출은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감 증명 제출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뭘 받았으니까? 공증을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자, 농지를 취득하면 우리 뭐 첨부해야 됩니까? 농지증 첨부해야 되죠. 근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유예 판결인 때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는데 판사가 보는 관점과 행정부가 보는 관점은 별개입니다.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농지증은 뭐한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읍, 니은, 디귿에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셨잖아요. 뭡니까? 첨부 정보가 나오면 첨부 정보가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첨부 정보 100%입니다. 그럼 각하 사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29조 2호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라는 거 여러분 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9조 2호 상당히 중요 파트다라는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요게 키워드잖아요. 직권 말소와 관련해서
29조 2호가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도록 출제되고 있다는 것. 자,

0: 볼게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 자, 우리 아파트는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즉, 일체적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분리 처분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위반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29조 몇호 사유다? 2호. 자, 농지.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역시 29조 2호. 농지는 경자유진의 원칙에서 토지 소유자만 농지에 작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 지분 나왔네요. 지분만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9조 2호.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했다. 멸실 등기는 당연한 등기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쳤고요. 자,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다 보면, 여러분이 100%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100%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분, 지분. 그래서 지분 제가 빠르게 다시 정리할게요.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등기, X. 지분만 상속 등기, X. 그다음에 1인이 또는 1부의자가 전원 명의의 본 등기, X. 그다음에 합유 지분 기록, X.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거. 자, 두 번째 100% 뭐였나요? 그쵸. 당의 등기를 신청을 하러 갈 때, 공동 신청을 할 것이냐, 단독 신청을 할 것이냐, 이거 두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독 신청의 사유를 전부 암기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냥 만일의 경우에 그 전부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을 낼 때는, 아, 지문을 보고, 아,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전세금을 증액한다, 전세금을 감액한다, 피담보 채권을 증액한다, 감액한다, 존속기간을 늘린다, 줄인다, 뭐, 그런 내용들을 있잖아요. 일상생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풀어보고, 그럼 이런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누군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고,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첨부 서면이죠. 첨부 서면은 각각의 첨부 서면이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 제공될 건지 안될 건지 그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단 세 문제 확보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김진영 따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3강인데요. 오늘 43강에서는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진 않은지,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등을 생각하고 고민해요. 오늘은 소비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돈을 쓸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나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신발을 보면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에 250달러예요, 2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정말 비쌉니다. 우리 이렇게 비싸고 싼 물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비싼 물건을 맘먹고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럼 돈을 지불해야겠죠? 우리 돈을 쓰다라는 단어 알아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싼 신발을 정말 맘먹고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